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규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좀 해볼 건데요. 오. 자, 친구들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예.
0: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죠?
0: 피자 때문이에요. 피자에 진심인 내 친구.
1: 오.
0: 우리 이상하게도 작은 거 하나에
1: 네.
0: 갑자기 너무 막 흥분하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그리고 아. 또 먹을 거 앞에서 약간 아. 빈정 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에이. 저는 아마 이거는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피자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피자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불고기 관련된 거, 뭐 파인애플 포테이토. 관련된 거. 근데 예. 그게 저도 왔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1: 어, 그래요?
0: 어, 무조건 피자는 짜야 되고
1: 예.
0: 이렇게 정해진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1: 토핑도 한정돼 있고.
0: 네. 근데 피자가 갑자기 짜다가 달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1: 피자가
0: 거예요.
1: 아닌 것 같죠.
0: 맞아요.
1: 예.
0: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 근데 피자 되게 네. 다양한 종류로 잘 드시던데.
0: 저도 올해 이제 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1: 예, 예.
0: 다 맛있어요.
1: 네. 네.
0: 자, 아무튼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읽으면서 너무 숨이 차요. 힘들어요.
1: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0: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원래 사실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래요? 근데 이거
0: 이거는.
1: 하와이안 피자 아닌가요?
0: 아, 근데
1: 있지 않아요?
0: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는 페퍼로니
1: 아,
0: 피자를
1: 그쵸.
0: 먹거나 뭐 그런 식이었거든요.
1: 콤비네이션.
0: 무조건 짜야 돼요.
1: 아.
0: 자, 아무튼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1: 아,
0: 인정해야겠네.
1: 그렇죠.
0: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는 내용이죠.
1: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네.
0: 맞습니다. 오케이.
1: 아, 안 되겠네요. 이
0: 네.
1: 피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도 토크로 한번
0: 너무
1: 풀어봐야겠어요.
0: 좋습니다.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짜잔! 아,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2: Are you talking about pizza?
1: 피자. 피자, 그 파인애플.
2: Pineapple?
1: 온 피자. That is the best.
2: What?
1: Best tasty.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Ruin?
2: Yeah, ruins the flavor. No way.
1: 어? 뭐에 망친다는 거야? 잠깐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해야겠다.
2: What?
1: 서로 생각이 달라. We are different thought.
2: Yeah.
1: Yeah, so 서로 인정해 주자. 파인애플 피자 오케이?
2: No.
1: 오케이. 인정해 주라고. Understand m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어머, never sweet?
2: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스윗한 거안 된다는 거야?
2: Period.
1: Period.
0: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1: 네.
0: 오늘 굉장히 진심 최선 다해서 강의해 보겠습니다.
1: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4: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0: Agree to disagree.
1: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3: 네.
2: 자, 지금 미션 문장은 뭐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3: 예.
2: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3: 어허,
2: 라고 했습니다.
3: Yes.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오, 정말 이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리는 것만큼 뭐 최고는 없어.
2: 최고는 없다. 최고다.
3: 에버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에 파인애플이 없어요. 그럼 파인애플.
2: 오케이.
3: 파인 A-P-P-L-E.
2: 사과할 때.
3: 예.
2: 오케이.
3: 이렇게.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네.
2: Pineapple 아니에요?
3: Fine인가?
2: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봐서. 네. 자, 바꿀까 해서.
3: 예.
2: 자, 지금 맞는지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답 맞습니다.
3: 아유, 잠깐 흔들렸던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2: 그러니까요. 자, pineapple on pizza. 이게 결국에는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pineapple이 되겠죠. 그렇죠?
3: 네.
2: 그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The best thing 하면 최상급 형용사를 명사 앞에 넣음으로써
3: 네.
2: 진짜 이 명사 자체를 최상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 Right? The best thing.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을까요?
3: Ever.
2: Ever.
3: Yes.
2: Right. 자, ever가 들어가면 더욱더 최고라는 걸 강조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최고의
3: 엄청나네요.
2: 무엇. 네. 여태껏 최고의 무엇이다. 라고 엄청 좋아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3: 와우.
2: 네. 자, 이것으로 예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2: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3: 오.
2: 이건 최고의 영화다. 여태껏. 어떻게 해요?
3: This movie? This is the best movie ever.
2: 그쵸? This is the best movie ever.
3: Yes.
2: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다음 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마유는 여태껏
3: 네.
2: 최고로 쿨한
3: 네.
2: 선생님이다.
3: 오. Mayu is the best cool teacher.
2: 자, 쿨을
3: The coolest teacher
2: ever.
3: Ever,
2: right?
3: Yes.
2: So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3: Mm-hmm.
2: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거는 막 신나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3: 네.
2: 그래서 ever 부분에 억양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3: 연기를 좀 넣어서.
2: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best movie ever.
3: This is the best movie ever.
2: 지금 우는 줄 알았어요.
3: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2: 아, 그렇군요.
3: 네.
2: 자,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3: Yeah.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2: All right. 하고 갑자기 뚝 하는 거 아니죠?
3: Sorry.
2: All right.
3: This is my mistake.
2: 자, 지금 여태껏이라고 하는 걸 ever로 했었는데요.
3: 네.
2: 이거 말고 조금 더 뭐 격식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두 개만 보자면 of all time.
3: Yeah.
2: 혹은 in history.
3: 오.
2: 예로 갈수록 더 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대 뭐 최고의 뭐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왕초보 영어 is the best English program of all time.
3: Yeah.
2: 이러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3: Mm-hmm.
2: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3: 아우,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best thing은 아니죠.
2: 어? 뭐가 best예요?
3: 저는 베스트가 저는 좀 퍽퍽한 거. 저 원래 치킨도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전 포테이토. 전 포테이토 피자 진짜 좋아해요.
2: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not my style.
3: 예, 그럼요. 취향이 다르니까요.
2: 그렇습니다.
3: 싸우려 그러네요.
2: 아, 그러니까 예. 흥분하려고 하잖아요.
3: 그렇죠.
2: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자, 이랬을 때 마유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Hello, 마유.
2: 말도 안 돼. 그게 맛을 완전 망친다고.
3: 아, 정말 이 피자의 단맛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2: 안 됩니다.
3: 네. No way. It completely the flavor. 플레이버는 맛인데
2: 네.
3: 맛을 완벽하게 망친다.
2: 네.
3: 망친다고.
2: 망치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3: 망치다, 파괴하다. 저 좀 어려운 거 지금 좀 생각난 거 있거든요.
2: 오케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3: 제가
2: 안 보고 있을게요.
3: Ruin. Yes.
2: 오, 오케이, 오케이. Are you sure?
3: Yeah.
2: Okay. Alright. 자, no way. It completely ruined the flavor. 90% 맞았습니다.
3: 어? Where is temple?

0: 퍼센트.
1: 로운스 이시니까요.
0: 그러네요.
1: 3인칭 단수는
0: 네.
1: 동사 뒤에 S가 붙게 되죠. 그렇죠? Alright. R-U-I-N.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망치다라는 동사입니다.
0: 네.
1: U의 강세가 좀 가면서 ruin. Ruin. 이렇게 되는데요. Ruin. 이 flavor, 맛을 완전 ruin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망친다라는 비슷한 표현 중에 이런 것도 또 나오게 될 거예요.
0: 네.
1: mess up 시킨다. 얼핏 보면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둘 다 망치다라는 뜻으로 나오게 돼요.
0: 예.
1: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망치느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이 ruin 같은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0: 어머.
1: 이건 끝나버린 수준. 네.
0: 아,
1: 근데 mess up은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마음에 썩 안 들어요. 그냥 엉망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대사 중에서 뭐 당신이 내 삶을 망쳤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0: 예.
1: 때문에 보통 mess up을 쓰지 않고 ruin. You ruined my lif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0: Yes.
1: mess up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약간 옆에 찌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어. I messed it u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아, 완전 맛을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그만큼 감정이 들어갔죠.
0: 네.
1: Right?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오랜만에 나왔어요.
0: 네.
1: No way. 길이 없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0: 말도 안 돼.
1: 말도 안
0: 말이
1: 돼.
0: 안 돼.
1: 네. No way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뭔가 반박하는 겁니다.
0: 음흠.
1: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뿐이에요. No way. 그래서 의역이 여러 개 되죠. 왜? 말도 안 된다. 뭐 절대 싫다. 절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0: 예.
1: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좀 제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0: 음흠.
1: 자, alright. 한번 읽어주세요.
0: No way. Are you serious?
1: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돼. 진심이야?
0: 오.
1: 이거란 말이에요.
0: 네네.
1: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억양을 왕창 주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런 느낌. 어? 슬기 지금 먹고 있는 그 쿠키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나 좀 같이 먹으면 안 돼?
0: 응? No way! I won't share it!
1: 그렇죠. share는 같이 나눠 먹다,
0: 네.
1: 나누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먹고 싶으니까 No way! I won't share it! 나 안 나눠 먹을래. 이렇게 해서 좀 연기도 가능해야겠죠.
0: Yes.
1: Alright, very nice.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막 이래도 돼요. No way. Are you serious?
0: No way. Are you serious?
1: No way. I won't share it.
0: No way. I won't share it.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Flavor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Alright, 자, 다음 문장은 미션 문장입니다.
0: Mm-hmm.
1: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왜냐면,
0: yes.
1: 아무리 이게 맛있고 이게 맛없다 해도 상대방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아니잖아요.
0: 그쵸, 그쵸.
1: Right.
0: I guess we'll have to, 그러면은 여기 I guess에서 한번 끊고, 나는, 나는 추측해. 나는 guess해. We will have to,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1: 네.
0: 생각이 다른 걸.
1: 네. 여태껏 나왔던 표현 중에 가장 난해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0: 그죠?
1: 지금 여러분들도 이걸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0: 네.
1: 거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직접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0: 인정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인정하다가 agree.
1: agree가 인정하던가요?
0: 아니, 이거 동의하던데. 인정하다는 뭐죠? 인정하다.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이거 너무 길어.
1: admit.
0: 아!
1: acknowledge. 아,
0: 그쵸. admit.
1: 자, agree가 사실, 오케이. 제가 가져온 거는 agree가 들어가기는 해요.
0: 아,
1: 근데
0: 그래요?
1: agree는 원래는 동의하다.
0: 동의하다잖아요.
1: 네.
0: 예. 네. 근데 we'll have to admit, 인정해야겠다. 서로 different, different 맞죠? Mm-hmm. Different thinking. 다른 생각. Uh-huh. Yeah.
1: 네.
0: 이렇게.
1: 오케이. Okay.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은 100%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지만 노력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0: 네.
1: 아름다운 거예요.
0: 여러 번 설명하면 돼요.
1: 네, 맞아요. 예. Okay. Let me try again. 예, 이러면서 예. 아, 그러면 당연히.
0: Listen.
1: 최악인 건 never mind. 이게 최악이에요. 설명, 노력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gree가 오늘 들어가고요. 근데 이걸 봐도 에? 이러실 겁니다.
0: 예.
1: 자, 오늘 정답은 I guess we'll have to let me just show you. Agree to disagree.
0: 우와.
1: 처음 들어봤죠? 이 표현.
0: 완전요.
1: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자, 보세요. Agree 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0: 동의하다.
1: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disagree는 뭐예요?
0: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1: 맞아요.
0: 네.
1: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agree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0: 예.
1: 나는 반대로 뭐 이거 이런 식이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agree를 하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이 여자의 육감이 무서운 게, 직감이 무서운 게 딱 적었잖아요. 저도
1: agree
0: 모르게.
1: 바로 들어왔네요.
0: agree 딱 적었잖아요.
1: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해요. 틀려줄 수 없어요.
0: 먼 길을 돌았어요.
1: 자, 그래도 비슷했죠? So, agree to disagree가 아, 이거 그냥 하나의 동사구나. 각자 다른 거 인정한다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0: 네.
1: 이 표현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패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표현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0: 네.
1: 바로 여기에
0: will
1: 요겁니다.
0: have to.
1: will have to. 어? will도 배워봤고요. have to도 해봤죠?
0: 그쵸.
1: 그것을 지금 섞은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will. 말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he will do that, I'll do that. 뭐뭐?
0: 할 거, 의지.
1: 뭐뭐 할 것이다.
0: 할
1: 그죠?
0: 거야.
1: 할 것이다. 근데 have to는 해석이 어떻게 돼? have to.
0: 해야 돼.
1: 해야 돼.
0: 해야 한다.
1: will이랑 have to를 합치면 그 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0: 네.
1: 해야 한다에서 조금 더 말을 바꿔서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will과 have to 여태껏 했었던 것을 섞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고급 패턴에 가까워요.
0: 예.
1: 그래서 여기서는 아, 우리가 agree to disagree 해야 할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더 지불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0: 네.
1: 지불하다가 뭐예요?
0: Pay.
1: Pay. 더 많이?
0: Pay more.
1: 음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 당신은 더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뭘 고치는데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0: 예.
1: 이거 다 따지고 봤더니 한 15만 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0: 그런 경우 많죠.
1: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원어민인 줄 알았어. You'll have to pay more.
0: Yes.
1: 자, 이번에는 와,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야. 왜냐면 그 콘서트가 아예 연기가 됐대.
0: Yes.
1: 막 이러면서 그녀는 그것을 취소해야만 할 거다.
0: She will have to cancel.
1: 그쵸?
0: It.
1: It, right?
0: Yes.
1: So she will have to cancel it.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0: Mm-hmm.
1: Okay?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She will have to cancel it.
0: She will have to cancel it.
1: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병작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제일 교재에도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 바로 요거죠.
0: Yeah.
1: I gues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출발을 해버리면
0: 네.
1: 정황상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네. 뭐뭐인가 보네.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예전 아마 이런 예문 드렸을 거예요. 정황상 분위기를 딱 보니까 A라는 친구가 B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I guess he likes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것 같구만. 이런 말투. 그래서 조금 양념을 친 것뿐이에요.
0: Yes.
1: Okay? So, 그러니까 우리는 agree to disagree 해야 될 것 같네. You understand?
0: Yeah.
1: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All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0: Yeah.
1: 저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Okay.
0: Yeah.
1: 피자는 절대 달 수 없다고. 논쟁 끝. 더 이상 말 걸지 마. 이거예요.
0: 네. 네. 오, pizza can

0: never be period.
1: 네.
0: Yeah. period는 이 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어. 그래서 뭔가 끝이란 얘기고 이거는 그러면은 달 결코 달 수 없다니까. 음흠. 여기는 sweet 형용사. 음흠. 형용사 sweet을 넣어 보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음흠. So pizza는 절대 sweet 할 수가 없어. period. 맞습니다. 오호. 달콤한 뭐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 oh, you're so sweet. 이건 다정한에 가장 가깝겠죠.
0: 네.
1: 자, sweet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교재 같이 반대로도 같이 써주세요. 짠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0: 짠 거는 salt인데 salt는 소금이니까 salty 아닌가요?
1: 오, salt에다가 y 붙인 거 perfect.
0: 오.
1: salty, right? 이왕 나온 김에 예. 같이 하나 써놓고요. 자, 지금 보세요. 절대 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0: 네.
1: Alright. 그래서 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게 can't예요. 할 수 예. 없다니까. 예. So pizza can't be sweet.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0: 네.
1: 그러면 can't보다 더 강한 게 cannot이에요. 얘가 튀어나오면서 좀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pizza cannot be sweet.
0: 말할 때 억양도 다르네요.
1: 맞아요.
0: can't와 cannot 이렇게 되니까요.
1: 튀어나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ever 쓰면 심지어 더 강해집니다. not보다 never 쓰면 pizza can never be sweet. 그렇죠. 말할 때도 지금 강조를 내가
0: 맞아요.
1: 해야 되기 때문에 억양이 많이 올라가죠.
0: 머리를 흔들게 되는데요.
1: 이렇게 됩니다.
0: Never.
1: 이렇게. Alright.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이거 활용해서
0: 네.
1: 넌 절대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없어. 와. 영화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슬기 씨 너무 좋아한다고요.
0: Sorry about that. You can never be my friend, my boyfriend.
1: Boyfriend.
0: Sorry. English이 짧아요. 미안.
1: 사귀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Alright, so yeah. you can never be my boyfriend. 이거는 yes. you can't be my boyfriend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의미를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0: 네.
1: period는 뭔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죠?
0: 네.
1: Alright,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peri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0: 네.
1: 그러면 논쟁 끝. 더 이상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 불가다. 나한테 뭐 더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 이거야.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0: 네.
1: 오케이? 계속 저한테 당근 먹으라고 슬기 씨가 하시는 거예요. 눈 좋아진다. 왜 이렇게 당근 싫어하냐.
0: 그럼요.
1: I just don't like carrots. Period. 이러면 더 이상 뭐 이런 느낌이에요.
0: 알았어요. 카레로 만들어줄게 당근. 그럼 드시죠.
1: 그건 이제 빼줘야죠. 그래서 요거 발음할 때요. period는 앞에 e에다 강세를 좀 많이 주시면 좋아요.
0: 네.
1: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od, period,
0: period, period.
1: 네, 제가 그래서 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0: 네.
1: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who's the best singer in the world? 누가 제일 최고 가수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oh, she is 누구누구 얘기하고 나서
0: 네.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0: period.
1: okay. 반박 불가야 말하지 마. 자, 두 번째는 hey, I'm not going. period. 이거 나 진짜 안 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런 느낌이에요.
0: 그렇지.
1: 강하죠. 느낌 강하죠.
0: 예, 예, 예.
1: 네, 같이 한번 그런 느낌 살려볼게요.
0: 네.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0: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1: All right. I'm not going. period.
0: I'm not going. period.
1: All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All right.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All 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4: Ibyeongjak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4: 네, 첫 번째는 최상급 명사 뒤에 ever.
0: Yes.
4: 억양 많이 살리셔야 돼요. 자, 이건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This is로 시작하세요.
0: This is the best movie ever.
4: Very nice. 자, 두 번째. 마유는 여태껏 가장 쿨한 선생님이야.
0: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4: 네, 어디 숨고 싶네요. 네, 세 번째.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자, 이거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은 최고의 thing이다, 여태껏.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4: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movie ever.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Okay,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We'll have to do something.
0: Yeah.
4: 뭐뭐 해야 할 것이다.
0: Mm-hmm.
4: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거예요.
0: You will have to pay more.
4: You will have to pay more.
0: Mm-hmm.
4: 그분은, 그녀는 그걸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예요.
0: She'll have to cancel it.
4: Alright, she'll have to cancel it.
0: Mm-hmm.
4: 세 번째,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요.
0: Yes,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4: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She will have to cancel it.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알라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5: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6: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5: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6: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4: 네, 미션 해결할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4: Yes. Wow. 잘하셨습니다.
0: 아, 대단하셨습니다. Right. 네.
4: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4: 네.
0: 마침 또 핑크색을 입으셨네요. 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this shirt in pink.
4: There you go. in이 들어가야 되겠죠?
0: 네.
4: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0: Mm-hmm.
4: will과 have to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0: 네.
4: 해야 할 거예요.
0: Uh-huh.
4: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0: 오.
4: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4: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는 동생이 아빠께 말해버렸어요. 아휴, 할 수 없지.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The water's already spille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Hey, Kevin. Why do you look so down?
2: Thanks for coming, Christine.
1: You sounded terrible on the phone, so I had to come. What's the matter?
2: I told my blind date that I liked her and she turned me down.
1: Oh, no. But it's only been a few days since you met her. And you already told her?
2: Yeah. I guess I rushed it. It just suddenly came out.
1: Aw, you should have taken your time to get to know her more.
2: Should I call her again? Should I tell her to cancel everything I said and start again?
1: What? Cancel what you said? Aw.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Don't do it!
2: You're right. It's a stupid idea.
1: Hang in there, Kevin. I'll treat you to dinner, so cheer up.
2: Thanks, Christine. Then let's have some beer, fried chicken, french fries with sausages.
1: You never lose your appetite, no matter how sad you ar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뭔가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 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불킥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싫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케빈도 엎질러진 물 같은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너무 상심하고 있는데요. 케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재미난 카툰과 함께 생생한 영어 표현 배워볼게요. 케빈이 갑자기 크리스틴을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뭔가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케빈 표정 보세요. 기운이 없죠. 전화로 들은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아, 무슨 일이야? 라고 걱정을 했더니 I told my blind date that I liked her and she turned me down. 얼마 전에 케빈 소개팅 있어서 오이 마사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소개팅한 여자분에게 고백을 했는데 She turned me down. 그녀에게 거절당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다는 turn dow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뭔가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제안 같은 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How dare you turn me down? 네가 감히 날 거절해! 뭔가 고백했다가 차였을 때, 분노할 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또는 I turned down the offer 이라고 하면 나 그 제안 거절했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여자분이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It's only been a few days. 이 소개팅에서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좀 성급했죠. And you already told her? 아니 벌써 고백을 한 거야? 벌써, 이미, already 많이 들어보셨죠?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Are you already done? 이라고 하면 벌써 다 했어? 음식인 경우에는 벌써 다 먹었어?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She already knows. 그녀는 벌써 알고 있어. 벌써 이미 이런 뜻입니다. 아니 만난 지 며칠은 왔다고 벌써 고백을 한 거야. 근데 케빈도 인정하죠. 내가 좀 성급했나 봐. 근데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다고 해요. 여자분이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죠? 그래도 좀 알아가고 시간이 필요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근데 케빈이 Should I call her again? 다시 전화해볼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물 대신에 milk로 표현합니다.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입니다. 문장 하나씩 뜯어보면요. You, 너는, shouldn't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Cry는 울다. 그리고 over는 뭐뭐를 두고, 그러니까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Spilt는 쏟아진 milk. 우유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해 보면 쏟아진 우유를 두고 울어서는 안 된다. 즉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말 엎질러진 물이야랑 똑같죠.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우리 이 표현 함께 말해 볼게요.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좋습니다. 아유, 엎질러진 물이야. 하지 마. 괜히 전화해가지고 뭐 할 거야? 케빈도 인정하죠? Stupid idea. 맞아. 네 말대로 하면 안 되겠어. Hang in there, Kevin. 힘내, Kevin. 우리 또 크리스틴이 친구니까 이렇게 기운내, 힘내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 hang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원래는 뭐 매달리다, 걸다 이런 뜻이지만 뒤에 어떤 말이 오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hang in there 이라고 하면 힘내, 기운내, 용기 주고 격려하는 말로 쓸 수 있고요. hang 뒤에 out이 오면 노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거. Do you wanna hang out? 같이 놀래? 이런 표현. 그리고 hang 뒤에 up 하면 전화를 끊다입니다. Don't hang up on me. 내 전화 끊지 마. 이렇게요. hang이 다양한 뜻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hang 보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눈여겨보세요. 우리 크리스틴이 이렇게 저녁 사줄 테니까 cheer up, 힘내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케빈 보세요. 치킨도 먹어야 되고요. 감자튀김 소세지도 먹어야 되고. 케빈이요. 이렇게 마음은 슬프지만 식욕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비슷한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한번 뱉은 말은 또 돌이킬 수 없다. 라는 표현이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입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한번 짠 치약을 다시 튜브 안으로 넣을 수는 없다. 라는 뜻이죠.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재미난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말 실수를 했어요. 이미 마음 상한 상대방. 사과한다 해도 마음이 풀리진 않겠죠? 한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은 고여있지 않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다 지나간 일이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두 극복하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Great! 이번 시간에는 케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 지나간 일, 엎질러진 물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 많잖아요.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적절한 상황에서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3: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4: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3: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4: 답답해. 안 돼!
3: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4: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3: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0: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1: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같은 영어 발음 스펠링 다른 방식으로 발음하는 법 오늘 확인해 볼 건데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Example. Let me give you an example. Exact. I don't remember the exact date. Exhausted. Let's stop. I'm exhausted.
0: Okay, 여러분, 오늘의 단어들도 잘 들었나요? 같이 한번 어떤 것들 나왔는지 볼게요. 자, 이렇게 세 표현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 기억한다면요. 지난 시간처럼 오늘의 단어들도 모두 다 EX로 시작하고 있네요. 맞아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도 이 EX 발음 배웠었는데요. 저번 시간이랑은 오늘은 규칙이 다릅니다. 자, 이 EX는 또 어떻게 발음하는지 오늘의 레슨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EX로 시작할 때요. 우리 저번에는 익스로 발음된다고 배웠지만 오늘 볼 경우는요. 바로 익스입니다. 익 이렇게 기역처럼 G 발음으로 한 다음에 Z 발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익스. 이제 여기서부터는 Z 발음이 시작이거든요. 자, 이게 도대체 또 무슨 말인지는 단어들 보면서 하나씩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어 바로 시작해 볼게요. 예시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배운 규칙으로 치면 이거 익스로 생각하면 발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익셈포?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자, 여기서는 지금 우리 Z 발음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example이 되겠죠. example. 이렇게 Z로 연결해주면서 이 AM 이렇게 연결해주면 돼요. 오케이? 예문 볼게요.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 예를 들 때 동사는 give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Let me give you an example. 내가 예시를 하나 너에게 들어줄게 라는 거죠. Example.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도 지금 EX인데요. Igs. 이제 Z로 시작하면서 연결하면 exact가 되겠네요. exact 하면 정확한이란 뜻이죠. 정확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들어맞는 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 대략 뭐 몇 월이었는지는 기억해도 그 세세한 것까지 딱 들어맞는 그런 의미로 정확한이란 뜻이에요. OX가 아니라 세세한 거,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은 안 나 라고 해볼게요. I don't remember the exact date 라고 해주면 되겠죠. I don't remember the exact date. 오케이. 자, 마지막 그 단어. 자, 이것도 생긴 거 참 어려워 보이는데요. 천천히 볼게요. 일단 앞부분은 익 하고 z, 이제 Z 발음 준비하고요. 이 H는 지금 무음이에요. 발음 나지 않아서 바로 또 모음으로 연결해주면 돼요. Exhausted. 이 단어는 지친이란 뜻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친, exhausted. So, 이런 말 한번 해볼게요. 그만하자, 나 지쳤어. 이제 우리 좀 그만하자. Let's stop. I'm exhausted. Okay, 여러분. EX가 이렇게 발음될 때도 아주 많다는 거 이제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이 발음 같이 한번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Okay, 오늘 다룬 단어와 문장들 지금부터 발음 연습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첫 번째 단어는요. 예시죠. 예시. Z 발음 준비하고요. Example 이렇게 갈게요. same 발음할 때는 입을 위아래로 늘려서 고무줄처럼 늘려서 길게 끌어주세요. Example 이렇게요. 듣고 따라해주세요. Example. Very good. 한 번 더요. Example. Good job. 자, 두 번째로는요. 정확한, 아주 세세한 이런 뜻이죠. 바로 갈게요. 따라해주세요. Exact. 한 번 더요. Exact. Good job. 마지막 단어입니다. 여기 가운데쯤에 있는 H는 생략하고요. 발음상 exhausted 그대로 이어서 발음해주면 돼요. 지친이란 뜻입니다. 힘들고 지친. 따라해주세요. Exhausted. 한 번 더요. Exhausted. Great. 자, 그럼 이 단어들 문장으로도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 Let me give you an example. 이렇게 give라는 동사 쓴다는 것까지 표현도 익히면서 우리 발음 공부할게요.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Let me give you an example. Example. Great. One more time. Let me give you an example. Example. Good job. 두 번째 문장입니다. 좀 긴데요. 난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이 안 나 라고 해볼 거예요. The exact date는 기억이 안 나. 자, 갑니다. I don't remember the exact date. Exact date. Good job. 이 Z, Z 발음 진동 주면서요. One more time. I don't remember the exact date. Exact date. Good job.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만하자. 나 지쳤어. I'm exhausted. 이렇게 말해볼게요. 자, 듣고 따라해주세요. Let's stop. I'm exhausted. Exhausted. Great. One more time. Let's stop. I'm exhausted. Exhausted. Great, 여러분. 정말 잘했습니다. EX로 시작할 때 이렇게 Z 발음 나는 경우 어떻게 하는지 또 오늘도 감춰봤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듣고 또 한번 연습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Example. Example. Let me give you an example. Let me give you an example. Exact. Exact. I don't remember the exact date. I don't remember the exact date. Exhausted. Exhausted. Let's stop. I'm exhausted. Let's stop. I'm exhausted.
0: 네, 이제 EX 보이면 두려워하지 않고 발음 잘할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시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저와 함께 일곱 단어 같이 배워볼게요.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Keep. K-E-E-P. Keep. Keep. Cross. C-R-O-S-S. Cross. Cross. Teach. T-E-A-C-H. Teach. Teach.
0: 이제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Things We Do, 행동 2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일상생활에 무엇을 하나요? 같이 영어로 말해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keep, 지키다 또는 간직하다 라는 뜻이에요. keep, 우리가 항상 규칙을 지켜야 되죠. keep. 그 다음은 cross, 건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bridge, 다리가 보이네요. 그럼 cross the bridge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돼요. 그 다음은 teach, 가르치다예요. 제가 하는 일이죠. teach, 영어를 가르치다. teach English.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지키다, 간직하다, keep. 친구들, ee가 두 개 나오니까 e 이렇게 길게 한번 말해볼게요. keep. Well done. 건너다, cross. 자, cross가 아니라 어 발음이에요. cross. 정확해요. 가르치다, teach. 여기도 ea니까 긴 단어가 돼요. teach.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together.
1: keep. Keep. Cross. Cross. Teach. Teach.
0: 이제 예문을 한번 볼까요? Please keep this necklace. 이 목걸이를 간직하세요. 오,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네요. 그쵸? Keep, 지키다 라는 말도 되지만 간직하다도 되고요. necklace는 목걸이란 뜻이에요. 오, 혹시 boyfriend 아니면 girlfriend한테 주는 건가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Please keep this necklace. Well done. Cross the road on the green light. 녹색불일 때 길을 건너라. 친구들, cross는 건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always green light이죠. Not on the red light. 그럼 큰일 나요. Red light는. 자, 같이 말해봐요. Cross the road on the green light. Good. Okay, next. Sunny teaches English. Ooh, Sunny는 영어를 가르친다. 제 얘기네요. 친구들, Sunny는 가르친다. teach가 아니라 이때는 teaches예요. 왜냐하면 그녀, she가 나왔기 때문이죠. 3인칭일 때는 항상 es 또는 s가 나와요. 오케이? 아주 고급스러운 영어를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unny teaches English.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ing. S-I. N-G. Sing. Sing. Have. H.

0: A-V-E. Have. Have. Need. N-E-E-D. Need. Need. Try. T-R-Y. Try. Try.
1: Our next word is sing. 노래하다예요. Wow, 아주 힘차게 노래 부르는데요. Okay, next. Have, 가지다 또는 있다예요. 무엇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난 시간이 있다. I have time. 나는 음식 있다. I have food.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은 need, 필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또 무엇이 필요해? What do you need?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은 try, 노력하다 또는 시도하다예요. This girl is trying to draw something. 무언가를 그리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요. Okay, now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노래하다, sing. 친구들 앞에 sing이 아니라 sing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가지다, 있다, have. 자, V 발음을 다시 정확하게 해볼까요? Have. Very good. 필요하다, need. 자, 긴 단어로 말해볼게요. Need. 정확해요. 노력하다, 시도하다, try. Try가 아니라 try.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0: Sing. Sing. Have. Have. Need. Need. Try. Try.
1: Now let's look at some more sentences. He sings well. 그는 노래를 잘 불러. 아주 짧아서 좋네요. 뭐뭐를 잘한다? Well만 붙이면 돼요. It's your turn. He sings well. Good job. Next, do you have time tomorrow? 내일 시간 있니? 데이트 신청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have, 뭐뭐가 있니? Have time,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time tomorrow? Very good. I think I need new shoes. 나는 새 신발이 필요한 것 같아. Oh, you have to go shopping. 자, I think 뭐뭐한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need, 나는 뭐뭐가 필요하다 라는 뜻 아까 배웠죠? 같이 말해볼게요. I think I need new shoes. Excellent. Next. Try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것을 시도해봐. 아주 재밌거든요. 뭐뭐를 해봐는요. Try로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볼까요? Try to play the piano.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Keep. Keep. Cross. Cross. Teach. Teach. Sing. Sing. Have. Have. Need. Need. Try. Try.
1: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slide. It's melting.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광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dress.
1: The dress.
0: Duh, dance.
1: The dance.
0: Duh, doctor.
1: The doctor.
2: 친구들, 안녕. Hi,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라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은 과연 어떤 소리 친구가 있을지 여러분 소리 친구 만날 준비 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오늘 만날 네 번째 알파벳 바로 D예요. D. D. 근데 D가 두 개 있죠? 하나는 큰 대문자 D. Big D라고 해요. Big D. 그리고 작은 소문자 D. Small D라고 해요. Small D. 둘 다 D 같은 알파벳이에요. 그럼 D는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써니를 한번 들어보세요. D. D. 친구들 우리 한번 따라해볼게요. D. D. D. 그럼 D 소리가 나는 단어 써니와 함께 쫙 말해볼까요? D로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는요. 오리. 이에요. 우리가 연못에 가면 많이 볼 수 있죠? 오리 영어로 duck. duck. duck. 네, 너무 잘했어요. D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는요. 바로 멍멍. 강아지. 강아지도 d 소리가 나요. 들어봐요. dog. dog. dog. Excellent! D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죠. 아주 푹신푹신하고 잘 때 꼭 껴안고 자는 네, 인형. 인형도 D 소리가 나요. Doll. Doll. Doll. Excellent! 이거는 어떤 단어일까요? 우리가 입는 옷이고요. 예쁘게 다리로 쫙 내려오는 아름다운 옷이에요. 네, 드레스. 드레스도 드로 시작해요. dress. dress. dress. very good. 이 단어도 D로 시작하는데요. 친구들, 우리가 음악을 들었을 때 춤을 추죠. 네, 춤. 영어로 dance. dance, dance. 너무 잘했어요. 오늘 D로 시작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의사. 우리가 병원 가서 우리를 진찰해주는 의사 선생님도 D로 시작해요. 들어봐요. doctor, doctor, doctor. 너무 잘했어요. 그럼 써니와 함께 오늘 배운 단어를 쫙 큰 소리로 말해볼게요. 준비됐나요?
0: Let's go! Phonics chant D. D, D, D. D, duck.
1: D, duck.
0: D, dog.
1: D, dog.
0: D, doll.
1: D, doll.
0: The dress.
1: The dress.
0: The dance.
1: The dance.
0: The doctor.
1: The doctor.
2: 와,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로 친구 로건과 함께 만나서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Let's go!
1: Hello.
2: Hi, Logan. 자, 오늘 써니와 함께 네 번째 알파벳 D를 배웠어요. Logan, 우리 큰 대문자 D 어떻게 말하죠?
1: Big D.
2: 네, 잘했어요.

0: D는 뭐라고 해요?
1: Small D.
0: 네, Small D라고 하는데요. 그럼 D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우리 아까 배웠는데요. D, D 소리 나는데 Logan, 우리 세 번 D, D 말해줄 수 있을까요?
1: D, D, D.
0: 아주 잘했어요. 자,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 바로 멍멍 우는 강아지예요. 아까 드, 드, 덕으로 배웠는데요. 로그, 우리 세 번 드, 드, 덕 말해볼게요.
1: 드, 드, 덕, 드, 드, 덕, 드, 드, 덕.
0: Very good. 그리고 이것은 연못에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수영을 아주 잘하는 오리예요. 드, 드, 덕. 네, 이제 세 번.
1: 드, 드, 덕. 드, 드, 덕. The, the duck.
0: Very good. 그리고 우리가 꼭 껴안는 인형, 인형 doll로 배웠는데요. The, the doll. Logan, let's say it three times. 시작.
1: The, the doll. The, the doll. The, the doll.
0: 또 D로 시작하는 단어. 아주 아름다운 옷이에요. 아까 dress로 배웠는데요. The, the dress. 자, Logan, three times.
1: The, the dress. The, the dress. The, the dress.
0: Excellent! 우리가 아주 기분 좋을 때 춤을 추잖아요. 춤, dance로 배웠어요. 자, the, the dance. 우리 Logan을 한번 들어보세요. 세 번.
1: The, the dance. The, the dance. The, the dance.
0: 또 하나의 단어. 이것은요, 우리가 병원 갈 때 진찰해주는 doctor, 의사죠.
1: Doctor.
0: 네. 자, the, the doctor.
1: The, the doctor. The, the doctor. The, the doctor.
0: 와, 이렇게 D로 시작한 단어가 이렇게 많다니. 로건, 그럼 우리 써니와 함께 재밌게 노래로 한번 말해볼까요? 자, Let's chant!
2: Phonics chant D. Duh, duh, duh. Duh, duck.
1: Duh, duck.
2: Duh, dog.
1: Duh, dog.
2: Duh, doll.
1: Duh, doll.
2: Duh, dress.
1: Duh, dress.
2: Duh, dance.
1: Duh, dance.
2: Duh, doctor.
1: Duh, doctor.
0: 여러분, 오늘도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D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D 소리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공손한 질문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if I can go to the nurse's office.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warm-up부터 해볼게요. Look, it's gym class. 체육 수업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있는 친구가 배가 아픈가 봐요. I think he has a stomach ache. He doesn't feel well. 이럴 때 양호실에 가야 되겠죠, 그쵸? 아마 선생님께 제가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뭐 양호실에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아프면 he might have to go home. 집에 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공손한 표현 기억나죠? 자, 오늘의 공손한 표현은 무엇일지 우리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1: Are you okay?
2: Not really.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1: Of course. Should I call your mom?
2: I'll be okay.
0: 자,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 표현은 이미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나요? 괜찮아? 라는 질문이죠. Okay가 좋아요 라는 뜻도 있지만 괜찮은 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니? 라는 질문이에요. Are you okay? 자, be okay 라고 쓰였어요. 자, 요것도 이제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자체로는 괜찮은인데 be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붙어서 괜찮다 라는 뜻이 돼요. 보통 이렇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 be하고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질문에서의 be는 어떻게 변화됐죠? are로 바뀌었죠, 그쵸? 그 이유는 you가 주인공이기 때문인 거죠. I am, you are, he is. 우리 이전에 했었던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I일 때는 be는 am이 되고 you일 때는 are가 되죠. 그 다음에 he 혹은 she인 경우는 is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너는 괜찮니이기 때문에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괜찮냐고? 라고 할 때는 am I okay? 가 되겠죠. 그가 괜찮니는 is he okay?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대답은 not really 라고 했어요. not really는 아니, 별로 안 괜찮아 라는 의미예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네,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호실에 가도 돼요? 라는 질문인데 nurse's office가 바로 양호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nurse는 간호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호실에 계신 양호 선생님을 nurse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nurse's office. office는 원래 사무실이라는 뜻인데 양호실에 물론 좀 느낌이 다르죠. 병원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거기도 그 양호 선생님의 사무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nurse's office라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프면 내과, 소아과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병원은 doctor's office라고 불러요. doctor가 의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hospital, 이 단어는 뭘까요? 우리 병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hospital이라는 병원은 종합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을 뜻해요. 보통 많이 아플 때 찾는 게 hospital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은 doctor's office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0: 자,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물어봤더니, Of course, 물론이지 라고 하면서, Should I call your mom?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Should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should 자체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내가 뭐뭐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Should I call your mom? 이라고 했는데 call은 전화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죠. 그냥 양호실에만 가서 될 게 아니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해야 할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Should I call your mom? Should I call your mo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돼요. 자, 그럼 다양한 행동들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집에 가야 할까요? Should I go home? Should I go h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그를 도와줘야 할까요? Should I help hi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Should I help him? 만약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여자다. 그러면 Should I help? 그렇죠. her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Should I help her? 이렇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Should I try again? 이라고 하면 돼요. try가 시도하다,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again은 다시 한 번 더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발음이 중요해요. again 이런 요 단어를 again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again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짧게 again의 발음으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Should I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습할까요? Should I try again? Should I try again? 잘했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말을 하다 라는 표현은 tell 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teacher가 선생님인데 내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될까? 특정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teacher라고 해야 되는 거죠. Should I tell the teacher? Should I tell the teach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제가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 거죠. I'll be okay.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많이 아프지 않은가 봐요. 그쵸? 나 괜찮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be okay 또 나왔는데 이게 바로 괜찮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okay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be 다음에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 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저 괜찮을 거예요. I'll be okay. 이렇게 대화가 끝났네요. 그럼 우리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Are you okay?
2: Not really.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1: Of course. Should I call your mom?
2: I'll be okay.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Hey, it's gym class again. 자, 체육 시간이었죠. 근데 우리 친구가 배가 아픈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Are you okay?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Are you okay? 라고 했더니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라고 질문을 했죠. May I?로 시작하는 이 질문은 공손한 그런 질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May I go to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온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오늘은 the nurse's office 이었죠? 어디였어요, 여러분? 양호실이었죠. 맞아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질문을 했었네요. Of course, 물론이지라는 의미였죠. 자, 그런데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저 엄마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죠. 전화하다, call.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call my mom이었죠. May I call my mom?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May I call my mom? 잘했어요. 자, 우리말로는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동생, 뭐, 언니, 누나 없어도 나 혼자야 외동이더라도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라는 표현을 여러 명의 그, 뭐, 형제 자매가 있어도 쓰질 않아요. 보통은 내 엄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my mom이라고 해주세요. 자, may I call my mom?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이 내가 너네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should I?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Should I call your mom? 이때는 내 엄마가 아니죠. 선생님의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너의 엄마니까 your mom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Should I call your mom?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May I go h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 기억나죠? Go to home이 아니라 go home이다. home 자체에 집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May I go to home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May I go home?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대답은 of course 되고 sure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네요. You'll be okay. 아까 우리가 I'll be okay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 괜찮을 거야. 그런데 너 괜찮을 거야라고 할 때는 I 대신에 you로 바꿔서 you'll be okay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로도 바꿔서 쓸수 있겠네요. You'll be okay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라는 질문을 오늘 배워봤는데요. 그 밖에도 should I? 라는 질문도 같이 배웠었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Let's do the chant. Should I call your mom? Should I go home? Should I help him? Should I try again? Should I tell the teacher?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if I can go to the nurse's office.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할수 있죠? Check.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물어보면 됐죠. 그리고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는 Should I? 또 질문이 시작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 마쳤지만 여러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3: Lucy.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3: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4: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해.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0: kids. Three kids, two girls and one boy. 여자아이 두 명과 남자아이 한 명이 보이는데 각각 지금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뭐라는지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저기 첫 번째 여자아이부터 볼게요. 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She's wearing sunglasses. She's wearing sunglasses. 그리고 손에 저거 뭐지? Oh, sunscreen을 들고 있네요. Sun크림이라 그러죠. 자, 근데 영어로는 sunscreen이 아니라 sunscreen이라고 합니다. Sunscreen. She's holding a bottle of sunscreen. 자, 이렇게 선크림 통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굉장히 목이 마른가 봐요. She's drinking water.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이 남자아이는 주변에 저 모기인가요? Mosquitoes? No! 모스키토 정말 싫어요. 우리 친구들도 싫어하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지 남자아이는 bug spray, 모기약을 들고 있습니다. Oh, bug spray. 자, 어떤 내용일지 약간 예상도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1: What are your items for summer?
2: I put on sunscreen and wear a hat.
1: I always carry bug spray with me. I hate mosquitoes.
0: 잘 들어봤어? 우리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빠밤. 자, key expressions. 오늘 배울 것들은요. must have items for summer입니다. 자, must have items가 뭔지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must는 꼭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items는 이렇게 물품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must have items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필수품이란 뜻이야. 필수로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것들. 자, must have items, 필수품들. For summer. 자, summer 여름이지? 그래서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나의 필수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선생님은 여름에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must have items가 많거든요. 자,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must have items for summer. 오케이? 자, 일단 sunburn이 날 수가 있어. 더운 여름에는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sunburn이 날 수가 있습니다. sunburn은 바로 화상이야. 그러니까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피부가 상하는 게 바로 화상이죠. sunburn. sunburn. 자, sunburn을 피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짜잔. sunscreen이 있어야 됩니다. sunscreen. 우리가 아는 그 선크림인데요. cream일 것 같죠? 아닙니다. sunscreen이라 그래요. 자, 그 해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뜻으로 sunscreen이에요. sunscreen. cream 아닙니다. 오케이? sunscreen. 오케이? 자, 예문에서 보자. I use sunscreen to stay safe from sunburn. 조금 길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화상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sunscreen, 선크림을 사용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빨간색 단어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선크림이 영어로 sunscreen? No, sunscreen. sunscreen. 오케이. 그 다음에 화상은 뭐예요? sunburn, sunburn. sunburn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피부가 따갑고 아픕니다. sunburn. 자, sunburn, sunscreen 꼭 기억하세요. 선크림 아니라 sunscree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osquitoes. mosquitoes 정말 싫어요. mosquitoes 뭐냐면 모기입니다. 모기들 mosquitoes. 모기 안 좋아요. mosquitoes. 자, mosquitoes 모기들을 피하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bug spray 또는 mosquito spray라고 합니다. 벌레약, 모기약이라 그러죠. bug spray, mosquito spray. 자, 우리 한번 또 예문에서 볼게요. I carry bug spray with me. I carry bug spray with me. 자, 다시 해볼게요. I carry bug spray with me. 자, carry는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뭔가를 휴대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bug spray, 무슨 벌레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I carry bug spray with me. 그리고 I hate mosquitoes가 나왔어요. 자, 모기를 싫어하니까 bug spray를 가지고 다니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모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

나요. 쌤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 mosquitoes, bug spray 따라 해볼게요. But mosquitoes, mosquitoes. 그 다음에 bug spray, bug spray. 좋아요. 필수품입니다. bug spray. 자, 또 볼게요. hot sun. 우리 이건 뭔지 알것 같아. hot는 뜨거운이고요. sun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짜잔! hot가 필요하죠. 그럼 얼굴이 많이 타요. hot, 모자가 필요합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wear a hat when the sun is strong. 오, 선생님이 이 표현 알려주고 싶어요. 해가 너무 뜨겁다, 강렬하다라고 할 때, sun is strong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ear a hat when the sun is strong. 자, 나는 sunny, 태양이 strong, 너무 강렬할 때 hat, 모자를 씁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I wear a hat when the sun is strong. hat. 꼭 기억할 수 있겠죠? 그게 must have item 씁니다. 필수품. 자, 또 bright sun. 자, 해가 너무 밝을 때또 뭐가 필요할까? 얘들아 생각해봐. 물론 hat도 있겠지만 그 아래 또 쓰는 게 있어요. 눈이 부시잖아. bright sun. 자, bright는 밝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bright sun 하면 밝은 태양이 있을 때는 우리가 must have item이 sunglasses입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sunglasses 필수예요. 눈을 보호해 하잖아. 자, 예문에서 또 볼게요. I wear sunglasses when the sun is too bright. 자, 이거 무슨 뜻이냐면 나는 태양이 너무 밝을 때 선글라스를 써요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단어 선생님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짚을게. hot sun 해볼게요. hot sun. 그 다음에 모자는 hat죠. 그냥 hat가 아닙니다. hat 양옆으로 입을 쫙 벌려서 hat hat 좋아요. 그 다음에 bright sun 태양이 밝을 때 bright sun이라 하죠. bright sun. 그 다음에 sunglasses sunglasses 좋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must have items들이었어요. 자, 또 있어요. 자, thirsty 목이 마를 때는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water bottle. 물통이 또 필수적으로다가 필요하겠죠. 자, when you're thirsty, you need a water bottle.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get thirsty, so I carry my water bottle. 자, I get thirsty. 나는 목이 말라요. So I carry가 무슨 뜻이었다고? 그렇지.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휴대하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가지고 다니다. 그래서 나는 water bottle, 물통을 가지고 다녀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get thirsty, so I carry my water bottle. 자, 이거 두개 단어 볼게요. thirsty, thirsty 아닙니다. thirsty냐. thirsty,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슝. thirsty, thirsty. 그 다음에 water bottle, water bottl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What are your items for summer? 너가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뭐야? 물품들이 뭐야? 그랬더니 I put on sunscreen and wear a hat라고 합니다. 나는 선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모자를 써라고 하네요. Sunscreen이랑 hat가 must have items라는 거겠죠? 그랬더니 I always carry bug spray with me. I hate mosquitoes라고 합니다. 나는 항상 벌레 약을 가지고 다녀. I hate mosquitoes. 모기들을 싫어하거든. 이라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해 잘 갔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였습니다. 자, 우리 cartoon talk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봐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보자. 자, 짜잔. The sun is blazing. The sun is blazing. 자, blaze 하게 되면 타는 듯이 더운, 맹렬한, 격렬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sun is blazing 하게 되면 해가 타오르네라는 뜻입니다. 햇빛이 아주 강렬하다는 뜻이겠죠? The sun is blazing.
그러면서 I think I will get sunburned 라고 해요. Sunburned 쌤이랑 배웠잖아. 화상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피부가 다치는 거. Sunburn.

0: 아니라고 그래요. I think I'll get sunburned. Uh-oh. 그러면서 sunscreen is a must have item 이라고 합니다. sunscreen이 뭐였지? sun크림이었죠? must have item은 필수품. 그래서 어우, sun크림은 필수품이야 라고 하죠.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가 오늘 진짜 무더위야 라고 합니다. It's the dog days of summer. 쌤이랑 이거 이리언 배웠잖아. The dog days of summer. 하게 되면 아주 찜통 무더위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Oh, my mouth is dry. 입안이 건조해. 라고 그래요. 입안이 건조하면 뭐가 must have item일까? 짜잔. I drink water a lot. A water bottle is a must have item 이라고 합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셔. Water bottle. 물통은 필수품이야. 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summer is fun, but I hate mosquitoes so much. 라고 해요. Summer is fun. 여름은 재밌어. 하지만 나는 mosquitoes. 모기들이 정말 싫어. 라고 합니다. hate는 정말 싫다고 할때쓸수 있는 단어예요. I hate mosquitoes so much. 그러면서 mosquito bites itch. 모기 물리면 너무 간지러워라고 합니다. 정말 싫죠? 그러면서 mosquito spray is a must have item이라고 하네요. 모기약은 필수품이야 이러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이 친구들의 must have items 잘 들어봤죠?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ust-have items for summer. 나는 여름에 필수품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나요? 재밌게 했길 바라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controls over

you guys doing sitting here?

tickle?

니콜 선생님, 저 속상해요. 저는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선생님들께서 수업 중에 자고 있냐고 혼을 내셔요. 제가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영어로 어떻게 표현해요? 알려주세요. 하이,

캐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우리 친구 정말 속상하겠어요. 혹시 친구 이렇게 아래를 자꾸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눈이 이렇게 내려가면 꼭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오해를 살 수도 있잖아요. 바른 자세로 열심히 수업 듣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 뭐뭐 하고 있지 않아요. 저 뭐 안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하고 있지 않은 것 영어로 표현하기 배워볼게요. I'm sleeping, not. I'm not sleeping. I'm not sleeping.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요.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이야. 이거 배웠죠? 특히 I'm having 써서 나 뭐 먹고 있어. 아침 먹고 있어? 점심 먹고 있어? 저녁 먹고 있어? 이렇게 먹고 있어. 배웠잖아요. 오늘도 이어가 볼게요. 동작에다가 ing를 붙이면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중인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중인 이렇게 지금의 의미가 된다는 거 기억해요? 맞아요. 우리 나는 뭐뭐 하고 있어. 그러면 I'm 동작ing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나는 뭐뭐 하고 있지 않아 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아니야 라는 not을 넣어주면 된다고요. 먼저 이렇게 해볼게요. 나는 뭐뭐야. 나는 이러이러해. I'm 그리고 동작ing 나와야 되는데 아니라는 말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먼저 not 넣어줘요. 나는 뭐뭐 아니야. 그리고 sleeping. ing 뺀 sleep까지가 잠자다라는 거 친구도 알고 있죠. 여기다가 ing 붙였으니까 sleeping이라고 하면 잠자고 있는, 자고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자고 있는 게 무슨 뜻? 저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잠자고 있지 않아요. 가 되겠네요. I'm not sleeping. 한 번 더. I'm not sleeping. I'm not sleeping. Very good. 자, 그럼 이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Crying. Asking. Working.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단어들은요. 동작에다가 ing 붙인 것들이에요. 동작은 뭐뭐 하다 라는 뜻인 거 알고 있죠? 여기에다가 ing, ing 붙이면 뭐예요?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 cry에다가 ing 붙여서 crying 이라는 단어예요. 첫 번째 I부터 요 부분부터 썼어요. Cry는 울다. 울다이고요. 여기에다 친구들이 붙여서 crying 하면은 울고 있는. 맞아요. 울고 있는. 지금 그 동작을 하고 있는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울고 있는 crying. Crying. 두 번째 단어도 볼게요. 두 번째 단어는 asking. asking이네요. 이 ask가 물어보다, 질문하다 또는 부탁하다 뭐 이런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이 ask에다가 ing 붙였으면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또는 부탁하고 있는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죠? ask. ask 한 박자 그 다음에 ing 붙여서는 asking. asking. 물어보고 있는. 다음 단어도 볼게요. 다음 단어는 working이에요. working. 조금 전에 asking도 asking이지만 조금 빠르게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asking. 끝처럼 소리 나죠? 이것도 work에다가 ing 붙였는데 working보다는 working. 이렇게 발음하면 더 자연스럽게 들려요. work 부분은 일하다 라는 뜻이에요. 학생은 공부하다 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어요. 먼저 앞부분 써볼게요. O, R이 만나서 work.
일하다에다가 붙였죠. working. 일하고 있는, 공부하고 있는. 문장 만들기 도전. 나는 뭐뭐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나 뭐뭐 하고 있지 않아가 오늘의 문장이에요. 첫 번째, 나 잠 안 자고 있는데. 나는 잠자고 있지 않아요. 지금 안 자요. 어떻게? I'm 아니다가 중요하다 그랬죠. Not.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잠자다가 sleep이니까 여기다 뭐뭐 하고 있는 하려면 ing 붙여서 sleeping. 다 붙여볼게요. I'm not sleeping. 한 번 더. I'm not sleeping. I'm not sleeping. 저 안 자요. I'm not sleeping. 좋아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눈물이 좀, 너 우는 거야? 무슨 말이야? 나 우는 거 아니야. 나는 울고 있지 않아. I'm not. 울고 있는만 넣어주면 되잖아요, 친구들. 웽! 울다가 cry고, 거기다가 ing 붙이면 울고 있는이죠. crying. 붙여서 I'm not crying. I'm not crying. 한 번 더. I'm not crying. 나 우는 거 아니야. I'm not crying. 세 번째 문장은 나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나는 물어보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야. 너 허락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뜻으로 우리 만들어 볼게요. 나는 뭐뭐야. I'm 아니야. Not. 그리고 물어보다, 또 요청하다, 부탁하다. Ask. 에다가 ing 붙여서 asking. I'm not asking. I'm not asking. 이 I'm not asking은요, 친구들, 너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즉, 허락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요런 뜻으로 쓸 때도 있어요. I'm not asking. I'm not asking. 좋아요. 마지막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 지금 공부 안 하고 있어. 또는 나 일 안 하고 있어. 어른이면 일 안 하고 있어가 될 거고요. 우리 친구들은, 친구 학생이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 그래서 나 지금 공부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I'm 아니야. Not. 일하다, 또 공부하다. Work라는 단어에 ing 붙여서 working. 다 붙이면 I'm not working. I'm not working. 괜찮아. 나 지금 일 안 해. 괜찮아. 나 지금 공부 안 해. I'm not working. 휴.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본 문장들 모두 모아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Yeah. Hey. I'm not sleeping. I'm not sleeping. Not crying. I'm not crying. I'm not asking. I'm not asking. I'm not working. I'm not working. I'm not sleeping. I'm not crying. I'm not asking. I'm not working. Yay!

0: not sleeping. I'm not sleeping. I'm not crying. I'm not crying. I'm not asking. I'm not asking. I'm not working. I'm not working. I'm not sleeping. I'm not crying. I'm not asking. I'm not working. Yay! 나 뭐뭐 하고 있지 않아 라는 문장들 쓸 수 있는 상황 또 있겠죠. 그림 보면서 각 상황에 맞는 말 크게 외쳐봐요.
1: 너 지금 우는 거

뭐야? 아니에요. 저 우는 거 아니에요. I'm crying. I'm not crying. 나 오늘은 일 안 하려고. 일 안 하고 쉬어야지. I'm not working. 네? 아니, 저 안 자요. I'm not sleeping. Okay. 그럼 오늘 배운 내용들 모두 모아서 우리 함께 미션 해볼게요.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빈칸을 채워 문장을 완성하세요. 지금 눈물이 날랑 말랑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I'm not. 나 우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겠죠.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친구들 주어진 글자로 만들어 보세요. 3, 2, 1. 정답은 I'm not crying 이 되겠죠. cry, c-r-y, cry 에다가 소리 날 수 있는 ing 만났어요. crying, 울고 있는 I'm not crying. 다음을 읽고 어울리는 그림을 고르세요. I'm not sleeping. I'm not sleeping. 어울리는 그림 A, B, C 중에서 어떤 거? 3, 2, 1. 정답은 C가 되겠네요. I'm not sleeping. Sleep 부분 보이죠? 나 자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하품하면서 엄청 졸린 사람이 그림 C에 있네요. 정답은 C. 잘 듣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치세요. I'm not asking. I'm not asking. 자, 뭔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되었어요. 잘 고쳤나요? 확인해 볼게요. 3, 2, 1. 정답은 I'm not asking. 전혀 반대의 문장이죠. not이 빠져 있었어요. 나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I'm not asking. Well done! We did it!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나는 뭐뭐 하고 있지 않아. I'm not 동작ing 이렇게 문장 만들어보는 거 배웠네요. 오늘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약속. 안녕. (목소리)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말할 때는 I'm not 동작ing.

0: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1: Sure.
2: 와, 우리 사진 잘 나왔네.
0: Nice picture.
2: 보내달라고 하고 싶은데.
0: I want picture?
2: 뭐라고 하면 좋을까?
0: I know. Let's ask 미소랑.
3: 여러분,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자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사진 보내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해볼 거예요.
0: But to do that,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grab our magic box, don't we? So here is our magic box. 짠! Let's open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띠용띠용 화재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주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야 깨냐 불 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와 함께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다음 날이 소풍인데 날씨가 불안해. 어떡하지? 이제 비가 올 것도 같고, 그럼 지금 비 오기 시작하면 내일까지 비 오면 소풍 못 가는데 안 돼! 그래요. 정말 많은 경우 이렇게 중요한 일이요, 날씨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건 날씨에 달려있지. 즉, 날씨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 얘기잖아요. 자, 과연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표현을 알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우리 가장 먼저 단어부터 살펴볼게요.
1: 맞아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0: 어허,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 단어 봅니다.
2: Okay, go on a picnic. 이거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하나의 덩어리로 그냥 알아두세요.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go on a picnic, like that. 자, 딱 보니까 진짜 부럽다. 여기 보니까 자연이 숨쉬는 공간 같고요. 여기 뭐 바구니 맞지? 바구니에 여기 먹을 거, 음료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금 소풍 온 것 같아. 맞아요. Go on a picnic 하면 소풍 가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피크닉 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Go on a picnic.
3: Go on a picnic.
2: Go on a picnic.
3: Go on a picnic.
2: Very good. And next. Depend. Depend. 라는 단어군요. 여러분, 잘 보면 이거 사다리이죠? 그쵸? 사다리, 요런 거는 보통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 보이지만 저쪽에는 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벽이 이렇게 있고,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우리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 사다리는 벽에 의지를 하고 기대고 있죠. 이게 바로 depend입니다. 바로 의지하다, 기대다. 의지하다, 기대다. 이게 바로 depend예요. Okay? 따라서 말해볼게요. Depend. Depend. Very good. And next. Weather.
0: Weather. 등장한 적 있었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딱 보니까 하늘. 여기. 뭔지 먹구름이 물려오는 이런 날씨이죠. 맞아요. 날씨라는 단어예요.
2: Weather.
3: Weather.
2: Very good. And next. Okay. Clear up. Clear up.
0: 이라는 표현인데요. 자, 친구들. 비가 오다가 날씨가 개일 때 다시 어떻게 돼요? 구름이 아직 있긴 하지만 파란 하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쵸? 그게 바로 clear up. 날씨가 개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어떻게 보면 하늘이 정말로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이죠.
2: Clear up. Okay. 따라서 말해봅니다. Clear up.
3: Clear up.
2: Clear up. Very good.
0: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어휘들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할 시간이에요.
4: Do you think we can go on a picnic tomorrow?
5: It depends on the weather.
4: I hope it clears up.
5: You read my mind.
0: 아, 그래. 내일 소풍 가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 막 비 오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을까. 제발 날씨야 개어라 막 기도하고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두 친구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확인해봐요.
6: A가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하죠.
4: Do you think we can go on a picnic tomorrow?
0: 라고요. 자, Do you think? 너는 생각하니? 근데 뭐를 생각해?
2: We can go on a picnic.
0: 자, 여러분 우리 배웠던 표현 나온다.
2: Go on a picnic.
0: 그쵸? 소풍을 가다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내일 소풍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말입니다.
4: 우리 갈 수 있을까?
0: 문장 약간 길긴 하죠?
2: 자, 여러분 천천히 따라서 말해 볼게요.
4: Do you think we can go on a picnic tomorrow?
7: Do you think we can go on a picnic tomorrow?
8: Do you think we can go on a picnic tomorrow?
2: 그래요.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합니다.
4: It depends on the weather.
2: 이라고요. 와, 정말 현명한 답변 같은데. 자, it depends on. 여러분 여기서 이제 depend on. 여기에 빨간색 표시가 돼 있죠. 자, depend라는 단어는 아까 단어 할 때 만났어요. 자, 벽이 있고 사다리가 depend, depend 이렇게 있었죠. 의지하다 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depend on something or someone 하면 누군가에 의지하는 거죠. 한마디로 나의 운명은 이것에게 달려있다. 뭐뭐에 달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편하게 해석하려면 뭐뭐에 달려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날씨에 달려있지.

즉, 날씨를 보면 갈지 안 갈지가 결정되겠지.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표현이죠. Depend on 뭐뭐에 의지하다. 즉, 의지하니까 그것에 달려 있다. 요렇게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It depends on the weather. It depends on the weather. 그래요. 그것은 날씨에 기댄다. 즉, 날씨에 달려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depend on 이용해서 우리 더 많은 문장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야, 그건 너에게 달려있어. 자, 이 말을 어떻게 할까요? It depends on you. It depends on you. It depends on you. 그쵸? 자, 이게 너라는 친구야? 너에게? 뭔가가 기대하고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And next, everything depends on your mind라는 멋진 문장인데요. 자, 모든 것은 너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맞아요.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할수 있고 아예 못하고 이게 결정되는 것 같아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Everything depends on your mind. Everything depends on your mind. Everything depends on your mind. 잘하셨어요? And next. 야, 너 언제든지 나에게 의지해도 좋아. 나에게 기대도 좋아. 라는 멋진 말입니다. You can always depend on me. You can always depend on me. You can always depend on me. 그렇죠. 여러분, 정말 depend on 하면 요 그림을, 요거를 생각하시면 정말 정말 편할 거예요. Okay? 자, 다시 대화로 돌아가서, 내일 소풍 갈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거는 뭐 날씨에 따라 달려있지, 날씨에 달려있지.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A가 말합니다. 하늘을 보면서, I hope it clears up. 이라고 말하죠. 자, 친구들, clear up 하면 날씨가 뿡! 개다라는 거 단어에서 살펴봤잖아요. 나는 hope, 희망해. 근데 뭐를 희망해? 여기서 it은 그것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날씨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날씨가 개기를 희망해. 라는 말이죠. 하하, 따라서 말해볼게요. Oh, I hope it clears up. I hope it clears up. I hope it clears up. 날씨 개으면 좋겠다. 라고서 내 생각을 말했는데, 자, 다른 친구가 상대방이 이렇게 말하죠. 야, you read my mind. 너는 내 마음을 read. 여러분, 여기서 이 단어는 read라고 현재형으로 읽지 마시고요. read, 읽었다. 과거형으로 발음해 보세요. 네가 내 마음을 읽었어. 즉, 나도 같은 마음이야. 나도 진짜 날씨 개여서 소풍 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겠죠. 따라해 보세요. You read my mind. You read my mind. Very good.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리 내일 소풍 갈수 있을까? Speak. Do you think we can go on a picnic tomorrow? 그건 뭐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 Speak. It depends on the weather. 하늘이 개었으면 좋겠어. Speak. 아유, 나도 똑같은 마음이야. Speak. You read my mind. 자, 과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문제 세 개를 다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기대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가시죠.
자, 그건 날씨에 달려 있지. 맞아. 우리가 소풍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건 날씨에 달려 있다. It depends the weather. 과연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2. Time's up. 자, 끝. 여러분, 뭐라고 하셨어요? It depends on the weather. 맞아요. 뭐뭐에 달려 있다. 뭐뭐에 의지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depend on 이라는 말 쓴다고 했어요. 따라서 말해 보세요. It depends on the weather. It depends on the weather. Very good. Next question. 너는 언제든지 나에게 의지해도 돼. You can always on me. 자, 3, 2, 1, 띵! Time's up! 자, 여러분, 어떤 단어? That's right. Depend you! 자, 말해볼게요. You can always depend on me. You can always depend on me. You can always depend on me. 잘했어요. 이제 다음 문제로 갑니다. 어떤 표현이 떠오르세요? 두 글자죠? 3, 2, 1, 띵! 날씨가 이렇게 개일 때 우리는 clear up 써요. 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요, 뭐뭐에 의지하다. 의지한다는 얘기는 결국 얘에게 뭔가 많이 달려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표현 depend on 배웠습니다. 야, 그거는 날씨에 달려 있지. It depends on the weather. It depends on the weather. 맞아요. 뭐뭐에 달려 있다 또는 뭐뭐에 의지하다. 너는 항상 나에게 의지할 수 있어. You can always depend on me. 이 문장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Bye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드디어 구라는 세계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구 중에서도 정말 가장 자주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 명사구를 볼 건데요. 미리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명사구는 여러분 이미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그냥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겁먹지 말고요. 일단은 어떤 배운 내용이 들어있는지 사진이랑 문장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our health.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호, 자, 여기에서의 명사구. 뭔가 눈치가 딱 채지죠? 그 다음 사진이요. 어떤 여자분이 창문 앞에서 이렇게 뭔가 창문을 열려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요. 허락을 구할 것 같아요.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라고 되어 있는데 mind 뒷부분, 우리 배운 표현 같은데 그죠? 기억나나요?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경찰 한 분이 서 계십니다. His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뒷부분 to로 시작하는 거 역시나 익숙하지요. 자 명사구는 총 두 개인데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이라고 하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맞을 겁니다. 자 명사구에 대해서 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구라는 거에 만능 정의부터 복습을 하고 갈 건데요. 요거 이미 그 전에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땡땡구라고 하면은 문장 안에서 땡땡 역할을 하는 구다.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명사구라고 하면은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명사로 이루어진 구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문장 안에서 요거 통째로 다 합해서 하나의 명사처럼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요 안에 주어동사 관계는 따로 없는 게 특징. 자, 명사구는요. 미리 얘기할게요. 종류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좋죠? 물론 명사를 여러 개 묶어가지고 명사구다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중1 때 배우는 건 그게 초점이 아니고요. 자, 요렇게 종류라고 두 개 선생님이 적어놨죠? 투부정사랑 동명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명사구라는 거는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니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종류는 이렇게 투부정사랑 동명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명사이기 때문에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통일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포인트는 단수 취급이었죠. 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뭐하는 것 이게 한 개일까요? 여러 개일까요? 이거는 애매하죠? 이걸 한 개 더 여러 개 그래서 그냥 한 개라고 협의를 서로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o see 보는 것인데 요거 뒤에 is 사용하는 걸로 are 아니고요. learning English 하면은 영어를 배우는 것인데 요것도 뒤에 is 사용하지 learning English are 요렇게 사용하지 않는다. 요것이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럼 요 첫 번째 거부터 exercising 요거 해석 어떻게 하지요? 뭐뭐하는 것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exercising regularly 하면은 운동하는 것 규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이다 good 좋다 우리의 건강에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자 여기 주어에 뭐뭐하는 것 쓰였기 때문에 동사를 is를 사용한 거고 exercising regularly are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주어 역할을 하고 명사구다. 그리고 여기를 투부정사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보통 주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쓰던 동명사를 쓰던 바꿔서 쓸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이미 배웠던 문장이기도 한데, 이거 직역하면은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그래도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mind라는 동사. mind? 마음이라는 뜻인가요? 그건 명사구. 그쵸, mind는 꺼리다라는 동사의 뜻을 가지고 있죠. 싫어하다라는 뜻. 그래서, do you mind 하면은, 당신은 꺼려지시나요? 싫으신가요?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여는 걸 꺼리시나요?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의역을 해서 학교에서는 뭐뭐 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do you mind 자체를 뭐뭐 해도 괜찮은가요? 라고 해석을 한다고 외우시는 게 편하겠고요. 요 opening the window가 목적어 자리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구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 mind라는 동사를 보니까 목적으로 ing만 가능한 동사들 떠오르죠, 배웠던 거. 뭔가 조금 의미가 마이너스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mind 꺼리다, stop 멈추다, deny 부정하다, enjoy 즐기다인데 inspire라고 했고 give up 포기하다, postpone 연기하다, delay 늦추다, finish 멈추다라는 뜻이었고 끝내다라는 뜻이었고요. 자,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투부정사가 쓰였네요. His dream, 그의 꿈은 is, 이다. To be a police officer, 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to be a

0: police officer가 보어 역할을 하고 명사구입니다. 선생님, 보어가 뭐죠? 자, 보어는 비동사나 뭐 become이나 이런 특정한 동사 뒷자리를 지금 주로 보어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만약 기억이 안 난다면 우리 중앙영어 클리어의 보어 파트를 다시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 건데요. 목적어 자리에 아까 전에는 ing만 가능한 동사들 오랜만에 복습했잖아요. 지금은 투부정사만 가능한 동사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그 친구들과 다르게 조금 뉘앙스가 긍정적인 친구들이 여기 많습니다. want, 원하다, wish, 희망하다, hope, 소망하다, expect, 기대하다, plan 하면 계획하다고요. refuse, 거절하다, 이거는 spy라고 했고, need는 필요로 하다, decide, 결정하다, promise, 약속하다, agree, 동의하다, choose 하면 선택하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명사구에 대한 그래머 모두 마칩니다. 이미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listening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1: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our health.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our health.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His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His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0: 자, 오늘은 명사구 이렇게 끊어 읽는 걸로 집중해서 들어볼 건데요. Exercising regularly 쉬고, is good for our health. 이렇게 될 겁니다.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our health.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좋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our health.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our health.
0: 자, 여기도 opening the window가 한 묶음인데요. Do you mind 하고 살짝 쉼이 있습니다.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창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두 번 듣겠습니다.
1: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0: 자, 그 다음은 to be a police officer. 요게 하나의 묶음이에요. His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His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그의 꿈은 경찰관이 되는 것이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His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His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0: 자, 그럼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겠습니다.
1: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our health. Exercising regularly is good for our health.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His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His dream is to be a police officer.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로 문장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일찍 자러 가는 것은 우리의 건강에 좋다.

사러 가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명사구 이렇게 해서 명사구를 만들었네요. 그리고 going to sleep early까지 썼다면 뒤에 동사는 is에서 단수 취급까지 해주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문법 잘 생각해서 영작 해줘야 하고요. 같이 읽어보지요. Going to sleep early is good for our health. 길어요. 알아요. 한 번 더 합시다. Going to sleep early is good for our health. Okay, 좋습니다. 한 번만 더. Going to sleep early is good for our health. Okay, 그다음. 자, 제게 도움을 주셔도 괜찮으신가요인데, 괜찮은가요를 아까 do you mind로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써봤습니다. 포인트는 mind 뒤에 giving 해서 ing를 쓰는 게 포인트였고요. give someone a hand 하면은 도움을 주다라는 중일 때꽤 자주 나오는 수거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Do you mind giving me a hand? 한번 더요. Do you mind giving me a hand? Great. 한번 더. Do you mind giving me a hand? 좋습니다. 자, 마지막은요. 그녀의 꿈은 콘텐츠 제작자가 되는 것이다. 인데요. 많은 친구들의 요즘 꿈이죠. 자, 여기는 우리 투부 정사, 보어로 쓴 거고, 요 부분이 명사구가 되겠네요. 자, 끊어서 her dream is to be a content creator. 요렇게. Her dream is to be a content creator. 한번더 끊어서 갈게요. Her dream is to be a content creator. 좋아요. 조금 더 빠르게. Her dream is to be a content creator.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피킹이고요. 이제 복습하셔야겠죠?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우리 시원하게 영작하죠. 배웠던 거니까.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 요걸 주어로 쓰는 게 포인트. 이링으로 시작하자. 이링. 그렇죠. Eating healthy food is very important.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뭔가 활동적으로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인데요. 자, 겉이라고 선생님이 해석했기 때문에 명사구, 동명사 쓰셔야죠. 그 다음, 자, 일주일에 세번 체육관에 가는 것은 좋은 습관이다, 입니다. 자, 마찬가지 또 겉으로 해석해드렸어요. going 쓰셔야겠고요. 자, let's go를 쓰기에는 저 뒤에 a week is 하고 동사가 한번더 나왔기 때문에 동사를 두번쓸 수는 없겠죠. 마지막, looking good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잘 보이는 것, 그리고 기분이 좋은 거는

0: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잘 보이는 건 보통 약간 이제 건강해 보이는 거죠? 앞에도 ING였으니까 뒤에도 ING를 쓴다. 그런 접근도 괜찮고요. Looking good and feeling good 합쳐서 이거를 동명사구로 봐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Eating healthy food is very important. Staying active is helpful for all people. Going to the gym 3 times a week is a great habit. Looking good and feeling good can change your life.
0: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명사구에 대해 배웠고요. 명사구는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하는 구였습니다. which는 당연히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고요. 종류는 총 2개, 투부정사냐, 동명사냐 이렇게 2개로 나뉘었고 해석은 둘다 뭐뭐하는 것으로 하며 단수 취급을 한다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명사구 시간을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엔 형용사구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럼 열심히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 이어서 같은 듣기평가 유형 함께 해볼게요. 알맞은 응답찾기 같이 풀어볼 거고요. 역시나 지난 시간에 우리 조동사 복습하고 있었죠. 우리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조동사 표현들 오늘 같이 정리해보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듣고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남녀 목소리 중에서 여자 목소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거고요. 여자 목소리가 끝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미리 파악해 두었던 선택지에서 가장 알맞은 응답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은 Pasta is my favorite. 무슨 뜻이죠? 파스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라는 뜻이겠죠? 2번은 I don't like pasta. 아, 나는 파스타를 좋아하지 않아. 3번은 I want to learn it from her. 나는 그걸 그녀로부터 배우길 원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4번은 I've never cooked anything. 나는 현재 완료 배웠었던 표현 있죠? I've never cooked anything. 난 어떤 것도 요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엔 I didn't know that you liked it. 아, 너가 그걸 좋아하는지 나 몰랐다. 라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고요. 여자의 마지막 말에 이어질 남자의 응답입니다. 골라볼게요. Listener.
1: Liz, I heard that you're good at cooking.
2: Yes, I'm not

0: too bad.
1: Do you know how to make pasta?
0: Yes, I do. It's not that difficult. Do you want me to help you make it?
1: Yes, I'd like to make it for my mom on her birthday.
0: Well, have you ever made any food before?
2: 자, 정답 찾아보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면서 그리고 빈칸도 채워 넣어보면서 정답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Liz, I heard that you're good at cooking.
2: 자, 여는 됐지만 여러분들 이 표현도 상당히 여러 번 들렸던 표현입니다. 정답 뭘까요? You are good at cookin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두 단어는 good 전치사 at 이었죠. 자, 우리 앞에 비동사랑 같이 be good at something 하게 되면 무언가를 잘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는 되면서 어떻게 들린다고? good at cooking 이렇게 들렸습니다. 리즈야, I heard 내가 듣기로 you are good at cooking. 너 요리를 잘한다던데? 라는 뜻이죠.
0: Yes, I'm not too bad.
2: I'm not too bad. 뭐 나쁘지 않지. 그랬더니
1: Do you know how to make pasta?
2: 자, do you know how to make pasta? 라고 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세 단어는 how to make. 뭐 비교적 깔끔하게 들렸죠? 뭐뭐 하는 방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파스타 만드는 방법을 아니? 라고 묻고 있네요.
0: Yes, I do.
2: 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0: It's not that difficult.
2: 자, 두 단어입니다. 뭐 들어가야 되죠? It's not that difficult. 라고 들렸습니다. That difficult. 자, 이때의 that은 정도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 우리 이런 말 하잖아. 그다지 어렵지 않아. 요 정도의 해석을 형용사 앞에 대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0: Do you want me to help you make it?
2: Do you want me to help you make it? Help you make it. 이렇게 help you 연음 됐고요. Make it 이 두 부분도 연음이 됐는데요. 빈칸에 들어갈 네 단어는 help you make it 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너 원하니? 내가 너가 그걸 만드는 걸 도와주길 원하니? 내가 파스타 만드는 거 도와주길 바래? 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남자의 대답은?
1: Yes, I'd like to make it for my mom on her birthday.
2: 자, 이거 빈칸 두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I'd like to make it. 역시나 이거랑 지금 똑같이 들렸죠. 그쵸? 연음 되면서 make it 이렇게 들리지 않았고요. Make it. Make it 이렇게 들렸습니다. I'd like to make it for my mom on her birthday. 그래서 엄마 생신에 그걸 만들고 싶어. 즉 파스타를 만들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그랬더니 여자의 마지막 말이었죠.
0: Well, have you ever made any food before?
2: 자, 어떻게 들렸니 얘들아? Have you ever made any food before? 이렇게 들으셨나요?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갈 네 단어는 현재 완료의 의무문이었네요. Have you ever made? 였습니다. 이때 그 발음은 잘 들리지 않았고 전에 음식 만들어 본 적 있어? 만들어 본 경험 있니? 라고 물은 거예요. 자, 그리고서 남자의 응답이 이어질 차례입니다. 그럼 뭐 있다 혹은 없다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정답은 그렇지, 4번이죠. I've never cooked anything before. I've never cooked anything. 아, 나는 요리를 아무것도 해본 경험이 없어. 라는 4번의 응답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자, 다들 잘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조동사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Is sick이라고 하는 형용사,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우리가 아픈, I'm sick, 나 아파 이렇게 쓰는 단어잖아요. 이 흔한 단어가요. 사실은 그들의 실생활 표현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인다는 거, 생생한 그들만의 표현 오늘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사진을 보니까 BTS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해시태그를 좀 보니까 방탄소년단 그리고 쩔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방탄소년단의 노래 제목 중에 하나인데 워낙 또 글로벌한 대스타다 보니까 모든 노래가 또 영어로도 많이 번역이 됩니다. 이때 이 쩔어라고 하는 이 노래 제목은 어떻게 번역됐는지 아시나요? 그때 바로 sick 이라고

번역이 됐다는 거지. 아니, 쩔어인데 웬색? 이렇게 궁금할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 쓰기라고 하는 또 다른 뜻을 오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쓰기는요, 바로 형용사로 멋진, 끝내주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really cool, very impressive 또는 awesome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정말 멋진, 정말 인상적인, 굉장한 이런 형용사들과 동급으로 쓰이는 표현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와, 진짜 막 수영장에 딸린 정말 멋진 막 집을 봤어요. 그때도 Chase's house is so sick.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미드에서 나왔던 또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로 기억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야, 체이슨의 집 진짜 굉장해.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때 sick이라는 건 I love it. 정말 마음에 들어. 라고 쓰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물론 이 sick이 진짜 아픈이란 의미로도 쓰이는데 또 다른 노래 제목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번엔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의 노래 중에 이 제목 중에 Lovesick Girls라고 하는 제목이 있었어요. 뭐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때 그러면 이 Lovesick Girls가 무슨 뜻이냐? 이때 Lovesick이 바로 말 그대로 사랑에 아픈 거야. 그러니까 상사병이 난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아픈 소녀들, 상사병에 걸린 소녀들이라는 제목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쓰개 두 가지 뜻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늘 조동사 두 번째였습니다. 우리 복습 좀 빠르게 해보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조동사는 뒤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왔어야 하고요. 지난 시간에 can, may, 그다음 must, have to 다양한 조동사들 봤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합니다. 이제 한 단어가 아니라 지금 두 단어의 조동사 had better 이 보이죠? 이거 이미 우리 리스닝에서도 봤던 표현인데요. 자, had better 하면 뭐뭐 하는 것이 낫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약한 뉘앙스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낫다인데요. 상대방에게 경고 또는 조언하는 느낌이고 여기에 있는 뉘앙스는 그렇게 내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 안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수 있어라는 불이익이 있음을 암시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단어도 조동사이기 때문에 역시나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되고 여기가 헤드라고 해서 이게 과거이 절대 아니야. 그냥 묶어서 조동사 취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헤드베러를 부정으로 나타낼 때인데요. 부정으로 나타낼 때는 not의 위치가 헤드 not 베럴이 아니라 헤드 베럴 not이고요.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조동사 뒤에 have pp 붙은 형태 우리가 쭉 공부했었거든. 네, 조동사에다가 have pp를 붙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과거의 해석인데요. 물론 어떤 조동사 뒤에 have pp가 붙느냐에 따라 해석은 다 달랐지. 자, 먼저 첫 번째는 should have pp입니다. 이거의 해석은 뭐뭐 했어야 했는데. 즉, 그렇게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회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조동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hould have pp. 했어야 했다. 왜안 그랬을까? 이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I should have seen the movie. 무슨 뜻? 그 영화를 봤어야 했는데 왜안 봤지? 내가?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must have pp입니다. 우리 must나 should나 둘다 해야 한다라는 좀 비슷한 뉘앙스로 우리가 쓰일 수가 있었잖아. 그치만 뒤에 have pp가 붙을 때는 두 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must have pp는 했었음에 틀림없다. 했었음이 분명하다라는 해석에 과거의 확실한 추측을 담고 있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후회가 아니라 그냥 추측이야. 뭐뭐인 게 분명, 뭐뭐 했었던 게 분명해라는 해석이 되겠고, 공통점은 뭐 과거의 일이라는 거죠. She must have passed the test. 자, 그럼 이 문장 해석을 해보면, 그녀는 시험에 통과했음이 분명해. 라는 해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an't have a PP입니다. 요거는 이제 해석이 뭐라고 해야 되니? 했을 리가 없다. 우리가 can't 동사 원형도, 뭐뭐 일 리가 없어. 라는 뜻이 있었잖아. 근데 이게 이제 과거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했었을 리가 없어. 그때 당시의 과거의 강한 부정적인 추측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거 해석해 볼까요?
She cannot have

passed the test. 또는 she can't have passed the test. 그럼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을 리가 없어.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They have PP입니다. They have PP는 뭐뭐 했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해석으로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 다시 과거의 불확실한 추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조금 확신은 없지만 추측을 해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방금 살펴본 조동사들 문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빈칸에 알맞은 조동사를 넣어 볼 텐데, 이거 좀 쉽다, 얘들아. 뒤에 보니까 better이 보여요.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이 보입니다. 그럼 better하고 짝꿍이 될수 있는 조동사는 하나밖에 없죠. had better. 뜻은 무슨 뜻이었죠? 넘어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We had better get ready to leave. 우리 지금 좀 출발할 준비를 하는 게 낫겠다. Or, 그렇지 않으면, we will be late. 우리 늦을 거야. 라는 해석이에요. 그쵸? 정답은 had 였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주어진 단어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을 해보죠. 우리는 오늘 떠나지 않는 게 좋겠다. 방금 봤는데, 뭔지 알겠지, 얘들아? 눈보라가 올 예정이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을 영작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head가 역시나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leave, 떠나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럼 우리 had better leave인데 해석이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니까 부정으로 해야 되거든. 자, not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어디다 붙이면 되니? had not better? 아니죠. had better not leave today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부정할 때는 낫의 위치에 주의하자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A snowstorm is coming. 눈보라가 올 거야. 오고 있어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법상 옳은 거예요. 틀린 부분 고쳐가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She must be not an actress. 어디가 이상하니? 그쵸. 우리 조동사가 보이면 조동사의 바로 뒤에 not을 붙입니다. 그쵸?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not의 위치를 여기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She must not be an actress.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그녀가 여배우가 아닌 게 분명해. She must not be an actress. 그녀는 배우가 아닌 게 분명해. 라는 해석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you had not better. 방금 강조했죠? had better의 not의 위치.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You had better not smoke here. 여기서 담배 피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라는 경고의 멘트예요. 들렸고, 그 다음, she must she be hungry now. 자, 우리 조동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이런 식으로 to를 붙여서 to부정사를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쵸? 깔끔하게 be만. She must be hungry now. 그녀는 지금 배고픈 게 분명해. 그 다음, you had better to. 역시나 to 안 돼요. You had better watch out for bugs. 벌레를 watch out.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해석입니다. 자, 마지막에 맞았나요? Jean can play the piano. 괜찮네요. 그쵸? 쟤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법상 옳은 거. 역시나 틀린 부분 고쳐볼게요. 1번. You do not better. 이거 아니라니까. 이제 여러분 확실하게 머릿속에 입력되고 있죠? You do better not go out at night. 밤에 외출하지 않는 게 좋다. 2번, you'd better taking a rest. 이것도 아니죠. 동사 원형으로 이렇게 바꿔야 되고. 휴식을 취하는 게 낫겠다. 3번, I'd better not to eat raw food. 자,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안 돼요. 원형으로 이어줘야 됩니다. had better 이렇게 축약됩니다. 그쵸? 나는 날것의 음식, 날것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는 게 낫겠다. 그 다음, I'd better go home early. 요게 정답이네요. 나는 집에 일찍 가는 편이 좋겠어. 원형 잘 써주고 있고. 자, 마지막도 역시나 투부정사를 붙이고 있어서 틀렸습니다. You'd better to 주고 wash your clothes. 너의 옷을 빠는 게 좋겠다.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괄호 안에서 문맥상 옳은 거, 뭐 해석이 주어져 있으니까 해석에 맞게끔 정답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너는 다치지 않으려면 좀더 조심했어야 해. 자, 이거 부분 보면 정답 나올 것 같습니다. 뭐뭐 했어야 해. 어떤 뉘앙스야? 그러지 말았어야지. 왜 그랬니? 후회의 뉘앙스죠. 자, must have PP와 should have PP 중에서 후회의 뜻은 should have PP죠.
You should be more careful to avoid getting hurt. 다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좀더 careful, 신중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Should have a PP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말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She's very honest. 그녀는 매우 정직해. 나에게 거짓말 했을 리가 없어. 자, 기억 떠올리시고, 뭐뭐 했을 리가 없다는 영어로 cannot have a PP 였어요. 그래서 she cannot have a, 자, PP 형태 told a lie to me. She can't have told a lie to me. 또는 그냥 lie 자체가 동사도 돼서 lied to me 라고 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괄호 안에서 이번에는 해석이 없어요. 문맥상 알맞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자, must have a PP 뭐라고요? 했었음이 분명해. should have a PP는 했었어야 했는데. 네, 뒤에 보니까 she looks so happy. 야, 그녀가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 그러면 아마도 시험에 통과한 게 분명해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문맥상 어울리는 조동사는 must have a past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조동사 파트까지 문제 마무리해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듣기 유형과 새로운 문제 풀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Have a nice day. Bye bye.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요즘 핫한 스타죠. 많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룹입니다. 바로 자랑스러운 BTS, 방탄소년단 사진이고요. 다음 그룹은 맞아요. 대표적인 여자 걸그룹 중에 한 그룹이죠. 블랙핑크의 사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케이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 vocabulary clear에서 단어 먼저 커버해 볼게요. 먼저, K-pop. Actually, this word stands for Korean Popular Music의 줄임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고유 명사처럼 K-pop 자체가 K-pop이라고 이렇게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글자 Korean, 이 K를 따서 K-pop이라고 한다라는 거, 여기에서 popular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또 뒤에서 설명해 줄게요. 다음 단어, span. span이란 단어는 포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다 아우르는 거니까 포괄하다, 포함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음 단어, a generic term. 자, 원래 generic이라는 단어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generic은 일반적인이란 뜻이고요. term은 용어란 뜻인데, 이거 자체가 마치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래서 a generic form, generic term이라고 한다면 총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뒤에 originally라고 하면 우리가 original를 떠올리면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겠죠? 원래란 뜻이고요. 다음 단어 recently. recently란 단어는 최근에라는 부사예요. 자, 다음 단어 respectively. 이 단어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원래 우리가

0: 리스펙트라고도 하죠. 리스펙트는 뭔가 존경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실은 이 단어는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전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의미가 각각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 단어 꼭 조심해서 기억하면 좋겠어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respectively. respectively라고 하면 각각 따로따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 컨텍스트 볼게요. 컨텍스트는요, 상황이란 뜻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의 흐름이죠. 맥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봤었던 BTS 그리고 블랙핑크 이런 그룹들을 떠올리면서 이런 단어들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우리 리스닝 클리어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One area that is growing more rapidly than any other is 21st century K-pop, or Korean pop music. It spans dance pop, pop ballads, techno, rock, hip-hop, R&B, and so on. K-pop is a generic term for popular music from South Korea. It was originally called Kayo, meaning pop music. The term pop was originally referred to British and American pop music. However, it recently has been used to refer to popular music in other countries by adding it to the first letter of the country's name, like K-pop of Korea. For example, popular music in Thailand, Japan, and China is called T-pop, J-pop, and C-pop, respectively. In the same context, Korean pop music is called K-pop.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볼게요. One area. 봐봐. 일단 area라고 하면 원래 지역이란 의미도 있고요. 영역이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분야란 의미도 있어서 일단 뒤에 맥락을 볼게요. One area that is growing more rapidly than any other is 21st century K-pop or Korean pop music. 자,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growing은 성장하고 있는 거죠. 뭔가 잘하고 있는 건데 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 가지 분야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한 가지 분야는요. 21세기 K-POP이래요. 자,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K-POP은 Korean Popular Music. 특히나 그 popular에서 이 pop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따가지고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 popular라고 하면요. 인기가 많은 거죠. 이게 바로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는 거. 그래서 대중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It spans dance pop. 자, 일단 여기에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맞아요. 요즘에 그 어떤 분야보다 가장 핫하고 가장 급격하게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게 바로 21세기의 바로 이 K-pop 뮤직이라고 한다라는 건데 K-pop 뮤직은요 포함합니다. 댄스 팝도 포함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장르 중에서 팝 발라드도 있고요. 테크노도 있고요. 락도 있고요. 힙합도 있고요. R&B도 있고 and so on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우리 K-pop이라고 하면요. 아주 여러 가지 장르들이 있죠. 자, 뒤에 좀 볼게요. K-pop is a generic term for popular music from South Korea. 자, K-pop이라는 것은 총칭입니다. 자, 뭐에 대한 총칭이냐면 앞에서 했던 대로 popular, 대중적인이라는 뜻이죠. 대중음악인데요. From South Korea,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남한, 그리고 대한민국을 말하는 건데 실은 이 글 자체가요. 우리나라 사람이 정의한 것이 아니고 외국에서 보았을 때 어떤 K-POP을 정의하는 글의 셈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South Korea라고 명명을 한 거죠. It was originally called 가요. 자, 볼게요. 이시 가리키는 것은 계속해서 K-POP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K-POP이라는 것은 원래는요. 가요라고 불리워졌습니다. 그쵸? 우리가 흔히 대중가요, 우리나라 말로 가요라고 부르는데 meaning pop music. 근데 요즘은 어떤 말을 더 많이 쓴다? 대신에 K-pop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The term pop, 자, pop이라는 용어는요. was originally referred to British and American pop music. 실은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중학교나 이더라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pop이라고 하면요. 흔히 팝송. 뭐 미국이나 혹은 영국이나 이런 밴드들의 그런 가수들의 팝송을 떠올렸거든요. 그 의미가 여기에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팝이라는 용어는 원래는요. 언급이

되었어요. 뭘 보고 가리켰다? 그렇죠. 영국이나 이러한 미국의 팝 뮤직을 가리키는 어떤 대표적인 그런 용어였대요. However, 자, however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 글의 화제는요, 뭔가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요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여기부터 잘 보셔야 돼요. 자, 하지만 it recently has been used to refer to popular music in other countries.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다? In other countries가 되는 거예요. 흔히 팝송이라고 하면 영어권 나라에 있는 그런 노래들만 우리가 떠올릴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어떻게 되었다?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있었던 the term pop이라는 거죠. 그 pop이라는 용어가 최근에는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다? 그렇죠. 꼭 영어권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런 대중음악을 가리키게 되었습니다. 뭐 함으로써? By adding it to the first letter of the country's name. 자, 국가의 이름에서 첫 번째 letter. 여기서 letter는 편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letter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자를 따서 이거 같이 합침으로써 우리는 한국이니까, 코리아니까, Korea Pop Music. 그래서 K-pop이라고 한다라는 내용이죠. Like K-pop of Korea.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popular music in Thailand. 자, Thailand는 태국이죠. 태국, 일본, in China에 있는 이런 대중음악이 is called, 자, Thailand 스펠링 앞글자. 그렇죠. First letter가 T이기 때문에 T-pop이라고 불리우거나 아니면 Japan의 pop music 같은 경우에 J-pop 또는 China니까 China pop 이렇게 C를 따서 불릴 수 있다라는 거죠. Respectively는 앞에서 봤던 대로 각각의 혹은 각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In the same context, 똑같은 맥락에서 Korean pop music is called K-pop.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이런 대중음악도 K-pop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K-pop 예전에는 주로 가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각 나라에서의 앞글자를 따서 많이 통용되는 그런 내용들을 다뤄보았어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Reading Clear 문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밑줄 친 이시 가리키는 다른 하나는, 자, 이 문제는 대명사 지칭 추론 문제이고요. 우리 실제 시험에서도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글을 읽었을 때 맥락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잘 짚고 가셔야 돼요. 자, 먼저 1번에서 있은 당연히 뭐야, 얘들아? 앞에 문장에 있었던 것 중에서 명사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장르들을 포함을 해요. 자, 그러면서 앞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렇죠. K-pop 이야기였으니까 이시 가리키는 건 K-pop이네. 당연히. 자, 그리고 뒤에 쭉 본다 보면 이번에 이 또한 얘도 앞에 있는 것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K-pop이라는 것은 총칭입니다. South Korea에서 온 그런 대중음악을 가리키는 총칭이에요. 전부 다 1, 2번은 뭐다? K-pop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3번 볼게요. It was originally called 가요. It was originally called 가요. 자, 가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얘들아, 가요는 우리말이잖아요. 당연히 3번의 이도 K-pop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가볼게요. However, 하지만 it recently has been used. 자, 여기에서 얘들아, it은 K-pop입니까? 해석을 해볼게요. K-pop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팝 뮤직을 가리키는 데 있어서 K-pop이라는 게 이용되어져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에 있는 거?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들에 있는 대중음악을 가리키기 위해서 가리키는 데에 이용되어졌습니다. 뭐가요? K-pop이요. 자, 자연스러워요? 아니죠. 여기에서의 4번만 유독 뭐예요? 그렇지. K-pop이 아니라 바로 앞에 나와 있었던 The Term pop을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4번의 is 정답이고요. The term pop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pop이라는 용어는 옛날에는, 그렇죠, British나 American pop music만 가리켰는데, 다른 나라에 있는 popular music을 가리키는 겁니다. 라는 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죠. 자, 이제 우리 발음 연습해 보러 가볼게요. Speaking clear 시간입니다. Referred라는 단어와 to가 같이 붙었네요. 자, 이런 경우에 referred to,
referred to. 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여

0: 원음 현상이 일어나죠. Refer to, refer to. 우리 같이 전체 문장 읽어볼게요. The term pop was originally referred to British and American pop music. 자, 이 부분 원어미 소리로 지금 확인해 볼게요.
1: The term pop was originally referred to British and American pop music.
0: 네, 정말로 굳이 referred 하고 쉬고 to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refer to, refer to 이렇게 발음을 하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Three reasons why K-pop is popular. 실질적으로 들어 전 세계적으로 K-pop의 인기가 어마어마하죠. 외신에서요, 유독 우리 K-pop의 인기가 많은 세 가지 이유를 꼽은 게 있어서 쌤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방탄소년단 BTS죠. 근데 우리 호석이가 어디지? 자, 우리 호석이, J호석이가, 네,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실은 우리 호석이를 고1 때 영어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정말 밝은 에너지로 항상 멀리까지 연습 다니면서 학교 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자, 호석아, 혹시 우리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 쌤한테 연락 주면 너무너무 반가울 것 같아. 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왜 유독 K-pop이 인기가 많은지 한번 이유를 또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요. 멜로디를 꼽는데요. 그런데 이 특히 전반주에 들어가는 전주 부분에서의 addicting melodies, 아주 중독성이 있는 그런 멜로디 때문에 K-pop 이렇게 뜨게 되었다라는 분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단어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choreography, choreography라고 해서 안무라는 뜻입니다. 혹은 무대 연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용어예요. 자, 우리 흔히 군무라고 하죠. 얼마나 칼같이 맞춰서 춤을 춰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K-POP이 아주 유명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두 번째 요소라고 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한 사람의 어떤 하나의 국적이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 특히나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혼성 그룹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언어를 하나만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multilingual이라고 하면요. 다중 언어애란 뜻이에요. 그래서 각 멤버별로 우리나라 말 혹은 모국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만 영어 혹은 뭐 중국어면 중국어, 뭐 일본어 이런 다양한 언어들을 구사하는 게 다른 세계 여러 나라에까지 뻗을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K-POP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이제 그래머 클리어로 어법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연결사를 고르시오. 자, 연결사 문제로 쌤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연결사. 자, 일단 연결사 위치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 문제를 만든 의도가 있어요. 자, 우리가 언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 써놓은 글을 당연히 잘 이해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목표죠. 그래서 글을 매끄럽게 잘 쓰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문장과 문장 간의 유기성, 즉 문장과 문장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런 연결사를 잘 쓰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빈칸에서의 어떤 연결사가 맞는지를 보았을 때요. 정답의 근거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앞에서는 얘들아 내용이 뭐였죠? 지금 앞에서는 the term pop was죠. 자, was는 시제가 뭐예요? 1번 현재, 2번 과거, 3번 미래 시제. 자, 당연히 was는 비동사의 과거 시제죠. 자,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요. 어떤 내용이에요? pop이라는 용어는 이거 얘들아 과거란 뜻인데. 과거. 자, 오케이. 자, 잘 보이죠? 일단 이렇게 써 놓을게요. 과거. pop이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British나 American pop music만 가리켰었대요. 자, 그런데 빈칸을 중심으로 했을 때 뒷부분을 볼게요. It recently라는 단어가 보이죠. 자, recently 뜻이 뭐였죠? Recently 뜻은 그렇죠. 최근에 라는 뜻이었잖아요. 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어떤 글을 봤을 때 혹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글의 흐름 자체가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리고 뒤에 뭔가 현재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현재 시제의 이야기가 나오거나 과거 시제의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 글의 흐름은요, 거의 100%

역접의 흐름입니다. 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 옛날하고 지금은 당연히 같아요. 같을 수 없어요. 옛날하고 지금은 물리적인 시간이 지나면서 당연히 모든 게 달라질 수밖에 없죠. 같지 않기 때문에 글의 흐름은요, 역접을 나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뭐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죠. 앞에서는 was라는 과거 시제에, 뒤에는 recently, 최근에라는 현재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옛날과 지금 이 사이를 연결해 주는 건 뭐예요? 뭔가 변화가 있었던 역접의 연결사가 들어가야 맞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골라볼게요. 원래 1번 볼게요. 1번에 in addition이라고 하면요, 게다가라는 거고요. 뭔가 플러스적인 정보가 더 들어올 때, 더 얘기하고 싶을 때 쓰는 전형적인 연결사죠. 이번에 therefore는 주로 결론을 낼때 많이 쓰이죠. 이래 이래 이래해서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은 이래요. 자, 이렇게 그러므로라는 주로 결론을 나타내는 I. 3번의 모어본은요, 1번과 같은 맥락으로 같은 이야기를 추가할 때쓸수 있는 연결사. 그 다음에 4번의 however, 얘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전형적으로 역접의 연결사 종류이기 때문에 원문에도요, however라는 연결사가 있었어요. 마지막 5번에 as a result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라는 그런 말이어서 특히 이 연결사도 주로 결론 부분에 많이 등장하는 I입니다. 자, 우리 정답은 4번으로 고를 수 있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 오스코의 정답 확인해 보고 수업 마칠게요. 저번 시간 했던 건요, since였었죠. since라는 건 뭐뭐하는 이래로라는 뜻이 있는데 어느 한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지속됨을 나타낼 때 since라는 아이를 쓸수 있다. 자, 정답은 당연히 5입니다. 정답 5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의 코스는 이거예요. However는 앞뒤 내용의 전환을 이끄는 연결사이다. 자, 전환이라는 건 뭐예요? 같은 이야기로 쭉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바뀐다, 역접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호석이 얼굴에 들어 사진에서 봐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기뻤어. 자, 그래서 K-POP과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I am your lovely teacher, Kevin Kim. How are you? 자, 오늘도 재미있는 cartoon을 보면서 다양한 재미있는 영어 표현을 배워보러 가보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1: This trip was so much fun!
2: Wasn't Jeju wonderful? Let's go again next time.
1: Yes! I'm tired. Let's hurry home. Where do we take the subway?
2: I don't think we can take the subway. It's already past midnight.
1: Really? In New York, the subway runs 24 hours a day.
2: Yeah. We'll have to take the taxi.
1: It seems we have no choice. Do you think we can get a taxi right away?
3: Why is my bag so heavy?
2: Remember, you bought over 20 boxes of chocolate.
1: Right. I forgot about that.
2: Oh, Christine, you're such a character. Oh, here comes the taxi.
1: Ooh, ooh, shotgun!
0: 여러분, 오늘의 카툰 재밌게 잘 보셨나요?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신다고요? 저랑 같이 복습 들어가 볼게요. 자, 딱 봐도 김포공항입니다. 제주도에서 우리 케빈과 크리스틴이 돌아온 것 같네요. 자, 크리스틴이 얘기를 합니다. This trip was so much fun. 아, 이번 여행 정말 재밌었어. 자, 그러자 케빈도 Wasn't Jeju wonderful? 제주도 정말 짱이지 않니? 와, let's go again next time. 우리 다음번에 또 가자. 그러자 크리스틴이 피곤하지만 Yes, 그래. 아, I'm tired. 근데 너무 피곤하다. Let's hurry home. 빨리 집에 가자. Where do we take the subway? 아, 우리 지하철 어디서 타? 라고 하자 케빈이 뭔가를 체크하죠. 시간을 체크하는 것 같은데요. I don't think we can take the subway. 아, 내 생각에는 지하철을 탈 수 없을 것 같아. It's already past midnight. 아, 오전 12시를 지났거든. 그러자 크리스티 Really? 정말? In New York, 뉴욕에서는 the subway runs 24 hours a day. 뉴욕에서는 지하철이 24시간 운행하는데, 와우, 그렇죠. 한국에서는 보통 자정까지 지하철을 운행하지만 뉴욕에서는 지하철을 24시간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꼭 외워주세요. 미국에서 뉴욕을 특히 여행을 가시는 분들 이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케빈이 Yeah, we'll have to take the taxi. 우리 택시를 타야 될 것 같아. 그러자 크리스틴이 It seems we have no choice. 아, 그래. 어느 한 방도가 없겠지. 그렇죠. We have no choice.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다른 방도, 다른 방법이 없어. We have no choice.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두시길 바라겠습니다. We have no choice. We have. 우리는 갖고 있다. 무엇을? No choice. 방법. No choice. 방법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어. 자, 이렇게 둘은 짐을 가지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자 크리스는 Do you think we can get a taxi right away? 우리 택시 바로 탈 수 있을까? Why is my bag so heavy? 내 가방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그러자 케빈은 Remember you bought over 20 boxes of chocolate. 너 기억 못하니? 너 초콜릿, 감귤 초콜릿 20박스나 샀잖아. 그러자 크리스는 Right, 맞네, 맞네. I forgot about that. 까먹고 있었어. 그러자 케빈은 Christine, you are such a character. 너 정말 특이한 것 같아. 그러자 케빈이 택시를 발견하죠. Here comes a taxi. 저기 택시 온다. 그러자 너무 많이 빨리 뛰고 있는 크리스틴 왜 이렇게 빨리 뛰고 있죠? Here comes a taxi. 바로 타자마자 shotgun. 네, 그렇죠. 네, 보조석에 타면요 shotgun을 외치면 무조건 보조석을 찜했다는 뜻입니다. 앞자리를 찜했다는 뜻이네요. 정말 재미있는 크리스틴입니다. 벙찐 케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재미있는 카툰을 봤습니다. 이어서 핵심 편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는 순서를 갖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you guys ready?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my best friend, come on in, Jamie!
4: Hello, my name is Jamie. Nice to meet you.
0: Oh, Jamie. 오늘 우리가 배워볼 표현 뭔가요?
4: There is no other option. 다른 방법이 없어.
0: 그렇죠. 여러분,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외워두시면서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There's no other option. One more time. There is no other option.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 자,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문장이 있는데요. 한번 배워볼까요? There is no way. 그렇죠. 똑같은 뜻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 There is no way. 그렇죠. 한번 따라해볼까요? There is no way. Very good. 다음은요. We've got no option. We've got no op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4: We've got no choice.
0: 그렇죠. 다른 방법이 없어.
4: We've got no choice.
0: 다시 한번. 네. 이 네 가지 표현 정말 많이 쓰니까요.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핵심 표현 There is no other option을 갖고 만화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1: This trip was so much fun.
2: Wasn't Jeju wonderful? Let's go again next time.
1: Yes. Oh, I'm tired. Let's hurry home. Where do we take the subway?
2: I don't think we can take the subway. It's already past midnight.
1: Really? In New York, the subway runs 24 hours a day.
2: Yeah. We'll have to take the taxi.
1: It seems we have no choice. Do you think we can get a taxi right away?
3: Why is my bag so heavy?
2: Remember, you bought over 20 boxes of chocolate.
1: Right. I forgot about that.
2: Oh, Christine, you're such a character. Oh, here comes the taxi.
1: Ooh, shotgun!
0: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요? 뭐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가 있습니다. Watch Kevin's Cartoon English. 저희 프로그램 많이 시청해 주시면 영어 쑥쑥쑥 늘 거예요. 아시겠죠? There's no other option. Watch Kevin's Cartoon English. Goodby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뒤에 투부정사로 끝나는 시리즈 이어집니다. 그럼 대화부터 들어볼게요. The client is about to leave. 고객님이 이제 막 가시려고 해. Got it. Would you be willing to hold the elevator for him? 알겠어요. 그를 위해서 엘리베이터 좀 잡아주실 수 있을까요? Sure. He's a VIP after all. 그럼요. 그는 어쨌든 VIP잖아요. 자, 뭔가 고객님, VIP 고객님이 어떤 회사에 가셨는데 떠나시려는 그 장면에서 두 직원이 나눈 대화가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표현 요거 두 개인데요. 사실 be about to는 이미 이전에 선생님이 그 다른 예문들 설명할 때 꽤나 자주 나왔던 표현이에요. 그때 그냥 무르르듯이 해석만 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제대로 짚어볼 거고요. Be willing to 같은 경우는 조금 생소할 수 있으나 설명을 들어보면 금방 또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Be about to we는요. 막 뭔가 막 하려고 해. 뭔가가 막 일어나기 직전이야. 이럴 때 be about to we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설명을 할 때요. 뭐 아주 뭔가 먼 미래고 불확실한 거라면 will 동사원형. 그거보다 조금 더 가깝고 확실한 미래라면 be going to 이런 걸 쓰고요. 그리고 현재 시제가 있고 그 현재 시제 주위에 있는 게 현재 진행 시제도 있고 be about to we도 있어요. 막 뭐뭐하려 하다. 이게 약간 현재와 미래 그 경계에 있는 그런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out to가 뭐뭐 하려고 막 하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The client is about to leave. 고객님이 막 떠나려고 해. 고객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0: 거야. 한 5초, 10초 있으면 떠날 것 같아.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요 be about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요 예문 굉장히 자주 씁니다. The movie, 그 영화가 is about to start, 막 시작하려 해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렇게 뭐 영화관에 가가지고 팝콘도 좀 사고 핫도그도 좀 사고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야야야야 영화 곧 시작하겠다. 한 뭐 1분 안에 2분 안에 영화가 시작하는 거야. 그럼 막 이렇게 안아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느낌의 그림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be about to we라는 건 막 뭐뭐 하려고 한다 라는 그 상황을 나타내는 시제에 가까운 표현이다 생각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요겁니다. be willing to we인데요. be about to we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해하기 까다로울 수 있어요. willing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willing을 알려면 will을 알아야겠죠? will 뭐예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will하고 동사원형하면 미래의 시제였잖아요. will은 미래 시제를 나타냄과 동시에 본인의 의지, 나의 의지, 의지라는 뜻이 있어요. will 안에 차전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willing은 나의 의지로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편한데요. 여기 의향이 있다라는 해석이 있잖아요. 내 의지로 그거를 할 의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will로, 나의 의지로 그거를 할 생각이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be willing to be 하면은 뭔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내가 막 대단히 막 하고 싶은 거는 아닌데 뭐 그냥 해줄게. 기꺼이 해준다.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해줄 의향은 있어. 그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신나가지고 왔어!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뭐 좀 하기 싫긴 한데 뭐 그래도 뭐 해줄게!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잡아주는 게 뭔가 이렇게 와! 내가 태어나서 제일 하고 싶은 일이 엘리베이터를 잡는 일이었어! 이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잡는 일은 약간 좀 수고스러운 일에 가까우니까 그런 걸 해줄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또 이런 예문도 가능하겠는데요. I am willing to help. 나는 도와줄 의향이 있어. 내가 기꺼이 도와줄게. But I do not have much time available. 근데 내가 가능한 시간이 많지는 않아. 여기서 딱 be willing to 느낌 오죠? 해줄 수는 있는데 뭐 그렇게 막 너무 하고 싶어서는 아니다. 뭔가 기꺼이 해주긴 하겠으나 쉽지 않은 부탁이거나 뭔가 그럴 때는 be willing to를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가지 표현입니다. be about to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willing to be 기꺼이 하다 뭐뭐 할 의향이 있다. 뭔가 mind라는 동사랑도 be willing to 관련이 있어요. 그럼 한번 퀴즈 풀어보도록 할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여러분 네 문제 찬찬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갈게요. 비행기가 막 이륙하려고 해. 이거 테이크업 배울 때 나왔던 예문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요? 자, 막 뭐뭐 하려고 하다? 그쵸, be about to 살려야겠죠. 맨 뒤에 있는 take off 기억나죠? 이륙하다, 옷을 벗다라는 뜻이 있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The plane is about to take off. The plane is about to take off. 그쵸. 다음 문제 봅시다. 와, 달걀들이 막 부화가 되려고 해. 뭔가 거의 막 다 깨진 거야, 껍질이. 그럴 때 쓸만한 표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be about to 사용하면 되고요. 앞에 vx, 복수가 나왔기 때문에 are 사용을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Look! The eggs are about to hatch. Look! The eggs are about to hatch.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쓰레기 좀 내다 버려주실 수 있을까요? 자, 뭔가 상대방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을 만한 일을 부탁하는 거예요. willing to 여기서 사용하면 되겠죠. be willing to 라고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 일은 막 그렇게 원하는 건 아닐 테니까 be willing to 사용하는 거고 mind 써도 괜찮겠네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자, 내 생각엔 우리가 그에게 이걸 기꺼이 할 의사가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자, 기꺼이 할 의사가 있다? is willing to 넣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뭔가 그가 이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모를 때 이런 문장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들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1: The client is about to leave. Got it. Would you be willing to hold the elevator for him? Sure. He's a VIP after all.
0: 자, 이렇게 오늘 뒤에 투부정사 나오는 또 두 가지 표현 봤습니다. Be about to be.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이었고 Be willing to be. 기꺼이 뭐뭐 하다, 뭐뭐 할 의향이 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하면서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만나도록 해요.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영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저와 함께 일곱 단어 같이 배워볼게요.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Keep. K-E-E-P. Keep. Keep. Cross. C-R-O-S-S. Cross. Cross. Teach. T-E-A-C-H. Teach, teach.
0: 이제 오늘의 주제 알아봐요. 오늘은 things we do, 행동 2편이에요. 친구들, 우리는 일상생활에 무엇을 하나요? 같이 영어로 말해봐요. 자, 첫 번째 단어는 keep, 지키다 또는 간직하다 라는 뜻이에요. keep, 우리가 항상 규칙을 지켜야 되죠. keep. 그 다음은 cross, 건너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bridge, 다리가 보이네요. 그럼 cross the bridge 이렇게 영어로 말하면 돼요. 그 다음은 teach, 가르치다예요. 제가 하는 일이죠. teach, 영어를 가르치다. teach English.

0: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지키다, 간직하다, keep. 친구들, 이이가 두개 나오니까 이 이렇게 길게 한번 말해볼게요. keep. Well done. 건너다, cross. 자, cross가 아니라 발음이에요. cross. 정확해요. 가르치다, teach. 여기도 ea니까 긴 단어가 돼요. teach. 아주 잘했어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together.
1: Keep, keep. Cross, cross. Teach, teach.
0: 이제 예문을 한번 볼까요? Please keep this necklace. 이 목걸이를 간직하세요. 오, 아주 소중한 사람한테 주는 것 같네요. 그쵸? Keep, 지키다란 말도 되지만 간직하다도 되고요. Necklace는 목걸이란 뜻이에요. 오, 혹시 boyfriend 아니면 girlfriend한테 주는 건가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볼게요. Please keep this necklace. Well done. Cross the road on the green light. 녹색불일 때 길을 건너라. 친구들, cross는 건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always green light이죠. Not on the red light. 그럼 큰일 나요. Red light는. 자, 같이 말해봐요. Cross the road on the green light. Good. Okay, next. Sunny teaches English. 오, Sunny는 영어를 가르친다. 제 얘기네요. 친구들, Sunny는 가르친다. teach가 아니라 이때는 teaches예요. 왜냐하면 그녀, she가 나왔기 때문이죠. 3인칭일 때는 항상 es 또는 s가 나와요. 오케이? 아주 고급스러운 영어를 배웠는데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unny teaches English. Good job, everyone.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Sing. S I N G. Sing. Sing. Have. H A V E. Have. Have. Need. N-E-E-D. Need. Need. Try. T-R-Y. Try. Try.
0: Our next word is sing. 노래하다예요. 와우, 아주 힘차게 노래 부르는데요. Okay, next. Have. 가지다 또는 있다예요. 무엇이 있다. 뭐 예를 들어 난 시간이 있다. I have time. 나는 음식 있다. I have food.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다음은 need. 필요하다 라는 뜻이에요. 또 무엇이 필요해? What do you need?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은 try. 노력하다 또는 시도하다예요. This girl is trying to draw something. 무언가를 그리려고 아주 노력을 하는데요. Okay, now.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까요? 노래하다, sing. 친구들 앞에 sing이 아니라 sing이에요. 아주 잘했어요. 가지다, 있다, have. 자, V 발음을 다시 정확하게 해볼까요? Have. Very good. 필요하다. Need. 자, 긴 단어로 말해볼게요. Need. 정확해요. 노력하다, 시도하다. Try. Try가 아니라 try. Very good,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Sing. Sing. Have, have. Need, need. Try, try.
0: Now let's look at some more sentences. He sings well. 그는 노래를 잘 불러. 아주 짧아서 좋네요. 뭐뭐를 잘한다? Well만 붙이면 돼요. It's your turn. He sings well.

0: Good job. Next, do you have time tomorrow? 내일 시간 있니? 데이트 신청할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자, have, 뭐뭐가 있니? Have time, 시간이 있다란 뜻이에요. 같이 말해볼게요. Do you have time tomorrow? Very good. I think I need new shoes. 나는 새 신발이 필요한 것 같아. Oh, you have to go shopping. 자, I think 뭐뭐한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I need 나는 뭐뭐가 필요하다 라는 뜻 아까 배웠죠? 같이 말해볼게요. I think I need new shoes. Excellent. Next. Try to play the piano. 피아노 치는 것을 시도해봐. 아주 재밌거든요. 뭐뭐를 해봐는요. Try로 문장을 시작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같이 말해볼까요? Try to play the piano. Excellent.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1: Keep. Keep. Cross. Cross. Teach. Teach. Sing. Sing. Have. Have. Need. Need. Try. Try.
0: 친구들 오늘 어땠나요? I hope you had fun today.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공부하면 여러분도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Thank you for watching. I will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우리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로도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영어에서는 이처럼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라고 쓰는 걸 수동태라고 합니다. 우리 수동태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볼까요? 주어진 문장을 보고 by를 사용하여 수동태 문장을 완성하세요랍니다. The students clean the classroom. 이 문장을 어떻게 수동태로 바꿔 쓸수 있는지 오늘 공부한 후에 문장 채워볼게요. 자, 일단 수동태의 반대는요, 능동태예요. 능동태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를 주어로 두는 동사 형태입니다. 잡았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이처럼 주체. 동작이나 상태의 주체인 경찰을 주어 자리에 둔 동사 형태, 잡았다는 능동태에 해당하는 거죠. 반면에 수동태는 능동태의 목적어를 주어로 두는 동사 형태라고 합니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에서 목적어인 도둑이 주어 자리에 와서 도둑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수동태다. 우리말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영어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게요. 자,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는 사람이나 사물이 뭐뭐 하다라는 의미. 수동태는 사람이나 사물이 뭐뭐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수동태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 그 행동을 했는지 나타낼 때는 주로 by를 사용해요. by 뒤에 행위자. 근데 이건 생략될 수도 있어요. 행위자가 보통 중요하지 않거나 알 필요 없을 때는 생략해서 쓰기도 합니다.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The teacher helps the students. 선생님이 학생들을 도와주신다. 주어는 the teacher, 동사는 helps, 목적어가 the students입니다. 삼형식 문장이네요. 자, 그런데 목적어를

자리로 옮겨서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학생들은 도움을 받는다. 학생들이 도와주는 주체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거죠. 그래서 helps가 아니라 are helped라고 적어줬고요. 이게 바로 수동태입니다. are helped. 그리고 by the teacher, by 행위자까지 써서 누가 행동을 했는지까지 밝혀줬네요. 학생들은 선생님에 의해 도움을

있어요. be 플러스 pp. 이게 바로 수동태의 형태예요. 현재 시제일 때는 비동사 현재형 mr is를 쓰고 그 뒤에 pp 적어주시고요. 과거 시제일 때는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pp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퀴즈. 주어진 문장을 보고 by를 사용해서 수동태 문장 완성해주세요. 1번. My mom washed the dishes. 우리 엄마가 그릇들을 씻으셨다.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된 문장입니다. 우리 목적어에 있는 the dishes를 주어 자리로 옮겨줄게요. 그 다음에 the dishes가 주어가 되면 복수명사니까 이에 맞게 비동사를 써줘야 되는데요. 시제가 과거예요. 비동사의 과거형 were 적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the dishes were washed by my mom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비동사 과거형 were에다가 wash의 pp형은 washed 그리고 by 플러스 행위자까지 완성입니다. 2번도 해볼게요. The mailman delivers the letters. Mailman 하면 우편집배원이죠. 우편집배원은 배달한다. 편지들을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 바꿔보겠습니다. 수동태로. 자, 그럼 목적어가 주어 자리로 가니까 the letters가 주어가 될 거고. 그 다음 동사 delivers인데요. 현재 시제네요. 주어가 복수명사가 됐으니 비동사 are 써야겠죠. are. deliver의 pp형 delivered. 적어주고, 그 다음 by 플러스 행위자 by the mailma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letters are delivered by the mailman. 그 편지들은 우편 집배원에 의해 배송되었다입니다. 3번. The children built a snowman.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었다래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을 수동태로 바꿔보겠습니다. A snowman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옮겨줍니다. A snowman은 단수 명사예요. 그리고 시제가 과거니까 비동사의 과거형 was를 써야겠습니다. A snowman was, 그리고 build의 pp형은 built죠. A snowman was built by the children. 이렇게 by 플러스 행위자까지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눈사람이 아이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조동사 플러스 수동태 알아볼게요. 조동사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쓴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수동태에는 비동사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 조동사 뒤에는 항상 비동사 원형을 쓰고 그 다음에 PP를 적어줘야 조동사 수동태가 완성이 됩니다. 조동사 be, PP. 예를 들어 볼게요. She will paint the wall. 그녀는 벽을 칠할 것이다. 조동사 will 그리고 동사 원형 paint가 쓰였어요. 이걸 수동태로 바꿀 때 목적어 the wall이 주어 자리로 옮겨졌고요. 그다음 조동사 be pp will be painted라고 쓰는 거예요. by 행위자 by her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He can finish the project. 그는 프로젝트를 끝낼 수 있다. 수동태로 바꿀게요. The project can be finished by him이 됩니다. 그 프로젝트는 그에 의해 끝내질 수 있다. 이렇게요. 자, 그럼 퀴즈. 주어진 문장을 보고 by를 사용하여 수동태 문장을 완성하래요. 1번. She can write the report. 자, 주어는 she. 그 다음 동사 자리에 조동사의 동사 원형 can write이 쓰였습니다. 목적어 the report. 보고서를 주어 자리로 옮겨줄게요. The report, 그 다음 can 적어주고 can be write의 pp형 written 써줘야겠죠. The report can be written by her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by는 전치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뒤에 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항상 목적격으로 쓴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보고서는 그녀에 의해 써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2번, they will deliver the packages. 그들은 소포를 배송할 것이다. 수동태로 바꿔볼게요. 목적어 자리에 있는 the packages 주어 자리로 빼줄 거고, 그 다음 will 뒤에 be pp형으로 써야 되니까 will be delivered. 마지막에 by 플러스 행위자까지 by them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소포들은 그들에 의해 배송될 것이다. 3번, he should answer the question. 그는 질문을 답해야 한다. 목적어인 the question 주어 자리로 옮겨주고, should be pp answered라고 적어주고요. 마지막엔 by him까지 써줘야죠. The question should be answered by him. 질문은 그에 의해 대답되어야 한다입니다. 마지막 4번. They must complete the task. 그들은 일을
끝내야 한다. The task를 주어 자리로 바꿔주고 must.

BPP로 must be completed 써준 다음에 by them까지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일은 그들에 의해 완수되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바꿔볼까요? The students clean the classroom. 학생들이 교실을 청소했다. 교실이 주어 자리로 갈 거고, cleaned, 과거형이네요. 단수명사의 과거니까 비동사 was를 써야겠죠? was PP. The classroom was cleaned by the students. 교실은 학생들에 의해 청소되었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59강인데요. 오늘은 어떤 필수 영단어를 공부하게 될까요? 우리 학습 목표를 통해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도를 보며 건물의 위치를 말할 때 또는 방에 있는 물건의 위치를 설명할 때 우리는 다양한 장소나 위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은 장소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오늘은 장소 혹은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뭐뭐 앞에라는 의미로 in front of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front라는 말이요. 앞면을 의미해요. 앞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in front of 하게 되면 무엇의 앞에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The library is in front of the department store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department store이 백화점이거든요. 도서관이 백화점의 어디에 있는 거예요? In front of니까 앞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in front of는 뭐뭐 앞에라는 의미구나 잘 기억하면서 우리 스펠링도 알아두어야겠죠?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In front of, I-N-F-R-O-N-T, 그리고 O-F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In front of, 뭐뭐 앞에 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우리 반대말도 알아둡시다. 뭐뭐 앞에는 in front of고요. 뭐뭐 뒤에는 behind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도 hind라는 부분이 뒤쪽을 의미해요. 앞에 be를 붙여서 뭐뭐 뒤에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behind, behind. 자, 오른쪽에 같이 써볼게요. behind, behind. 읽을 때는 behind. 네, 뭐뭐 뒤에입니다. 예문을 보시면 This place is behind the gym 이라고 했죠? 이 장소는 behind the gym 이래요. 체육관의 어디에 있는 걸까요? 뒤에 있는 겁니다. behind, 뭐뭐 뒤에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on 인데요. on, 간단하죠? 뭐뭐 위에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over이라는 단어도 뭐뭐 위에라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되거든요. 차이점은 on이라는 말은 바로 위에 접촉해 있을 때 씁니다. 표면에 접촉해 있을 때 on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over의 경우 표면에서 떨어져서 위에

있을 때 over를 쓴다는 점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우리 on 써볼게요. O, an. 네, on이고요. 무엇의 바로 위에라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꽃병이 책상에 바로 위에 있죠. 이렇게 접촉해 있을 때 우리가 on이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vase is on the desk. 꽃병이 책상에 어디에 있어요? on이니까 위에 있는 겁니다. 자, on과 over의 차이 같이 기억해 두시면 더욱더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뭐의 아래라는 의미로 under 살펴볼게요.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라는 의미인데요. 먼저 우리 스펠링부터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nder, U, N, D, E, R. under 하면 무엇의 바로 아래에라는 의미고요. 예문 같이 보면서 빈칸 넣어 보겠습니다. He is hiding under the desk라고 했죠? hiding,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숨어 있어요? under the desk니까 책상 아래에 숨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under와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 하나만 살펴볼게요. 바로 below인데요. below도 뭐뭐보다 아래쪽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말 뜻만 보면 under과 below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오른쪽 그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왼쪽 그림을 보니까 공이 탁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탁자에 완전히 가려져 있죠? 이건 바로 아래에 있는 거니까 under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아이들이 다리의 아래쪽에서 놀고 있습니다. 다리의 아래쪽이긴 하지만 다리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높이는 아래쪽이지만 완전 바로 아래가 아닐 때, 약간 빗나가 있을 때는 우리 below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below는 단순히 높이가 아래쪽일 때 쓰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under와 below 의미와 그 차이를 같이 기억해 두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between입니다.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라는 의미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써보겠습니다. between, B, E, T, W, E, E, N. 네, 읽어볼게요. between. 한번 더. between. 네, 예문을 보시면요. The river is between the two countries 라고 했습니다. 자, 강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나라의 between 사이에 있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강은 이 사이에 있는 것이죠. between까지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 두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 같이 그림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귀여운 곰인형이 나와 있습니다. 상자를 기준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해 볼게요. 자, 먼저 상자의 표면 바로 위에 있죠? 접촉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떤 단어를 쓸까요? on, on을 씁니다. 이번에는 상자의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아래라고 할 때는 under. 자, 이번에는 상자를 기준으로 앞에 위치해 있죠? 앞이라는 표현은 in front o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in front of the box 하면 상자의 앞에란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곰인형이 상자의 뒤에 있네요. 자,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네, 비로 시작하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behind입니다. behind 하면 무엇의 뒤에라는 표현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곰인형이 두 개의 상자의 사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무엇과 무엇의 사이에라는 표현은 무엇이었죠? between, between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on, 바로 위에, 그리고 under, 무엇의 바로 아래, 그리고 in front of, 무엇의 바로 앞에,
behind.

무엇의 바로 뒤에. 마지막으로 between 하면 무엇의 사이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운 5가지 표현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복습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Dono.
1: 친구들, hello! Hi, hi, hi! Welcome back to K-Culture. 오늘은 또 어떤 우리나라의 멋진 전통 문화를 소개할까요? 아, 오늘 선생님 머리띠 좀 흥겹지 않나요? 네? 아니라고요? 사실 선생님은 축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I like festivals. 축제 정말 재밌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바로 단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유후! 자, 떡을 치자! Let's pound it!
2: 아저씨, 무슨 일이에요? What is the occasion?
1: 아, 내일이 단오란다. 단오엔 수리떡을 먹거든. We eat 수리떡 on 단오.
2: 수리떡? 왜요? Why?
1: 수리는 우리말의 수레. 바로 바퀴를 뜻하거든. 수리 means wheel.
2: 아, 그래서 이게 바퀴 모양 같구나. That's why this looks like a wheel.
1: 어, 맞아, 맞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단오를 기념했어. People celebrate 단오 in many ways. 아, 수리가 바퀴라는 뜻을 갖고 있군요. 정말 또 오늘 한 가지 배워가는데요. 이 단오에는 다양한 또 재미난 문화가 숨겨져 있어요. 우선 단오는요, 언제 우리가 축제를 열까요? When, 언제죠? 바로 음력 5월 5일이랍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은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There were many folk games.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줄다리기와 같은 민속놀이가 있었어요. Tug of war, 줄다리기죠. 그리고 그네도 뛰고요. 또 남자들은 멋진 씨름도 하고요. 여성들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기도 했답니다. 이 단어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Let's go! 단어,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나라의 Korean Traditional Festival, 축제라고 표현을 해야겠죠. 축제는 여러분, Festival, Festival, 우리가 많이 들어봤는데요. 아아, 그 발음 아니에요. Festival, Festival, Fall, Fall, 이렇게 끝나는 거 확인되시죠? Festival, 좋아요. 이 단오날에는 다양한 민속놀이를 즐겼다고 하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바로 Tug of War, 줄다리기가 있었는데요.

0: tug는 잡아당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tug, tug.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터그놀이 아시죠? 그 터그예요. Tug of war. 전쟁 같죠? 줄다리기를 뜻합니다. 줄다리기와 같은 민속놀이. 뭐뭐와 같은. Like. Like. 좋아하다 라고요? 발음과 표현은 똑같은데요. 의미가 완전 달라요. Like, blah blah. 뭐뭐와 같은. 민속놀이는요? Folk game. Folk game. Folk game. 그리고 단오날에는 여성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다고 소개를 드렸는데요. 머리를 감다. Wash one's hair. Wash는 씻다, 머리를 감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Wash one's hair. 나의 머리면은 wash my hair. 너의 머리면은 wash your hair. 이렇게 쓰는 거죠. 마지막으로 축제니까 축하하다라는 표현도 알면 좋겠죠? 영어로는 celebrate. celebrate. 셀레가 아니에요. 셀러. celebrate. celebrate. good job. 그럼 듣고 따라하면서 하나하나 익혀둘게요. Let's go.
1: Let's listen and repeat. Festival, festival. Folk game, folk game. Like, like. Tug of war, tug of war. Wash one's hair. Wash one's hair. Celebrate. Celebrate.
0: 오늘의 꿀 표현은요. 축제와 어울리는 축하하다. Celebrate. 한번 볼게요. 우선 발음 체크. Celebrate. Celebrate. Celebrate. 축하하다. 이 표현 하는 거 어떨까요? 우리 같이 축하하자. 뭐뭐 하자. Let's celebrate together. 다 같이 축하하자. Let's celebrate together. 그리고요, 축하를 할 일이 사실 축제에도 있지만 생일날에도 있죠. 이럴 때 축하해요 라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같이 한번 볼게요. One more. Congratulations. Congratulations. 아시겠죠? 그럼 퀴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Follow me.
1: Quiz time. What's this?
0: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Yes!
1: Festival. Festival.
0: Good job. Let's move on. There you go. 바로?
1: Celebrate. Celebrate.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0: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1: Folk game. Folk game.
0: Yes! 바로 folk game. 민속놀이였어요. 마지막 문제.
1: Wash one's hair. Wash one's hair.
0: 맞았어요. 바로 머리를 감다. Wash one's hair. Good job! Did you enjoy the quiz? 퀴즈 재밌게 푸셨나요?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 문화들 다 조합을 해서 멋진 소개글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큰 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1: About Dano. Dano is a Korean traditional festival. People play folk games like tug of war.

0: Also, people wash their hair in Changpo water. Let's celebrate together. Dano is a Korean traditional festival. People play folk games like tug of war. Also, people wash their hair in Changpo water. Let's celebrate together.
1: 여러분, 이제 단어 영어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겠죠? 다음에는 제니쌤도 한번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볼까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미난 수업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soon, guys! Goodbye!

0: 서프라이즈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눈치 없는 동생이 아빠께 말해버렸어요. 아휴, 할 수 없지. 다른 계획을 세울 수밖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The water's already spilled.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Hey, Kevin. Why do you look so down?
2: Thanks for coming, Christine.
1: You sounded terrible on the phone, so I had to come. What's the matter?
2: I told my blind date that I liked her and she turned me down.
1: Oh, no! But it's only been a few days since you met her. And you already told her?
2: Yeah. I guess I rushed it. It just suddenly came out.
1: Aw, you should have taken your time to get to know her more.
2: Should I call her again? Should I tell her to cancel everything I said and start again?
1: What? Cancel what you said? Aw.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Don't do it!
2: You're right. It's a stupid idea.
1: Hang in there, Kevin. I'll treat you to dinner, so cheer up.
2: Thanks, Christine. Then let's have some beer, fried chicken, french fries with sausages.
1: You never lose your appetite, no matter how sad you ar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우리 뭔가 하지 말았어야 될 거,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 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불킥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너무 싫지만 되돌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을 엎질러진 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오늘 케빈도 엎질러진 물 같은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지금 너무 상심하고 있는데요. 케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재미난 카툰과 함께 생생한 영어 표현 배워볼게요. 케빈이 갑자기 크리스틴을 밖으로 불러댔습니다. 뭔가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케빈 표정 보세요. 기운이 없죠. 전화로 들은 목소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었나 봐요. 아, 무슨 일이야? 라고 걱정을 했더니 I told my blind date that I liked her and she turned me down. 얼마 전에 케빈 소개팅 있어서 오이 마사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소개팅한 여자분에게 벌써 고백을 했는데 She turned me down. 그녀에게 거절당했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다는 turn dow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뭔가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제안 같은 걸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How dare you turn me down? 네가 감히 날 거절해! 뭔가 고백했다가 차였을 때, 분노할 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또는 I turned down the offer 이라고 하면 나 그 제안 거절했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여자분이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It's only been a few days. 이 소개팅에서 만난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좀 성급했죠. And you already told her? 아니, 벌써 고백을 한 거야? 벌써, 이미, already 많이 들어보셨죠? 문장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Are you already done? 이라고 하면 벌써 다 했어? 음식인 경우에는 벌써 다 먹었어? 이런 뜻도 될 수 있고요. She already knows. 그녀는 벌써 알고 있어. 벌써 이미 이런 뜻입니다. 아니, 만난 지 며칠은 왔다고 벌써 고백을 한 거야. 근데 케빈도 인정하죠. 내가 좀 성급했나 봐. 근데 갑자기 말이 튀어나왔다고 해요. 여자분이 엄청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죠? 그래도 좀 알아가고 시간이 필요했는데 좀 아쉽게 됐어요. 근데 케빈이 Should I call her again? 다시 전화해볼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되죠. 왜냐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물 대신에 milk로 표현합니다.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입니다. 문장 하나씩 뜯어보면요. You, 너는 shouldn't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Cry는 울다. 그리고 over는 뭐뭐를 두고 더 뭐뭐에 대해서 이런 뜻이 될 수 있고요. Spilt는 쏟아진 milk, 우유입니다. 말 그대로 직역해 보면 쏟아진 우유를 두고 울어서는 안 된다. 즉 울어봤자 소용이 없다. 우리말 엎질러진 물이야랑 똑같죠.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우리 이 표현 함께 말해 볼게요.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노란 부분 강조해서요.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좋습니다. 아유, 엎질러진 물이야. 하지마, 하지마. 괜히 전화해가지고 뭐 할 거야? 케빈도 인정하죠? Stupid idea. 맞아, 네 말대로 하면 안 되겠어. Hang in there, Kevin. 힘내, Kevin. 우리 또 크리스틴이 친구니까 이렇게 기운내, 힘내하고 격려해 줍니다. 이 hang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데요. 원래는 뭐 매달리다, 걸다 이런 뜻이지만 뒤에 어떤 말이 오냐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 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hang in there 이라고 하면 힘내, 기운내, 용기 주고 격려하는 말로 쓸 수 있고요. hang 뒤에 out이 오면 노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거. Do you wanna hang out? 같이 놀래? 이런 표현. 그리고 hang 뒤에 up 하면 전화를 끊다입니다. Don't hang up on me. 내 전화 끊지 마. 이렇게요. hang이 다양한 뜻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hang 보면 뒤에 어떤 단어가 오는지 눈여겨보세요. 우리 크리스틴이 이렇게 저녁 사줄 테니까 cheer up, 힘내라고 응원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케빈 보세요. 치킨도 먹어야 되고요. 감자튀김 소세지도 먹어야 되고. 하, 케빈이요. 이렇게 마음은 슬프지만 식욕은 전혀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된 일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바쁘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You shouldn't cry over spilled milk. 비슷한 표현들 배워보겠습니다. 한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다. 한번 뱉은 말은 또 돌이킬 수 없다. 라는 표현이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입니다. 말 그대로 하자면 한번 짠 치약을 다시 튜브 안으로 넣을 수는 없다. 라는 뜻이죠.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재미난 표현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말 실수를 했어요. 이미 마음 상한 상대방. 사과한다 해도 마음이 풀리진 않겠죠? 한번 일어난 일은 돌이킬 수 없지. 어떻게 말한다고요?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You can't put the toothpaste back in the tub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은 고여있지 않죠. 물이 흐르는 것처럼 다 지나간 일이다.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어린 시절에는 여러 가지로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모두 극복하고 내가 원하던 삶을 살고 있어요.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야. 어떻게 말한다고요?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It's all water under the bridge now. Great! 이번 시간에는 케빈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 지나간 일, 엎질러진 물, 이런 다양한 표현들 배워봤습니다. 재미난 표현 많잖아요.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적절한 상황에서 꼭 사용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카툰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쓱쓱쓱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Hi, I'm Minji. I'm from Korea.
2: I love Korean movies. I want to visit Korea someday. Where do you live?
1: I live in Seoul. Where do you live?
2: I live in Paris, France.
0: 오늘의 대화 잘 들어봤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Korean, visit, someday, Seoul, Paris, France. 오늘은 여섯 개네요. 하나씩 차례대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Korean. Korean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Korea라고 한다고는 배웠죠. 그런데 그건 나라 이름이고 뭐 한국의 음식, 한국의 노래 이렇게 한국의 뭐뭐뭐라고 설명하고 싶을 때는 Korean을 붙여요. 한국의 음식이면 Korean food가 되겠죠. 그리고 이 Korean이라는 단어는 한국인, 한국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Korea와 함께 Korean 잘 알아두면 좋겠죠? Seoul, Seoul. 우리나라 도시 서울인데요. 서울을 영어로 써서 발음을 하면 Seoul. L 소리를 살려서 이렇게 Seoul 하고 발음하게 돼요. France, France. France는 프랑스 나라 이름이고요.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파리라는 도시는 Paris. Paris 이렇게 소리돼요. Visit, visit. Visit은 방문하다, 가보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나라에 여행 가거나 어디 박물관 같은 데 가보거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뵈러 가거나 이럴 때 다양하게 visit 쓸 수 있어요. Someday, someday. Someday는 언젠가는, 지금 아니고 뭐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에 언젠가는 이라고 덧붙일 때 쓰는 말. 이제는 우리 대화 보도록 할게요. 여자아이가요. Hi, I'm Minji. 내 이름은 민지야. 안녕. I'm from Korea. 이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죠. 나는 한국에서 왔어.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I love Korean movies. 아마 외국인인데 한국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인가 봐요. I love Korean movies. 나는 한국 영화들 정말 좋아하는데 I want to visit Korea someday. 언젠가는 나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한국에 가보고 싶어. Where do you live? 물어보네요. Where, 어디에, do you, 너는 live, 사니. 한국인임을 밝혔으니까 한국의 어디에 사는지를 말해줘야 되겠죠?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아. Where do you live? 너는 어디에 사니? I live in Paris, France. 이 친구는 나는 파리에 살아 라고 하는데 파리라고 하면서 나라 이름까지 나는 프랑스 파리에 살아 이렇게 말하고 싶으면요. I live in 사는 도시 Paris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France 나라 이름 덧붙여주면은 나라와 내가 사는 도시까지 한꺼번에 말할 수 있죠. 이것도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둬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단어랑 대화 속

0: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5, Topic 82, 82 눌러서 734 들어가 볼게요. 마찬가지로 단어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눌러주면 문장이 완성된다. 끝까지 알아봐요.
1: Where do you live?
0: Where do you live? 순서대로 만들었더니 너는 어디에 사니? 묻는 문장이 되었고
1: I live in Seoul, Korea.
0: 내가 사는 도시랑 나라 이름까지 한꺼번에 말해주죠. I live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아. 근데 이거 어디 있어요? Korea. 한국에 있어. 나는 대한민국 서울에 살아.
1: I live in Paris, France.
0: I live in Paris, France. 나는 프랑스 파리에 살아.
1: I live in London, the UK.
0: I live in London, the UK. 나는 영국의 런던에 살아.
1: I live in Los Angeles, the US.
0: I live in Los Angeles, the US. 나는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우리는 LA라고도 부르죠. 거기에 살아.
1: I live in Sydney, Australia.
0: I live in Sydney, Australia. 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라는 도시에 살아. 이렇게요. 어렵지 않죠, 친구들? 어디에 사니 물어보고 내가 사는 도시 먼저, 그 다음에 나라 이름 덧붙이기. 좋아요. 이제는 펭수와의 대화를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미션. 그녀는 제 친구예요. 그녀는 프랑스에서 왔어요. 그녀는 파리에 살아요. Alright, let's talk을 켜고 오늘은 step 3, episode 2예요. 친구 소개네요. 그러면 나는 어디에 살아 말고 누구누구는 어디에 살아 이런 게 되겠네.
2: She's so cute. Who is she?
0: 사진을 보여주면서 She's so cute. Who is she? 너무 귀엽다. 얘는 누구니? 물어봤어요. 그녀는 내 친구야 말해야 되겠죠? She's my friend. 내 친구야.
2: Oh, really? Where is she from?
0: 그녀는 어디 출신이에요? 즉,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죠? 그런데 그녀는이니까 she is from, 다음에 나라는 프랑스네요. She is from France. 어렵지 않지?
2: Well, she's from France.
0: Yes, she is.
2: Where does she live?
0: 그녀는 어디에 사나요? 물어봤어요. 내가 사는 곳을 말할 때는 I live지만 이 친구가 사는 곳은 she lives in 하고 사는 곳 파리네요. 말할 수 있겠죠. She lives in Paris.
2: Well, she lives in a wonderful city.
0: I agree.
2: I hope to meet her later.
0: 펭수 다음에 소개시켜드리겠다. Bye. Bye. 좋아요. 이렇게 해서 펭수와의 대화 미션도 성공.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여러 나라 이름을 물어봤는데 오늘은 어디에 사니 도시 이름이 나오니까 도시 이름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세계 여러 나라 도시 이름들 알려줄래? Cities. New York. 뉴욕.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 London. 런던, Vancouver, 밴쿠버, Rome, 로마, Sydney, 시드니. 야, 우리 친구들 이 세계 여행 또는 세계 지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라면 다 한 번씩 들어봤던 이름인 것 같아요. 자, 먼저 cities라고 위에 까만 글씨로 써 있는 게 도시들이라는 뜻이에요. New York, 뉴욕 들어봤죠? New York, 미국에 있는 도시고요. Los Angeles. Los Angeles 하면 로스앤젤레스 줄여서 LA 앞에만 따서 LA라고 하기도 하고요. London, London은 영국에 있는 런던. 그리고 Vancouver, 캐나다의 밴쿠버. Rome, 로마라고 하지 않고 Rome,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 그리고 호주에 있는 Sydney, 시드니까지. 우리 발음 이름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나 그리고 내 친구가 사는 곳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묻고 답하는 내용들 배워봤어요. 친구들도 내 친구 떠올리면서 오늘 배운 문장으로 말하기 연습 다시 한번 해봐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I. What did Isla find?
1: I hope you had a great time with me. Let's get together again next time. See you soon!
2: Kayaro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English.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우리 이번 주에는 공손한 질문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eek 22. Asking politely. I can ask if I can go to the nurse's office.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warm-up부터 해볼게요. Look, it's gym class. 체육 수업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있는 친구가 배가 아픈가 봐요. I think he has a stomach ache. He doesn't feel well. 이럴 때 양호실에 가야 되겠죠, 그쵸? 아마 선생님께 제가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뭐 양호실에 갈 수도 있지만 너무 아프면 he might have to go home. 집에 가야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공손한 표현 기억나죠? 자, 오늘의 공손한 표현은 무엇일지 우리 대화를 통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1: Are you okay?
2: Not really.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1: Of course. Should I call your mom?
2: I'll be okay.
0: 자,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Are you okay? Are you okay? 이 표현은 이미 이전에도 나왔었어요. 무슨 뜻인지 혹시 아나요? 괜찮아? 라는 질문이죠. Okay가 좋아요 라는 뜻도 있지만 괜찮은 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Are you okay? 괜찮아? 괜찮니? 라는 질문이에요. Are you okay? 자, be okay 라고 쓰였어요. 자, 요것도 이제 같이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자체로는 괜찮은인데 be라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와 함께 붙어서 괜찮다 라는 뜻이 돼요. 보통 이렇게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는 단독적으로 쓰이지 않고 be하고 붙어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질문에서의 be는 어떻게 변화됐죠? are로 바뀌었죠, 그쵸? 그 이유는 you가 주인공이기 때문인 거죠. I am, you are, he is. 우리 이전에 했었던 건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I일 때는 be는 am이 되고 you일 때는 are가 되죠. 그 다음에 he 혹은 she인 경우는 is로 바뀐다고 했었어요. 자, 그래서 너는 괜찮니이기 때문에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괜찮냐고 라고 할 때는 am I okay?가 되겠죠. 그가 괜찮니는 is he okay?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근데 대답은 not really 라고 했어요. not really는 아니, 별로 안 괜찮아 라는 의미예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네, 별로 안 좋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게 바로 양호실에 가도 돼요? 라는 질문인데

0: nurse's office가 바로 양호실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nurse는 간호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양호실에 계신 양호선생님을 nurse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nurse's office. office는 원래 사무실이라는 뜻인데 양호실에 물론 좀 느낌이 다르죠. 병원 같은 느낌이라서. 근데 거기도 그 양호선생님의 사무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nurse's office라고 해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아프면 내과, 소아과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런 병원은 doctor's office라고 불러요. doctor가 의사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 잘 알고 있는 hospital, 이 단어는 뭘까요? 우리 병원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hospital이라는 병원은 종합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을 뜻해요. 보통 많이 아플 때 찾는 게 hospital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는 그냥 동네에 있는 병원은 doctor's office라고 하는 게 맞겠죠?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물어봤더니 of course, 물론이지 라고 하면서 should I call your mom? 이렇게 또 질문을 했어요. should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should 자체는 뭐뭐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내가 뭐뭐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되는 거죠. should I call your mom? 이라고 했는데 call은 전화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이죠. 그냥 양호실에만 가서 될 게 아니라 엄마한테 전화해서 빨리 데리러 오라고 해야 할까?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Should I call your mom? Should I call your mo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이것 또한 역시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공손하게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돼요. 자, 그럼 다양한 행동들 한번 넣어볼게요. 제가 집에 가야 할까요? Should I go home? Should I go h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그를 도와줘야 할까요? Should I help him?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자, 큰 목소리로 따라하고 있죠? Should I help him? 만약에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여자다. 그러면 should I help? 그렇죠. her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Should I help her? 이렇게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Should I try again? 이라고 하면 돼요. try가 시도하다, 노력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again은 다시 한 번 더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발음이 중요해요. again 이런 요 단어를 again이라고 발음하는 사람들 제가 종종 봤거든요. 근데 again이라고 하면 안 되고 짧게 again의 발음으로 발음을 해줘야 됩니다. Should I try again?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연습할까요? Should I try again? Should I try again? 잘했어요. 제가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말을 하다 라는 표현은 tell 이라는 표현을 쓰면 돼요. teacher가 선생님인데 내가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될까? 특정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the teacher라고 해야 되는 거죠. Should I tell the teacher? Should I tell the teacher?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should I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제가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된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런 질문인 거죠. I'll be okay. 이렇게 대답을 했죠. 많이 아프지 않은가 봐요. 그쵸? 나 괜찮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 be okay 또 나왔는데 이게 바로 괜찮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okay 단독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be 다음에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온다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저 괜찮을 거예요. I'll be okay. 이렇게 대화가 끝났네요. 그럼 우리 대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1: Are you okay?
2: Not really.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0: Of course. Should I call your mom?
1: I'll be okay.
2: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입니다. Hey, it's gym class again. 자, 체육 시간이었죠. 근데 우리 친구가 배가 아픈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Are you okay? 괜찮니?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 친구들도 주위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친구가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Are you okay? 라고 했더니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라고 질문을 했죠. May I?로 시작하는 이 질문은 공손한 그런 질문이라고 했죠. 그리고 May I go to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온다고 했는데 그 장소가 오늘은 the nurse's office이었죠. 어디였어요, 여러분? 양호실이었죠. 맞아요.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질문을 했었네요. Of course, 물론이지 라는 의미였죠. 자, 그런데 너무 아파요. 그러면 저 엄마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라고도 질문할 수 있겠죠. 전화하다, call.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call my mom이었죠. May I call my mom?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도 될까요? May I call my mom? 잘했어요. 자, 우리말로는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동생, 뭐 언니, 누나 이런 없어도 나 혼자야 외동이더라도 우리 엄마라고 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우리라는 표현을 여러 명의 그 뭐 형제자매가 있어도 쓰질 않아요. 보통은 내 엄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my mom이라고 해주세요. 자, may I call my mom?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이 내가 너네 엄마한테 전화를 드려야 될까?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럴 때는 Should I?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Should I call your mom? 이때는 내 엄마가 아니죠. 선생님의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너의 엄마니까 your mom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죠? Should I call your mom?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또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집에 가도 될까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May I go hom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거 기억나죠? Go to home이 아니라 go home이다. Home 자체의 집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May I go to home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May I go home?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대답은 of course 되고 sure 이렇게도 대답할 수 있겠네요. You'll be okay. 아까 우리가 I'll be okay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나 괜찮을 거야. 그런데 너 괜찮을 거야 라고 할 때는 I 대신에 you로 바꿔서 you'll be okay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는 말로도 바꿔서 쓸 수 있겠네요. You'll be okay 이렇게요. 자, 이렇게 해서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라는 질문을 오늘 배워봤는데요. 그 밖에도 Should I? 라는 질문도 같이 배웠었죠? 많이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Let's do the chant. Should I call your mom? Should I go home? Should I help him? Should I try again? Should I tell the teacher?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ask if I can go to the nurse's office. 양호실에 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May I go to the nurse's office? 이렇게 물어보면 됐죠. 그리고 제가 뭐뭐를 해야 할까요? 라고 할 때는 Should I? 또 질문이 시작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공부 마쳤지만 여러분 복습하는 거

0: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1: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지?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2. Summer Vacation. Thursday. Summer must-have items. I can talk about must-have items for summer.
0: 자, 얘들아, 우리 look and talk부터 한번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다, 그치? 쌤이랑 보러 가보겠습니다. Here we go. Ba-bum.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네요. 자, 일단 세 명의 아이들이 보여요. I see three kids, two girls, and one boy. 여자아이 두 명과 남자아이 한 명이 보이는데 각각 지금 뭔가를 들고 있습니다. 뭐라는지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저기 첫 번째 여자아이부터 볼게요. 자,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요. She's wearing sunglasses. She's wearing sunglasses. 그리고 손에 저거 뭐지? Oh, sunscreen을 들고 있네요. Sun크림이라 그러죠. 자, 근데 영어로는 sun-cream이 아니라 sunscreen이라고 합니다. Sunscreen. She's holding a bottle of sunscreen. 자, 이렇게 선크림 통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여자아이는 굉장히 목이 마른가 봐요. She's drinking water.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고 있어요. 이 남자아이는 주변에 저 모기인가요? Mosquitoes? No! 모스키토 정말 싫어요. 우리 친구들도 싫어하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지 남자아이는 bug spray, 모기약을 들고 있습니다. Oh, bug spray. 자, 어떤 내용일지 약간 예상도 되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쌤이랑 Cartoon Talk에서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이얼로그 들어보고 오세요.
2: What are your items for summer?
1: I put on sunscreen and wear a hat.
2: I always carry bug spray with me. I hate mosquitoes.
0: 잘 들어봤어? 우리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빠밤. 자, key expressions. 오늘 배울 것들은요. must have items for summer입니다. 자, must have items가 뭔지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must는 꼭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have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items는 이렇게 물품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must have items 하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 필수품이란 뜻이야. 필수로 내가 가지고 다녀야 될 것들. 자, must have items, 필수품들. For summer. 자, summer 여름이지? 그래서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나의 필수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선생님은 여름에 가방에 꼭 가지고 다니는 must have items가 많거든요. 자,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must have items for summer. 오케이. 자, 일단 sunburn이 날 수가 있어. 더운 여름에는 태양이 너무 강렬해서 sunburn이 날 수가 있습니다. sunburn은 바로 화상이야. 그러니까 해가 너무 뜨거워서 이렇게 피부가 상하는 게 바로 화상이죠. sunburn.

sunburn. 자, sunburn을 피하기 위해선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짜잔! sunscreen이 있어야 됩니다. sunscreen. 우리가 아는 그 선크림인데요. cream일 것 같죠? 아닙니다. sunscreen이라 그래요. 자, 그 해로부터 보호한다라는 뜻으로 sunscreen이에요. sunscreen. cream 아닙니다. 오케이? sunscreen. 오케이? 자, 예문에서 보자. I use sunscreen.

선크림을 사용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이 빨간색 단어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선크림이 영어로 sunscreen? No, sunscreen. sunscreen. 오케이. 그 다음에 화상. 응, 뭐야? sunburn. sunburn. sunburn 진짜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피부가 따갑고 아픕니다. sunburn. 자, sunburn, sunscreen. 꼭 기억하세요. 선크림 아니라 sunscreen. 오케이. 자, 그 다음에 mosquitoes. mosquitoes. 정말 싫어요. mosquitoes. 뭐냐면, 모기입니다. 모기들. mosquitoes. 모기 안 좋아요. mosquitoes. 자, mosquitoes. 모기들을 피하기 위해 뭐가 있어야 될까? 그렇죠. bug spray 또는 mosquito spray라고 합니다. 벌레 약, 모기 약이라 그러죠. bug spray, mosquito spray. 자, 우리 한번 또 예문에서 볼게요. I carry bug spray with me. I carry bug spray with me. 자, 다시 해볼게요. I carry bug spray with me. 자, carry는 나르다,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뭔가를 휴대하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bug spray, 무슨 벌레 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휴대합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I carry bug spray with me. 그리고 I hate mosquitoes가 나왔어요. 자, 모기를 싫어하니까 bug spray를 가지고 다니겠죠.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모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나요? 쌤은 좋아하지 않아요. 자, mosquitoes, bug spray. 따라해볼게요. mosquitoes, mosquitoes. 그 다음에 bug spray. bug spray. 좋아요. 필수품입니다. bug spray. 자, 또 볼게요. hot sun. 우리 이건 뭔지 알것 같아. 하트는 뜨거운이고요. sun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뭐가 필요할까? 짜잔! 하트가 필요하죠. 그럼 얼굴이 많이 타요. 하트, 모자가 필요합니다.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wear a hat when the sun is strong. 선생님이 이 표현 알려주고 싶어요. 해가 너무 뜨겁다, 강렬하다라고 할 때, sun is strong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I wear a hat when the sun is strong. 자, 나는 sunny, 태양이 strong, 너무 강렬할 때 hat, 모자를 씁니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I wear a hat when the sun is strong. hat. 꼭 기억할 수 있겠죠? 그게 must have items입니다. 필수품. 자, 또 bright sun. 자, 해가 너무 밝을 때또 뭐가 필요할까? 얘들아 생각해봐. 물론 hat도 있겠지만 그 아래 또 쓰는 게 있어요. 눈이 부시잖아. bright sun. 자, bright는 밝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bright sun 하면 밝은 태양이 있을 때는 우리가 must have item이 sunglasses입니다. 눈이 너무 부셔서 sunglasses 필수예요. 눈을 보호해야 하잖아. 자, 예문에서 또 볼게요. I wear sunglasses when the sun is too bright. 자, 이게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이냐면 나는 태양이 너무 밝을 때 선글라스를 써요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우리 이거 단어 선생님 넘어가기 전에 한 번만 더 짚을게. hot sun 해볼게요. hot sun. 그 다음에 모자는 hat죠. 그냥 hat가 아닙니다. hat 양옆으로 입을 쫙 벌려서 hat hat 좋아요. 그 다음에 bright sun 태양이 밝을 때 bright sun이라 하죠. bright sun. 그 다음에 sunglasses sunglasses 좋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우리의 must have items들이었어요. 자, 또 있어요. 자, thirsty 목이 마를 때는 뭐가 필요할까? 그렇죠. water bottle. 물통이 또 필수적으로다가 필요하겠죠. 자, when you're thirsty, you need a water bottle. 자, 예문에서 볼게요. I get thirsty, so I carry my water bottle. 자, I get thirsty. 나는 목이 말라요. So I carry. carry가 무슨 뜻이었다고? 그렇지. 운반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휴대하다라는 뜻도 있었어요. 가지고 다니다. 그래서 나는 water bottle, 물통을 가지고 다녀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get thirsty, so I carry my water bottle. 자, 이거 두개 단어 볼게요. thirsty, thirsty 아닙니다. thirsty, no. thirsty. 혓바닥을 내밀었다가 슝. thirsty,
thirsty. 그 다음에

0: Water bottle. Water bottle.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What are your items for summer? 너가 여름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이 뭐야? 물품들이 뭐야? 그랬더니 I put on sunscreen and wear a hat라고 합니다. 나는 선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모자를 써라고 하네요. Sunscreen이랑 hat가 must have items라는 거겠죠? 그랬더니 I always carry bug spray with me. I hate mosquitoes라고 합니다. 나는 항상 벌레 약을 가지고 다녀. I hate mosquitoes. 모기들을 싫어하거든. 이라고 하네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해 잘 갔나요?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였습니다. 자, 우리 cartoon talk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봐봐.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이죠.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쌤이랑 보자. 짜자잔. The sun is blazing. The sun is blazing. 자, blaze 하게 되면 타는 듯이 더운, 맹렬한, 격렬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 sun is blazing 하게 되면 해가 타오르네라는 뜻입니다. 햇빛이 아주 강렬하다는 뜻이겠죠? The sun is blazing. 그러면서 I think I will get sunburned라고 해요. Sunburn 쌤이랑 배웠잖아. 화상입니다. 햇빛이 너무 강렬해서 피부가 다치는 거. Sunburn. 나 화상당할 것 같아라고 그래요. I think I'll get sunburned. Uh-oh. 그러면서 sunscreen is a must have item이라고 합니다. Sunscreen이 뭐였지? 선크림이었죠? Must have item은 필수품. 그래서 선크림은 필수품이야라고. 맞아. 자,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가 오늘 진짜 무더위야라고 합니다. It's the dog days of summer. 쌤이랑 이거 이리언 배웠잖아. The dog days of summer 하게 되면 아주 찜통 무더위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my mouth is dry. 입안이 건조해라고 그래요. 입안이 건조하면은 뭐가 must have item일까? 짜잔. I drink water a lot. A water bottle is a must-have item이라고 합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셔. Water bottle, 물통은 필수품이야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summer is fun, but I hate mosquitoes so much라고 해요. Summer is fun, 여름은 재밌어. 하지만 나는 mosquitoes, 모기들이 정말 싫어라고 합니다. Hate는 정말 싫다고 할때쓸수 있는 단어예요. I hate mosquitoes so much. 그러면서 mosquito bites itch. 모기 물리면 너무 간지러워라고 합니다. 정말 싫죠? 그러면서 mosquito spray is a must have item이라고 하네요. 모기약은 필수품이야 이러면서 대화가 끝이 납니다. 이 친구들의 must have items 잘 들어봤죠?
1: Singing tim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오늘 학습 목표는 I can talk about must have items for summer. 나는 여름에 필수품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체크하겠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재밌게 공부했나요? 재밌게 했길 바라고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우리 어딘가로 갈 때 택시를 타게 되면 굉장히 쉽고 편리하죠? 오늘은 택시를 탈 때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를 말하고 그리고 또 길이 막혔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0. Transportation. Thursday. There is a lot of traffic. I can ask a taxi driver to take me somewhere.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그림 먼저 함께 볼까요? 타다! Wow! It looks like they're in a cab, right? They're in a taxi. 자, 우리 함께 택시를 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택시라는 표현을 영어로 뭐라고 했죠? 우리 한번 먼저 배워볼게요. 택시는 영어로 맞아요. 우리말이랑 비슷하게 택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Taxi. Taxi. Taxi. 너무 쉽죠? 근데 제가 아까 또 말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cab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cab. cab. cab. 네, 이렇게 택시를 일컫는 단어가 taxi도 있고 cab도 있어요. 근데 이 cab이라는 단어는 미국에서 좀 더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그림을 또 다시 한번 보면 뒤에 차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렇게 도로 위에 있는 차들, 교통량, 차들을 traffic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raffic. traffic. traffic. 네, 그래서 도로 위에 이렇게 오가는 차들을 traffic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 이 단어 traffic 뒤에 jam을 붙이면 traffic jam이 돼요. 따라해보세요. traffic jam. traffic jam. traffic jam. 네, 잼은 맞아요. 우리가 먹는 딸기잼, 그런 잼이랑 똑같은데 그렇게 잼처럼 뭔가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로 위에 꽉 막힌 교통체증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통체증은 traffic jam이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도 배워보니까 오늘의 대화 너무 궁금해지네요. Today's dialogue 듣고 올게요.
1: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2: Okay, but there is a lot of traffic.
1: Oh no, I may be late.
2: Don't worry, we'll be there soon.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넘어가 볼게요. 타다! Please take me to 땡땡. 자, please는 뭐죠? 제발 이렇게 무언가에 부탁하는 그런 단어죠. 제발 뭐뭐 해주세요 할 때 please 하면 됩니다. 그러면 take me, take me는 나를 데려가, 나를 데려가요. 이런 얘기인데 그럼 please take me to 하면은 뭐예요? 제발 땡땡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Please take me to 땡땡. 그러면 이 to 뒤에 땡땡만 내가 어디론가 가고 싶은 그 장소를 넣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공항으로 가주세요. 저를 공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공항이 영어로 뭐였죠? 공항을 빈칸에 넣으면

네, the airport를 넣어서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하면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Very good.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택시를 탔을 때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가 공항이에요. 공항으로 가주세요라고 할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에요. Very good. 그러면 우리 이 to 뒤에 목적지를 한번 다른 곳으로 바꿔볼까요? 역으로 가주세요. 네, 뭐 기차역, 뭐 아니면 지하철역, 역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려면 Please take me to the station이라고 하면 되겠죠? Please repeat after me. Please take me to the station. Please take me to the station. Please take me to the station. 네. 그럼 이번엔 어디로 가볼까요? 병원으로 가주세요. 저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병원에 가요. 병원으로 가주세요.를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Please take me to the hospital. Very good. Please take me to the hospital. Please take me to the hospital. Excellent. Now let's move on to our second key expression. 두 번째 expression은 there is a lot of 땡땡입니다. 자, 여기서 there is라고 하면은 뭐 무언가에 어딘가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죠? 근데 또 뒤에 a lot of를 붙이니까 어딘가에 무언가 이 땡땡이 많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까 차가 굉장히 꽉 막혀 있었잖아요, 그림에. 그래서 차가 많이 막혀 있어요. 그 말은 즉슨 도로 위에 차가 많아요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there is a lot of 한 다음에 뭐 차니까 cars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 도로 위에 있는 교통, 이 차량들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traffic을 넣어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There is a lot of traffic. 네, 따라해 보세요. There is a lot of traffic. There is a lot of traffic. There is a lot of traffic. Good. 그러면 이제 traffic을 다른 단어로 바꿔서 눈을 넣어볼까요? 그러면 눈이 많다. 그 말은 즉슨,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려 있어요. 그래서 뭔가 밖을 딱 나갔는데, 와, 눈이 소복히 다 내려 있으면 There is a lot of snow라고 하면 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There is a lot of snow. Very good. 그러면 눈 말고 숙제가 많아요. 아, 우리 숙제가 너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려면 There is a lot of homework. 라고 하면 되겠죠? 네, repeat after me. There is a lot of homework. There is a lot of homework. There is a lot of homework. Good. 그럼 우리 마지막 expression으로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expression은 I may be 땡땡 입니다. 네, 여기에서 maybe가 굉장히 키 포인트예요. maybe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100% 확신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은 제가 이 빈칸에 어떤 단어를 넣는지 한번 봐보세요. 자, 저 늦겠어요. 아, 저 늦을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늦다. 늦는이라는 단어를 빈칸에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늦는, 늦은은 뭐죠? late죠. 그쵸? 그래서 I may be late라고 하면은 저 늦겠어요. 저 늦을지도 몰라요. 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I may be late. I may be late. I may be late. 아까 이 표현을 그림에서 이제 차가 너무 많아서 늦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는 상황에 I may be late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기억나시나요? 그럼 우리 late를 다른 단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제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틀렸을지도 몰라요. 틀렸을 텐데 이런 말은 어떻게 할까요? I may be wrong을 넣으면 됩니다.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I may be wrong. 내가 무언가 말을 하고, 100% 확신이 없을 때, I may be wrong 하면 됩니다.

마지막, 저 바쁠지도 몰라요. 자, 바쁘다, 바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I may be busy. I may be busy. I may be busy. 약속을 잡았는데, 아, 저 그때 바쁠지도 몰라요 하면 I may be busy 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붐붐, chant, music, sta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There's a lot of traffic. There's a lot of traffic. I may be late. I may be late. We'll be there soon. We'll be there soon.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도로 위에 굉장히 차가 많이 있는데 그 속에 택시를 타고 있네요. 그죠? 자, 먼저 기사님한테 우리 승객이 passenger가 얘기를 합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자, 그럼 공항으로 가주세요라는 말을 어떻게 할까요? 빈칸을 먼저 첫 번째 빈칸을 채워보세요. 자, 뭐뭐 해주세요. 제발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기억해보세요. 3, 2, 1. 네, please였죠? 네, 그래서 뭐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문장은 please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빈칸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3, 2, 1. Take me였죠? 네, 저를 제발 공항으로 데려가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네, 따라해보세요.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Please take me to the airport. 네, 그래서 기사님이 아, 네, 그런데 차가 많이 막히네요라고 얘기했어요. Okay, but 한 다음에 어딘가에 무엇이 많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딘가에 이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3, 2, 1. There is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a lot of 차가 많다, 교통량이 많다. 뭘까요? 3, 2, 1. Traffic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Okay, but there's a lot of traffic. Okay, but there's a lot of traffic. 네, 차가 많이 막힌다는 얘기를 우리 좀 다르게 할수 있어요. 혹시 기억하려나 아까 가르쳐준 표현인데 끈적끈적하게 차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뭘까? 3, 2, 1. Traffic jam이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Okay, but there is a traffic jam. Okay, but there is a traffic jam. Good. 그래서 아이고 이런 저 늦을지도 몰라요라고 passenger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 확신이 없을 때, 아, 늦을 것 같아요, 늦을지도 몰라요 할 때, 빈칸에 무엇,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Maybe가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Oh no, I may be late. Oh no, I may be late. 그래서 기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Don't worry, we'll be there soon. Don't worry, we'll be there soon. 네, 여러분, 오늘 저를 잘 따라와 주셨어요. Excellent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우리 오늘 There's a lot of traffic 이라는 표현을 배워봤어요. 이제 택시 기사님께 목적지도 말하고 그리고 차가 막힐 때에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바이.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let's say you bought an item. 자, 물건 하나를 샀다고 칩시다. 근데 when you saw this item, 이 물건을 봤을 때 there was something wrong with it. 어떤 물건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무엇이 부러졌다든지 뭔가가 잘못됐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할 건가요? What will you do in this situation?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물건을 교환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오늘은 교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만나요.
1: Week 20. Buy what I need. Thursday. I have to exchange this. I can say I have to exchange this.
0: It's brain up time. 여러분의 뇌를 깨는 시간입니다. 선생님하고 오늘의 vocabulary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Where are we?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나요? I think we are at a shop. 상점 안에 있는 것 같은데 What does it sell? 무엇을 팔고 있을까요? 아, 지금 멀리 I can see a witch's hat. 마녀 모자가 보이고요. 아, on the wall, 지금 벽에는 맞아요. 빗자루가 보입니다. 자, 여러분, 빗자루는 영어로 broomstick. 선생님하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Broomstick. Good. 자, 때마침 지금 상점에 들어온 이 친구가 있는데요. 바로 little witch. 어린 지금 마녀가 들어왔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빗자루 broomstick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아, there's something wrong with it. 무엇이 이상해요. 자꾸 불이 보여요. 그쵸? 자, 여러분, 이상한이란 단어도 배워볼게요. 이상한이란 단어는 weird, weird입니다. 자, 이상한 이 빗자루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할 건가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 빗자루를 교환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무엇을 교환하다 라는 뜻은 exchange, exchange입니다. Very good, everyone. 그렇다면 오늘의 dialogue 함께 들어볼까요?
2: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1: What's the problem?
2: It's acting weird. It kept shooting fire instead of flying.
1: That's terrible. Which one do you want?
2: I'll take the faster one.
0: 친구들, today's dialogue 잘 듣고 왔나요? 우리 dialogue 속에서 선생님하고 배울 표현들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focus on tim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have to로 시작하는 문장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have to라는 표현이에요. 자, have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옵니다. 자, 전체적으로 뜻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let's fill in the blank. 나는 이 마법 빗자루를 교환해야 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선생님 무엇을 해야 한다는 have to 였어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교환하다 라는 동사를 쓰면 됩니다. 바로 exchange죠. 우리 문장을 읽어볼게요. 나는 이 마법 빗자루를 교환해야 해요.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One more time.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Good. 자, 이번에는요. 무엇을 교환할 때 쓸 수 있는 두 번째 표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질문으로 우리가 배워볼 건데요. 한국어 뜻을 먼저 볼게요. 이 티셔츠를 교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해도 될까요? 무엇을 요청하는 질문이에요. 자, 어떤 단어로 우리 시작할까요? 선생님이랑 처음부터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알 수도 있어요. 무엇을 요청할 때는 우리 can을 사용합니다.

사용합니다. 자, 문장 읽어볼게요. 이 티셔츠를 교환해도 될까요? Can I exchange this t-shirt? Can I exchange this t-shirt? Good. 두 번째 표현입니다. It's acting 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비동사 뒤에 acting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뒤에 형용사가 들어가게 되면 한국어 뜻은 무엇무엇하게 작동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acting이라고 하면 무엇을 연기하는 것처럼 들리죠? 자, 오늘은 무엇을 작동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게 이상하게 작동해요 라는 표현이에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이상한이란 단어였어요. 우리 오늘 단어 배웠죠? 바로 weird라는 단어를 쓰도록 합시다. 그게 이상하게 작동해요. It's acting weird. One more time. It's acting weir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너의 노트북이 오늘 느리게 작동해입니다. 자, 무엇무엇하게 작동해는 is acting이고요.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느리게. 그러면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느린이라는 형용사 slow입니다. 읽어볼게요. 너의 노트북이 오늘 느리게 작동해. Your laptop is acting slow today. 한 번 더. Your laptop is acting slow today. Good.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Which do you want? 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want란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무엇을 원하다라는 건데 우리 which 뒤에 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을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which 명사 do you want라는 표현은 너는 어떤 무엇을 원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자, 너는 어떤 것을 원하니? 인데요. 여기서 뭐뭐 하는 것 이 단어가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인데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오늘의 다이얼로그를 생각해보면 됩니다. 바로 one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one은 하나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하나를 원하니? 이런 뜻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one은 하나라는 뜻도 되지만 이 표현 속에서 one은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혹은 그 중에 어떤 것을 원하냐라고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읽어볼게요. 너는 어떤 것을 원하니? Which one do you want? Which one do you want? Good. 자,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너는 어떤 간식을 원하니?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맞아요. 바로 간식입니다. 자, 여러분 간식은 영어로 뭐죠? S로 시작합니다. 맞아요. Snack. 읽어볼게요. 너는 어떤 간식을 원하니? Which snack do you want? Which snack do you want? Great job, everyone! It's beat and speak time, everyone! Are you guys ready to sing along with me? 준비됐다면 hit the music, please!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It's acting weird. It's acting weird. Which one do you want? Which one do you want? Good job, everyone! Welcome back, everyone! It's build-up time! 우리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타임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오늘 배웠던 대화문 한 번 더 리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림을 한 번 더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점에 있는데요. We have a little witch, 우리 꼬마, 지금 마녀가 무엇을 원하고 있나요? 맞아요. 본인이 들고 있는 broomstick, 이 마법 빗자루를 교환하고 싶었어요. 자, 문장부터 볼까요? I have to this magic broomstick입니다. 아, 교환할 때 쓰는 표현이었죠. 우리 교환하다 라는 단어를 have to 뒤에 넣으면 저는 이것을 교환해야 됩니다 라는 표현이었죠. 자, 어떤 단어가 들어가나요?
맞아요. 바로 exchange가 들어갑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마법 빗자루를 교환해야 해요.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I have to exchange this magic broomstick. 자, 우리 교환할 때쓸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을 한번더 복습해 볼게요. 자, 무엇을 해도 될까요? Can으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죠? 자, Can I exchange this bag입니다. 저이 가방을 교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Can I exchange this bag? Can I exchange this bag? Good. 자, 우리 상점 주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s the problem? 무슨 뜻이죠? 맞아요. 교환하러 왔으니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교환을 하러 온 거겠죠? 무슨 일이야? 혹은 어떤 문제가 있어? 라는 질문이었어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What's the problem? 자, 우리 Little Witch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설명을 해야겠죠? It's acting, 이거 이상하게 작동해요. 우리 이상한이란 단어는 weird였습니다. 이 문장 한번더 읽어볼게요. It's acting weird. 다음 문장도 볼까요? 설명을 조금 더 해줘야 될것 같아요. 뭐가 이상한지, 그죠? It kept shooting fire instead of flying. 아, 이 마법 빗자루는요, 나는 것 대신 계속해서 불을 내뿜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네요. 우리 전체 문장 한번 볼게요. It's acting weird. It kept shooting fire instead of flying. 한번 더. It's acting weird. It kept shooting fire instead of flying. Good. 자,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That's terrible. 그거 참안 됐구나. 아, 그래서 지금 Little Witch가 들고 있는 마법 빗자루 끝에는 불씨가 아직 남아져 있네요. 자, 다음 문장 볼게요. Which one do you? 교환을 해줄 거니까 어떤 것을 원하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원하다라는 단어는 want입니다. 한번더 읽어볼게요. That's terrible. Which one do you want? That's terrible. Which one do you want?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I'll take the faster one. 자, 여러분, 여기서 I'll 이라는 단어 볼게요. 우리 I, will의 줄임말이죠. 자, 여기서 저는 더 빠른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아, 더 빠르게 나는 마법 빗자루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한번더 읽어볼까요? 저는 더 빠른 것을 가져갈게요. I'll take the faster one. One more time. I'll take the faster one. Well done,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everyone.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선생님하고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What can you remember? 어떤 게 기억나나요? 맞아요. I have to exchange. 저는 이것을 교환해야 돼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우리 질문으로 교환해도 될까요? 라는 문장도 있었는데, Can you remember? 맞아요. Can I exchange this? 라는 표현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환하러 갔을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한 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우리 올인원에 오신 걸 매우 환영합니다. 쌤, 우리 친구들이랑 수업하고 싶어서 너무 이 시간을 기다렸어요. 자, 오늘도 쌤이랑 신나고 재밌게 영어 수업 해볼게요.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 무슨 요일이지, 얘들아?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습니다. Today is 따라라 Thursday예요. 오늘 목요일이야 벌써. 이제 진짜 내일이면 금요일이잖아요, 얘들아. 진짜 금요일이 벌써 나 왔어요. 주말이 왔단 뜻이야. 우리 좀 화이팅 해보자. 자, Thursday 쌤이랑 뭐 하는 날이죠? 말하기 하는 날입니다. Thursday is for speaking. 말하기는 얘들아 자신감이야. 어깨 쫙 펴고 이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감 있게 영어 해야 돼. 쌤이랑 연습해보자.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지요? Week 22. Jobs around us. One more time. Jobs around us. Jobs가 뭐였어? 직업들이었지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직업들이 이번 주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쌤이랑 이번 주에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친구들은 나중에 나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시간 한번 가져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번 주에 리딩 질문을 한번 들어보고 올까요?
1: I can be a painter.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I can be a musician. I'm good at playing the violin. I'd love to be a police officer. I help people in need. I'd love to be an entertainer. I want to be on TV. I'd love to be a pilot to fly in the sky.
0: 잘 들어봤나요? 조금 길지, 얘들아. 그리고 뭐가 다 노란색으로 지금 다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선생님이랑 오늘 배워볼 패턴들입니다. 준비됐어요? 하나부터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I can be. One more time. I can be. 선생님, 표정 봐봐. 이 표정에서부터 알려주는 이 뜻. I can be. 무슨 뜻일 것 같아? 나는 뭐뭐를 할 수 있어. 난 뭐뭐가 될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굳은 의지와 나의 확고한 그 자신감을 보여주는 이 패턴이랄까? 자, one more time. I can be. I can be. 나는 뭐뭐가 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어떻게 잘 쓰냐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라는 패턴입니다. 되게 큰 자신감을 보여주는 패턴이지요? 자, 우리 한번 예문해서 볼까요? 빠밤. 첫 번째는요. I can be a painter. I can be a painter. I can be a painter. 이거 무슨 뜻일까? 자, painter는 우리가 알듯이 쌤이랑 공부했듯이 화가라는 뜻이었죠? 자, 그래서 I can be a painter 하게 되면 나는 화가가 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림도 잘 그리고 색도 잘 칠하면은 나 화가 될 수 있어 이런 자신감 한 번쯤 가져봐야겠죠, 그쵸? 자, 두 번째 볼게요. I can be a musician. musician은 무슨 뜻이지? 음악가였지요. 그래서 I can be a musician 하면은 나는 음악가가 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피아노도 잘 치고요. 바이올린도 잘하고 노래도 뭐 잘 부른다면 음악가가 왜 못 되겠어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죠. 그쵸? I can be a musician. 이거 할 때 자신감을 보여주면서 말해야 돼. I can be a musician 이러면 안 돼, 얘들아. I can be a musician 이러면서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해줘야 돼. 자, 마지막 볼게요. I can be an entertainer. entertainer는 무슨 뜻이었지? 그렇죠. 연예인이었죠. 우리 친구들은 연예인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자,

0: entertainer 하면은 나는 연예인이 될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우리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생님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 봐. I can be a painter. 친구들 잘해. I can be a painter. 얘들아, 이거 스피킹 수업이야. 꼭 따라해 줘야 돼. 그 다음에 I can be a musician. 우리 친구들 잘해. I can be a musician.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연예인이 될수 있어요. I can be an entertainer. 친구들 잘해. I can be an entertainer.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나는 뭐뭐가 될수 있어요라고 해볼게요. 선생님이 옛날에 이 수업을 I can be라는 패턴을 어떤 학생한테 해줬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I can be a toilet. 나는 변기통이 될수 있다고 해가지고 선생님 뒷목 잡았어요. 절대 안 돼요, 그런 거. 알았지? 좀 아름다워. 우리 친구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직업이나 내가 꼭 되고 싶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써야 돼. 변기통요. 오케이? 자, 해볼게요. I can be a, 응응. One more time. I can be a, 응응. 또, 토일렛 변기통이라고 한 친구 있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 패턴 볼게요. I'm good at. One more time. I'm good at. 이거 무슨 뜻일까? I'm good at 하면은 나는 뭐뭐를 잘해요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오늘 패턴들 마음에 들어요. 이게 자신감을 이렇게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이 쓸수 있는 멋진 패턴들이잖아요. I'm good at. 나는 뭐뭐를 잘해요라는 패턴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선생님, 저는 잘하는 게 없어요라는 친구들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너네가 할수 있고 잘하는 게 무조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I'm good at. 나는 뭐뭐를 잘해요. 한번 예문 볼게요. 빠밤.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이거 무슨 뜻일까요? Painting pictures 하면 그림을 색칠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하면은 나는 그림을 색칠하는 것을 잘합니다라는 문장이에요. 다시 잘 들어봐.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좀더 빨리 하면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자,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I'm good at playing the violin. 이건 무슨 뜻일까? 자, playing the violin. Violin. 바이올린이야. 그래서 playing the violin 하면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다죠? 그래서 나는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잘해요라는 문장입니다. I'm good at playing the violin. I'm good at playing the violin. I'm good at playing the violin. 좋습니다. 마지막은요. I'm good at playing soccer. Playing soccer 무슨 뜻이지? 축구하다였죠. 자, 그래서 나는 축구를 잘해요. I'm good at playing soccer. 이거 하는 친구들 꽤 많을 것 같아. 그쵸? I'm good at playing soccer. I'm good at playing soccer. 자, 이번에는 우리 한 번씩 한번 따라해 봅시다.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우리 친구들 잘해.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잘했어요. 그 다음에는 I'm good at playing the violin. I'm good at playing the violin. 선생님, 전 피아노 잘해요. 이러면은 violin 말고 피아노 써도 되겠죠? 자, 나 마지막. 나는 축구를 잘해요. I'm good at playing soccer. I'm good at playing soccer. 이거 할 때도 I'm good at 이게 아니라 I'm good at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죠? 나는 뭘 잘한다. 나는 뭘 잘해요라고 해볼게요. 선생님 잘하는 거 없어요. 아니야. 우리 친구들 잘하는 거꼭 하나씩 있으니까 생각해봐요. 한번 해봅시다. 시작. I'm good at 뭘 들어서 선생님 전 먹는 거 잘해요. I'm good at eating. 선생님 전 잠자는 걸 잘해요. I'm good at sleeping. 이런 거 해도 돼요. 왜안 되겠어요? 그쵸?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3번 볼게요. I'd love to be. One more time. I'd love to be. 선생님이 좋아하는 단어 love 나왔어요. love는 사랑이란 사랑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I'd love to be 한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정말로 뭐가 되고 싶습니다입니다. 이거는 정말 나의 바램을 나타내는 거야. 나 정말 뭐가 되고 싶어요. 나 정말 이거가 되고 싶어요라는 뜻이에요. 자, 무엇이 정말 되고 싶은지 한번 볼까요? I'd love to be a police officer. 나 정말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라는 문장입니다. I'd love to be a police officer. 좋아요. 자, 그다음 2번은요. I'd love to be a pilot. Pilot은 뭐예요? 따라라라라락 조종사죠. 비행기 조종사. 자, 나는 정말 비행기 조종사가 되고 싶어요. 비행사가 되고 싶어요. I'd love to be a pilot. 마지막은 봐봐. I'd love to be a chef. 이거 뭘까, 얘들아? Chef. Chef는 바로 왠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Chef는 바로 요리사입니다.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요리를 잘한다 그러면은, I'd love to be a chef. 이러면 되겠죠? 자, 한번 우리 선생님을 따라 해볼게요. I'd love to be a police officer. 시작. I'd love to be a police officer. 잘했어요. I'd love to be a pilot. 시작. I'd love to be a pilot. Pilot은 비행기 조종사. 그 다음에 number three. I'd love to be a chef. Chef, 요리사. 시작. I'd love to be a chef. 잘했습니다. I'd love to be 뜻이 뭐라고요? 난 정말 뭐뭐가 되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되고 싶은 거 직업을 넣어서 한번 완성해 볼게요. 시작. I'd love to be. 잘했어, 우리 친구들. 그럼 이 멋진 패턴들을 어떻게 선생님이랑 또 연습하면 좋을까요? 빠밤! 체인트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얘들아, 쌤이 오늘 챈트는 좀 연습을 해봤어. 그래서 오늘 박자 안 틀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선생님 잘하나 아마 잘 지켜보고 친구들도 꼭 따라 불러주세요. Okay? Drop the beat. I can be, I can be, I can be a painter. Your turn. I can be a painter. Good job. I'm good at, I'm good at,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I'd love to be, I'd love to be. Love to be a police officer. I love to be a police officer. Excellent. Good job. 얘들아, 어때, 선생님? 오늘 박자 안 틀렸지? 잘했지요? 자, 퀴즈 타임 해볼게요. Number one. 저는 요리사가 될수 있어요. 요리사가 영어로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Chef였죠. 그래서 I can be a chef. I can be a chef. Alright. 자, 2번은요. 저는 피아노를 잘 쳐요. 자, 피아노를 잘 치다. 뭘까요? I'm good at 피아노 치다. Playing the piano. 자, I'm good at playing the piano. 악기 앞에는요. 바로 the를 꼭 붙여줘야 돼요. The piano, the violin. Okay? 자, 3번 볼게요. 저는 K-pop 아이돌이 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많이 얘기하는 패턴일 것 같아요. 자, I love to be, I love to be. 자, K-pop 아이돌은 바로 a K-pop idol 해볼게요. I'd love to be a K-pop idol. 좋습니다. 자, 이번에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1: I can be. I can be a painter. I'm good at painting pictures. I'd love to be a police officer.
0: Yeah, 어땠어요? 자, 선생님이 오늘 계속 말했듯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은 원하는 것 뭐든지 다될수 있어요. 그리고 꿈을 늘 가져야 돼. 알았죠? 자, 그럼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고 내일 또이 시간에 보자. 바이바이.

오케이,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립니다.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 시간 위치 전치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언제 동안, 언제까지, 그리고 위에, 아래, 옆에 등등 나왔었는데요. 의미는 같지만 조금씩 사용 방식이 다른 전치사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의 핵심 내용 여러분 얼마나 잘 복습하고 왔는지 퀴즈를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자, 퀴즈 주세요. Question number one. 첫 번째 문제입니다. They visited her house their vacation. 그들은 그들의 휴가 동안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보세요. A, until. B, during. C, for. 자, 이 중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3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요? 네, 바로 B의 during이죠. 우리 친구들. 언제? 동안인데요. 자, for, C의 for과 헷갈렸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during과 for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for 뒤에는 정확한 시간의 양이 나왔죠. 구체적인 시간. 2주인지, 3시간인지. 자, 그런데 여기 이 문장에서는요. their vacation. 그들의 휴가 동안이죠. 정확한 시간의 양은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행사죠. 그들의 휴가라는. 따라서 during their vacation B를 선택해 주셨으면 됩니다. A, until은 언제까지니까 네, 전혀 맞지 않는 전치사였어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찾았죠? 두 번째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Question number two. They will finish it next Friday. 그들은 다음 금요일까지 그것을 끝낼 것이다 라고 했어요. A, by, B, for, C, near. 자, 이 중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습니다. A에 by가 들어가는 거 맞죠? They will finish it by next Friday. 자, 이렇게요. 물론 be, for도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지만요. 언제 동안에잖아요. see, near은 위치를 나타내는 어디 근처에 란 뜻이고요. 따라서 금요일까지니까 by next Friday. A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볼게요. Question number three. The airplane flew in the clouds. 그 비행기는 구름 위로 비행했다. 자, 구름 위로. A, under. B, over. C, next to. 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3, 2, 1. 정답은요? 그렇죠. B의 over이 되겠죠. Flew over the clouds. 구름 위로 비행했다. 이런 뜻이 됩니다. A의 under, 아래의 란 뜻이고요. C의 next to는 옆에입니다. 따라서 이 해석에 맞는 전치사는 over 써주시면 되겠죠? 네, 우리 친구들 퀴즈 세 문제 모두 잘 풀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유닛 9, 시간 위치 전치사인데요.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 사실 우리가 배운 것들 외에도 아주 아주 많은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앞으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배우게 될 거고요. 오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지문 두 가지 읽으면서 그 속에서 전치사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한번 직접

어떤 그림인가요? 맞아요. 이 세계 여행을 하는 그런 그림인데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로 세계 여행을 하는 내용일까요? 네, 오늘 지문에서는요,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세계 일주를 했던 어떤 가족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바로 한번 읽어볼까요? In 2000, Herman and Candelaria Zapp started a trip in an old car. 자, 나왔습니다. 2000년에요. 2000년에 Herman 그리고 Candelaria Zapp 여기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이에요? Herman과 Candelaria Zapp 이두 사람은 2000년에 started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A trip. trip 하면 여행이라는 뜻이죠. started 과거형입니다. 여행을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특별한 방법이 나오죠. In an old car.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시작할 때 운전해서 시작할 수도 있고, 배를 탈 수도 있고, 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자, 그런데 이두 사람은 차를 타고. 그런데요. old car예요. 우리가 오래된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How long was their trip? How long이라고 하면 얼마나 길게입니다. 얼만큼 길게 was their trip? 그들의 여행이 얼마나 길었나요? 라는 뜻이죠. 자동차로 타고 여행을 시작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여행을 했나요?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They traveled around the world for 22 years. 나왔죠? 그들은, 자, 여기서 말하는 they는 누구겠어요? 바로 앞에 나왔던 여기 Herman과 Candelaria Zapp 이두 사람을 뜻하겠죠. 그들은 traveled 여행했습니다. 과거죠. Around the world. 자, 이렇게 묶어서 해석해 주세요. 전 세계를요. Around the world 하면 전 세계를 이란 뜻입니다. 자, 얼마 동안? For 언제? 동안이라고 하고 뒤에 22 years 정확한 구체적인 시간이 나온 거 보이시죠? 22년 복수니까 years 붙여줬어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했대요. 자, 그런데 아까 old car 오래된 자동차를 가지고 출발했다고 했죠. 여행을 22년 동안이나 했대요. The Zapp family visited 102 countries on 5 continents. 나왔습니다. The Zapp family. 자, Zapp family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이두 사람을, 두 사람의 가족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왜 Zapp family라고 했나요? 자, 영어에서는요, 이렇게 Candelaria Zapp 성을 뒤에다가 써줘요. 우리는 어때요? 성을 앞에다 쓰죠. 유지인. 자, 이렇게 맨 앞에 써주는데요. 영어에서는 지인, you. 이렇게 성을 뒤에 써줘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유 씨네 가족, 김 씨네 가족. 자, 이렇게 성을 붙여서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영어에서도 Zapp, 이게 성이에요. 따라서 Zapp family 하면 Zapp 씨네 가족.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Zapp family는요. visited, 방문했습니다. 과거형이요. 몇 개? 102개의 country, 나라들이요. 복수니까 뒤에 s 붙였고요. 102개의 나라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이게 on 5 continents. continent 하면 대륙이에요. 우리 친구들. 대륙 보이시죠?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북아메리카 대륙. 자,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나라들이 모여 있는 큰땅 덩어리를 우리가 대륙이라고 부릅니다. 그 대륙 안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나라들이 들어있죠. 네, 그래서 이 다섯 개 대륙에 있는 102개의 나라들을 방문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좋습니다. They drove. 그들은 drove 하면은 drive, 운전하다의 과거형이에요. 과거 불규칙 변화가 되었죠. drove, 운전했습니다. 자, 몇 킬로미터래요? 자, 우리 친구들. 36만 2천 킬로미터입니다. 영어로는
six

라고 읽어요. 36만 2천. 300. 자, 이렇게 끊어서 62,000. 자, 이렇게요. 자, 36만 2천 kilometers. 킬로미터를 운전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이게 얼마나 긴 건지 가늠이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적으로 360에서 370km가 돼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요. 자, 그런데 어때요? 36만 2천이죠.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1,000번 간 거예요. 그 정도로 긴 거리를 운전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말 길죠. During the journey, the couple had 4 children. 여기 during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전치사 언제 동안인데요. 4이랑 조금 다르게 뒤에 the journey 나왔죠. journey 무슨 뜻일까요? 여정이요. 그 여정 동안에요. 그 여정이 네, 어떤 자세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행사를 뜻하죠. 따라서 for이 아니라 during을 써줬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잘 구분해서 써주세요. 그 여정 동안 the couple, 그 헐먼과 칼펜데리아 잭, 그 커플은 had, 가졌습니다. four children, 네 명의 아이들을요. 이렇게 22년 동안 여행하면서 4명의 아이들도 생겼대요. Each was born in a different country. 여기서 each 하면 각각의 라는 뜻이고요. 여기 중간에 each child가 생략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각각의 아이들은,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각각의 아이들이라고 복수를 써주는데요. 영어에서는 each, 각각 뒤에 단수 명사를 써줘요. 각각의 아이. 자, 이렇게요. 그래서 동사도 단수형이 왔죠. was요. Each child was born 하면 그 각각의 아이는 was born, 비동사 born, 태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거니까 태어났다. 어디서? In a different country. 서로 different,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명의 아이들이 생겼는데요. 한명한명한명 모두 한 명은 미국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자,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In 2022, the family finally ended their amazing trip 라고 나왔죠. In 2022, 2022년에요. The family, 그 재패밀리를 뜻하겠죠? 그 가족은 finally, 마침내 결국 ended, 끝냈습니다. 자, end 하면 끝내다, 마치다란 뜻인데요. ed 붙어서 과거형이니까 끝냈습니다. 그들의 amazing, 아주 놀라운 여행을요. 자, 언제 시작했어요? 2000년에 시작했던 그 여행이요. 자동차를 타고 36만 2천 킬로미터를 달려서 102개의 나라들을 거쳐서 2022년이 돼서야 결국 그 여행이 마침내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아주 네, 긴 프로젝트의 여행이었네요. 자, 우리 친구들도 만약에 이렇게 긴 여행을 계획한다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싶나요? 자동차를 타고요? 혹은 배를 타고요? 어떤 나라를 여행할까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의 나라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지문에 숨어 있는 우리 grammar point 살펴볼게요. 두 가지 있어요. For 22 years. 자, for 얼마 동안이죠? 자, 그런데 뒤에 나왔습니다. 정확한 시간이 22년이라는 거예요. 22년이라는 시간 동안이라고 시간의 양이 잘 나왔죠? 복수니까 years 적어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During the journey. 그 여정 동안이에요. 마찬가지로 의미는 같아요. 언제, 얼마 동안인데, 그 뒤에 나온 말을 보면 정확한 시간이 아니죠. 여정, 뭐 2시간인지, 3시간인지, 3주인지, 3달인지, 정확한 구체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그냥 여정이라는 특정한 어떤 행사를 나타냈어요. 따라서 during을 써줬습니다. 이두 가지 여러분 꼭 구분해서 써주세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골라봅시다. 이제 이 글의

주제가 될수 있겠죠? 첫 번째, 대륙별 나라의 수. 대륙 하면 continent였는데요. 대륙별로 아시아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고, 아메리카에는 몇 개의 나라가 있고, 그런 내용은 없었죠. 자, 정답이 아니고요. 두 번째, 잽 가족의 세계 일주. 맞나요? 그렇습니다. 잽 패밀리 세계 일주 차 타고 얼마나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자 이런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글의 제목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3번 잽의 자녀들의 출생지가 나왔나요? 네, 그 4명의 자녀들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라는 말은 있었는데 정확한 출생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예요. 잽 가족의 여행에 대한 다음 표의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입니다. 자, 알맞은 숫자. 먼저 여행 기간이 있고, 나라 수몇 개였는지, 그 다음 출생한 자녀의 수. 자, 얼른 지문 돌아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행 기간입니다. 22 years. 보이시죠? 22년. 그리고 몇 개의 나라? 보이시나요? 그쵸? 102개의 나라들을 돌아다녔고요. 출생한 자녀의 수는 몇 명이었어요? 찾으셨나요? 그렇죠. Four children. 4명의 자녀들이 생겼다고 했어요. 자, 그럼 적어 봅시다. 여행 기간 총 22년이요. 2000년부터 2022년까지 방문한 나라의 수 102개의 나라였고요. 출생한 자녀는 4명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문제 잘 풀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 85쪽에 스텝 업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니까요. 어떤 그림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멕시코의 어떤 유명한 생일 파티 놀이에 등장하는 인형이에요. 피냐타라고 부르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질문 읽어봅시다. How about a piñata for your birthday party? 자, 물어보는 질문으로 이제 질문 시작하고 있어요. How about 하면 그거 어떨까요? 그거 어떠니? 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무엇이 어떠냐면 피냐타. 방금 우리가 봤던 그 인형을 피냐타라고 부릅니다. 피냐타 어때요? For your birthday party. 당신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요. 오, 선생님. For 우리가 배웠던 그쵸? 시간 전치사 아닌가요? 얼마 동안?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무엇무엇을 위해서라고 쓰였어요. 무엇을? 자, 여러분도 적어주세요. 위해서. 자,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는 당신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그 피냐타 어때요? 자, 물어보고 있습니다. It is popular in Mexico. 그것은, 즉, 그 피냐타는요, popular, 인기 있습니다. 어디에서? 멕시코에서요. 그 멕시코라는 나라에서 피냐타라는 인형이 인기 있습니다. During birthday parties, kids play with a piñata. 자, 나왔죠? During. 자, 언제? 동안이에요. Birthday parties. 그 생일 파티들 동안에, 자,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죠? 따라서 during 써줬습니다. 그 생일 파티들 동안에 아이들은 놉니다. With a 피냐타. 그 피냐타라는 인형을 가지고 놉니다. A 피냐타 is a doll with candies and toys inside라고 나왔어요. 그 피냐타라는 인형은요. 그 피냐타 is a doll. 인형입니다.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이 doll을 꾸며주고 있어요. 어떤 인형이냐면 candies. 사탕들과 toys, 장난감들이 inside, 안에 있는 인형입니다. 그 인형이요, 그냥 안에 어떤 솜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candies, 사탕들과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대요. 자, 그런 뜻이에요. It can look like animals or stars. 자, 여기 나온 it이요, 무엇을 가리키겠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피냐타라는 인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can. 자, 우리에게 익숙한 조동사죠. 무슨 뜻이에요? 무엇무엇을 할수 있다. 라는 조동사 can이었습니다. 그것은 look like 하면 무엇무엇처럼 보이다, 뭐뭐처럼 생기다.
라는 뜻인데요. 앞에

0: 처럼이라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그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can, 능력도 되고, 가능성, 그리고 허가 등등등 역할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서는 가능성을 뜻합니다.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animals, 동물들 혹은 stars, 별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인형을 만들 때요. 어떤 그 동물의 형상을 따오거나 별 모양으로 해서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동물 같아 보이기도 하고 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People hang it under until a tree.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볼게요. 사람들은 hang 하면 걸다, 매달다 해요. 사람들은 그것을, 그 피냐타를 겁니다. Under, until, a tree. 나무 아래에 일까요? Until, 나무까지에 일까요? 그렇죠. 나무라는 어떤 장소가 나왔으니까 until, 시간이 아니라 under, 그렇죠.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써줘야겠죠. 사람들은 피냐타를 나무 아래에 걸어 놓습니다. 매달아 놓습니다. Each kid tries to hit it with a stick. 나왔죠. Each kid, 각각의 아이들은요, 각각의 아이는 try to 하면 무엇무엇 하려고 노력하다 해요. Try to 하면 노력하다고, try 무엇무엇 ing가 들어가면 시도하다입니다. 자, 여기서 노력하다, hit, 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요, 그 피냐타를요, with a stick, 막대기를 사용해서 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But they have to cover their eyes. 그러나 그들은, 그 아이들은 have to라는 조동사죠.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cover 하면 가리다, 덮다니까요. 아이들은 가려야 합니다. 덮어야 해요. 무엇을? their eyes. 그들의 눈들을요. 그 막대기로 피냐타를 칠때 눈을 가리고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They keep playing for near the tree. 그들은 keep ing 보이시죠?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play, 놉니다. 계속해서 놀아요. For near the tree. 그 나무, 동안, 근처. 자, 무엇일까요? 그 나무 근처에서 near이 들어가는 게 맞겠죠. And when someone breaks the piñata, everyone gets gifts next to the tree. 그리고 when 하면 무엇무엇을 할 때인데요. 뒤에 있는 문장을 할 때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break, 깨트릴 때그 피냐타를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get, 얻습니다. gift, 선물들을요. 어디에서? next to the tree. 그 나무 next to 옆에서요. 아시겠죠? 나무 아래다가 피냐타를 걸어놓고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피냐타를 치는 거예요. 자, 그러다 언젠가는 그게 깨지겠죠. 깨져서 안에 있던 무엇? candies, toys, 사탕들과 장난감이 우수수 떨어져 내려오면 옆에서 아이들이 그 선물들을 가져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놀이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생일 파티할 때한 번쯤 걸어놓고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속에 숨은 grammar point 찾아봅시다. 두 가지예요. During birthday parties. 자, during 정말 중요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Birthday party, 생일 파티, 동안에. 뒤에 구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어떤 특정 행사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Next to the tree, 그 나무 next to 옆에서입니다. 아시겠죠? 둘 다, 아, 위치를 나타낸 전치사, 시간을 나타내는 전치사, 여러분 구분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그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글의 A와 B에서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아까 우리 찾아봤어요. 여기서는 나무 아래에였죠. under. 그다음 여기서는 playing, 나무 근처에서였죠. near, under과 near. 여기 있죠. under, near. 1번에 2번 체크해 줄게요. 두 번째 문제는요, 피냐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1번. 그 안에 여러 선물들이 들어있다. 맞나요? 그렇죠. 캔디와 토이들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주로 귀여운 괴물 모양으로 만든다. 자, 괴물 모양이 아니라 무슨 모양이었죠? animal 그리고 star 동물 혹은 별 모양으로 만든다라고 했어요. 아니고요. 3번. 눈을 가리고 막대기로 때려서 터뜨린다. 그렇죠. cover their eyes 그리고 hit 친다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정답은 2번 체크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두 개의 지문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 많이 있었으니까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네, 오늘 우리 여행에 대한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My travel plans. 선생님의 여행 계획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게요. I will go on a fun trip. 저는 재미있는 여행을 갈 거예요. I will stay on the beach for 3 days. 저는 해변 근처에 3일 동안 머무를 거예요. 해변, the beach 근처에. 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near, 근처에. 그렇죠. Then I will go to a city and stay in a hotel in a big park. 그 후에, 그 전엔 도시로 가서 go to the city and stay in a hotel. 호텔에 머무를 건데요. 어디 있대요? 그렇죠. 공원 옆에요. 옆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Next to the big park. 큰 공원 옆에 있는 호텔에 머무를 거예요. My trip, I will visit a cave and look for treasures in the rocks. 자, 두 가지입니다. 여행 중에요. 여행 동안에요. I will visit a cave. 저는 동굴을 방문할 거예요. 그리고 look for treasures. 보물을 찾을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렇죠. 바위 아래에서요. 바위 아래에서 그렇죠. 보물을 찾을 겁니다. 자, 두 가지 찾아볼게요. 여행 동안에, 여행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습니다. During my trip 들어가야겠지요. 그 다음에 보물을 돌 아래에서 찾는데요. 아래? 맞습니다. Under the rocks 써주면 되겠죠. I will stay there 8 p.m. and then go back to my hotel. 저는 그곳에서 밤 8시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go back to my hotel. 호텔로 돌아갈 거예요. 자, 빈칸에 8시까지니까요. Until 하면 8시까지 쭉 그곳에 머무르는 행위가 지속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여행 계획을 공유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드리는 미션은요. 시간, 위치, 전치사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신나는 여행 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선생님처럼 그 안에 전치사를 활용해서 여행 계획을 자유롭게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초등 영문법 독해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시간, 위치, 전치사 마무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단계 영어를 좀 해볼 건데요. 오. 자, 친구들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죠?
0: 피자 때문이에요. 피자에 진심인 내 친구.
1: 오.
0: 우리 이상하게도 작은 거 하나에
1: 네.
0: 갑자기 너무 막 흥분하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그리고 아하. 또 먹을 거 앞에서 약간 아하. 빈정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에이. 저는 아마 이거는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피자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피자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불고기 관련된 거, 뭐 파인애플 포테이토. 관련된 거. 근데 예. 그게 저도 왔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무조건 피자는 짜야 되고
1: 예.
0: 이렇게 정해진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1: 토핑도 한정돼 있고.
0: 네. 근데 피자가 갑자기 짜다가 달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1: 피자가 아닌 것 같죠.
0: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 근데 피자... 되게 네. 다양한 종류로 잘 드시던데?
0: 저도 올해, 이제, 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젠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1: 예, 예.
0: 다 맛있어요.
1: 네. 네.
0: 자, 아무튼,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읽으면서 너무 숨이 차요. 힘들어요.
1: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0: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원래 사실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래요?
0: 이거는.
1: 근데 이거 하와이안 피자 아닌가요?
0: 아, 근데.
1: 있지 않아요?
0: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는 페퍼로니 피자.
1: 아, 그쵸.
0: 아, 뭐 그런 식으로.
1: 컴비네이션.
0: 무조건 짜야 돼요.
1: 아. 네.
0: 자, 아무튼.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휴,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0: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는. 내용이죠.
1: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0: 맞습니다. 네. 오케이.
1: 아, 안 되겠네요. 이 네. 피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 또 토크를 한번 풀어봐야겠어요.
0: 너무 좋습니다.
1: 네, 슬기롭게
0: 도전!
1: 아,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2: Are you talking about pizza?
1: 피자. 피자, 그 파인애플.
2: 파인애플?
1: 온 피자. That is the best. Best
2: What?
1: tasty.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Ruin?
2: Yeah, ruins the flavor. No way.
1: 어? 뭐야, 망친다는 거야? 잠깐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해야겠다.
2: What?
1: 서로 생각이 달라. We are different thought.
2: Yeah.
1: Yeah. So 서로 인정해 주자. 파인애플 피자 오케이?
2: No.
1: 오케이. 인정해 주라고. Understand m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어머, never sweet?
2: Can never be sweet, period.
1: 스윗한 거 안 된다는 거야?
2: Period.
1: Period.
0: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1: 네.
0: 오늘 굉장히 진심 최선 다해서 강의해보겠습니다.
1: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0: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4: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4: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미션 문장은 뭐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1: 예.
0: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라고 했습니다.
1: Yes.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말 이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리는 것만큼 뭐 최고는 없어.
0: 최고는 없다. 최고다.
1: 에버가 들어가 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에 파인애플이 없어요. 그럼 파인애플.
0: 오케이.
1: 파인 E-P-P-L-E
0: 사과할 때
1: 예.
0: Okay.
1: 이렇게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네
0: Pineapple 아니에요?
1: Fine인가?
0: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봐서 네. 자 바꿀까 해서
1: 예.
0: 자 지금 맞는지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답 맞습니다
1: 아유. 잠깐 흔들렸던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0: 그러니까요. 자, pineapple on pizza. 이게 결국에는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pineapple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그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The best thing 하면 최상급 형용사를 명사 앞에 넣음으로써
1: 네.
0: 진짜 이 명사 자체를 최상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 Right? The best thing.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을까요?
1: Ever.
0: Ever.
1: Yes.
0: Right. 자, ever가 들어가면 더욱더 최고라는 걸 강조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최고의
1: 엄청나네요.
0: 무엇. 네. 여태껏 최고의 무엇이다 라고 엄청 좋아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1: 와우.
0: 네. 자, 이것으로 예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1: 오.
0: 이건 최고의 영화다, 여태껏. 어떻게 해요?
1: this movie?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그쵸,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Yes.
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다음 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마유는 여태껏
1: 네.
0: 최고로 쿨한
1: 예.
0: 선생님이다.
1: 오. Mayu is the best cool teacher.
0: 자, 쿨을
1: The coolest teacher
0: ever.
1: Yes.
0: Right? So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거는 막 신나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ever 부분에 억양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1: 연기를 좀 넣어서.
0: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지금 우는 줄 알았어요.
1: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자,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Yeah,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Alright, 하고 갑자기 뚝 하는 거 아니죠?
1: Sorry. Alright. This is my mistake.
0: 자, 지금 여태 것이라고 하는 걸 ever로 했었는데요. 네. 이거 말고 조금 더 뭐 격식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두 개만 보자면 of all time.
1: Yeah.
0: 혹은 in history. 오. 예로 갈수록 더 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대 뭐 최고의 뭐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왕초보 영어 is the best English program of all time.
1: Yeah.
0: 이러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1: 아우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best thing은 아니죠.
0: 어? 뭐가 best예요?
1: 저는 베스트가 저는 좀 퍽퍽한 거. 저 원래 치킨도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전 포테이토. 전 포테이토 피자 진짜 좋아요.
0: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not my style.
1: 예, 그럼요. 취향이 다르니까요.
0: 그렇습니다.
1: 싸우려 그러네요.
0: 아, 그러니까 예. 흥분하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자, 이랬을 때 마유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Hello, 마유.
0: 말도 안 돼. 그게 맛을 완전 망친다고.
1: 아, 정말 이 피자의 단맛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0: 안 됩니다.
1: 네. No way. It completely the flavor. 플레이버는 맛인데 네. 맛을 완벽하게 망친다.
0: 네.
1: 망친다고.
0: 망치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1: 망치다, 파괴하다. 저 좀 어려운 거 지금 좀 생각난 거 있거든요.
0: 오케이,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예. 제가
0: 안 보고 있을게요.
1: Ruin. Yes.
0: 오, 오케이, 오케이. Are you sure?
1: Yeah.
0: Okay. All right. 자, no way. It completely ruined the flavor. 90% 맞았습니다.
1: 어? 왜 Where is 10%?
0: Ruins. 이시니까요.
1: 그러네요.
0: 3인칭 단수는 네. 동사 뒤에 S가 붙게 되죠. 그렇죠? Alright. R-U-I-N.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망치다라는 동사입니다.
1: 네.
0: U의 강세가 좀 가면서 ruin, ruin 이렇게 되는데요. Ruin. 이 flavor, 맛을 완전 ruin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망친다라는 비슷한 표현 중에 이런 것도 또 나오게 될 거예요.
1: 네.
0: mess up 시킨다. 얼핏 보면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둘 다 망치다라는 뜻으로

0: 나오게 돼요.
1: 예.
0: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망치느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이 ruin 같은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1: 어머.
0: 이건 끝나버린 수준. 네.
1: 아,
0: 근데 mess up은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마음에 썩 안 들어요. 그냥 엉망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대사 중에서 뭐, 당신이 내 삶을 망쳤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1: 예.
0: 때문에 보통 mess up을 쓰지 않고 ruin, you ruined my lif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1: Yes.
0: mess up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약간 옆에 찌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어. I messed it u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아, 완전 맛을
1: 망쳐버린
0: 돌이킬
1: 거.
0: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그만큼 감정이 들어갔죠.
1: 네.
0: rhyme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오랜만에 나왔어요.
1: 네.
0: No way. 길이 없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1: 말도 안 돼.
0: 말도 안
1: 말이
0: 돼.
1: 안 돼.
0: 네. No way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뭔가 반박하는 겁니다.
1: 음흠.
0: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뿐이에요. No way. 그래서 의역이 여러 개 되죠. 왜? 말도 안 된다. 뭐 절대 싫다. 절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1: 예.
0: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좀 제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1: 음흠.
0: 자, alright. 한번 읽어주세요.
1: No way. Are you serious?
0: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돼. 진심이야?
1: 오.
0: 이거란 말이에요.
1: 네네.
0: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억양을 왕창 주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런 느낌. 어? 슬기 지금 먹고 있는 그 쿠키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나 좀 같이 먹으면 안 돼?
1: 응? No way. I won't share it.
0: 그렇죠. share는 같이 나눠 먹다,
1: 네.
0: 나누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먹고 싶으니까 no way. I won't share it. 나 안 나눠 먹을래. 이렇게 해서 좀 연기도 가능해야겠죠.
1: Yes.
0: All right. Very nice.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막 이래도 돼요. No way. Are you serious?
1: No way. Are you serious?
0: No way. I won't share it.
1: No way. I won't share it.
0: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Flavor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Alright. 자, 다음 문장은 미션 문장입니다.
1: Mm-hmm.
0: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왜냐면,
1: yes.
0: 아무리 이게 맛있고 이게 맛없다 해도 상대방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아니잖아요.
1: 그쵸, 그쵸.
0: Right.
1: I guess we'll have to. 그러면은 여기 I guess에서 한번 끊고 나는 추측해 나는 guess해 We will have to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0: 네.
1: 생각이 다른 걸
0: 네. 여태껏 나왔던 표현 중에 가장 난해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1: 그죠?
0: 지금 여러분들도 이거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1: 네.
0: 거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직접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1: 인정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인정하다가 agree.
0: agree가 인정하던가요?
1: 아니, 이거 동의하던데. 인정하다는 뭐죠? 인정하다.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이거 너무 길어.
0: admit.
1: 아!
0: acknowledge. 아,
1: 그쵸.
0: 이런 거?
1: admit.
0: 자, agree가 사실, 오케이. 제가 가져온 거는 agree가 들어가기는 해요.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agree는 원래는 동의하다.
1: 동의하다잖아요.
0: 네.
1: 예. 네. 근데 we'll have to admit 인정해야겠다. 서로 different different 맞죠? different thinking. 다른 생각. Yeah.
0: 네.
1: 이렇게.
0: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은 100%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지만 노력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1: 네.
0: 아름다운 거예요.
1: 여러 번 설명하면 돼요.
0: 네, 맞아요.
1: 예.
0: Okay, let me try again.
1: 예.
0: 이러면서 아, 그러면 당연히
1: Listen.
0: 최악인 건 never mind. 이게 최악이에요. 설명, 노력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gree가 오늘 들어가고요. 근데 이걸 봐도 에? 이러실

0: 겁니다.
1: 네.
2: 자, 오늘 정답은 I guess we'll have to, let me just show you, agree 어? to disagree.
1: 우와!
2: 처음 들어봤죠, 이 표현?
1: 완전요.
2: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2: 자, 보세요. agree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1: 동의하다.
2: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disagree는 뭐예요?
1: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2: 맞아요.
1: 네.
2: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agree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예. 나는 반대로 뭐 이거 이런 식이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agree를 하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이 여자의 육감이 무서운 게 직감이 무서운 게 이게 딱 적었잖아요. 저도 agree 모르게.
2: 바로 들어왔네요.
1: agree 딱 적었잖아요.
2: 순간,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해요. 틀려줄 수 없어요.
1: 네. 먼 길을 돌았어요.
2: 자, 그래도 비슷했죠. So agree to disagree가 아 이거 그냥 하나의 동사구나. 각자 다른 거 인정한다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 네.
2: 이 표현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패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표현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1: 네.
2: 바로 여기에
1: will
2: 요겁니다.
1: Have to.
2: Will have to. will도 배워봤고요. Have to도 해봤죠?
1: 그렇죠.
2: 그것을 지금 섞은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Will, 말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he will do that, I'll do that.
1: 할 것이다.
2: 뭐뭐 할 것이다. 그렇죠? 할 것이다. 근데 have to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Have to.
1: 해야 돼.
2: 해야 돼.
1: 해야 한다.
2: will이랑 have to를 합치면 그 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네. 해야 한다에서 조금 더 말을 바꿔서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will과 have to 여태껏 했었던 것을 섞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고급 패턴에 가까워요.
1: 예.
2: 그래서 여기서는 아 우리가 agree to disagree 해야 할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더 지불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1: 네.
2: 지불하다가 뭐예요?
1: Pay.
2: Pay. 더 많이?
1: Pay more.
2: 음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 당신은 더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뭘 고치는데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1: 예.
2: 이거 다 따지고 봤더니 한 15만 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1: 그런 경우 많죠.
2: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1: You will have to pay more.
2: 원어민인 줄 알았어. You'll have to pay more.
1: Yes.
2: 자, 이번에는 와,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야. 왜냐면 그 콘서트가 아예 연기가 됐대.
1: Yes.
2: 막 이러면서 그녀는 그것을 취소해야만 할 거다.
1: She will have to cancel.
2: 그렇죠.
1: It.
2: It, right?
1: Yes.
2: So she will have to cancel it.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1: Mm-hmm.
2: Okay?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1: You will have to pay more.
2: She will have to cancel it.
1: She will have to cancel it.
2: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병장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제일 교재에도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 바로 요거죠.
1: Yeah.
2: I gues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출발을 해 버리면
1: 네.
2: 정황상 내가 이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네. 뭐뭐인가 보네.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예전에 아마 이런 예문 드렸을 거예요. 정황상 분위기를 딱 보니까 A라는 친구가 B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I guess he likes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것 같구만. 이런 말투. 그래서 조금 양념을 친 것뿐이에요.
1: Yes.
2: Okay? So, 그러니까 우리는 agree to disagree 해야 될 것 같네. You understand?
1: Yeah.
2: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1: Yeah.
2: 저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Okay.
1: Yeah.
2: 피자는 절대 달 수 없다고. 논쟁 끝. 더 이상 말 걸지 마. 이거.
1: 네. 네. Pizza can never be. Period.
2: 네.
1: Yeah. period는 이 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뭔가 끝이란 얘기고 이거는 그러면은 결코 달 수 없다니까 여기는 sweet 형용사 형용사 sweet을 넣어보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So pizza는 절대 sweet 할 수가 없어. period. 맞습니다.
1: 오호.
2: 달콤한 뭐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 you're so sweet 이건 다정한에 가장 가깝겠죠.
1: 네.
2: 자, sweet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교재 같이 반대로도 같이 써주세요. 짠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1: 짠 거는 salt인데 salt는 소금이니까 salty 아닌가요?
2: 오, S-A-L-T에다가 Y 붙인 거 perfect. 오. Salty, right? 이왕 나온 김에 예. 같이 하나 써놓고요. 자, 지금 보세요. 절대 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Alright. 그래서 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게 can't예요. 할 수 예. 없다니까. 예. So pizza can't be sweet.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can't보다 더 강한 게 cannot이에요. 얘가 튀어나오면서 좀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pizza cannot be sweet.
1: 말할 때 억양도 다르네요.
2: 맞아요.
1: can't와 cannot 이렇게 되니까요.
2: 튀어나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ever 쓰면 심지어 더 강해집니다. not보다 never 쓰면 pizza can never be sweet. 그렇죠. 말할 때도 지금 강조를 내가 맞아요. 해야 되기 때문에 억양이 많이 올라가죠.
1: 머리를 흔들게 되는데.
2: 이렇게 됩니다. Never. 이렇게. Alright.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이거 활용해서 네. 넌 절대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없어. 와. 영화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슬기 씨 너무 좋아한다고요.
1: Sorry about that. You can never be my friend, my boyfriend. Sorry. English이 짧아요. 미안.
2: 사귀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Alright, so yeah. you can never be my boyfriend. 이거는 yes. you can't be my boyfriend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의미를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 네.
2: period는 뭔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죠?
1: 네.
2: Alright,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peri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네. 그러면 논쟁 끝. 더 이상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 불가다. 나한테 뭐 더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 이거야.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1: 네.
2: 오케이? 계속 저한테 당근 먹으라고 네. 슬기 씨가 하시는 거예요. 눈 좋아진다. 왜 이렇게 당근 싫어하냐.
1: 그럼요.
2: I just don't like carrots. Period. 이러면 더 이상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알았어요. 카레로 만들어줄게 당근. 그럼 드시죠.
2: 공은 이제 빼줘야죠. 네, 그래서 요거 발음할 때요. period는 앞에 e에다 강세를 좀 많이 주시면 좋아요.
1: 네.
2: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od, period,
1: period, period.
2: 네, 제가 그래서 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 네.
2: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who's the best singer in the world? 누가 제일 최고 가수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she is 누구 얘기하고 나서
1: 네.
2: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오케이 반박 불가야 말하지 마. 자, 두 번째는 hey I'm not going. Period. 이거 나 진짜 안 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런 느낌.
1: 그렇지.
2: 강하죠. 느낌 강하죠.
1: 예예 예, 예.
2: 네, 같이 한번. 그 느낌 살려볼게요.
1: 네.
2: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2: All right. I'm not going. Period.
1: I'm not going. Period.
2: All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2: Very nice.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0: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2: 네, 미션 정리할게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Alright.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최상급 명사 뒤에 ever.
1: Yes.
0: 억양 많이 살리셔야 돼요. 자, 이건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This is로 시작하세요.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Very nice. 자, 두 번째. 마유는 여태껏 가장 쿨한 선생님이야.
1: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네, 어디 숨고 싶네요. 네, 세 번째.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자, 이거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은 최고의 thing이다, 여태껏.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movie ever.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오케이,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We'll have to do something.
1: Yeah.
0: 뭐뭐 해야 할 것이다.
1: Mm-hmm.
0: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거예요.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Mm-hmm. You will have to pay more.
1: Mm-hmm.
0: 그분은, 그녀는 그걸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예요.
1: She'll have to cancel it.
0: Alright, she'll have to cancel it.
1: Mm-hmm.
0: 세 번째,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요.
1: Yes,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She will have to cancel it.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알라이,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3: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3: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5: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4: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5: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Yes. Wow.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1: 아, 대단하셨습니다. Right.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저희 이 셔츠 핑크색으로 있어요.
0: 네.
1: 마침 또 핑크색으로 입으셨네요. 예,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have this shirt in pink.
0: There you go. in이 들어가야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1: Mm-hmm.
0: will과 have to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will have to do something. 이러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1: 네.
0: 해야 할 거예요.
1: Uh-huh.
0: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2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동명사 1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두 개의 지문을 읽어보면서 문법 내용을 적용해 봤었죠? 네, 리뷰 퀴즈가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결해 보았나요? 자, 지난 시간에 읽었던 지문 중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문법 내용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This is blank.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이것은 당신이 이를 닦아야만 하는 뭐다? 이유이다라는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야 돼요. 네, 정답은 뭘까요? 네, 정답을 쓰려면 바로 이 구문 알아야겠죠? This is why 하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이것은 주어가 뭐뭐 하는 이유이다라는 뜻이 된다고 했어요. 자, 이유란 뜻으로 why를 쓰면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리고 또이 문장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했던 표현이 있었죠? 바로 have to 동사 원형이에요. have to 동사 원형이 오면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으로 의무를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This is why you have to brush your teeth.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될까요?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복습하는 날이죠? 먼저 step out에서 문법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나 보어로 사용되는 동명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여러 문제를 풀어보며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word game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ridge, dentist, brush 등의 여러 단어들을 배웠어요. 같이 복습해 봐요. 마지막으로 workbook입니다. 단어와 문법 연습이 한번더 이어집니다. 자, 모두 준비됐나요? 시작해 볼게요. 네, 여러분, 이지 가이드로 지난 시간에 배운 동명사 원에 대해서 정리해 봐야겠죠? 동명사란 동사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쓰는 말이다. 그래서 이름도 동명사입니다. 다른 명사들처럼 주어와 보어로 쓰일 수 있다고 했어요. 주어로 쓰일 때 해석 방법은 뭐뭐 하기는, 뭐뭐 하는 것은과 같이 해석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또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단독으로 쓰일 때뿐만 아니라 그 뒤에 목적어나 보어 혹은 수식어를 같이 붙여서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장 보면 Understanding each other is important.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주어 단어는 understanding, 동명사입니다. 그런데 each other, 서로를 이란 뜻으로 목적어가 주어 부분에 같이 쓰였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동명사가 주어로 쓰일 때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니까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잘 써줘야 돼요. Reading books brings joy. 책을 읽는 것은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뒤끝침대까지가 주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주어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는 뭔가요? Books일까요? Reading일까요? 책들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 즉 Reading이 주어에 해당하죠. Reading에 맞춰서 3인칭 단수에 맞는 동사 형태 brings가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스위치하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니까 네, 주의를 기울여서 기억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보어입니다. 보어로 쓰일 때는 뭐뭐 하기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렇게 비동사 많이 쓰입니다. His job is teaching students. 그의 직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네, 보어로 쓰인 teaching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동명사 주어와 보어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 봤고요. 이제 스텝 아웃으로 가서 문법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스텝 아웃입니다. 교재 79쪽이고요. 파트 A부터 선생님이랑 차근차근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자, 1번 문제. Play or playing is a great way to stay active. 놀다란 뜻이죠? 놀다 또는 노는 것은 훌륭한 방법이다. 활동적으로 지내는 이란 뜻의 문장입니다. 자, 주어 부분에 알맞은 형태의 말을 골라야 돼요. 주어 자리에는 명사가 올수 있죠. 그러면 play는 지금 동사 원형이니까 이 상태로는 쓸수 없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동명사죠. 따라서 동명사가 주어에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보면요. To stay active. 활동적으로 지내는 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때의 to 부정사는 앞에 오는 way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죠. 네, 그래서 to 부정사도 봤고, 네, 여기 동명사도 봤습니다. 자, 문장의 의미와 문법 규칙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Playing is a great word.

way to stay active. 잘했습니다. 자, 이번 문제 가볼게요. Writing a diary helps or helping with your memory. 일기를 쓰는 것은 당신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예요. 자, 여기 뒤끝인데까지가 주어 부분이죠? 일기를 쓰는 것은 이 바로 주어인데요. 그에 알맞은 동사 형태는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easy

S를 붙여서 helps라고 써야 되겠죠? 정답은 helps예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볼까요? Writing a diary helps with your memory. 네, 잘했습니다. 다음 3번 보겠습니다. Her main interest is takes or taking care of sick children. 그녀의 주된 관심사는 아픈 아이들을 take care of,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해서 돌보는 것이다, 즉 보호자리에 오는 알맞은 표현을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takes로 써야 될까요? taking으로 써야 될까요? 보호자리에는 명사가 올 수 있죠. 그러면 동사를 명사로 바꾼 형태인 동명사 taking이 와야 됩니다. 정답은 taking이에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Her main interest is taking care of sick children. 네, 좋아요.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is killed or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그것은 두 마리의 새를 하나의 돌로 잡는 것이다. 네, 3번 문제와 같이 이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잡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도록 보어로 써야 되네요. 그쵸? 자, 그럼 보호자리에는 동명사가 올 수 있죠? killed 안 되고요. ing가 붙어 있는 killing이 정답입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It is killing two birds with one stone.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 것이다. 네, 그 표현을 우리가 일석이조라고 말할 수 있죠? 네, 이 문장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겠어요.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요. 네, 다음 5번 보겠습니다. Keep or keeping your mouth clean reduces germs. 당신의 입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세균을 줄인다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자, 빈칸, 네, 여기 지금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은 어떤 내용이 해당한다고 할수 있죠? 유지하는 것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주어 자리예요. 주어 자리에는 동명사가 올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 쓰면 안 돼요. 그래서 keeping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까요? Keeping your mouth clean reduces germs. 네, 잘했고요.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keep, 목적어, 형용사 구문이죠. 목적어가 뭐뭐하게 유지하다 라는 뜻의 구문입니다. 네, 잘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우리 Part A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Part B로 함께 가볼까요? Part B는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표시하고 바르게 고쳐 쓰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틀린 부분은 우리 X 표시하고 이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1번, Taking pictures of other people are not polite. 다른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not polite, 예의 바르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의미로는 크게 다른 것이 없는데 문법적으로 확실히 틀린 부분이 보이나요, 여러분? 네, 뭐가 보이죠? are 이 부분이 틀렸죠? 이 문장의 주어는 여기 뒤끝친데까지인데요. 핵심 주어 단어는 바로 taking, 찍는 것이죠. 즉, 동명사가 주어입니다. 그럴 때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are로 쓰면 안 되고 뭘로 써야 되죠? is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is를 넣어서 같이 읽어봅시다. Taking pictures of other people is not polite. 네, 잘했어요.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Crossroad is very dangerous. 길을 건너다? 네, 길을 건너다는 어떻다? 매우 위험하다. 네, 선생님이 해석하면서 cross를 동사 원형이니까 건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의 뜻이 어색해졌죠? 네, 우리말 뜻에는 건너는 것은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사 형태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가 주어 자리니까요. 주어에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면 cross를 명사 형태로 바꾸는 건 동명사 써야 돼요. 자, 그래서 cross X 하고 crossing 하면 동명사 건너는 것이 되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은 동명사도 있지만 투부정사도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답은 또 뭐라고도 쓸수 있을까요? To cross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두 개입니다. 하나만 쓴 친구들은 안쓴거 하나 더 적어서 완벽하게 익혀보세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먼저 크로싱으로요. Crossing roads is very dangerous. 다음은 투부정사입니다. To cross roads is very dangerous.

잘했어요. 다음 3번이에요. One of his talents is draw people's faces well. 그의 재능 중에 하나는 이다, 뭐이다? 사람들의 얼굴을 잘 그리는 것이다 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명사 형태로 보호자리에 와야 하는데 draw, 동사 원형이 쓰여 있네요. 자, 그러면 네, 명사 형태로 변형시켜야 되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동명사 drawing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to 부정사도 있죠. 바로 to draw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정답이에요. 먼저 우리 drawing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One of his talents is drawing people's faces well. 이번에 to draw예요. One of his talents is to draw people's faces well. 잘했어요. 자, 마지막 4번 문제도 볼게요. Reading books bring joy to many people. 책을 읽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인데요. 자, 이 문장을 읽자마자 여러분 틀린 부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왜냐면 이지가에 대해서 계속 선생님이 설명했던 문장이거든요. 뭐가 틀렸죠? 바로 bring이 틀렸죠? 왜냐하면 주어가 reading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수에 맞춰서 뭐라고 써야 되죠? brings라고 네, 써야 됩니다. S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Reading books brings joy to many people. 네, 이렇게 B까지 완성을 했고요. 자, 이제는 단어를 복습할 시간입니다. 월드 게임 준비해 주세요. Let's start word game. 네, 교재 80쪽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어를 같이 복습해 볼 거예요. 먼저 part A부터 볼까요? 그림에 알맞은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하고 우리말 뜻과 연결하는 문제예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림에 뭐가 보이죠, 여러분? 네, 다리가 보이네요. 건너는 다리, 건축물 다리를 뜻하는 단어는 바로 bridge입니다. 스펠링 불러볼까요? B-R-I-D-G-E, bridge, 건너는 다리. 여기 연결해 주세요. 2번 볼게요. 네, 치과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양치질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죠. 네, 치과 의사를 뜻하는 단어 기억나나요? 바로 dentist입니다. D-E-N-T-I-S-T, dentist. 자, dentist 연결해 볼게요. 어딨나요? 치과의사 연결했어요. 다음 3번이에요. 네, 아이와 엄마가 같이 양치질, 치카치카 양치질을 하고 있네요. 네, 이를 닦다란 표현으로 brush를 배웠죠. B-R-U-S-H, 이를 닦다 또는 솔질하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4번 그림 볼까요? 네,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어요. 도로를 건너다, 건너다란 뜻으로 cross가 있었죠. C-R-O-S-S, 건너다로 연결해 주세요. 마지막 5번 그림입니다. 아이고, 네, 차가 충돌해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를 뜻하는 단어 accident, 여러분 기억하나요? A-C-C-I-D-E-N-T, accident입니다. 네, 사고 메뉴에 있네요. 네, 여기까지 part A 해결해 보았고요. 자, 이제 part B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뜻에 맞는 단어를 찾아 동그라미 해보겠습니다. 자, across, 가로줄에 4개의 단어가 있고요. 세로줄에 2개의 단어가 있네요. 첫 번째 가로부터 해볼게요. 비슷한, 유사한 이란 뜻을 가지는 단어, 여러분, 네, 뭐였죠? 바로 similar입니다. 두 번째 줄에 있어요. S-I-M-I-L-A-R, similar. 다음 2번, 줄이다 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 동사죠? 뭔가요, 여러분? 바로 reduce입니다. 네, 밑에서 세 번째 줄, R-E-D-U-C-E, reduce, 줄이다 라는 뜻이에요. 3번 바로 가볼게요.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를 찾아주세요. regularly, 기억나나요? 네, 단어가 제법 긴데요. reduce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R-E-G-U-L-A-R-L-Y 까지 regularly,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입니다. 마지막 4번이에요. EU를 뜻하는 단어, 네, 바로 reason 있었죠. reason, 맨 마지막 줄에 있네요. R-E-A-S-O-N, reason. 가로줄은 모두 찾았고요. 이제 세로줄에 있는 두 개의 단어 찾아보겠습니다. 5번, 만들다, 창작하다예요. 만들다는 여러분이 make란 단어 잘 알고 있어요. 창작하다.

다라는 의미로 조금 더 어려운 단어 우리 배웠는데 뭐였죠? 바로 create입니다. C로 시작하죠? 새로 줄에 있어요? C-R-E-A-T-E, create. 만들다, 창작하다. 마지막 6번, 뭐뭐 없이를 뜻하는 전치사를 찾아야 돼요. 네, 바로 without이 되겠죠? W-I-T-H-O-U-T, 뭐뭐 없이 without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월드 게임 모두 마쳤습니다. 미션 완료! 네, 여러분, 이제 워크북을 꺼낼 시간입니다. 우리 단어 연습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교재 15쪽이고요. 파트 B부터 같이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겠습니다. 보기에는 독해에서 배웠던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The blank are different. 날짜들이 다르다라는 뜻이 돼야 돼요. 자, 주어 자리가 비어있죠? 날짜를 뜻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네, 보기에서 어떤 단어가 날짜를 뜻하죠? 바로 dates, 여기 있네요. 그래서 1번은 date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 dates are different. 잘했어요.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Brushing your teeth helps your blank. 이를 닦는 것은 당신의 무엇에 도움이 된다? 무엇에 도움이 된다고 나와 있죠? 기억력이란 단어가 필요합니다. 기억력을 뜻하는 단어는 보기에서 바로 memory가 되겠죠. 그래서 memory 써볼게요. M-E-M-O-R-Y. 네,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Brushing your teeth helps your memory. 잘했어요. 다음 3번이에요. A lot of animals get into blank on roads. 많은 동물들이 길에서 사고를 당한다 라는 뜻이 돼야 돼요. get into 다음에 사고를 뜻하는 단어를 써야 됩니다. 우리 월드게임 할 때도 나왔죠? 바로 accidents입니다. 자, 같이 써볼게요. A-C-C-I-D-E-N-T-S까지예요. 자, get into accidents 하면 사고를 당하다라는 뜻으로 하나의 표현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A lot of animals get into accidents on roads. 잘했어요. 자, 이제 4번 가볼게요. Each country blank its date for a special reason. 각 나라는 그것의 날짜를 특별한 이유로 선택했다. 네, 선택했다. 이 동사 부분이 비어 있네요. 선택했다를 뜻하는 단어는 choose의 과거형 chose죠. 따라서 chose 써볼게요. 네, 이렇게 쓰고 자, 그러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Each country chose its date for a special reason. 좋아요. 다음 5번입니다. The bridges can help them cross blank getting hurt. 그 다리들은 그것들이 건너도록 도울 수 있다. 다치지 않고 라는 뜻이네요. 여기 동명사 getting이 나와 있고요. 뭐뭐하지 않고란 의미가 되려면 네, 전치사 without을 쓰고 getting과 같이 ing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without 써볼게요. W-I-T-H-O-U-T 같이 읽어볼까요? The bridges can help them cross without getting hurt. 네, 좋아요. 자, 이렇게 단어 공부 마쳤고요. 이제 grammar, 문법 공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A예요.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고 형태를 변형하여 문장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형태를 변형하라고 나와 있죠? 보기에 보니까 쭉 동사 원형이 나와 있어요. 문장에서 의미에 맞게 또 문법에 맞게 알맞은 형태로 써봅시다. 첫 번째 문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입니다. 앞부분이 비어 있어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죠? 네, 우리말에서 주어는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입니다. 자, 그런데 서로를은 each other로 이미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을 동명사로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뭐뭐 하는 것, 동사를 명사로 바꾼 형태니까요. 자, 그럼 understanding 써볼게요. Understanding. 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근데 반드시 understanding만 되는 건 아니죠.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였죠? 바로 to 부정사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쓸 수 있나요? To understand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첫 번째, understanding부터. Understanding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또는 to understand each other is very important. 잘했어요. 자, 2번입니다. 토요일마다 농구를 하는 것이 그의 취미이다 인데요. 자, 역시 앞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주어 자리를 채워야겠죠? 자, 이 문장은 is까지, is 앞까지가 주어고요. 자, 우리말에서는 토요일마다 농구를 하는 것이에요. 농구랑 on Saturdays, 토요일마다는 나와 있으니까 농구를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하는 것, 농구를 하다 할 때 우리가 play란 동사를 쓰죠.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맞게 동명사로 바꿔주세요. 따라서 playing 이렇게 써도 되고 또 1번과 같이 또 어떻게도 쓸 수 있어요? to play를 쓸 수도 있죠. 자, 요 괄호로 쓸게요. 이번에는 대문자 T로 쓰고 play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playing도 되고 to play도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playing basketball on Saturdays is his hobby. 또는 to play basketball on Saturdays is his hobby입니다. 네, 잘했어요. 자, 이번엔 3번이에요. 한 가지는 동물들을 위한 특별한 다리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 의미에 맞게 써볼 거예요. One thing is 하고 한 가지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완성돼 있고요. Special bridges for animals 이 내용은 특별한 다리들을 동물들을 위한까지 영어로 쓰여 있어요. 그럼 빈칸은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에 맞게 써야 돼요. 자, 만들다 뭐죠 여러분? make가 나와 있죠? 보호 자리입니다. 따라서 보호에 맞게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로 써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동명사부터 쓰면 make하고 ing 붙일 때는 이를 빼고 쓰는 거예요. making 또는 to make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같이 making부터 읽어볼게요. One thing is making special bridges for animals 또는 One thing is to make special bridges for animals 입니다. 네, 다음 4번도 볼까요?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인데요. 네, 여기 보니까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우리말에서 그날을 기념하는 것은 이 부분이 비끔 앞까지 표현돼야 돼요. 그날, the day는 나와 있으니까 기념하는 것은을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로 써야 됩니다. 기념하다 celebrate를 변형시켜 볼게요. 먼저 동명사로 celebrating이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투부정사로도 쓸 수 있죠. 네, to celebrate.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Celebrating the day can be different in each country. 또는 to celebrate the day can be different in each country. 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꽃을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이다 라는 표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감사, thanks flowers, 감사와 꽃 나와 있고요. 선생님들에게도 to teachers로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전하는 것이다 이 부분이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로 보호자리에 와야겠죠? 전하다, 주다, give를 써야 돼요. 그럼 동명사로 giving이라고 쓸 수 있고요. 또는 투부정사 to give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It is giving thanks and flowers to teachers. 또는 It is to give thanks and flowers to teachers.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파트 A에서는 투부정사 동명사를 같이 써가면서 문장을 완성했는데요. 파트 B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볼게요. 우리말 의미에 맞게 주어진 말을 활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1번 그의 꿈의 직업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입니다. His dream job. 그의 꿈의 직업은까지 나와 있고요. At school, 학교에서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다가 표현돼야 되겠죠? 먼저 무엇이다라는 동사가 와야 됩니다. 이다, 비동사가 와야겠죠? 알맞은 형태는 his dream job이 3인칭 단수니까 is로 써야 되고요.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뜻이 되도록 보호자리에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가 와야겠죠. teach를 동명사 teaching으로도 쓸 수 있고요. 또는 to teach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가르치는지 목적어가 뒤에 나와야 돼요. Students까지 쓰면 완성이 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His dream job is teaching students at school. 자, to teach로 읽어볼까요? His dream job is to teach students at school. 잘했어요. 자, 2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의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것은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돼야 돼요. 나와 있는 표현, makes me tired는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주어를 이제 써야 돼요. 어떤 말부터 써야 될까요? 그 쇼핑몰에서 옷을 사는 것은 이거든요. 네, 사는 것은 이게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사는 것은 먼저 buying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사 buying 쓰고요. 또는 또 뭘로도 쓸수 있죠? to buy로도 쓸수 있어요. 다음 이어서 옷을에 해당하는 표현 clothes를 써야겠죠? clothes. 다음 어디에서를 뜻하는 at 전치사 쓰고 그다음 쇼핑몰 the mall 이렇게 쓰면 주어 부분이 완성돼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Buying clothes at the mall makes me tired. 또는 to buy clothes at the mall makes me tired. 입니다. 자, 3번 문제예요.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은 그들이 건너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입니다. 자, 영어 표현. 그들이 건너도록 도움이 될수 있다. 라는 표현은 이미 적혀 있어요. 그러면 안전한 길을 만드는 것은 써야 돼요. 자, 뭐부터 쓴다고요? 만드는 것은 이 부분이 나와야 되죠? 자, create를 써서 creating 또는 투부정사 to create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 다음 목적어 안전한 길을 쓸수 있습니다. safe ways. 네, safe ways. 이렇게 쓸수 있죠.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Creating safe ways can help them cross 또는 to create safe ways can help them cross입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당신의 애를 닦는 것이 당신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 Helps your memory. 당신의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미 적혀 있어요. 그러면 당신의 이를 닦는 것이를 써야겠죠? 닦는 것부터 동명사부터 쓰겠습니다. 그래서 brushing 쓰고 또는 to brush로 쓸 수도 있고요. 다음 목적어 Your teeth 하면 주어 부분이 완성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Brushing your teeth helps with your memory. 또는 to brush your teeth helps your memory.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Next Step Challenge.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문장을 동명사를 써서 완성해보는 게 숙제예요. 꼭 해보시고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2강이고요. 2강에서는 이 수읽기와 배수 표현이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 2강에서는 오늘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핵심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월부터 12월까지 표현 말할 수 있나요? 오늘 이 January 1월부터 December 12월까지 확실하게 암기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월은 우리 뭐라고 하죠? January. 1월은 January라고 말해요. 그리고 2월, 2월은요, February라고 합니다. 2월 뭐라고 해요? February. 자, 이어서 3월 보겠습니다. 자, 3월이라는 표현은 March, March. 그리고 4월은요, April, April.

자, 이어서 5월 보겠습니다. 우리 5월은 May라고 합니다. 그리고 6월은 June. 7월입니다. 7월은 July라고 읽습니다. 이어서 8월은 August. 8월은 August. 그리고 9월입니다. 9월은 September. 9월은 September. 10월은 October. October. 11월은요, November. November. 그리고 12월은 우리 December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입니다. 자, 이월 표현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어서 오늘은 이 배수 표현들이 등장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두 배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두 배는 twice라고 합니다. 두 배는 twice예요. 세 배, 네 배, 다섯 배. 이렇게 세 배부터는 쭉 times를 붙여줘요. 세 배일 때는 three times. 네 배일 때는 four times. 다섯 배일 때는요? five times가 되겠죠? 그럼 열 배일 땐 뭐라고 할까요? 10 times라고 하면 됩니다. 자, 하나만 더 기억해 둘게요. half. half는 2분의 1배 혹은 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2분의 1배라는 표현 half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바로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먼저 다양한 숫자 읽기 연습해 볼 거고요. 이어서 방금 봤던 것처럼 이 배수 표현들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바로 수읽기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여러분, 날짜와 연도를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생긴 이 날짜를 영어로 유창하게 읽으려면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죠? 자, 먼저 이 날짜는 2023년 12월 12일입니다. 우리 12월 12일부터 읽어줍시다. December 12th. 어떻게 읽어요? December 12th. 이때 며칠에 해당하는 숫자는 이렇게 서수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연도를 읽어줄 건데요. 연도는 읽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두 자릿씩 끊어서 읽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20, 23이라고 끊어줄 수가 있겠죠? 20, 23 이렇게 읽어도 되고요. 혹은 2000년대 이후의 숫자는 통째로 읽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2023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편안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읽으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자, 2002년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어떻게 읽어요? 1월은 January. 그리고 1일은 1 말고 우리 first라고 말해 줄게요. 이어서 연도가 2002년이잖아요. 두 자릿씩 끊어 읽게 되면 2002. 한 번에 읽으면 2002가 되겠습니다. 자, 날짜와 연도 읽는 방법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숫자 표현을 살펴볼까요? 바로 주소 읽기입니다. 우리 주소에 나온 번지수를 한번 영어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290번지라는 숫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번지수는요, 기본적으로 두 자릿씩 끊어서 읽어주세요. 그러면 12와 90으로 나눠서 읽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12, 90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또 523도 끝에서부터 두 자릿씩. 그러면 5, 23가 되겠네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street 혹은 avenue라는 것은 배로나 도로를 의미하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숫자 표현 가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금액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액은요, 기본적으로 숫자 1개와 비슷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소수점을 기준으로, 소수점, 이런 애들 있죠? 이 소수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은 달러, 오른쪽은 센트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15달러 있죠? 15달러는 어떻게 읽을까요? 15달러가 되겠고요. 자, 얘는요, 달러가 아니라 50센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50센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얘는 47달러 16센트죠. 따라서 $47.16 이렇게 읽어주세요. 자, 여러분, 얘는 어때요? 23,420달러입니다. 자, 이렇게 큰 숫자들을 읽을 때, 만 단위로 넘어갈 때는 쉽게 이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리 천까지 배웠잖아요. 천은 thousand라고 하죠. 만은 천 뒤에 공을 하나 더 붙인 거니까 마치 23,000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23,420가 되겠네요. $23,420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전화번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각각의 숫자를 하나씩 읽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 376-4705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읽어요? 376-4705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영어에서 숫자 0은요, 알파벳 O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0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연습해 볼까요? 234-5576 해볼게요. 그럼 3-2-3-4-5-5-7-6가 되겠고요. 참고로 이렇게 중복되는 숫자, 같은 숫자가 연달아 있을 때는 double-5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practice 1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도 연필 들고 같이 쓸 준비 되셨나요? 네, 1번 가볼게요. 밑줄 친 숫자를 영어로 쓰고 읽어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냥 숫자가 아니라 얘는 날짜예요, 날짜. 자, 읽어보면 2012년 몇 월 며칠? 9월 22일입니다. 자, 그럼 9월 22일부터 영어로 바꿔주세요. 9월은 여기 나온 것처럼 September이고요. 22일은 서수로 나타내니까 22n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2012년은 읽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 두 자리씩 끊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두 자리씩 끊어서 읽게 되면 2012가 되는 거고요. 통째로 읽게 되면 2012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2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숫자예요?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번지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번지수를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두 자리씩 끊어서 읽어주세요. 그럼 12 그리고 90 순서대로 읽어주면 되겠죠? 자, 12는 영어로 12, 90은 영어로 90니까 1290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3번인데요. 이번에는 phone number이라고 하였어요. 전화번호죠. 우리 전화번호는 각각의 숫자를 하나씩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5059-1023을 그냥 하나씩 읽어봅시다. 5, 0, 5,

9, 1, 0, 2, 3 이렇게 읽으면 되겠네요. 혹은 O 대신 우리 zero를 활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4번에는 이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금액은 소수점을 기준으로 54달러 그리고 75센트가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54dollars 그리고 and 75 cents 이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1번 해결해 보았고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영어 표현에 알맞은 숫자를 쓰세요 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1번을 보면 room number 이라고 하였습니다. room number 무슨 뜻일까요? 방 번호죠? 방 호수예요. 이런 애들도 기본적으로 두 자리씩 끊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라는 건 12죠. 그리고 01은 01이니까 합쳐보면 1201, 1201호가 되겠네요. 이어서 2번입니다. phone number. 이번에는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 3205-8879 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전화번호는 하나씩 읽는 거니까 3205가 되겠고요. 또 뒷자리는 88이라는 건 88이겠죠? 그리고 7979가 되겠습니다. 정답 확인해 볼게요. 3205에 8879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3번 보겠습니다. 3번에는 December 9th, 2025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는 날짜 표현이 되겠죠. 날짜 몇 월이에요? December은 12월이고요. 9th는 9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2025는 몇 년? 2025년. 따라서 12월 9일 2025년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인데요. $49.85 라고 하였어요. 자, 이번엔 금액 숫자가 나와 있죠. 정답 볼게요. $49.85 이렇게 소수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Basic Concept 2 들어가 볼 텐데요. 이번 개념은 바로 배수 표현입니다. 배수 표현,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의미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배수 표현이라는 것은요, 누구보다 몇 배만큼 더 뭐뭐한 혹은 몇 배만큼 더 뭐뭐하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배수 표현이다 보니까 몇 배만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두 배 더 크다, 세 배 더 빠르다, 네 배 더 무겁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 어떻게 만드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인 배수사가 필요하고요. 그 뒤에는 as를 써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두 배가 영어로 뭐죠? 두 배? twice as 하게 되면 두 배만큼 더 뭐뭐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혹은 세 배, three times가 앞에 나오면 세 배만큼 더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는 배수사의 종류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방금 봤던 것처럼 twice, 두 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세 배, three times가 나올 수도 있겠죠. 혹은 2분의 1배, half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3분의 1배는 영어로 one-third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예문, This tree is twice as tall as me 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해석해 볼 때 이 나무와 나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몇 배만큼, 두 배만큼 키가 더 크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장. My bag is three times as heavy as yours 라고 했어요. 나의 가방이랑 너의 가방을 비교했을 때몇 배만큼, 세 배만큼 더 무겁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도 같은 방식으로 한번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This box is half as big as that one. 이 상자랑 저 상자를 비교를 했을 때 half as big as니까 2분의 1배만큼 큰 거예요. 그쵸? 하나 더. My cat runs twice as fast as your dog. 나의 고양이랑 너의 강아지를 비교를 했더니 내 고양이가 몇 배만큼, 두 배만큼 더 빠르게 달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 몇 배만큼 더 뭐뭐하다라고 할 때는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들을 먼저 써주고 그 뒤에 as를 써서 나타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표현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뭐뭐 times as much as 혹은 뭐뭐 times as many as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전혀 새로운 표현이 아니라 방금 봤던 것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먼저 몇 배를 나타내는 배수사가 나오고 그 뒤에 as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몇 배만큼 더 뭐뭐하다인데 many와 much가 들어가니까 몇 배만큼 더 많이 뭐뭐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She eats twice as much as I do 라고 하였어요. 자, twice as much as 밑줄. 두 배만큼 더 많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하나 더. Three times as many books as 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몇 배만큼 더 많은 거예요? 세 배만큼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역시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을 먼저 쓰고 그 뒤에는 as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many는요, 몇 개의 수가 많을 때 쓰는 거고요. 이 much라는 건요, 양이 많을 때 쓴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고 바로 다음 표현도 살펴볼게요. 자, 우리 배수를 나타내는 말 뒤에는 as만 올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배수사 뒤에는요, 이렇게 명사가 나와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ree times the size of 하게 되면요, 세 배의 크기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 명사 자리에 length, 길이, 혹은 height, 높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예문 같이 볼까요? The tree is three times the height of the house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three times니까 몇 배예요? 세 배죠? 뭐가 세 배인 걸까요? 높이가 세 배인 거예요. Three times the height of 하면 높이가 세 배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This rope is four times the length of my arm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four times the length of라고 하였으니까 네 배가 되는 거죠. 무엇이 네 배예요? 길이가 네 배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배수를 나타내는 표현 뒤에 명사를 써서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구나.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practice 2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인데요. 우리말 뜻에 맞도록 주어진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1번 볼게요. Jim은 나보다 두 배만큼 더 빠르다라고 했어요. 우리 두 배만큼 더 빠르다 밑줄. 자, 배수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몇 배에 해당하는 배수사가 나오고 그 뒤에 뭘 써준다고 했죠? as를 써주시면 돼요. 따라서 twice 뒤에 as fast as를 써주면 되겠죠?

짐은 나보다 두 배만큼 더 빠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2번, 내 가방은 그녀의 가방보다 네 배만큼 더 무겁다라고 하였네요. 자, 우리 네 배만큼 더 무겁다 밑줄. 그러면 four times 뒤에 뭘 써줘요? as heavy as를 써주면 네 배만큼 더 무겁다라는 표현이 완성되는 거죠. 자, 3번 볼까요? 그의 시계는 내 것보다 다섯 배만큼 더 비싸다 밑줄 해줄게요. 다섯 배니까 five times를 먼저 써주고 그 뒤에 뭘 써줄까요? as expensive as를 써주면 다섯 배만큼 더 비싸다라는 표현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2번 풀어볼게요. 그림을 보고 우리말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보면요. 나무와 집이 있는데 그 나무는 우리 집의 3배 높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3배 높이 밑줄. 3배 높이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요. 3배에 해당하는 말이 먼저 나와주어야겠죠? three times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명사 the height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배 높이다라는 말이 완성되는 것이죠. 자, 2번. 그는 나보다 돈을 두배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두배 많이 가지고 있다에 밑줄 쳐볼게요. 자, 일단 두배 먼저 나와줘야겠죠? twice. 그리고 많은 돈이니까 as much money as 이렇게 넣어줍시다. twice as much money as를 쓰면 두배더 많은 돈이라는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이 노란색 사전이 왼쪽에 있는 책보다 두께가 두껍습니다. 이 사전은 그 책보다 세배더 두껍다 밑줄. 세 배라는 표현이 먼저 나와요. three times를 써주고 그 뒤에 as thick as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에요. 그러면 세 배만큼 더 두껍다라는 표현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핵심 문법을 실생활 글을 통해서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Restaurant the Rocks라고 하는 글이 나와 있는데요. 쌤이랑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식점 이름이 The Rocks인가 봐요. 그쵸? 자, 이 음식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Lobster. 랍스터를 파는 곳인가 봐요. 그쵸? More tasty. 더 맛있고요. 두 배의 크기, 절반의 가격이라고 했어요. 크기도 두 배고 가격은 또 절반이래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Reviewed on January 5th, 2025. 후기를 언제 썼는지 날짜가 나와 있고요. I had dinner at the Rocks in Sydney. 저는 시드니에 있는 Rocks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하죠. A very big lobster was served. 아주 커다란 랍스터가 서빙 되었대요. 즉, 제공되었대요. 그러면서 It tasted very delicious. 맛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맛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the lobster was 얼마예요? 200달러, $200였대요. 하지만 they gave a special discount of 50% on that day. 이게 무슨 행운이에요, 여러분? 그날 50%의 할인을 제공해 주었다고 합니다. discount라는 건 할인이에요. 할인을 50% 해줬으니까 이 사람은 얼마의 랍스터를 먹은 거죠? 100달러에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I had a wonderful dinner 이라고 했네요. 나는 정말 멋진 저녁 식사를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을 바탕으로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윗글을 읽고 다음 질문에 영어로 답하세요 라고 하였어요. 우리 질문 한번 볼까요? How much money did the writer pay for the lobster? 이라고 하였네요.
자, 랍스터에 이 글을 쓴 사람이 pay라는 건 돈을 지불하는 거죠. 얼마의 돈을 지불하였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0달러를 이 사람이 냈을까요? 아니죠. 원래 가격은 200달러였는데 50% 할인했으니까 100달러만 지불하였겠죠. 100달러는 영어로 뭐라고 해요? $100. 그래서 he paid $100. 이렇게 써주시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2번 볼게요. 다음 단어를 이용하여 윗글에 밑줄 친 우리말 1, 2를 영어로 써서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글을 보면 알겠지만요. 이 1번에 들어갈 표현은 무엇이었죠? 두 배의 크기였어요. 두 배의 크기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해주면 될까요? 두 배를 먼저 언급을 해줘야겠죠? Twice. 그 뒤에 명사 표현인 The size를 쓰게 되면요. 두 배의 크기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 이번에 들어갈 표현은 절반의 가격이었어요. 절반의 가격. 그럼 2분의 1배의 가격이니까 먼저 half를 써주고 그 뒤에 the price 하게 되면 절반의 가격이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채워주셨나요? 그러면 3번 윗글에 밑줄 친 날짜를 영어로 쓰라고 했습니다. January 5th, 2025년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January 5th가 되고요. 2025. 이건 두 자릿씩 끊어 읽은 버전이고요. 통째로 읽게 되면 2025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날짜 표현까지 영어로 직접 써보셨죠? 자,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은 다양한 숫자 표현들 읽기, 그리고 배수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교재 속에 나온 예문들, 그리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꼭 복습하시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3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39강입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와 읽기 이제 연습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이제 그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이제 260강까지 강의가 이제 진행되잖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131강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100강 정도를 함께 공부를 한 것입니다.

0: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잘 스며들고 있기를 바라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어가 좀더 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이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좀 느끼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러시면 오늘 강의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Forrester doing many things for us라고 하는 자, 그 핵심 문장을 여러분께 좀 제시를 좀해 봤고요.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담화예요. 그래서 담화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대화에 비해서는 좀 길고 아무래도 문어체이기 때문에 사용되는 단어들도 조금 더 어려울 수 있고요. 분야별로 분야에 따라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력을 잘 발휘를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담화 내용을 듣고 문제 풀어보실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다 풀고 돌아오셔서는 담화 내용을 한 문장 한 문장 반복하면서 자, 여러분들께 숙달시켜 드리는 그런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숙달된 내용들 앞에서부터 뒤까지 쭉 들으시면서 따라서 읽어보심으로써 자,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문제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 다음을 듣고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에 관한 내용을 고르시오?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요. 이거는 주제를 묻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주제는 어떤 유형이죠? 바로 일반 정보 유형입니다. 우리가 General Information Questions라 해서 GIQ라고 하기도 하고 GQ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자, 주제를 고르는 요런 자, 유형의 일반 정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특정 문장을 한두 개 정도 놓치더라도 괜찮고 특정한 어구를 한두 개 놓쳐도 괜찮아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죠. 대의 파악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 중간에 조금 놓쳤다라고 해서 당황하시거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지도 미리 읽으실 필요가 없고요. 요거는 끝까지 듣고 나면, 아, 요 내용은 뭐에 대한 거구나, 라고 하는 주제가 당연히 여러분들 머릿속에 쏙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선택지를 보고 빠르게 정답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처음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준비되셨으면 갈게요.
1: Forests are doing many things for us. They provide oxygen and absorb carbon dioxide, dust, and dirt. They help to control the air temperature and the underground temperature. They prevent noise and also reduce floods and landslides. In addition, they provide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as well as a place for rest, relaxation, and recreation. They also provide useful products like paper and medicine.
0: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풀이를 해 보셨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요. 자, 그러시면 앞에서부터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좀 들어볼까요? 어땠어요? 요거는 지금 글의 주제 자체가 담화 안에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였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극복할 수 있었으면 문장의 구조나 이런 것들은 비교적 일관되고 동일한 구조가 계속 반복해서 지금 들려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듣기에는 조금 사실은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휘가 좀 어려워서 좀 걱정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1: Forests are doing many things for us.
0: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한 단어처럼 쭉 이어서 발음하죠. Forests are doing many things for u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단 forest라고 하는 단어는 어때요? 여러분께 좀 친숙하신가요? 예,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아파트 이름을 지을 때 주변에 산이 있으면 무조건 다 forest라고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되게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익숙해진 단어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forest는 숲의 의미가 되겠고요. 숲이요,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준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자, 다음 문장으로 갈게요.
1: Forests are
0: Forests are doing
1: doing
0: many
1: many things
0: things for
1: for
0: us.
1: us. They provide oxygen and absorb carbon dioxide, dust, and dirt.
0: 자, 순간적으로 페이스를 읽기에 딱 좋은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입장에서.

0: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 They provide oxygen.
0: 기본적으로 they provide A 이거였잖아요. 여기서 A는 뭐예요? Forest가 되겠죠. 숲이 제공해 뭐뭐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oxyg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면 너무 좋고요. 몰라도 숲이 뭘 제공한다. 숲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0: 생각했습니다. 옥시전은 뭔가요? 산소입니다. 산소. 자, 우리도 여러 차례 사실 여태까지 했었던 단어인데요. 글자로는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귀로 듣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산소를 우리가 원소 기호로 나타낼 때 O라고 하잖아요. HO2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자, 옥시전 이렇게 얘기하죠.
1: They provide oxygen. They
0: They provide
1: provide
0: oxygen.
1: oxygen. They
0: They provide
1: provide oxygen
0: oxygen
1: and absorb carbon dioxide.
0: and 아우 요 단어는 소망이 하나 있긴 해요. 여러분들 앞쪽에서 식물과 관련된 단어를 저랑 같이 공부하셨거든요. 어휘 시간에. 그때 제가 observe라고 하는 단어 그때 알려드렸었죠? 여러분들 그때 그리고 원어민의 발음도 들어보시고 예문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났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공하고 두 번째는 뭐 한다고요? observe라고 하면 흡수하다의 뜻이에요.
1: And absorb carbon dioxide. And absorb carbon dioxide.
0: Okay? absorb라고 발음하죠. 원어민 중에는 absorb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absorb라고 발음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흡수하는 거죠. 뭐를요? carbon dioxide. 이런 단어들 때문에 어 이거 뭐지? 하면서 페이스가 말려드시면 문장의 틀을 다 놓친 거예요. 그들은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뭐뭐뭐를 빨아들여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carbon dioxide는 이산화탄소입니다. CO2라고 하죠.
1: Dust and dirt.
0: and dust and dirt가 되겠습니다. dust는 먼지고요. dirt는 흙 따위예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단어. 요런 단어가, 자, 중학생인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괜찮다. 이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면요.
1: They help to control the air temperature.
0: 여기까지 잘 들으셨어요? 뭘 들려요? Help to control the air temperature. 아시면 되게 쉬운 문장이에요. 근데 temperature도 여러분들 사실은 좀 익숙치는 않죠. 귀로. 눈으로는 익숙합니다. temperature. 이것은 지금, 자, 바로 온도가 되겠습니다.
1: And the underground temperature.
0: and the underground temperatu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 또 여러분께 조금, 생소할 수는 있었으나, 자, 잘 들으셨길 바라고요. 그러면 두 개의 문장을 종합해 봤더니 뭐예요? 숲이 지금 하고 있는 기능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또 가볼까요?
1: They prevent noise and
0: 어때요? They prevent noise. 계속적으로 숲의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음을 예방해 주나요? 맞죠?
1: They prevent noise and also reduce floods and landslides.
0: 아, 그리고 다음에 뭐 들렸어요? Reduce the flood and landslide. landslide는 모르셔도 괜찮아요. 자, 홍수를 줄여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랜드는 땅이고요. 슬라이드는 여러분 미끄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랜슬라이드는 산사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도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실게요.
1: And also reduce floods and landslides. And
0: And
1: also
0: also
1: reduce
0: reduce floods
1: floods and
0: and
1: landslides.
0: landslid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 자, 들으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문장의 지금 패턴이 어때요? They provide 뭐뭐뭐. They observe 뭐뭐뭐. They help to control 뭐뭐뭐. 자, 거의 they로 시작해가지고 다 똑같죠? They prevent noise and reduce the floods. 자, 동일한 유형, 문장의 문형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으면서 내용은 전부 다 숲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나쁜 기능 있어요? 없어요? 없죠? 좀 좋은 기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In addition,
0: 게다가, 자, 뒤에 내용은 들으나 마나 뭐예요? 또 무슨 숲에 게다가 뭐뭐뭐도 해준다 할거 아니에요. 연결어는 그래서 그 이후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추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In addition, 뭐라고요? 게다가. 자, 그러면 내용에 추가가 있을 것이다. 어떤 장점에 추가가 있을까요?
1: they provide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0: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provide the place for. 자, 뭐를 위한 장소죠? Education이라고 얘기했어요. 교육을 위한 장소고요. 또 하나는
1: They provide a

0: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1: And research가 되겠어요. 교육과 연구를 위한 장소도 제공을 하고요.
0: As well as a place for rest.
1: As well as. 자, as well as 같은 표현은 일부러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뭐뭐뿐만 아니라의 뜻입니다. 귀로 익숙해져야 돼요. 제가 먼저 대본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 그거를 보시면서 들으시면요. 오, 갑자기 잘 들린다.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대본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As well as는 뭐뭐뿐만 아니라의 뜻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In addition, they provide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자, 그 다음에 and
0: They provide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1: As well as.
0: As well as a place for rest.
1: As well as a place for rest가 되겠어요. 휴식을 위한 장소도 제공하죠.
0: Relaxation.
1: Relaxation. 푹 퍼져 있는 거예요. Relax. 알죠?
0: And recreation.
1: And recre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ecreation을 위한 자, 그런 장소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굉장히 길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문장을 요렇게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나머지를 한 덩어리로 들을 수 있었으면 굉장히 좋았겠다 싶고요. For 이하의 명사는 rest가 A, relaxation이 B, and 다음에 C가 나와 있어요. 요런 문장 구조입니다. 요거는 지금 문어체 문장에서만 나올 수 있지.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길게까지 그렇게 번잡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려드릴게요. 이 문장은 한번 들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0: They provide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as well as a place for rest, relaxation, and recreation.
1: 따라해볼까요?
0: They provide a place for
1: education.
0: They provide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as well as a place for rest. Relaxation and recreation.
1: 이렇게 여러분들도 자꾸 하다 보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원어민의 그림자 밟기 잘 하시면 뭐 여러모로 또 여러분들의 듣기와 말하기에 이제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정도쯤 됐으면 답은 이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이 시험을 보는 시간이라고 하시면요. 자,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때 여러분들이 답을 쓰시고 남는 시간에 다른 문제의 선택지들을 미리 읽어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마지막 말에 대한 응답으로 적절한 것은 같은 유형의 연습이 아주 유익할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0: They also provide.
1: 여기까지만 딱 듣고 답을 선택하세요. They also provide니까 또 무슨 숲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0: They also provide useful products.
1: 자, they also provide useful products입니다. 유용한 상품을 제공하는데요.
0: Like paper and medicine.
1: Like paper and medicine 되겠습니다. 종이. 종이 나무로 만들잖아요. And medicine, 약초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뒤에 like가 나온다든가 혹은 such as가 나온다든가 혹은 including이 나온다든가 혹은 which include 이런 소리들이 들리면 전부 다 뒤에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잘하셨고요. 자, 그러시면 정답 한번 골라볼까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글감은 숲입니다. 소재는. 자, 그러면 주제는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1, 2, 3, 4, 5번 중에서 당연히 이건 숲이 제공하는 좋은 기능들이니까 숲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선택지 이외에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전부 다 마무리가 다 되었고요. 자, 이제 시간이 조금 좀 남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들려드려 볼 테니까 이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 자,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듣겠습니다.
0: Forests are doing many things for us. They provide oxygen and absorb carbon dioxide, dust, and dirt. They help to control the air temperature and the underground temperature. They prevent noise and also reduce floods and landslides. In addition, they provide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as well as a place for rest, relaxation, and recreation. They also provide useful products, like paper and medicine.
1: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시 듣기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로 가볼게요. 이제는 따라 읽기까지 좀 하셔야겠어요. 오늘 읽고 자, 따라 읽는 것이니까요. 자, 다시 듣고 돌아오셔서 자,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0: Forests are doing many things for us. They provide oxygen and absorb carbon dioxide, dust, and dirt. They help to control the air temperature and the underground temperature. They prevent noise and also reduce floods and landslides. In addition, they provide a place for education and research, as well as a place for rest, relaxation, and recreation.

0: They also provide useful products, like paper and medicine.
1: 자, 여러분들 오늘 하나의 담화를 좀 들으시면서 자, 내용 정리를 좀 하셨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날은 저는 좀 여러분들이 좀 유쾌하고 좀 가벼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론적으로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따라 읽고 흉내내기 여러분들 잘 하셔서 말하기와 듣기 능력의 향상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안녕!
2: AI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영어를 잘하고 싶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큰일이 생겼습니다. 그 큰일이 어떤 일인지 이야기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ly가 붙으면 부사 아니면 형용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성으로 책을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s he ran down the hill,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 He stopped for a mid-morning snack.
2: Yummy!
1: The sun was warm,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rried on,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ked

0: bravely past.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He looked up at the sun and saw how low it was in the sky. It must be almost evening. He feared the worst.
1: The Hare and the Tortoise, 그 네 번째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토끼가 이길까요? 거북이가 이길까요? 저도 이 이솝우화를, 물론 저는 사실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솝우화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들마다 버전이 좀 다르거든요. 이 이솝우화는, 이 토끼와 거북이는 어떤 토끼와 거북일지 갑자기 막 바다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경로에 경주를 하는데 보니까 바다가 나와서 거북이가 이기더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 거죠. 모르죠. 자, 그래서 거북이가 웃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상상력도 발휘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그 이야기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D님도 오, 그런가? 이러면서 갑자기 정신을 화들짝 차리셨겠죠. 바로 보도록 할게요. As he ran down the hill, 그가 이 언덕 아래로 막 내려갈 때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he라는 것은 바로 토끼가 되겠죠. 토끼는 잡았습니다. 뜯었습니다. 여기서는 원래 grab라는 것은 잡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뒤에 보니까 상추가 나오죠. 그래서 아삭아삭한 상추 몇 장을 뜯었다. 그냥 단순히 잡고 놔주진 않았겠죠. 먹으려고 뜯었겠죠. 그렇죠. 토끼가 막 달려가다가 상추가 있네. 살포시 잡았다가 그대로 놔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뜯었겠죠. From a field. 이 들판으로부터요. 들판에서 상추를 몇 장 뜯었습니다. He stopped for a mid-morning snack. 그렇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기서 hare이 되겠죠. 계속 토끼 이야기입니다. 토끼는 멈췄어요. 뭐 하려고 멈췄냐면 늦은 아침 간식을 먹으려고 좀 멈췄어요. 아, 뭐 좀 먹고 가자. 어차피 저 뒤에 보니까 저기 보니까 거북이가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상추 좀 먹고 좀 쉬다 가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당근 주스 한 잔 먹고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출출할 때가 되었죠. 그래서 상추 먹고 우리 간식이나 좀 먹고 갈까? 이러면서 잠깐 쉬는 것이죠. Yummy! How 맛있어! The sun was warm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아, 드디어 시작이 되네요. The sun was warm. 이 햇볕이 아주 따스했고요. 따뜻했고요.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그리고 그는 결정했습니다. 뭐 하려고 생각했냐면 잠깐만 좀 자볼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이솝우화 맞네요.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잠깐만 낮잠을, 맞죠? 낮잠을 잠깐 잔다고, 맞죠? 낮잠을 좀 자는 건 어때? 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거북이랑. 그리고 지난밤에 오소리들이랑 열심히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좀 피곤하다는 거예요. 낮잠 좀 잘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다음은요.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여기 뒤에 다 나오네요.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after all, 어쨌든 간에 he'd had a late night. 그는 밤 늦게 잤고, 맞죠? 늦은 밤을 가졌다는 것은 늦게 잤고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그리고 거북이는 저기 멀리 뒤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In the meantime.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제는 거북이의 이야기입니다. In the meantime, 그동안에 the tortoise carried on. 거북이는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갔다가 되겠죠.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언덕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꼭대기를 넘어서도 갔습니다. 아직까지 따라잡지는 못했습니다. 토끼는 이제 낮잠을 자기 시작했겠죠.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0: As he ran down the hill,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 He stopped for a mid-morning snack. Yummy! The sun was warm, and he decided to have a short nap.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rried on,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1: 이게 뭐냐 하면 잠자는 소리입니다. 누가 잡니까? 제가 자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강의 중에 자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토끼가 낮잠 자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잠자는 소리입니다.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He는 바로 거북이입니다. 거북이는 보았습니다. 맞죠? 보았습니다. 누구를 봤냐 하면 The hare.

0: 토끼가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누즈라는 게 바로 잠을 자다, 잠깐 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끼가 잠깐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Under a tree, 나무 아래에서 잠깐 자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뭐 했겠습니까? And marched bravely past. 그리고 용감하게 지나서 계속해서 더벅더벅더벅 어떻게 했겠습니까? 거북이는 전진해야 되겠죠. 걸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이라고 되어 있네요. Stir 이라는 것은 원래 요리할 때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휘젓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게 stir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까딱 움직이다, 이렇게 잠깐 움직이다, 살짝 움직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토끼는 didn't stir, 살짝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A whisker. A whisker이라는 것은 토끼의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염이 있죠. 토끼 수염. 토끼는 수염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즉, 거북이가 옆을 터벅터벅 지나가는데도 지난밤에 너무 신나게 놀고요. 오늘 너무 피곤하고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 너무 빠르게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피곤한 거예요. 이게 잠에 너무 푹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옆에 누가 지나가든 어떤 소리가 나든 털끝 하나 꼼짝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bravely에 대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도 이렇게 배우지 않았나요? brave는 용감한, 어떤 단어에다가 ly 붙이면 다 부사야. 뭐뭐 하게가 되는 부사야. 이렇게 외우는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사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떤 단어에 ly가 붙으면 부사 혹은 형용사. 영어 문법은 그냥 딱 외워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편법을 써서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제가 문법을 설명을 해드릴 때 원리나 개념을 항상 좀 중요시하잖아요. 최근에 제가 수업했던 거, 동명사의 주어는 뭐가 있다고요? 소유격이다. 그럼 그게 왜 소유격이다? 소유격이 원래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줄 때 소유격을 쓰잖아요. 그의 아이디어. 얼마 전에 나왔었죠. 강의 중에. 그래서 소유격인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 목적격도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알고 이제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 왜 소유격인지. 맞죠? 그걸 알면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단순히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다. 이렇게 알고 있는 친구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제대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앞에 보니까 quick이라는 거 있죠. quick이라는 것은 빠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빠른이라는 형용사, 맞죠? 빠른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빠르게가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게 맞습니다. 뭐뭐 하게가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she runs quickly가 되겠죠. 그녀는 달린다. 어떻게 달린다? 빠르게 달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앞에 있는 quick이라는 것은 형용사입니다.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이고요. 형용사에 빠른이라는 이런 형용사에 ly가 붙으면은 여기에서 부사가 됩니다. 그럼 부사라는 것은 바로 앞에 있는 동사를 지금 수식해주고 있네요. 어떻게 달린다고요? 빠르게 달린다는 거죠.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빠르게 달린다고요. 맞죠? 빠르게, 뭐뭐 하게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가 아니냐 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friend라고 하면 뭐죠? 우리 친구들 friend라고 하면 친구죠. 친구의 ly, 즉 명사, 친구라는 friend라는 명사에다가 ly를 붙입니다. 그러면 friendly가 되겠죠. 맞죠? friendly가 되겠죠. 그러면 친구 하게가 아니라는 것이죠.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 친절한, 상냥한이 됩니다. 친구 같은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she's a friendly girl. 그녀는, 맞죠? 그녀는 어떻다고요? 친절한, 상냥한 소녀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맞죠? 형용사가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단어에다가 ly가 붙으면 뭐뭐 하게 라는 부사가 된다. 이건 틀린 말이라는 것이죠. 명사에다가 ly가 붙으면은 형용사가 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친구도 웃지 마세요. 웃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적어보았습니다. ugly에다가 ly를 붙이면 ugly가 되겠죠.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ugly는 원래 ugly입니다. 지금 여기에 ly가 붙은 건 원래 단어가 quick, friend가 있었잖아요. 근데 ugly는 어그가 있었는 게 아니에요. 뭐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기원이 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어그로 독립적으로 유지가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원래 어글리예요. 그래서 ly가 어디에 붙은 게 아니고 그냥 원래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어글리는 원래 어글리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잘 모른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LY 그러면 유지 어그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한 번쯤 의심해보고 사전에 찾아보는 것은 좋은 시도입니다만은 맞죠.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The monster looks ugly. 맞죠? 몬스터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못생기게 보인다. 좀 이렇게 흉측스럽게 보기 안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의미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확실히 아시겠죠? 이 문법이라는 것은 그냥 단편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외우면 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 원리를 알고,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도 되는구나. 이걸 알고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LY는 확실히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은요.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자, 이제 나무 밑에서 자고 있었어요. 이제 피로 회복도 좀 하고, 아, 낮잠 잘 잤다 했는데, 그, 일어날 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친구들. 이 주말에 보면 낮잠 잘때 있잖아요. 그런데 창문을 열어두고 잤어요. 근데 낮잠을 좀 곤히 잔 것이도 푹 잤어요. 근데 창문에서 계속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몸이 어때요? 좀 뻣뻣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움츠리고 힘을 좀 주고 자자 그런지. 자, 딱 그런 느낌이죠. 한참 후에, feeling stiff. 뻣뻣함을 느끼면서, and cold. 좀 춥고, 뻣뻣함을 느끼면서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토끼는 일어났습니다. 뭘 가지고 일어났냐면 시작과 함께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start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시작이라든 시작 혹은 시작하다. 뭐 이런 의미도 당연히 있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어도 있지만 여기서는 깜짝 놀람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렇게 쭉 사전을 한번 쭉쭉쭉 넘겨보면 책 사전이라면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여기 보면 start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은 깜짝 놀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He looked at the sun. 그는 보았습니다. 이제 토끼가 보는 거죠. 예전 이 토끼들은 시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양으로 시간 판단을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두었겠죠. 태양을 봤는데요. And saw how low it was in the sky. 자, 태양이 지금 완전 점심시간에 가까우면 태양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갔어요. 해질녘이 되었어요. 그럼 그 태양이 쭉 지평선으로 내려가잖아요. 즉, 태양이 쭉쭉쭉쭉 내려가는 것이 보이죠. 해질 무렵이 되면. 그러면서 노을이 이렇게 생기고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how low it was in the sky. 태양이 하늘에서 얼마나 낮게 있는지를 봤다. 즉, 이제 저녁이 다돼 간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늦은 오후가 다 되어 간다. 그런 소리가 됩니다. 그 말은 거북이가 앞질러 갔을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It must be almost evening. 저녁이 거의 다 되어가며 틀림없어. He feared the worst. 그는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죠. 설마, 설마, 설마. 우리 친구들 저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 맞죠? 설마, 설마 거북이가 지금 결승선에 도착한 건 아니겠지라고 최악의 상황을 내가 진건 아니겠지 이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오늘도 단어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까요?
1: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The hare didn't stir a whisker.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He looked up at the sun and saw how low it was in the sky. It must be almost evening. He feared the worst.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Lettuce. Lettuce. As he ran down the hill, the hare grabbed some crunchy lettuces from a field. After all. After all. After all, he'd had a late night and the tortoise was far behind. In the meantime. In the meantime. In the meantime, the tortoise carried on up the hill and over the top. March. March. He saw the hare snoozing under a tree and marched bravely past. Stiff. Stiff. Much, much later, feeling stiff and cold, the hare woke up with a start.

0: Fear. Fear. He feared the worst.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더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많이 봤을 법한 warm이라는 단어인데요. 제가 세 가지 예문을 준비했고요. 세 가지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oup is warm. 스프가 어떻다고요? 따뜻합니다.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맞죠? 따뜻합니다. 스프가 따뜻하다. 라는 거. She gave me a warm smile. 그녀는 나에게 주었습니다. 자, 여기 있다. 따뜻한. 느껴봐. 따뜻한 미소를 줄게. 이게 따뜻한 미소, 온도가 따뜻하니 아니고요. 어떻다고요? 따뜻할 만큼 어떻다? 다정한 미소를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따뜻하니 이 뭔가 느낌으로 바뀐다면 다정하니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여기 보니까 she warmed라고 돼 있네요. ed가 붙은 걸로 봐서는, 그리고 주어 바로 다음에 있는 걸로 봐서는 이게 서술어, 즉 동사로서 쓰이고 있네요. she warmed, 그녀는 따뜻하게 만들었다, 데웠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웠다. 누구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이렇게 아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형용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같은 형용사 안에서도 따뜻한도 되지만 다정한도 된다라는 것을, 저처럼 다정한 미소.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나 품사로 될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상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필리핀에서 군용기가 추락하면서 민간인과 군인 포함 50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햄버거가 됐든 파전이 됐든 혹은 호떡이 됐든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을 한 번에 드실 수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에서 핫도그 먹기 대회가 있었는데요. 세계 기록이 경신되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에 있는 이야기 두 가지를 엮어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이두 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죠. Today's Topics입니다. 'Today's Topics'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로 필리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Philippine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이렇게 돼 있네요. Crash라는 단어는 뭐 사건 사고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항공기가 추락하는 경우에도 crash라고 하고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a traffic crash라고도 하죠. 그리고 건물이 붕괴되는 것도 역시 crash라는 말을 씁니다.

0: 자, 필리핀의 군 항기가 추락하면서 50명이 사망한 내용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Philippine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crashed and exploded while landing,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and three civilians on the ground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2: Philippine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crashed and exploded while landing,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and three civilians on the ground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보통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뭐가 발생했느냐, 그리고 피해 상황은 어떠냐, 그리고 구조 활동이라든가 사후 복구는 어떻게 되냐, 세 가지로 보통 나오는데요. 짧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옵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일반적으로 항공기 추락에 대한 표현보다는 조금 필리핀의 특정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단어가 조금 어렵죠. 한번 들어보시죠.
1: Combat troop.
2: Combat troop.
1: To dispatch.
2: To dispatch.
1: Rebel.
2: Rebel.
1: On board.
2: On board.
0: 첫 번째 단어는 이제 combat troop이란 단어가 되겠고요. 보편적으로 복수로 쓰죠. combat이란 단어가 이제 전투하는 거기 때문에 combat troops라고 하면 전투병력이라고 하고요. 앞에 non을 붙여서 non-combat troops라고 하면 비전투병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모든 군인은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 싸우니까 전투병력이 맞습니다만 보통 이제 군 병력 이제 구분할 때 진짜 이제 육군이냐 아니면 뭐 취사병이냐 의무병이냐 이렇게 따로 나오기 때문에 병력에 따른 이제 전투병이냐 비전투병력이냐 이렇게 구분이 되긴 합니다. To dispatch, 파견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Dispatch,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Rebel 이란 말 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신문을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단어죠. Rebel 이란 단어는 반군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부군을 상대로 무장을 하고 있는 세력들을 Rebel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on board, 비행기라든가 이런 곳에 탑승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자, 필리핀의 군용기 추락 사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주어가 되겠죠. 국적은 필리핀이고요. 그리고 소속은 Air Force. 바로, 그렇죠. 공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리핀 공군 소속의 항공기가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여기까지가 carrying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Muslim Rebels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슬람 반군들과 싸우기 위해 파견이 된 전투 병력을 싣고 있었는데요. 이 군용기가 crashed and exploded while landing. 그렇습니다. 착륙 도중에 추락했고요. 그리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crash는 위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뭐 explode, 폭발하다. 뭐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dispatched to라고 할 때 이 표현을 과연 이 문맥 속에서 제대로 파악을 했느냐, 어디에 연결되는 건지 잘 알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이 사고로 인해서 탑승한 47명의 군인과 and three civilians on the ground. 지상에 있던 3명의 민간인이 최소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그렇습니다. 필리핀이란 나라의 공군 역사상 최악의 재난 가운데 한 건으로 이번 사건이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탑승한 군인의 절반이 사망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큰 손실이었다라고 하는 후속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전체 내용을 듣고 정리합니다.
1: Philippine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crashed and exploded while landing,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and three civilians on the ground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2: Philippine military plane crashes, 50 dead. A Philippine Air Force aircraft carrying combat troops dispatched to fight Muslim rebels crashed and

0: exploded while landing, killing at least 47 soldiers on board and 3 civilians on the ground in one of the worst disasters in the country's Air Force history.
1: 두 번째 토픽입니다. 76 핫도그 in 10 minutes입니다. 와우. 10분 동안에 핫도그 76개를 먹었습니다. 그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자, 누군지, 그리고 어디에서 기록된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봅니다.
2: "76 hot dogs in 10 minutes.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Finally, at Nathan's Hot Dog Contest 2021, he downed 76 in 10 minutes,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0: 76 hot dogs in 10 minutes.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Finally, at Nathan's Hot Dog Contest 2021, he downed 76 in 10 minutes,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표현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 표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News keywords 확인하죠.
2: Defending champion.
0: Defending champion.
2: To down.
0: To down.
1: 첫 번째 표현은 defending champion이란 말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Defending champion은 챔피언인데 지금 자기가 방어를 하는 챔피언이에요. 그러니까 전년도 우승자를 얘기해야 되는 표현이죠. 올해는 자신의 우승자 자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켜야 되니까요. To down. 이 down이라는 단어가 부사로 쓰인 것이 아니고요. to와 함께 쓰였기 때문에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때 down은 뭔가를 먹다 마시다. 즉 뱃속에 넣다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오늘도 그런 의미로 쓰였는데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중요한 표현이 나왔는데요.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이라고 되어있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이 사람의 이름은 미안하지만 아니고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All eyes are on something 혹은 somebody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목이 모든 이목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이목이 이제 아시다시피 귀자에다가 눈목자란 말이에요. 한자로. 그러니까 all eyes and ears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냥 all eyes are on something 혹은 somebody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금년 예, 다시 우승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년도 우승자죠. 조이 체스트넛의 모든 이목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그렇습니다. 작년에 10분 동안에 핫도그 75개를 먹고 세계 기록을 기록한 사람이었습니다.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금년에 14번째 우승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금년 우승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금년 대회 하기 전까지 최근 14년 동안 딱 한 번 빼고 13번을 우승했대요. 와우. 그리고 이번 14번째 우승을 바라고 있는데 본인이 기록한 기록은 75개였습니다. Finally, at Nathan Hot Dog Contest 2021. 그리고 마침내 2021년 네이선스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말입니다. He downed 76 in 10 minutes. 그렇습니다. 10분 동안에 76개의 핫도그를 먹었고요.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자신이 세웠던 세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앞에 이제 set a record란 말이죠. 기록을 세우다 할 때 set을 씁니다. 그죠? Set a record. 아니면 set a new record. 그리고 기록을 깨다라고 할 때는 뭐 break the record.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요. 사실 의미는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76개 핫도그. 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죠.
2: "76 hot dogs in 10 minutes.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Finally, at Nathan's Hot

0: Dog Contest 2021, he downed 76 in 10 minutes,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1: 76 hot dogs in 10 minutes. All eyes were on this year's defending champion, Joey Chestnut, who set the world record of 75 hot dogs in 10 minutes last year and was seeking his 14th victory this year. Finally, at Nathan's Hot Dog Contest 2021, he downed 76 in 10 minutes, breaking his own world record.
2: Today's parent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심층적으로 보고 활용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패턴은 all eyes are on something 혹은 somebody. 모든 이목이 어디에 몰려있다, 집중되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말 많이 씁니다.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앙은행에 모든 이목이 몰려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all eyes are on 중앙은행.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앙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기준금리도 알아야 되겠고요. 이럴 때 기준금리를 인상하다 혹은 인하하다라고 할 때 쓰는 동사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기준금리는 benchmark interest rate이죠.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정하면 그게 기준이 돼서 시중은행이라고 하죠. 시중은행은 우리가 commercial banks라고 합니다. commercial이라고 해서 상업은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의 대부분의 전국구 은행이 commercial banks. 이게 그 시중은행이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시중은행이 기준금리에 따라 자신들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변동시키게 되죠. 자, 기준금리였습니다. benchmark interest rate. 자,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All eyes are on the central bank.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만약에 그 은행이 한국은행이면 all eyes are on the Bank of Korea. 만약에 그것이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라고 한다면 all eyes are on the Federal Reserve. 이렇게 쓰겠습니다만. 아, 그런데 이 중앙은행이 that is widely expected.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폭넓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To raise its benchmark interest rate 조만간 soon. 아주 간단하죠.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실 것은 물론 all eyes are on도 아셔야 되겠지만 뭐 단행하다 이런 거 이런 단행 같은 단어에 꽂히시면 힘들어져요. 전격적으로 그런 거 안 씁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는 거의 대부분 시장에 이미 예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런 말 자체가 영어로 쓰지 않아요. 단행하다도 올리면 raise, 낮추면 lower를 쓰기 때문에 우리말에 너무 꽂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 같이 듣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0: All eyes are on the central bank that is widely expected to raise its benchmark interest rate soon.
1: All eyes are on the central bank that is widely expected to raise its benchmark interest rate soon.
2: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요.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고 말해 보고 그리고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빈지 이팅 쇼즈라고 해서 먹방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핫도그 10분에 76개. 저는 한 3개에서 4개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빈지 이팅 쇼즈. 주로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먹방에 대해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는 정부의 조치에 여론이 찬반으로 나뉜 상황입니다. 조금 기준이 되는 내용을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판단하신 내용이 여기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방의 정체입니다. 주로 인터넷에서 방송되는 먹방이라는 방송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여론이 무조건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나뉘어져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방이라고 할 땐 조금 전에 제목에서 보셨듯이 binge eating show라고 합니다. binge eating이라고 할 때 binge가 좀 뭔가 과하게 하는 거예요. 개걸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binge eating이 이렇게 뭐 폭식이라고 할 때 쓰는 편이고요. binge drinking이라고 하면 그거는 폭음이라고 할 때 쓰는 편입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자, 여론이 나뉘었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두 가지 동사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public opinion. 이게 여론이에요. public이라고 하는 대중이 가지고 있는 의견인데요. is divided 혹은 is split이라고 하면 여론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첨예하게라고 해서 거의 50대 50 같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evenly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0: 됩니다. 이분이 뭐예요? 예, 똑같이 일한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public opinion is evenly divided라고 하면 거의 반반씩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볼까요? Public opinion is divided. 여론이 나뉘어져 있죠. 그 내용은 뭘까요? Over the government's move. 정부가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조치인가 했더니 규제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이때 중요한 게 to set up guidelines, blank, binge eating shows. 이때 blank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guidelines라는 얘기 자체는 그냥 지침이라는 중립적인 의미예요. 근데 규제라고 할 때는, 예, 좀 이따 봐야 되겠고요. 이 먹방이라고 하는 것이 there are mainly blank online. 주로 인터넷에서 방송된다라고 할때 A로 시작되는 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요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against를 쓰시면 되겠죠. 너무 잘 아시다시피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a campaign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지지하는 캠페인이 되겠고요. against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폐지하자 혹은 반대하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guidelines against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규제하겠다라는 지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폭식하는 방송, 즉 먹방이라고 하는 말이 binge eating shows that are mainly available online이죠. Something is available 이라는 얘기는 I can get it, I can use it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인터넷에 대체로 있는, 인터넷에서 대체로 볼수 있는 이라고 할때 available 꼭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Binge eating shows. Public opinion is divided over the government's move to set up guidelines against binge eating shows that are mainly available online.
2: Binge eating shows. Public opinion is divided over the government's move to set up guidelines against binge eating shows that are mainly available online.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액기스만 뽑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dispatch.
2: To dispatch.
1: Rebel.
2: Rebel.
1: All eyes are on.
2: All eyes are on.
1: Binge eating show.
2: Binge eating show.
1: Public opinion is divided.
2: Public opinion is divided.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기존의 모든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든 자료는 스크립트와 MP3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다운이 가능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그레머 코치 표준편 제26강까지 나왔네요. 대단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레머 코치 정 코치고요. 거의 끝나가네요.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사실 뭐 제가 아무리 재밌게 설명을 해도 공부라는 거는 뭐 노는 것만큼 재밌진 않죠. 하지만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잘하게 되면요, 뭔가 많이 보이고 많이 이해가 되면서 재밌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또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남은 강의들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오늘도 추가 문법인데요, 많이 안 어려워서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30번부터 35번까지를 쭉 한 번에 갈 건데요. 고등학교 때까지 쓸 수 있는, 또 평생 쓸 수 있는 좋은 문법들 많이 있더라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명쾌한 개념 시크릿으로 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명쾌한 개념 시크릿은요, 빈칸 두 개 메꿔주시면 됩니다. 어떤 디저트도 치즈케이크만큼 맛있지 않다라는 문장을 만들어서요, 결국은 치즈케이크가 제일 맛있다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빈칸 두 개 뭐 넣을까요? 자, 지금도 메꿀 수 있겠죠. 하지만 모르면은 좋아요. 열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추가 문법 시작합니다.

자,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우리 추가 문법 벌써 30번째입니다. 오, 좋아요. and, or, but에 심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얘네들이요, 되게 쉬운 애들 아닙니까? 그리고, 또는, 그러나, 이런 애들이잖아요. 접속사 편에서 배웠던 아주 기본적인 아이들인데요. 이게, 얘네가 이렇게도 저렇게도 좀 다르게 쓰이면서 조금은 더 어렵게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볼 건데요. 요게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보통 만나게 되는 그런 문법인데, 명령문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명령문, 명령하는 겁니다. 그럼 명령하는 문장 다음에 and를 쓰게 되면요. 그 명령을 따르면,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이런 뜻이 되고요. or를 쓰게 되면요.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이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하게 됩니다. 얘네가 뭐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는 이런 거지만 이 명령문과 만나게 되면은 좀 독특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고요. 보세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라. 요런 게 명령문이죠. 너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그 다음에 and를 썼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이러면 완전 재미없어요. 이게 그리고가 아니고, 그러면 그 명령대로 하면이니까요. If you study hard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만약에 너 열심히 공부하면 you will pass the test. 너는 시험에 통과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and가 명령문 다음에 쓰인 걸 보셨고요. 이번에는 or를 써볼까요?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해. or 했을 때 또는 하는 순간 안타까운 거지. 이 or은 또는이 아닙니다. 앞에 명령문이 딱 있으면은 그 명령문을 따르지 않으면이에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If you don't study hard, 너 열심히 공부 안 하면 이렇게 갑니다. You won't pass the test. 너는 시험 통과 못 한다. 이렇게. 명령문 다음에 and와 or이 좀 특별하게 쓰이는 걸 보신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요게 이제 짜기로 된 접속어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and와 or이 활용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얘네들은요. 이제 다른 문법서에는 뭐 상관 접속사 이런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외워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원래는요. A랑 B랑 그냥 뭐 별로 상관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both and 이런 식의 아이가 왼쪽, 오른쪽에 딱 위치를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both A and B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둘 다란 뜻이죠. both와 and가 딱 왼쪽,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면서 A, B 둘 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얘네 둘은 떨어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겁니다. 얘네가요, 독해할 때 진짜 많이 나와요. 중학교 과정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에도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고등학교 독해의 가장 큰 특징은요 여러분 길어요 지문이 문장도 길고요 지문도 길고요 하여튼 길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좀 짤막짤막해서 할 만했다면은 문법을 몰라도 단어의 뜻만 가지고서도 해석이 좀 됐다면은 고등학교 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문장이 네 줄, 다섯 줄 됩니다. 막 40개 단어, 50개 단어가 한 문장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문법을 모르고 이런 거 모르면요. 해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both A and B, A, B 둘 다입니다. not only A, but also B인데 also는 생략되는 경우가 요즘 굉장히 많은데요.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그런 거고요. either A or B는요.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A이거나 B거나 둘중 하나란 뜻이고요. neither A nor B 하면요. A도 B도 둘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얘네의 부정형인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정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그런 녀석. 자, 문장으로 볼까요? 그러니까 해석할 때는 이걸 알면 굉장히 좋은 게요. 보스를 보잖아요. 그럼 이걸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둘 다가 되는 겁니다. 밑에 문장은 나돗니를 보는 순간 자연스럽게 뭘 찾아야 돼요? 버돌소를 찾아야죠. 그러면서 요렇게가 덩어리로 만들어지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렇게 해석이 딱 구조가 잡히는 거예요. 긴 문장일수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문장. 사만다는요, 좋아해요. 뭘요? 둘다 좋아하네요. 개들도 좋아하고 고양이들도 좋아하네요. 오케이. both A and B. 양쪽 둘 다를 좋아한다. 그녀는요, 나돗니입니다. 뭐뿐만 아니라 나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또한 my best friend다. 나의 최고의 친구이다. 그리고 조금만 더 알려드릴까요? 나돗니 A 버돌소 B는요, 위에 있는 둘 다랑은 약간 느낌 달라요. 나돗니 A 버돌소 B는 이거는 약간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이야기고요. 좀 당연한 거고,
여기가 약간 더 강조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 그녀가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잖아요. 우리 엄마가 우리 엄마인 건 당연한 거지.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나의 최고의 친구이시기도 하다. 여기가 조금 더 강조되었다라는 거.

Either A or B 보이죠? You can have either cake or ice cream for dessert. 너 디저트로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둘 중에 하나만 먹을 수 있는 거야. 두개 먹으면 안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둘 다는 안 돼요. 선택해야 됩니다. 그다음 neither A nor B는요. 특징이요. 여기가 부정이기 때문에요. 동사 파트를 부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 부정 없죠. was에 뭐안 붙어 있잖아요. not 같은 거. 하지만서도 여기가 부정이기 때문에 이게 부정되면서 마이크도 브레드도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은 was at the party. 파티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was는 있었다죠. 근데 저기 neither 때문에요. 마이크도 그리고 브래드도 파티에 없었다.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되셨나요? 자, 문제 갑니다. 적절한 이제 접속어구를 써볼게요. 에이미는요, speaks not only 나왔죠. 한국말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but also Chinese. 중국말도 한다. 둘다 한다. 그다음 follow his advice. 그의 충고를 따라라. 그리고 요런 거 이제 재밌네요. 중1 수준에서 만날 수 있는 문법 문제인데요. 내용을 봐야 돼요. 그의 충고를 따르고요. 너는요, 경기에 이길 거래. 그럼 충고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따르면일 때는 and지. 따르지 않으면 or이고. 요런 내용을 이용한 문법 문제가 중1 수준에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방금 본 내용 많이 안 어려웠죠? and or but 뭐 쉬운 애들인데 그 얘네가 좀 활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명령문 다음에 and 하면은 그 말대로 하면 or은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이고요. 상관 접속사라는 게 있었죠. 제가 특정 용어를 써 드립니다. 다른 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both A and B, either A or B 이런 아이들은 외워 주셔야 된다. 고3까지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갈 건데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법할 포인트를 좀 넘어섰죠. 우리가 부정사, 동명사, 지금 분사 넘어서서 조금 무난한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추가 31번이고요. 접속사라는 게 있죠. 접속사라는 말이 뭡니까? 복습 한번 갈까요? 접속사는요, 사실 방금 뭐그 and 걔네들도 접속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and는 접속사로 태어난 거죠. 얘네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접속이란 말이 이어주는 겁니다. 뭐와 뭐를 이어주는 역할. 얘네 같은 경우에도 접속사인데요. A라는 문장과 그리고 B라는 문장을 얘네가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데, and랑 걔네랑은 좀 다르죠. and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좀 대등하게 연결합니다. 근데 요런 애들은 약간 when이랑 비슷한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대등한 문장이라기보다는 이게 진짜 문장이 되고요. when이랑 붙어있는 요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시간만 나타내는 식으로 한급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게뭐 특별한 의미 아니고요. 진짜 주어 동사는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시간만 더하게 되는 거죠. 의미만 좀 더해주게 되는 건데요. 그런 애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when이라든가 뭐 if라든가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조금 헷갈리는 애들을 같이 한번 보겠다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1번은 굉장히 짧습니다.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주 가볍게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unless네요. 요거 잘 모르더라고요. unless가 뭐냐면요.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때 뭐가 어렵냐면은 여기에 부정이 안 느껴져요. 열심히 일한다. 더 열심히 일한다. 라고 하는 부정이 없어요. 근데 얘 때문에 부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unless는 if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들 하죠.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너 만약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면은 너 실패할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의미적으로는 사실상 부정이에요. unless는 if you don't work harder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unless의 포인트 뭐라고요? 부정이 없어도 부정으로 해석한다. 자, 이번에는 그냥 무난한 대신데요. I believe that 나는 대에 대하여 믿습니다. He will come back soon. 그가 곧 돌아올 거라고. 접속사 대시죠. 그래서 I believe랑 얘네랑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얘는 좀 무난하고요. I'm glad that 할때이 that은요, glad라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주는 그런 또 효과가 있습니다. 왜 기뻐요? 시험 끝나서 기쁘다란 거 아닙니까? 그런 접속사. 아,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얘네들은 요거랑 요거는 고3까지 가져가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어려워요.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So 대신 뭡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가장 대표적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그가요, can get good grades.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갑니다. So that 붙어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요, so that이 떨어져 있습니다. So 형용사나 부사 대시입니다. 그 개는요, 먹었어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요, he couldn't move. 움직일 수가 없었다. 뭐, 얼마나 먹었길래? 그 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움직일 수가 없더라. So 대시입니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되셨나요? 얘는요, 무난하네요. She had a headache. 그냥 두통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원인이 돼서 그 결과 she went home early. 그녀는 일찍 집에 갔다. 무난합니다. 쉬운 것들도 있고요. 좀 어려운 것들도 섞여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야 되고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밑줄 친 부분 우리말로 옮겨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해봐요. So 대신에요. I was so tired that 나는 너무 지쳐서 I fell asleep. 나 잠들었다. 됐나요? So that. 고3까지 나옵니다, 요거. 그 다음에, you will never know. 넌 절대로 모를 거야. Unless 조심해야죠. 여기 아주 그냥 뭐랄까, 부정이 없는 깨끗한 형태지만, 부정이 돼야 되죠. 너가요, 노력하지 않는다면, 또는 시도하지 않는다면, 너는 절대로 모를 거야. 이런 식으로. try 하지 않는다면, 요렇게 해석을 해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되셨나요? 자, 헷갈리는 접속사들 한번 싹 정리해 봤고요. 해석되면 되는 거고요. 밑에 문제들 다 풀어 보시고요. 정리할까요? 갑니다.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 많이 안 어려웠습니다. 접속사 중에서요, 헷갈리는 거 의미 체크하고 갈게요. Unless는요, 포인트가 뒤에 not이 안 보여도 부정으로 해석한다라는 거. 그리고 so that 하면요, 뭐뭐하기 위해서로 해서 기본적으로 잡아주시고요. so that 하면은 사이에 뭐가 들어오죠? 너무 뭐뭐해서 요게 이제 가장 헷갈리는 3인방입니다. 요 3인방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린 다음으로 갑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추가 문법 쭉쭉쭉쭉 더 나가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게 이제 처음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싶을 거예요. 추가 문법 32번째고요. 부사나 명사로 뭐 착각하기 쉬운 접속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냐면 얘네가요, 다 접속사예요. 접속사라 그러면 쉬운 애들은요, 뭐 when이 있고요, if가 있단 말입니다. 뭐 이런 애들이 다 접속사예요. 방금 본 걔네들도 다 접속사고요. 접속사는 이제 이런 종류의 접속사는요, 다음에 주어 동사의 형태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오게 되면서 이렇게가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들도요, 이런 역할을 해요. 근데 얘네들은요, 생긴 게 조금 뭐랄까, 다른 애들로 착각하기 쉽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를 해주라는 건데,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보면요. once는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접속사 의미가 있어서요. 뒤에 주어 동사가 오게 되면은 좀 어려운데요. 일단 뭐뭐 하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일단 내가 공부를 시작하면은 나는 한 시간은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그거를 얘네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단, 이럴 때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once가요, 한 번이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한때, 과거의 한때란 의미도 있습니다. 다른 의미도 원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석할 때에 우리가 얘네들을 만나게 된다면은 뒤에 문장이 오는지를 좀 봐줘야 돼요. 이게 오는지를 좀 봐줘가지고 이게 왔다. 그럼 접속사죠. 그러면 요런 하얀색은요, 착각할 수 있는 의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얘네들이 가진 다른 의미예요. 그거랑 헷갈리지 말고 뒤에 문장이 올 때에는 요 노란색의 의미로 접속사로 해석을 해주라는 겁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Every time 다음에 문장 오면요, 뭐뭐 할 때마다 이런 뜻이고요. By the time은요, 뭐뭐 할 때까지는, 뭐뭐 할 때쯤이면 이런 뜻이고요. The moment 하면요, 뭐뭐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 순간이 아니고 그 순간이라고 쓰일 때도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하자마자 주어가 동사 하자마자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 no matter what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무엇이 뭐뭐해도 되고요. 이제 no matter how나 when도 가능한데 no matter how는 아무리 뭐뭐해도, no matter when 하면은 언제 뭐뭐해도인데 솔직히 얘는 굉장히 어려워서요. 좀 이따 문장들로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만나볼 거고요.
자, 뒤에 문장형입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원시 다음에 문장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접속사니까 어떤 에서 Once it stops raining, 일단 비가 좀 그치면 we can go for a walk. 우리는 산책할 수 있다. 요런 얘기죠. 그다음 every time 다음에 문장 나왔죠. 그럼 이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Every time I try to meet you, 내가 너를 만날 때마다 you are busy. 너는 바쁘구나. 이렇게 되고요. By the time 다음에 문장 나왔죠. 우리가 도착할 때쯤이면 그러네서 콘서트홀은 이제 가득 우리가 도착했을 때쯤에 콘서트홀은 가득 찼다. 이렇게 되고요. Call me 전화래요. The moment가 그 순간 아닌 거예요. 그 순간이 아니고 뒤에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자마자입니다. 너가 arrive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전화해라. 뭐 엄마가 아이가 수련회 갈때할수 있는 그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노메럴 시리즈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고등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맞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가보게 되면은 노메럴 what you say 하면은 무엇을 여기 포인트예요. 무엇을 네가 말하더라도 이렇게 됩니다. 무엇을 네가 말하더라도 나는 give up,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 다음, where이 포인트죠. 어디에 그녀가 갔더라도, she always brought her dog. 그녀는 항상 그녀의 개를 데리고 갔다. 그 다음, how가요. 이게 좀 어려운데요. tired랑 붙어야 됩니다. 아무리 지쳐도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네가 지쳐도, you must finish this report. 넌이 리포트를 마쳐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거 맞고요. 고등학생들도 잘 모르고요. 해석에 좀 중점을 둬서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번에 we 표현 사용해서 주어진 우리말 영어로 옮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Never give up. 이런 거 딱, 포스트잇 같은 데딱 적어가지고, 저기서 딱 붙여놓고 그냥 각오를 다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뒤에 여기까지 간다면은 정말 굉장하겠네요. 이 정도는 뭐 남들도 쓸수 있잖아요. Never give up. 그쵸, 막.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정도를 쓸수 있는 아이는 진짜 많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씁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진짜 어렵고요. 그래서 연습하고요. 우리 걸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하나 더 가져왔어요. 일단 네가 기본 규칙을 배우면 This game is easy. 이 게임은 쉽다. 일단 뭐뭐 하면 이게 되게 어려운 접속사입니다. Once가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once you learn the basic rules, 너가 기본적 규칙을 일단 배우면 이게 그런 느낌이죠. 일단이 일단 한 번만 배워놓으면 이제 이 게임은 쉽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뭐뭐 하면의 once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하고 올게요. 자, 방금 우리가 한거 뭡니까? 요거 이제 또 추가로 우리가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데요. 착각하기 쉬울 수 있다. 이건데 사실 얘네들도 다 접속사입니다. once나 every time, by the time, 요런 시리즈들이 있었죠. 걔네들이 이제 다르게도 해석이 되는데, 다음에 문장이 따라올 때는 접속사로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였고요. 처음 봤을 수 있습니다. 이 의미들 잘 파악해 주시고요. 특히나 노메르 시리즈들 문장이랑 같이 꼭 복습하시고, 우린 다음 추가 문법으로 갑니다. 자, 이제 다음 문법으로 가볼 건데요.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법 벌써 33번째 시간인데요. 근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해야 돼요. 뭐가 이상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미 전에 가목적어, 집목적어 했거든요. 근데 왜또 나왔느냐? 실수냐? 아니요. 실수가 아니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강의를 했던 그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생각나시나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거였냐면은 오형식에서요. 오형식에서 목적어 자리에 투부 정사가 들어가려고 할때못 들어갔었죠. 김밥 옆구리 터진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그 자리는 가짜 is를 놔두고 투부 정사는 제일 뒤로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투부 정사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번에는요 달라졌습니다. 키워드가 명사절입니다. 명사절이 뭡니까? 대표적으로요 뭐 대시나 웨덜 같은 걸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장이 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를 갖춘 거의 이제 문장이 오는 겁니다. 얘네도 이런 식으로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 같은 관계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부 정사보다 훨씬 긴 거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오형식의 상황에서요. 주어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consider 여기다, think 생각하다, make 만들다,
find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뭐뭐라고 알게 되다요. 그 다음에 가짜 목적어를 갖다 놓고 진짜는 제일 뒤로 빼는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My parents는요, consider it strange 하면 벌써 딱 느낌 오잖아요. 아, 가짜네. 무언가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무언가가 뭐냐면은 사실은 요만큼인 거예요. 진짜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문장이에요. 대시 이끄는 문장.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요, 우쿨렐레를 연주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김밥 옆구리 터지지 않겠어요? 저이 자리에다가 이거 대디야 다 집어넣으면은 사이가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 너무 이상하죠? 문장 잘안 들리겠죠? 한번 넣어볼래요? My parents considers that I play the ukulele strange.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밑에 것도요, I don't think it important. 나는 그게 아니죠. 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럼 이제 딱 집중이 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까? 그때 weather 딱 들어오면서요. 자, weather입니다. 뭐뭐든 뭐뭐인지 아닌지 뭐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뭐 타이를 매든 안 매든 나는 그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렇게 해석해 주는 겁니다. 자, weather은요. 뒤에 이제 좀 뭔가 불확실한 애들이랑 같이 쓰이면서 or not이랑 잘 어울리고요. 뭐뭐인지 아닌지 또는 무슨 무슨 여부 요렇게 해석을 해 주는 거고요. 오늘 연습을 많이 하시면 충분히 얘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시 가리키는 내용 찾아서 밑줄도 치고요. 진짜 목적을 찾으라는 거죠. 그리고 저랑 같이 한번 해석해 봐요. 선생님은요. Did not make it clear. 그 무언가를요. 지금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make it clear. 뭔가를 명쾌하게, 명확하게 하다. 진짜는 여기 있네요. 진짜 여기 있습니다. 요만큼. Why the class was cancelled? 왜그 수업이 취소가 되었는지라고 하는 그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왜 수업 취소됐죠? 그랬을 때, 글쎄다. 하면서 이렇게 막 넘어가셨다라는 거죠. 자, 밑줄 친 부분이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다음, I don't think it important. 나는 그 무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어 여기 있네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 You've got a college education or not? 너가 대학 교육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나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세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여기 whether 이하가 되는 거죠. 되시나요? 진짜 목적어 문장인데요. 뒤로 다 빠졌습니다. 가짜 목적어 넣습니다. 정리합니다. 자, 방금 보신 거는요, 제목 자체는 가목적어, 집목적어라 그래서 전에 봤던 거랑 똑같지만 이번에는요, 집목적어가 이제 길죠. 오형식 동사 쓰고, 가목적어 is 쓰고, 그 다음에 집목적어 자리인데, 이 자리에 지난번에는 to 부정사가 왔고요, 이번에는 명사절이 왔다. 대시나 외도를 시작하는 명사절이 제일 뒤로 빠졌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문장들 해석 잘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길잖아요. 복습 꼭 하시고요, 우린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문법은요, 제목에서 딱 포스가 느껴지죠. 간접 의문문입니다. 자, 요게 이제 어디서 많이 들어봤단 말입니다. 간접 의문문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등장을 하고요, 중2 때도 나오고요. 간접 의문문은요, 원래 이제 의문문이라고 하면은 막 물어보는 거거든요. 너몇 살이냐? 너 이름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 의문문이 문장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의문문이 다른 문장의 일부로 쓰인 경우를 말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 순서입니다. 의주동이라고 불러요. 워낙 이 순서가 중요해서요. 의문사 주어 동사의 저 순서대로 쓰라 그래가지고 의주동이라고 하는데,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처음 듣는 친구들에게 뭔 소리인가 하거든요. 요거는요,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쓰던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진짜 물어보는 겁니다. 간접 의문문 아니고요. 진짜로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어디에? What's time? time은 있었느냐? 방학 동안에, 휴가 동안에.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do they learn? 그들은 배우느냐? 학교에서. 그 다음에, how? 어떻게? Did the accident happen? 그 사고는 일어났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순서를 보세요. 이게 의문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아니죠. 동사가 나오죠. 동사가 나오죠. 물론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동사라기보다는 조동사긴 하지만 어쨌든 동사의 형태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물음표로 끝납니다. 이거는 진짜 물어볼 때예요. 그러니까 진짜 물어볼 때는 표현을 하자면은

분사다며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번에는요 전부 다 마침표로 끝나죠. 물어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물어보는 내용이 문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요게 간접 의문문이에요.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것들 물어보는 내용이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이때 순서 의주동 I don't know 나 몰라. Where Tom was. Tom이 어디 있었는지. 방학 동안에. 아까 그 문장이랑 오묘하게 비슷하면서 다르죠. 아까 그 앞화면의 문장은 진짜 물어보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물어보는 내용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그랬을 때 순서. 의, 주, 동.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was Tom 가면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I wonder. wonder는 궁금이 여기 납니다. 나 궁금해. 뭐가? What they learn at school. 그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 뭐 배우는지 궁금해. 의, 주, 동. 그 다음에 he told me. 그는 나에게 말해줬죠. How, 어떻게. The accident. 그 사고가 일어났는지를. 의, 주, 동. 오케이? 의, 주, 동으로 궁금한 내용들이 문장 안에 쏙 들어간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의문사가 이제 주어 역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주동이 돼야 되는데 의문사가 아예 주어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의문사랑 주어랑 합쳐졌으니까 동사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의문사 겸 주어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가 나오겠죠. 자, who 누가? 이게 주어예요. 의문사 겸 주어. 누가 took my notebook. 누가 내 공책 가져갔느냐? 이거는 진짜 미안한 얘기인데 좀 당연한 얘기를 하는 게요. 좀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던 게요. 의주동 얘가 뭐냐면은 원래는 의동주였는데 뒤에 있는 요두 개가 지금 바뀐다라는 거잖아요.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가면서 간접 의문문 되면서. 근데 진짜로 좀 그런 게요. 이게 합쳐져 버리면요. 뭐 순서 바꿀 것도 없어요. 그냥 똑같아요. 누가 직접 물어볼 때나 문장 안에 이렇게 얘가 뭔가 들어갈 때나 누가 내 공책 가져갔느냐 이거나 Do you know, 너 알고 있니? 누가 내 공책 가져갔는지 뭐 이럴 때나 얘는 진짜 물어보고 얘는 이제 문장 안에 문장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럴 때에도요. 그냥 순서 똑같다. 이건 참고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접 의문문 진짜 물어볼 때랑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때랑 순서 잘 지켜서 한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물어보죠. 밑에 내용 보니까 너왜 이렇게 화났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의문사 다음에 동사 먼저 와야죠. Are you so angry? 이렇게 갑니다. Why are you so angry? 너왜 이렇게 화났니? 이번에는요, 말해달라. 그러면서 물어보는 내용이 요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너왜 그렇게 화났는지를 말해달라는 거죠. 의주동으로 갑니다. Why you were. 의주동. 왜 네가 그렇게 화났는지를 나한테 말해달라. 요렇게. 위에 거는 직접 물어보는 거, 밑에 거, 요거를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물어본다, 이거죠. 되셨나요? 자, 요거 복습하고 다시 올게요. 자, 문법책의 단골손님, 간접 의문문을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기억할 건딱 하나입니다. 보이시죠? 의주동입니다. 순서를 의문사, 주어, 동사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요. 많은 문법 문제들, 또 서술형 문제들 다풀수 있습니다. 문장들 위주로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거는요. 이제 비교 표현이다, 그쵸? 근데 이제 뭔가 조금 뭐랄까요? 기본적인 표현에서 벗어나 있는 조금 이제 추가로 우리가 알아볼 것들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집중 한 번만, 파이널 집중 딱한 번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진짜 안 어려워요. 얘네가 이제 비교에 대한 추가 문법인데요. 원래 as 있잖아요. 요거 as 원급 as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as expensive as 하면요.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싼 면에서 같다라는 건데요. not을 하나 붙였습니다. not 붙이면요. 의미가 달라지겠죠.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하자면은 less than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볼게요. 하나씩 먼저 볼게요. 원래 not이 없을 때는요. silver는요. 골드만큼 비싸다라는 건데 not이 붙으면 은은요. 금만큼 값이 비싸지 않아. 그 말은 당연히 그 은은요. less expensive 덜 비싼 거죠. 그리고 금은 More expensive, 더 비싼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not 붙였을 때 변화 일어나는 거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상급의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한국말이 막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게 X가 가장 뭐뭐하다. 그러니까 X를 최상급으로 제일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문장을 먼저 딱 놓고서요. 우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이해할 거는요.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가 맞느냐. 그리고 제일 쉽게는 예죠. 텀이요. The tallest. 가장 키가 커요. 가장 키가 큰 선수입니다. 우리 팀에서요. 탐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키가 제일 큰 거야. 이게 탐이야. 이게 지금 다 같은 말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요. No other 가네요. 다른 어떤 선수도요. 우리 팀에서요. As 원급 as 썼습니다. 탐만큼 키가 크지가 않아. As는 같다라는 건데요. No를 썼기 때문에 이게 부정이 돼야 돼서요. 우리 팀에 있는 다른 어떤 선수도요. 탐이랑 키가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탐보다 작다가 되면서 이거 같은 말 맞죠. 그 다음에 No other 똑같이 시작합니다. No other player on the team. 이 팀에 있는 어떤 선수들도요. 다른 어떤 선수들도요. 탐보다 키가 더 크지 않아요. 그 말은 탐이 제일 크다. 이렇게 되는 거. 요거는 원급, 요거는 비교급을 이용해가지고요. 최상급을 나타내 본 거고요. 이것도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Tom is taller than any other player on the team. 이렇게 가죠. Tom은요, taller, 키가 더 커요. 누구보다? Any other player, 다른 어떤 플레이어보다도요. 팀에서요. 그러면 그 팀에 누구를 데려와도 지금 얘가 탐이 더 키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탐이 키가 제일 크다라는 표현을 완성해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263쪽, 쌤도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 위에 이제 뭐 no other as x나 no other 비교급 more than x나 그리고 이제 x가 더 뭐뭐하다 than any other이라고 하는 표현을 어렵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어요. 요게 이해가 완벽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된 거고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요, 여러분. 저기 중학교 때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나 요게 이제 객관식으로 나가기보다는 주관식으로 이거랑 똑같은 문장을 써라. 해서 이런 거 이용해서 써라라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35번 같은 경우에는요. 딱 봤을 때 어렵다는 느낌은 사실은 잘못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쓰는 연습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쓰라 그러면 잘못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넘겨보시면요. 264쪽이랑 여기 보면은 쓰는 게 굉장히 많이 있죠. 이거 다 써보셔야 됩니다. 많이 안 써보면은 굉장히 나중에 손해봅니다. 싹다 써보시고요. 틀리는 부분들 전부 다 고쳐주시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엑서사이즈 A번에서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딱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되게 많이 준 거고요. 지금 보통의 시험 문제는 안 주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원급만 해서 이렇게 막다 써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치타가요. 최상급이죠. The fastest, 가장 빠른 애니멀, 동물입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요. 얘가 최고다라는 걸 나타내 줘야 되잖아요. 원급을 써서 나타내는 거는 이게 아무것도 없으면 쓰기 어렵다고요. 연습 많이 하셔야 된다고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동물들도요. 치타만큼 빠르지 않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자, 해볼까요? As fast as the cheetah. 요렇게 쓰시면 됩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동물들도 치타만큼 빠르지가 않으니까, 빠르기 면에서 가치가 않으니까, 얘가 제일 빠르다. 요렇게 되는 거고요. 비교급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동물들도요, 더 빠르지 않아요? Faster than 하지 않아요? 그럼 치타가 제일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치타는요, 다른 어떤 애들보다도 더 빠르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Faster than, 더 빠른데 요게 핵심이죠. Any other.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도 치타가 빠르다. 이렇게 되면은 전부 다 치타가 제일 빠르다. 완성이 됐고요. 자, 우리 방금 배운 내용들 정리 한번 하고 마칠게요. 자, 비교급 최상급을 좀 응용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고 계신 요겁니다. No other player on the team is as tall as Tom 하면서 하는 요 부분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탐이 제일 크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들이 전부 다 같은 의미가 된다라는 거
눈으로 이해하는 건 기본이고요. 많이 써보시면서 이거 같은 의미라는 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우리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자, 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이게 레벨업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힘든 거는 곧 나에게 다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레벨업 됐으니까 이게 또 다르게 보여요. 처음에는 이게 오프닝 때볼 때는 그냥 뭐 이게 뭐 그래 대충 해석이 되는데 이게 뭐지라고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아 이거 그거잖아. 저기 최상급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노화돌 디저트가요. 더 맛있진 않다. 치즈케이크보다 비교급 이용하면 되겠네요. More delicious가 delicious의 비교급이고요. 여기는 than 써가지고 뭐뭐보다 나타내면 됩니다. 어떤 디저트도요. 치즈케이크보다는 맛있지 않다. 영어로는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이거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 넘어서서 많이 써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많이 써보시고 그 흔적들, 땀의 흔적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사진 찍어서요. 요 태그로, 그래머 코치 태그로 또는 제 이름 태그로 예, SNS에 글 남겨주시고요. 제가 쫓아가서요. 여러분들이 뭐 제주도에 있든 강원도에 있든 가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같이 갈게요. 이제 두 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당연히 오실 거죠? 복습 잘하시고 우리 다음 강의 만날게요.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벌써 4강으로 진입하게 되셨습니다. 4강 역시 문장의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이고요. 저희 바로 한번 기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다뤄볼 기출 문제는요, 13번입니다. 13번, 2023학년도 10월 학력평가 29번 문제 한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요. Dr. Joseph Bell was a professor of medicine at the University of Edinburgh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Dr. Joseph Bell 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교수님이었는데요, 의학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에서? Edinburgh 이라고 하는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로 계셨다는 분입니다. 자, his students were amazed by his astonishing power of observ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교수님의 학생들은요,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뭐에 의해 에서 놀랐냐면요. 그의 아주 뛰어난 능력 때문에 놀랐다고 하는데 of obser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observation 뭐죠? 관찰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굉장히 뛰어난 관찰력에 굉장히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요. He seemed able to determ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결정할 수, 즉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요.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냐면요. What patients did for a liv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요. Or what illness they might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대. 자, 근데 어떻게? Simply by glancing in their dire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있는 쪽을 그냥 살짝 흘낏 한번 봄으로써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대단하신 분이네요. 그렇죠? 자, 그럼 1번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 건데, 네이에 지금 그어져 있습니다. 즉 대명사인데, 이때 네이라고 하는 대명사 쓰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at illness they might have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 환자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지를 결정할 수, 즉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they 무엇을 받아주고 있는 거죠? 앞에 나오는 patient라고 하는 복수 명사 잘 받아주고 있습니다. 즉 they라고 받는 게 당연하다고 볼수 있겠지. 자, 그럼 1번 오케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쵸? 자, 세 번째 문장 보면요. One time, 하루는 he concluded that a patient had walked across a golf course on the way to the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박사님이 하루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요. A patient, 그 환자가 걸어왔다는 판결을 내렸대요. 판단을 내렸대요. 뭐 하는 도중에 on the way to the doct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의사에게 오는 중에 골프코스라고 하는 그 골프장을 거쳐서 오셨죠?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2번이 바로 연달아서 나오고 있거든요. 2번이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헤드 플러스 PP예요. 여러분, 헤드 플러스 PP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 예? 과거 완료 아닌가? 라고 하는 거 떠오르시죠? 자,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 우리 언제 쓰죠?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거는 우리 타임테이블 한번 그려보면요. 과거가 얘들아, 여기라고 쳐봅시다. 과거가 여기였을 때, 과거보다 더 이전에 발생한 사건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할 겁니다. 즉,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이 과거에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과거 완료 쓴다고 배웠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왜 과거 완료를 쓰게 되었는지 한 번만 살펴볼게요. One time he concluded,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다 라고 지금 동사가 과거 동사로 쓰여지고 있어.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린 것보다 그 환자가 의사에게 오는 길에 골프장을 거쳐서 온 것이 더 앞선 시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야? 아, 골프장 거쳐오셨네요. 라고 결론을 내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골프장을 거쳐온 게 사실 여기서 따지면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 대과거에 발생한 사건, 즉, 골프장을 거쳐온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의사가 결론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는 과거 완료 쓰여진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가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요. Simply by looking at his sho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환자가 신고 온 신발만 딱 보고, 아, 골프장 거쳐서 오셨네요?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분 어떤 분이에요? 뭔가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구나 라고 하는 거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One of Bell's students was particularly impressed with his teacher's 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벨 박사의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유달리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에 감명을 받았냐면요. With his teacher's abil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능력에 되게 감명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he filled up notebooks with examples of what he called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그는 어떤 노트에다가 가득 예시를 적기 시작한 거죠. 자, 어떤 예시를 적기 시작했냐면요. What he called, 그가 뭐라고 불리는 예시들을 다 적어놨냐면 벨 박사의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오싹한 그런 디테일들, 아주 세부 능력들을 관찰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예시들을 다 모아놓은 노트북, 즉 뭔가 노트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번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여러분, 바로 저번 시간에도 많이 했었어. what의 밑줄이 그어지면 일단 우리 뭐볼 거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볼 거예요. 자, 앞에 선행사가 있나요? 앞에 선행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케이, 1차는 통과됐어요. 앞에 선행사 없고, 그럼 뒤에 문장이 어때야 될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지 관계대명사 what이 성립이 돼야 되잖아요. 자, 뒤에 문장을 한번 볼게요. He called something Bell's eerie trick of spotting details 라고 나올 수 있잖아. 자, 그 말인즉슨 뒤에서 어떤 자리가 지금 비어 있어?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네. 그치? 그래서 그는 불렀다. 그것을 어떤 앞에 나오는
목적어 부분이 비어있네. 자, 그래서 여기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자리도 비어있으니까 여기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자리가 맞네. 그치? 자, 그래서 그가 아, 벨 박사의 이런 엄청난 관찰 능력에 대해서 적은 그런 노트를 가지고 다녔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The student eventually went into practice himself outside Lond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생은 마침내 스스로 한번 연습을 해보기로 한 거죠. 런던 바깥으로 나가서 한번 스스로 연습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When business was slow, he filled his spare moments by writing stori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사업이 약간 slow 됐다는 말은 조금 이제 수월해졌을 때, 뭔가 아 한가해졌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의 사업이 조금 한가해졌을 때 he filled his spare moments 이라고 하면 그는 그의 여가 시간을 뭐로 채우게 되었냐면요. by writing stories, 이야기를 적은 거죠. 그래서 아 뭔가 일이 조금 한가해질 때마다 그는 이야기를 적었는데 He took Dr. Bell's power of perception 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는 그 벨 박사의 인식의 힘, 즉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알아챌 수 있는 힘을 가져다가 and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의 이러한 능력들을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나 퀴즈 하나만 내도 돼? 이때 등장하는 them은 누구예요? gave them to a character of his own making 이라고 나올 때 저때 them은 Dr. Bell's power 이라고 나오면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Dr. Bell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힘, 뭔가 지각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에다가 부여해주게 된 거죠. 자, 그런데 a character, 그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냐면 who made the young doctor Arthur Conan Doyle famou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그가 만들어낸 그 캐릭터는 만들었다. 그 어린 의사, 의사 이름인가 봐요. Arthur Conan Doyle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famous around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4번의 밑줄이 famous에 그어져 있어요. 자, famous. 품사가 뭐죠, 여러분? famous의 품사는 형용사죠. 자, 그럼 형용사가 올바른 자리에 들어가 있어? 라고 하는 문법 문제잖아. 그러면 문장을 한번 봤을 때 make라고 하는 동사는 우리 사역동사, 오형식 동사라고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make the young doctor famous 라고 하는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지. 우리 1강에서 한번 짚었었어. 맞죠?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가는 거 너무 괜찮습니다. 따라서 famous가 나오는 거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그 Arthur Conan Doyle이라고 하는 아주 어린 의사를 유명해지게 만들어 주었대요. 뭐가? 그가 쓴 그 캐릭터가 유명해지게 만들어 줬나 보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때 Arthur Conan Doyle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추리소설 셜록 홈즈를 쓴 그 저자 이름이 그 Arthur Conan Doyle이거든요. 뒤에 나오는데 And so the professor, 그리고 그 교수님, 교수님은 교수님인데 어떤 교수님이냐면 who made even the most complex diagnosis seem elementar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가장 복잡해 보이는 그런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드는 교수님. 그럼 그 교수님은 어떤 교수님이야? 되게 뛰어난 교수님이죠. 그쵸? 자, 그래서 가장 복잡한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교수님은요. Becoming the inspiration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 Sherlock Holmes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문장을 다 읽었는데 얘들아,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어디 있을까? 주어는 the professor 부분인 것 같고 뒤에 나오는 who가 elementary까지 묶어서 앞에 나오는 주어를 수식해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동사가 없네. 자, 그러면 이 becoming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지우는 대신에 동사를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치? 이 주어와 일치하는 동사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자면 그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는 진단도 기초적인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 교수님은요. Become the inspiration.
뭐가 되었다? 영감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에 있어서의 영감이 되어 주었냐면요. For fiction's greatest detectiv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detective 하면 여러분 탐정이잖아요. 셜록 홈즈라고 하는 그 소설의 가장 훌륭한 탐정에 뭐가 되어 주었다? inspiration, 영감이 되어 주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때 becom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여러분? 동사인 became이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과거 형태로. 오케이? 자, 그래서 동사가 없네? 동사 만들어줘라고 하는 부분은 솔직히 우리 이집언 다섯 과 내내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4번입니다.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문제고요. 한번 1번 문장부터 보시자면요. Consider the Wizard of Oz as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 혹시 아시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해주는 것 같은데요. 한번 상상해봐라, 생각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즈의 마법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그 오즈의 마법사를 뭐로써 생각해보래?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as보다 뭐뭐로, 즉 전치사의 쓰임이다, 그치? 자, 그래서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뭐로 생각해 보냐면요. A psychological study of motiv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의 psychological study 뭐죠? 심리학적 연구죠. 그래서 아, 오즈의 마법사 이야기를 동기부여의 심리학적 연구라고 생각해 봐라 라고 지금 키워드를 던져주고 있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 더 내려가 볼까? Dorothy and her three friends work hard to get to the Emerald C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도로시와 그세 명의 친구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죠. 자, 그래서 overcoming barriers,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엇을 overcoming barri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온갖 장애물들을 극복해내고 그리고 persisting against all adversaries, adversary라고 하면 적이거든요. 모든 적을 다 무찔름으로써 이 에메랄드 시티에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어. 자, 그랬는데 they do so. 그들은 그것을 했다. 얘들아, 이때 대동사 나오고 있거든? 그것을 했다가 뭘 받을까 도대체? 위에 문장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바로 overcoming barriers. 그치. 그들은 뭔가 장애물을 다 극복해 내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적을 상대로 다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행동을 했대. 왜 도로시와 그세 명의 친구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냐면, Because they expect the wizard to give them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냐면 그 위대한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 거지. 그들에게 무엇을 줄 것을 기대했냐면 what they are mis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겠지? 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에메랄드 시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야. 오케이. 내용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왜 them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러면 그들은 기대했다. 그 wizard, 그 마녀가 아니죠. 마법사죠. 그 마법사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는 것을 기대한 거잖아요. 얘들아, 여기 어떤 트릭이 숨어져 있냐면 출제자가 여기 them이 올 자리일까? themselves가 올 자리일까?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 themselves는 우리 제귀 대명사라고 알고 있지. 그러면 어디에 소가 넘어가라고 낸 거냐면 여기 바로 앞에 they가 있거든. 그치? 자, 그러면 이때 they랑 저때 them이랑 목적어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 themselves 써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지금 속이려고 이 문제를 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되죠. 이 문장의 진짜 주어는 누구냐면 의미상의 주어는 the wizard입니다. 그치? 그래서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잖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의미상의 주어는 wizard, 마법사입니다. 자, 마법사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 부분에는 그들에게 없는 것을 줄 것을 기대한다 라고 나오면 되겠죠. 자, 그러면 저기 제귀 대명사가 들어갈 게 아니라 일반 대명사가 들어오는 거 너무 잘 들어왔어.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답만 풀지 마시고, 얘를 왜 냈을까? 출제자가. 얘를 왜 무엇과 헷갈리라고 낸 걸까? 라고 하는 포인트를 반드시 생각하고
풀어보시면 나중에 정답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따라서 아, 얘는 제귀대명사 올 자리인지 한번 물어보려고 한 거네 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nstead, 그 대신에 wonderful and wise wizard makes them aware that they, not he, always had the power to fulfill their w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 대신에 아주 훌륭하고 현명한 마법사는요 makes them, 그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만들었냐면 aware 하면 얘들아 뭐야? 깨닫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시와 그 친구들이요. 아, 내가 에메랄드 시티에 가면 마법사가 우리가 없는 거 잔뜩 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그 현명한 마법사가 어떻게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냐면요. 그가 아니라 그들이 항상 had the power,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준 거지.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to fulfill their wish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행시킬 수 있을 만한 힘을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은 이해가 된 것 같고, 자, 2번에 to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도대체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으로 쓰인 건지 한번 살펴봐야겠지. 자, 바로 앞에 the power 이라고 하는 힘,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to 부정사는 뒤에서 the power, 명사를 꾸며주고 있네. 힘은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그들 스스로 그들의 wishes,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의 to 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죠. 형용사적 용법으로 명사를 뒤에서 후치수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아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적 용법?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2번도 동그라미 치고요. For Dorothy, 도로시에게 있어서는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is not a place, 단순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but a feeling of secur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었대. 그래서 도로시에게 있어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 안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a comfort with people she lo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자, it is wherever her heart 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집이라고 하는 곳이요. 어디든지 있을 수 있었는데 어디든지 her heart is 그녀의 마음이 있는 어디든지 집이 사실은 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The courage the lion wants,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and the emotions the tin man dreams o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문장이 너무 복잡한 것 같지만 얘들아 차근히 한번 따져봅시다. The courage, 용기는 용기인데 사자가 원한 용기. 얘들아 다들 각자 원하는 게 있어서 지금 에메랄드 시티로 떠났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사자가 정말 원한 용기 그리고 the intelligence, the scarecrow longs f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허수아비가 정말 학수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and the emotion, 감정은 감정인데 양철맨이 dreams of, 꿈꾸던 그 감정들이라고 하는 거. 자, 그럼 문장 구조가 이제 조금 보여? 그치? 자, 그래서 lion wants, 그 사자가 원하는 용기, 그리고 그 허수아비가 고대하던 지능, 그리고 양철인간이 정말 꿈꾸던 그 감정이라고 하는 거.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명사만 3개 나왔어. 그러면 이 전체 문장에서 뭘 찾아야 될까, 우리? 동사 찾아야겠지. 자, 그럼 동사를 한번 두두두두두 찾으려고 해봤더니 누가 봐도 3번이 너무 의심스럽게 여기 있잖아, 그치? 자, 지금 여기서 첫 번째 동사 등장했고 두 번째 동사 등장했고 얘들아 세 번째 동사 등장했는데 동사가 없어. 그러면 이때 이 being을 뭐라고 바꿔주면 된다? 주어가 벌써 세 개 나왔으니까 비동사 are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모든 캐릭터들이 원하는 각각의 이런 것들은요 are attributes라고 하면 얘들아 속성이란 뜻이거든요. 속성은 속성인데 they already possess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3번으로 이미 나왔습니다. 그치? 여기서도 어떤 문제였냐면

0: 문장에서 동사 찾아봐라고 하는 문제였잖아요, 여러분. 그치? 얼마나 동사 찾는 게 중요한지 알고 계시겠죠, 이제? 자, 그래서 이것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1: They need to think about these attributes not as internal conditions 이라고
0: 나오고 있으니까 그 캐릭터들은요, 이러한 속성들을 뭐로 생각하면 안 되냐면 internal cond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적인 조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뭐로 생각해야 된다? positive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대요. 자, 그런데 그 긍정적인 방향에서는요,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문법 한번 볼까? 얘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올 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이 뒤에다가 문장 뒤에 붙여보라 그랬어. 그치? 자, 그럼 한번 붙여볼까?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in positive ways. 라고 붙였을 때 문장이 깔끔하게 잘 떨어지니? 잘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죠? 자, 한 번만 다시 봐봐. They are already relating to others.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이다. 어떤 방식으로? In positive ways. 긍정적인 방식으로. 라고 하니까 해석이 매끄럽게 진행되죠.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얘도 괜찮은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after all, 결과적으로 봤을 때 didn't they demonstrate those qualities on the journey to us? 라고 나오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네. 자,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 자질들을? 이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그들이 정말 갖기를 원했던 그 특성들을 이미 보여주지 않았어? 오즈로를 향하는 그 여정에서?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물어보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답을 알고 있죠. 그치? 그들은 사실 오즈를 가는 그 여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러한 속성들을 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런데요.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이때 journey라고 하는 오즈로 향하는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거야. 자, 그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기부여를 받은 건데 왜 얘네들이 이 여정을 떠나게 됐어? 그런 속성들을 갖고 싶어서 떠나게 됐잖아. 그치? 자, 그런데 이러한 여정들은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는데요. 뭐뭐에 지나지 않게, on expectation이라고 나왔으니까 어떤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을 motivated, 동기부여를 받아서 그 여정을 떠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기대가 뭐야? 지금 lion은 뭐를 바란다고 했었죠? 용기를 얻고 싶다고 했잖아. 그리고 허수아비는 뭐를 원한다고 했었어요? 지능을 원한다고 했거든? 자, 그런데 그들이 그러면 기대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기대하는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그 여정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journey라고 하는 여정과 뒤에 나오는 motivated 동기부여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지금 수동의 표현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그 journey,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미 모두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잘 보여주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때 motivated 수동 표현으로 과거 분사가 나온 거 너무 잘 쓰였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 On expectation. 근데 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an idea, 생각이래. 뭐에 대한 생각이냐면 the future likelihood of getting something they wan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미래에 가질 가능성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는 expectation, 기대라고 부르는데 그 기대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된그 여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줬다? 그들이 이미 그 모든 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끌어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과거 분사가 오는 표현 괜찮아?라고까지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솔직히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 15번 문제 한번 볼게요.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요. An interesting aspect of human psychology i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심리학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요, that 이하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나 봐요.
1: We tend to like things

more and find them more appeal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경향이 있대? 어떤 것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find them more appeal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뭐가

더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뭐 하기도 한데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렇다고 봤을 때 1번 appealing 저기 들어갈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find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 목적어 자리에 them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appealing이 들어가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야? 목적격? 보어 자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이젠 식은 죽 먹기다. 그치? 너무 쉽게 맞다는 거 보실 수 있겠네. 자, 그렇지.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딱 처음 봤을 때 뻔하지 않은 걸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느낀대. 그런데 this is certainly true in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에서도 당연하게 이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건가 봐요. 음악 얘기가 나오나 보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e might hear a song on the radio for the first time. 우리는 라디오에서 어떤 노래를 처음 들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 that catches our interes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우리의 흥미를 딱 끄는 노래를 처음 라디오에서 한번 들어봤다고 해봅시다. And 그리고 decide we like it. 그리고 결정한대요. 아, 나이 노래 좋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대. 자, 그러면 이때 decide라고 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앞에 나오는 등위 접속사 and랑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살펴봐야겠다. 자, 그러면 이 and가 decide라고 하는 동사와 누구를 연결시켜주고 있는 걸까? 쌤이 너무 큰 힌트를 줬어. 그치? 앞에 나오는 here 이 부분이랑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라디오에서 처음 듣는 노래를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결정할 수도 있다. 뭐라고 결정하냐면, 나이 노래 좋다. 라고 결정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문장이었네. 자, 그러면 might라고 하는 조동사 뒤에 here이라고 하는 동사, 그리고 decide라고 하는 동사 잘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then the next time we hear it, 그리고 다음번에 우리가 그 노래를 또 들었을 때 we hear lyrics we didn't catch the first tim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첫 번째 듣지 못했던 가사가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그랬는데 or we might notice what the piano and drums are doing in the backgroun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듣지 못했던 피아노랑 드럼이 배경음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제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지. 처음 들었을 때는 이 노래 좋은데? 라고 했는데 두 번째 들었을 때는 가사도 들리고 피아노 소리도 들리고 드럼 소리도 들리고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we might notice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다. 무엇을 알아차릴 수 있냐면 정말 이제 what 나오는 거 너무 얘들아 즐겁다. 매 문제마다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뭐가 없고 선행사가 없고 선행사 없어요? 없죠. 동사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그치? 관계대명사가 들어와야 되니까. 불완전한지 한번 볼까? The piano or drums are doing something in the background. 목적어 부분 없네.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목적어 부분도 없으니까, 얘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맞네. 맞죠? 이제는 진짜 what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면서 푸셔야 돼요. 정말 많이 풀었거든, 우리. 그치? 자, 그래서 a special harmony emerges that we missed before. 그래서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는 놓쳤었던 그 아주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지. 자, 얘는 솔직히 너무 쉽죠? 동사인데 앞에 나오는 주어랑 잘 맞춰져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주어가 너무 짧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조합, 특별한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한다. 단수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 동사 오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거저주는 문제였네요. 6번이요. We hear more and more and understand more and more with each liste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각각 들을 때마다 더 많은 것들을 듣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sometimes 가끔씩은요,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the more fond of that 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이 문제를 보고 아마, 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 자,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 얘들아 너네한테 조금 익숙한 문장 구조거든요. 더비교급, 더비교급, 더비더비라고 부르죠, 우리.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뭐뭐 하다라고 우리 해석하잖아. 자, 그런데 가끔씩은 the longer tha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엇이 그 예술 작품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이라고 하는 해석이거든? 조금 어렵지.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아까 전에 노래에 대한 예시가 나왔잖아. 그러면 노래에 대한 예시를 생각해 봤을 때, 노래를 내가 한번 들었을 때랑, 다섯 번 들었을 때랑, 열번 들었을 때랑 다르다 그랬어. 그치? 더 들을수록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그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그들이 가진 중요한 세부 요소들을 다 공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되겠어? The more fond of that thing we beco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좀 더 많이 좋아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 구조인 거죠. 그래서 문장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런데 여기 넷의 밑줄이 그어져 있고 얘가 맞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엄청나게 집중을 많이 한 친구들은 조금 기억에 나는 게 있을 수도 있어. 더비교급이 나오면 얘들아 당황하지 말고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봐 라고 하는 내가 말을 한번 했었거든? 언제는지 잘 기억 안 나지. 그럴 줄 알고 가져왔어요. 여러분, 체크업 테스트 7페이지에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7페이지에 있는 체크업 테스트 한번 보세요. 그 문제 중에 B의 8번 문제를 보면요. 더비교급이 똑같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The more clues we solve, 우리가 더 많은 해결 실마리를 풀면 풀수록 The easier we find this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때 더비교급인데 여기서 this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 혹시 기억날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 본다고 했어. 왜냐면 비교급이 있으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바꿔보기로 했냐면 We find this easy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이런 식으로 우리 바꿔본다고 했었었거든?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자, 뭐가 쉽다는 걸 찾을 수 있냐면, to fill in the missing features 라고 해서, 얘들아, 여기 이 부분이 뭐지? 진목적어다. 그치? 잘 대답하셨죠? 우리는 찾는다. 그것이 쉽다는 것을 이라고 해서 여기 목적어 부분인데 목적어 부분에 있는 것을 뒤로 빼버린 거지. 왜? 너무 기니까. 자, 그러면 얘가 진짜 목적어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돼? 가목적어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this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it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1강에서 했었어. 기억나? 기억을 조금 되살려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더비교급이 있을 때 원래 문장으로 되돌려보자라고 한 이유는 문장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라고 했어. 자, 그러면 여기도 비교급이죠. 비교급이니까 우리 원래 문장으로 한번 되돌려볼 거야.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면요. 여기는 that부터 나오겠네. 그러면 that takes longer for a work of art to reveal 이라고 하는 이 문장으로 넘어가면 되겠네. 그치?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자, 주어 부분이 that이고, 그치? takes longer 이라고 하는 동사 부분 있는데, for a work of art, 그 예술 작품으로 하여금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든대. 뭐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드냐면,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우리에게 밝혀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수록 이라고 하는 해석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얘들아, 이때 이 to reveal 이 부분은 뭐야? 이 부분이 진주어지. 진짜 주어. 이 문장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얘는 뭐여야 돼? 가짜 주어여야 돼. 가짜 주어에는 뭐가 들어가? it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that이 들어갈 게 아니라 가주어 it을 넣는 게 맞겠지. 자, 그래서 the longer it takes for a work of art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라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왜? 진짜 주어가 이 to reveal all of its subtleties to us 이 부분이 진짜 주어이기 때문이지. 오케이? 얘들아, 이 문제가 지금 상 문제로 배치되어 있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더비교

급 더비교급을 원래 문장으로 바꿀 줄도 알아야 되고, 원래 문장으로 바꾼 다음에 진주어가 누군지, 그러면 가주어로는 어떤 애를 데려와야 되는지까지 다 알아야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저번 시간에 했던 것까지도 같이 가져왔거든, 쌤이. 그러니까 반드시 복습 철저히 해보시는 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15번은 정말 복습 꼼꼼히 하셔야 돼요.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21학년도 사관학교 21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 꽤 길어요. 그치? 첫 번째 문장.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뭐 하나 제안하고 싶어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무엇을 제안하고 싶냐면 When our heads are filled with judgment and analysi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가 이러한 판단이나 아니면 이러한 분석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자, 근데 어떤 판단이고 어떠한 분석이냐면 that others are bad, greedy, irresponsible, lying, cheating, polluting the environment,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or behavior일까, behavioring일까? 이제 이 부분인데 얘들아 너무 길고 잘 모르겠다. 자, 첫 번째 일단 이 대시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I would like to suggest that 할때 이때 대신 뭘까? 접속사 대시예요. 왜?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게 지금 잘 빠지고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 대신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이 대신 뭘까, 얘들아? Judgment and analysis이라고 하는 앞에 추상명사가 있어. 추상명사가 있고 뒤에 문장은 완전하게 빠지는 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동격의 that이라고 부른다고 했었습니다. 대답하셨으면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이 대시 쓰여져 있는데 조금 쓰임이 달라. 그치? 자,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아, 다른 사람들 정말 나빠. 다른 사람들 정말 탐욕스러워. 책임감도 없고, 거짓말하고 있고, 사기치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polluting the environment, 우리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valuing profit more than life, 우리의 생명보다 더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그리고, or behave일까, behavioring일까, in other ways they should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하지 않아야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어까지 지금 말하고 있어. 그런 판단들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채웠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봤을 때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or behaving. 지금 다 분사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혼자 동사 형태가 나오면 안 되죠. 지금 왜? or이라고 하는 등이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lying, cheating, polluting, valuing 그리고 behaving이라고 하는 ing 형태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있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을 때 Very few of them will be interested in our need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very few of them은 그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들 중에 very few니까 거의 뭐뭐 안타라고 해석하면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 우리의 욕구에는 관심도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어떨 때? 우리의 머릿속이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오케이. 그랬을 때, if we want to protect the environment, 우리가 만약에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면, 그치?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고 싶고, and we go to a corporate executive with the attitud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서, 우리가 그 기업의 경영진들한테 이런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어떤 태도로 다가가서 말을 했냐면,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바로 이 지구를 죽이고 있어요. 라고 하는 너무 공격적인 태도로 지금 나가고 있어. And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신은 이런 식으로 땅을 그렇게 abuse,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네. 그치? 태도가 지금 조금 세요. 맞죠? 자,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of getting our needs met 혹은 to meet. 둘중 하나를 고르는 건데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have impair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동사가 얘들아 have impaired라고 나오고 있거든. 우리는 아주 극심하게 손상을 시킨 거죠. 무엇을 손상시켰냐면 우리의 기회를 손상시킨 거야.
우리는 지금 환경을 보호하고 싶어가지고 기업 임원진들한테 가가지고 당신 말이야.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어라고 공격적으로 말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거의 우리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기회는 기회인데 어떤 기회냐면 of getting our needs to meet일까, met일까라고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get이라고 하는 동사 다음에 our needs가 나오고 있어. 우리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질 그 기회를 거의 손상시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 그러면 이 욕구의 입장에서는 충족이 되어 지는 거지. 즉, 수동의 의미를 가져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러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수동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과거 분사가 와야지.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의 기회는 아주 극심히 손상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오케이. 자, 세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고 있는 것 같아. It is a rare human be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rare human being은 사실 거의 없다는 거죠. 굉장히 희귀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굉장히 희귀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희귀한 사람이냐면 who can maintain focus on our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지. 자, 언제 우리의 욕구에 집중할 사람이 거의 없냐면 when we are expressing them through images of their wrongnes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잘못한 그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 당신 이것도 잘못했고요, 저것도 잘못했고, 이것도 잘못했어 라고 그들이 잘못한 바를 이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표현할 때그 사람들이 우리의 욕구에 그 욕구를 focus on, 집중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지. 왜? 이미 내가 공격을 받았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of course, 당연히, we may be successful, 성공할 수도 있지. 이렇게 막 공격적으로 말했을 때, 성공할 수도 있어. In using such judgment,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To intimidate people into meeting our nee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intimidate 하면 약간 협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약간 협박함으로써 이러한 판단을 사용해서 성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뭐 하는데 성공할 수 있냐면요. meeting our need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가진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수도 있지. 다른 사람을 협박해서. 자, 그랬을 때 if they feel such 혹은 so frightened 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혹은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혹은 너무 부끄러워서 that they change their behavior 라고 쳐봅시다. 그들이 너무 겁을 먹었어. 우리가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더니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나도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면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됐 보여? 셋을 보면 우리 짝꿍이 하나 생각나지? 무슨 짝꿍이 생각나? 소댓 구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 그래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었거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나도 겁을 먹고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바꾼다고 했다면 이라고 해석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말하자면 소는 얘들아 품사가 뭐야? 부사죠. 부사기 때문에 뒤따라 나오는 frightened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such가 나왔잖아, 얘들아. such는 품사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는 뒤에 명사를 수식해 줘야 되는데 얘는 명사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such는 못 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such는 못 오고 so는 올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들의 행동을 바꿨더라면, we may come to believe that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it is possible to win. 아, 이길 수 있네. 어떻게 함으로써 이길 수 있냐면, by telling people what's wrong with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잘못한 점을 말함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수 있겠고요. 우리의 오늘 마지막 문제, 17번 한번 볼 겁니다. 2020학년도 4월 학력평가 29번 문항이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자면,
Mental representation. 여러분, mental representation은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상상해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것은 mental image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것이냐면 of things that are not actually present to the sen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감각에 실제로 보여지지는 않는 그런 심상 같은 거래. 아, 뭔가 처음부터 너무 어렵다. 그치? 자, 그래서 심적 표상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 떠올리는 것은 뭐냐면 심상인데 어떤 것을 떠올리는 거라고? 우리가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떠올리는 것을 우리는 심적인 표상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문장부터 얘들아 다 이해할 필요 없어. 어차피 가면서 천천히 다시 설명해 줄 거거든. 자, 이번 문장. In general, 일반적으로 봤을 때 mental representation, 이런 심적 표상은요, 도와줄 수 있대. 우리가 뭐 하도록 도와줄 수 있냐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대. 아, 배움에 도움이 되는구나, 심적 표상이. 그랬을 때 some of the best evidence for this comes from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것의 best evidence 하면 뭐야, 얘들아? 가장 좋은 원리죠. 근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근거는 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럼 이때 이것은 뭐예요? 심적 표상이 배움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근거 중 몇몇은 이라고 주어가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다?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앞에 주어랑 잘 맞춘 거 맞아? 이거 확인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너네는 앞에 어떤 주어에다가 이 동사를 맞추실 거예요? 즉, 찐 주어를 누구로 잡으실 거죠? comes가 동사로 나왔으니까 이때 some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of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좋은 접근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지금 some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사입니다. 즉, 뭔가 부분만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자, 이때 부분만 보여줄 때는 이 바로 뒤에 나오는 명사에 동사를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래서 comes라고 하는 동사가 누구에다가 맞춰야 되냐면 evidence라고 하는 진짜 주어에다가 맞춰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얘들아, evidence 혹시 무슨 명사인지 알까? 불가산 명사예요. 셀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주어에다가 맞췄으니 당연히 단수 동사가 오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아, 이런 심적 표상이 우리가 배운 데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에 가장 좋은 근거는 comes from 어디서 등장할 수 있냐면요, the field of musical performa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음악 연주에서 나올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음악 연주에서 several researchers, 몇몇 연구자들은 has examin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평가했대. 자, 그래서 몇몇 연구자들은 평가를 했는데 What differentiates the best musicians from lesser on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최고의 음악가로부터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을 한번 조사해봤나 봐요. 아, 정말 어떤 것이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고 어떤 것이 덜 최고의 음악가를 만들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조사해봤다고 합니다. 자,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뭐 확인할 거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있어요? 없네? 그러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하네. 왜? 동사가 바로 오고 있잖아.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대수로 잘 쓰인 거지. 그래서 아, 정말 최고의 음악가와 최고의 음악가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And one of the major differences, 그들을 가장 차이가 나게 하는 그것들 중에 하나는 lies and the qualities of a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에서 차이점이 났냐면요, 심적 표상의 퀄리티에서 차이점이 났다고 합니다. 자, 심적 표상의 퀄리티인데 the best ones crea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고의 음악가가 만드는 심적 표상의 퀄리티에서 다른 점이 나타났대. 아, 그러면 훌륭한 음악가는 뛰어난 심적 표상을 만들어내는구나 라고 하는 거 조금 이해가 가죠? 그랬을 때 when practicing a new piece 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작품을 연습할 때
뭔가 새로운 작품을 내가 뮤지션으로서, 음악가로서 연습할 때, advanced musician, 더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have a very detailed mental represen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있지. 뭐에 대해서? 그들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그들은요, 이러한 심적 표상을 어떤 데 쓰냐면요. They used to guide their practice. 그들의 연습을 이끄는 데 사용하고요. And ultimately, 궁극적으로는 their performance of a pie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연주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런 뭐를 사용한다? 세부적인 아주 디테일한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여기 practicing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 뭐로 보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접속사도 있고 ing가 나오는 이 부분은 얘는 우리 분사구문이라고 볼수 있겠네. 자, 그럼 분사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한 번만 되돌려 본다면 when advanced musicians practice a new piece 이렇게 바꿨을 수 있잖아요. 바꿨을 수 있으면 얘는 분사구문으로 보는 게 맞겠네. 오케이, 그러면 3번까지도 분사구문으로 완벽하게 다 등장하고 있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봤을 때 특히나 They use their mental representations to provide their own feed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렇게 뛰어난 음악가들은요, 그들의 심적 표상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의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심적 표상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so that they know 그래야만 그들이 알수 있는 거지. How closely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그들이 알수 있게 만드는 거야. 뭐를 통해서?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그리고요, and what they need to do differently to impro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한다? 우리는 mental fit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closely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앞에 보시면 how라고 하는 의문 부사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의문 부사가 나왔다는 말인즉슨 얘 지금 의문사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물음표가 없으니 간접 의문문이겠다. 여러분, 그래서 how closely 다음에 they are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우리 문장 구조 보기 조금 어려우니까 이 의문문을 원래 평서문으로 돌려보자면 how they are close라고 해서 원래 이 closely는 보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애란 말이죠. 자, 얘들아, 근데 보어 자리에 지금 누가 오고 있어? 부사가 오고 있잖아, 얘들아.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절대 올수 없고 뭐가 올수 있어? 형용사나 명사가 올수 있으니까 얘는 closely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 그냥 close라고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so that they know 그들이 무엇을 알수 있냐면요, how close they are to getting the piece r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작품을 올바르게 연주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가깝게 왔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지. 뭐를 통해서? mental representation, 심적인 표상을 통해서. 오케이. 자, 그랬을 때, The beginner and intermediate students may have crude representation of the music 이라고 나오고 있어. 초심자나 아니면 중급 학생들은요, 아마도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음악에 대해서 아주 투박한 심적 표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심적 표상들은요, allow them to tell When they hit the wrong not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껏해야 어떤 정보만 제공해준대? 그들이 언제 잘못된 음정을 누르는지만 알려줄 수 있대.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심적 표상을 원하냐면 detailed 심적 표상을 원해. 그치?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원하잖아.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여기서 초심자들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대? crude representation을 사실 가지면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뒤에 등장하는 that을 봤을 때 앞에 뭐가 있고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어떻고 불완전하고 한거 보니 얘는 우리 뭐로 하고 알수 있다? 아, 관계대명사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네. 그럼 얘는 문법적으로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마무리 지어 보자면요. 하지만 그 초심자나 혹은 중급 학생들은요, they must rely on feedback from their teach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된대.
왜 선생님으로부터 온 피드백에 의존을 해야 되냐면, to identify the more subtle mistakes and weakn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 섬세한 실수나 혹은 더 섬세한 약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이 준그 아주 세부적인 심적 표상을 이용해야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도 정말 많이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을 해가지고 문장의 구조 마무리 될 거거든요. 다음 시간까지 우리 열심히 해서 문장 구조 마무리하고 동사의 쓰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세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를 좀 해볼 건데요. 오. 자, 친구들끼리 뭔가 대화를 나누는데 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 왜죠?
0: 피자 때문이에요. 피자의 진심인 내 친구.
1: 오.
0: 우리 이상하게도 작은 거 하나에 네. 갑자기 너무 막 흥분하고 이럴 때 있지 않나요?
1: 당연하죠. 그리고 아하. 또 먹을 거 앞에서 약간 아하. 빈정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0: 맞아요. 에이. 저는 아마 이거는 그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외국에 살다 오신 분들은 피자 관련해가지고 한국에 오면 피자가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뭐 불고기 관련된 거, 뭐 파인애플
1: 포테이토.
0: 관련된 거. 근데 예. 그게 저도 왔을 때는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은.
1: 아, 그래요?
0: 무조건 피자는 짜야 되고
1: 예.
0: 이렇게 정해진 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항상 해왔었거든요.
1: 토핑도 한정돼 있고.
0: 네. 근데 피자가 갑자기 짜다가 달다? 그러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1: 피자가 아닌 것 같죠.
0: 맞아요. 예. 그래서 아마 외국인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 근데 피자 되게 네. 다양한 종류로 잘 드시던데.
0: 저도 올해 이제 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제는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1: 예, 예.
0: 다 맛있어요.
1: 네. 네.
0: 자, 아무튼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지금 읽으면서 너무 숨이 차요. 힘들어요.
1: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0: 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원래 사실 처음에는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1: 그래요?
0: 네, 이거는.
1: 근데 이거 하와이안 피자 아닌가요?
0: 아, 근데.
1: 있지 않아요?
0: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미국에 있을 때는 무조건 저는 페퍼로니 피자.
1: 아, 그쵸.
0: 뭐 그런 식으로.
1: 컨비네이션.
0: 무조건 짜야 돼요.
1: 아.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휴,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아, 그렇죠. 그러니까
0: 의견이 서로 안 맞고 있는 내용이죠.
1: 또 선호도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
0: 맞습니다. 네. 오케이.
1: 아, 안 되겠다.

0: 재밌네요. 이
1: 네.
0: 피자에 대한 다양한 생각 또 토크로 한번 풀어봐야겠어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슬기롭게
1: 도전!
0: 아,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2: Are you talking about pizza?
0: 피자. 피자, 그 파인애플.
2: Pineapple?
0: On 피자. That is the best. Best
2: What?
0: Tasty.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Ruin?
2: Yeah, ruins the flavor. No way.
0: 어? 뭐야, 망친다는 거야? 잠깐만. 서로 생각이 다른 거를 인정해야겠다.
2: What?
0: 서로 생각이 달라. We are different thought.
2: Yeah.
0: Yeah, so 서로 인정해 주자. 파인애플 피자 오케이?
2: No.
0: 오케이. 인정해 주라고. Understand m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어머. Never sweet?
2: Can never be sweet. Period.
0: 스윗한 거 안 된다는 거야?
2: Period.
0: Period.
1: 제가 개인적으로 피자에 진심인 편이기 때문에
0: 네.
1: 오늘 굉장히 진심 최선 다해서 강의해보겠습니다.
0: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1: Alright,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4: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4: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자, 지금 미션 문장은 뭐 저에게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지만
0: 예.
1: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라고 했습니다.
0: Yes.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말 이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리는 것만큼 뭐 최고는 없어.
1: 최고는 없다. 최고다.
0: 에버가 들어가가지고. 그럼 저는 여기에 파인애플이 없어요.
1: 어.
0: 그러면 파인애플.
1: 오케이.
0: 파인 APPLE.
1: 사과할 때.
0: 예.
1: 오케이.
0: 이렇게.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네.
1: 파인애플 아니에요?
0: 파인인가?
1: 아닙니다. 그냥 혹시나 해봐서 네. 자, 바꿀까 해서
0: 예.
1: 자 지금 맞는지 스펠링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정답 맞습니다.
0: 아유, 잠깐 흔들렸던 제가 너무 수치스럽네요.
1: 그러니까요. 자, pineapple on pizza. 이게 결국에는 피자 위에 올라가 있는 pineapple이 되겠죠. 그렇죠?
0: 네.
1: 그게 최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요. The best thing 하면 최상급 형용사를 명사 앞에 넣음으로써
0: 네.
1: 진짜 이 명사 자체를 최상급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최고의 것이다. 최고의 것. Right? The best thing. 그런데 그 바로 뒤에 뭐가 있을까요?
0: Ever.
1: Ever.
0: Yes.
1: Right. 자, ever가 들어가면 더욱더 최고라는 걸 강조해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태껏 최고의
0: 엄청나네요.
1: 무엇. 네. 여태껏 최고의 무엇이다 라고 엄청 좋아함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0: 와우.
1: 네. 자, 이것으로 예문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와, 이거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0: 오.
1: 이건 최고의 영화다. 여태껏. 어떻게 해요?
0: This movie?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그죠?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Yes.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고요. 다음 거는 제가 제 입으로 하기 민망하지만 마유는 여태껏
0: 네.
1: 최고로 쿨한
0: 네.
1: 선생님이다.
0: 오. Mayu is the best cool teacher.
1: 자, 쿨을
0: The coolest teacher
1: ever.
0: Ever,
1: right?
0: Yes.
1: So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Mm-hmm.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런 거는 막 신나서 얘기할 확률이 높아요.
0: 네.
1: 그래서 ever 부분에 억양을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0: 연기를 좀 넣어서.
1: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This is the best movie ever.
1: 지금 우는 줄 알았어요.
0: 너무 재밌게 본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네.
1: 자,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Yeah,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1: Alright, 하고 갑자기 뚝 하는 거 아니죠?
0: Sorry.
1: Alright.
0: This is my mistake.
1: 자, 지금 여태껏이라고 하는 걸 ever로 했었는데요.
0: 네.
1: 이거 말고 조금 더 뭐 격식 표현도 있고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두 개만 보자면 of all time.
0: Yeah.
1: 혹은 in history.
0: 오.
1: 예로 갈수록 더 격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대 뭐 최고의 뭐다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왕초보 영어 is the best English program of all time
0: yeah.
1: 이러면 굉장히 강하게 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Mm-hmm. 혹시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세요?
0: 아우 진짜 좋아하는데 저는 베스트 thing은 아니죠.
1: 어 뭐가 베스트예요?
0: 저는 베스트가 저는 좀 퍽퍽한 거. 저 원래 치킨도 가슴살 좋아하거든요.
1: Okay.
0: 전 포테이토.
1: 어.
0: 전 포테이토 피자 진짜 좋아요.
1: 예. 뭐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not my style.
0: 예, 그럼요. 취향이 다르니까요.
1: 그렇습니다.
0: 싸우려고 그러네요.
1: 아, 그러니까 예. 흥분하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1: 자, 이랬을 때 마유가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Hello, 마유.
1: 말도 안 돼. 어. 그게 맛을 완전 망친다고.
0: 아, 정말 이 피자의 단맛을 용서하지 않는 분이에요.
1: 안 됩니다.
0: 네. No way. It completely the flavor. 어, 플레이버는 맛인데
1: 네.
0: 맛을 완벽하게 망친다.
1: 네.
0: 망친다고.
1: 망치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0: 망치다, 파괴하다. 저 좀 어려운 거 지금 좀 생각난 거 있거든요.
1: 오케이, 기대해 예. 보겠습니다.
0: 제가
1: 안 보고 있을게요.
0: Ruin. Yes.
1: 오, 오케이, 오케이. Are you sure?
0: Yeah.
1: Okay. All right. 자, no way. It completely ruined the flavor. 90% 맞았습니다.
0: 어?
1: 왜
0: Where is 10%?
1: Ruins. 이시니까요.
0: 그러네요.
1: 3인칭 단수는 네. 동사 뒤에 S가 붙게 되죠. 그렇죠? Alright. R-U-I-N.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망치다라는 동사입니다.
0: 네.
1: U의 강세가 좀 가면서 ruin, ruin 이렇게 되는데요.
0: Ruin.
1: 이 flavor, 맛을 완전 ruin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자, 나중에 여러분들 망친다라는 비슷한 표현 중에 이런
0: 아, mess
1: 것도
0: up.
1: 또 나오게 될 거예요.
0: 네.
1: mess up 시킨다. 얼핏 보면 이게 사전을 찾아보면요. 둘 다 망치다라는 뜻으로 나오게 돼요.
0: 예.
1: 그런데 조금 어느 정도 망치느냐에 좀 차이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이 ruin 같은 경우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0: 어머.
1: 이건 끝나버린 수준. 네.
0: 아,
1: 근데 mess up은 결과물이 나오긴 했는데 마음에 썩 안 들어요. 그냥 엉망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극단적인 대사 중에서 뭐 당신이 내 삶을 망쳤어. 이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0: 예.
1: 때문에 보통 mess up을 쓰지 않고 ruin. You ruined my life.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0: Yes.
1: mess up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케이크를 만들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 약간 옆에 찌그러지고 마음에 안 들어. I messed it up.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는 뭐예요? 아, 완전 맛을 돌이킬 수 없다. 이거는 이렇게 그만큼 감정이 들어갔죠.
0: 네.
1: Right? 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 보면 오랜만에 나왔어요.
0: 네.
1: No way. 길이 없다. 이거 아니죠. 뭐예요?
0: 말도 안 돼.
1: 말도 안
0: 말이
1: 돼.
0: 안 돼.
1: 네. No way는 뭐예요? 상대방의 말에 뭔가 반박하는 겁니다.
0: 음흠.
1: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뿐이에요. No way. 그래서 의역이 여러 개 되죠. 왜? 말도 안 된다. 뭐 절대 싫다. 절대 아니다. 이런 느낌이 되겠고요.
0: 예.
1: 여러분들한테 연기를 좀 제가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0: 음흠.
1: 자, alright. 한번 읽어주세요.
0: No way. Are you serious?
1: 이거 뭐예요? 말도 안 돼. 진심이야?
0: 오.
1: 이거란 말이에요.
0: 네네.
1: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억양을 왕창 주면서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거는 이런 느낌. 어? 슬기 지금 먹고 있는 쿠키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나 좀 같이 먹으면 안 돼?
0: 응? No way! I won't share it!
1: 그렇죠. Share는 같이 나눠 먹다,
0: 네.
1: 나누다라는 뜻이 될 수 있으니까 혼자 먹고 싶으니까 No way! I won't share it! 나 안 나눠 먹을래. 이렇게 해서 좀 연기도 가능해야겠죠.
0: Yes.
1: Alright, very nice.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연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 막 이래도 돼요? No way! Are you serious?
0: No way! Are you serious?
2: No way. I won't share it.
0: No way. I won't share it.
1: Alright, 본문도 읽어볼게요. Flavor는 맛이라는 뜻입니다.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0: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Alright, 자, 다음 문장은 미션 문장입니다. Mm-hmm. 뭐,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왜냐면 yes. 아무리 이게 맛있고 이게 맛없다 해도 상대방이 아니다라고만 하면 아니잖아요.
0: 그쵸, 그쵸. Right. I guess we'll have to... 그러면은 여기 I guess에서 한번 끊고 나는 추측해. 나는 guess해. We will have to... 우리가 해야 할 거라고 네. 생각이 다른 걸.
1: 네. 여태껏 나왔던 표현 중에 가장 난해한 표현이 나올 겁니다.
0: 그죠?
1: 지금 여러분들도 이걸 도대체 뭐라고 써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거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직접 한번 여러 개 만들어 보세요.
0: 인정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인정하다가 agree.
1: agree가 인정하다인가요?
0: 아니, 이거 동의하다인데. 인정하다는 뭐죠? 인정하다. 힌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왜냐면 이거 너무 길어.
1: admit.
0: 아!
1: acknowledge. 아,
0: 그쵸. admit.
1: 자, agree가 사실, 오케이. 제가 가져온 거는 agree가 들어가기는 해요.
0: 아,
1: 근데
0: 그래요?
1: agree는 원래는 동의하다.
0: 동의하다잖아요. 네. 네. 근데 we'll have to admit, 인정해야겠다. 서로 different, different 맞죠? Different thinking. 다른 생각. Yeah.
1: 네.
0: 이렇게.
1: 오케이. 자, 물론 이렇게 하면은 원어민들의 100%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지만 노력했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0: 네.
1: 아름다운 거예요.
0: 여러 번 설명하면 돼요.
1: 네, 맞아요. 예. 오케이. Let me try again. 예. 이러면서 아, 그러면 당연히.
0: Listen.
1: 최악인 건. Never mind. 이게 최악이에요. 설명, 노력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agree가 오늘 들어가고요. 근데 이걸 봐도 에? 이러실 겁니다.
0: 예.
1: 자, 오늘 정답은 I guess we'll have to, let me just show you, agree to disagree.
0: 우와!
1: 처음 들어봤죠, 이 표현.
0: 완전요.
1: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한다라는 덩어리 표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자, 보세요. agree 하는 게 뭐라고요, 원래?
0: 동의하다.
1: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disagree는 뭐예요?
0: 그거는 동의하지 않는 거죠.
1: 맞아요.
0: 네.
1: 서로 동의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agree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뭐 파인애플 피자 안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고,
0: 예.
1: 나는 반대로 뭐 이거 이런 식이고.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 그거에 대해서 agree를 하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이 여자의 육감이 무서운 게, 직감이 무서운 게 이게 툭 적었잖아요. 저도 모르게.
1: 바로 들어왔네요.
0: agree 딱 적었잖아요.
1: 뭐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해요. 틀려주셨어요.
0: 그래서 먼 길을 돌았어요.
1: 자, 그래도 비슷했죠. So agree to disagree가 아 이거 그냥 하나의 동사구나. 각자 다른 거 인정한다는 거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0: 네.
1: 이 표현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지만 저는 항상 패턴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패턴이 없으면 아무리 이런 표현 알아도 쓸 수가 없어요.
0: 네.
1: 바로 여기에
0: will
1: 요겁니다.
0: Have to.
1: Will have to. will도 배워봤고요. have to도 해봤죠?
0: 그렇죠.
1: 그것을 지금 섞은 모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will, 말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 he will do that, I'll do that. 뭐뭐?
0: 할 거, 의지.
1: 뭐뭐 할 것이다.
0: 할
1: 그렇죠?
0: 거야.
1: 할 것이다. 근데 have to는 해석이 어떻게 돼요? have to.
0: 해야 돼.
1: 해야 돼.
0: 해야 한다.
1: will이랑 have to를 합치면 그 말 두 개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0: 네.
1: 해야 한다에서 조금 더 말을 바꿔서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은 그거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거예요. 오케이, 당신은 그에게 연락을 취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will과 have to 여태껏 했었던 것을 섞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고급 패턴에 가까워요.
0: 예.
1: 그래서 여기서는 아 우리가 agree to disagree 해야 할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더 돈을 많이 낸다라고 하면 더 지불하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0: 네.
1: 지불하다가 뭐예요?
0: Pay.
1: Pay. 더 많이?
0: Pay more.
1: 음흠.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아 당신은 더 많이 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예를 들어 뭘 고치는데 10만 원인 줄 알았는데
0: 예.
1: 이거 다 따지고 봤더니 한 15만 원 나올 것 같은 거예요.
0: 그런 경우 많죠.
1: 그래서 당신은 더 많이 내야 할 겁니다.
0: You will have to pay more.
1: 오. 원어민인 줄 알았어.
0: Oh.
1: You'll have to pay more.
0: Yes.
1: 자, 이번에는 와,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야. 왜냐면 그 콘서트가 아예 연기가 됐대.
0: Yes.
1: 이러면서 그녀는 그것을 취소해야만 할 거다.
0: She will have to cancel.
1: 그렇죠.
0: It.
1: It, right?

0: So she will have to cancel it.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Okay?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She will have to cancel it.
1: She will have to cancel it.
0: 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병장을 따로 하진 않겠지만 제가 제일 교재에도 많이 쓰는 그런 패턴이 바로 요거죠.
1: Yeah.
0: I gues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모든 문장을 출발을 해버리면
1: 네.
0: 정황상 내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말투인 거예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네. 뭐뭐인가 보네. 이 정도 느낌. 그래서 예전 아마 이런 예문 드렸을 거예요. 정황상 분위기를 딱 보니까 A라는 친구가 B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I guess he likes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 같네. 그런 것 같구만. 이런 말투. 그래서 조금 양념을 친 것뿐이에요.
1: Yes.
0: Okay? So, 그러니까 우리는 agree to disagree 해야 될 것 같네. You understand?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lright. 자, 마지막입니다.
1: Yeah.
0: 저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Okay.
1: Yeah.
0: 피자는 절대 달 수 없다고. 논쟁 끝. 더 이상 말 걸지 마. 이거.
1: 네. 네. 오. Pizza can never be. Period.
0: 네.
1: Yeah. Period는 이 점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닌가요? 오. 그래서 뭔가 끝이란 얘기고 이거는 그러면은 결코 달 수 없다니까. 여기는 sweet 형용사. 형용사 sweet을 넣어보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So, 피자는 절대 sweet 할 수가 없어. Period. 맞습니다. 오호. 달콤한 사람 성격을 얘기할 때 you're so sweet. 이건 다정한에 가장 가깝겠죠.
1: 네.
0: 자, sweet 나온 김에 여러분들 교재 같이 반대로도 같이 써주세요. 짠 거는 어떻게 표현해요?
1: 짠 거는 salt인데 salt는 소금이니까 salty 아닌가요?
0: 오, S-A-L-T에다가 Y 붙인 거 Perfect. Salty, right? 이왕 나온 김에 예. 같이 하나 써놓고요. 자, 지금 보세요. 절대 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쵸?
1: 네.
0: Alright. 그래서 뭔가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할 때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무난한 게 can't예요. 할 수 예. 없다니까. 예. So pizza can't be sweet. 이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얘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1: 네.
0: 그러면 can't보다 더 강한 게 cannot이에요.
1: 오.
0: 얘가 튀어나오면서 좀 의미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pizza cannot be sweet.
1: 말할 때 억양도 다르네요.
0: 맞아요.
1: can't와 cannot 이렇게 되니까요.
0: 그럼요. 네. 튀어나온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never 쓰면 심지어 더 강해집니다. not보다 never 쓰면 pizza can never be sweet. 그렇죠. 말할 때도 지금 강조를 내가
1: 맞아요.
0: 해야 되기 때문에 억양이 많이 올라가죠.
1: 머리를 흔들게 되는데.
0: 이렇게 됩니다.
1: Never.
0: 이렇게. Alright.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해볼게요. 이거 활용해서
1: 네.
0: 넌 절대 내 남자친구가 될 수 없어. 와. 영화 주인공인 거예요. 어떤 남자가 슬기 씨 너무 좋아한다고요.
1: Sorry about that. You can never be my friend. My boyfriend. Sorry. English이 짧아요. 미안.
0: 사귀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Alright, so you can never be my boyfriend. 이거는 you can't be my boyfriend보다 훨씬 강력한 느낌을 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의미를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1: 네.
0: Period는 뭔가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느낌이죠?
1: 네.
0: Alright, 그래서 어떤 문장을 말하고 나서 마지막에 period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1: 네.
0: 그러면 논쟁 끝. 더 이상 토를 달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반박 불가다.
1: 오.
0: 나한테 뭐 더 이상 뭐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
1: 오.
0: 이거야. 이렇게 확신 가지고 얘기할 때 많이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오케이? 계속 저한테 당근 먹으라고
1: 네.
0: 슬기 씨가 하시는 거예요. 눈 좋아진다. 왜 이렇게 당근 싫어하냐.
1: 그럼요.
0: I just don't like carrots. Period.
1: 와...
0: 이러면 더 이상 뭐 이런 느낌이에요.
1: 알았어요. 카레로 만들어줄게 당근. 그럼 드시죠?
0: 그건 이제 빼줘야죠. 네, 그래서 요거 발음할 때요. period는 앞에 이에다 강세를 좀 많이 주시면 좋아요.
1: 네.
0: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iod. period.
1: period. period.
0: 네, 제가 그래서 예문을 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1: 네.
0: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who's the best singer in the world? 누가 제일 최고 가수냐 친구가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she is, 누구누구 얘기하고 나서,
1: 네.
0: she is the best singer.
1: Period.
0: Okay. 반박 불가야 말하지 마. 자, 두 번째는,

0: 에이, I'm not going. Period. 이거 나 진짜 안 가? 그러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 이런 느낌인 거야.
1: 그렇지.
0: 강하죠? 느낌 강하죠? 네, 같이 한번 그 느낌 살려볼게요.
1: 네.
0: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1: She is the best singer. Period.
0: All right. I'm not going. Period.
1: I'm not going. Period.
0: All right. 자, 마지막입니다.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1: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Very nice.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Alright.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
1: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주세요.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3: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2: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최상급 명사 뒤에 ever.
1: Yes.
0: 억양 많이 살리셔야 돼요. 자, 이건 여태껏 최고의 영화야. This is로 시작하세요.
1: This is the best movie ever.
0: Very nice. 자, 두 번째. 마유는 여태껏 가장 쿨한 선생님이야.
1: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0: 네, 어디 숨고 싶네요. 네, 세 번째, 피자에 파인애플 올리는 게 최고야, 진짜. 자, 이거는 피자 위에 파인애플은 최고의 thing이다, 여태껏.
1: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0: Alright, 읽어보겠습니다. This is the best movie ever. Mayu is the coolest teacher ever.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Okay, 자 다음 한번 해볼게요. We'll have to do something.
1: Yeah.
0: 뭐뭐 해야 할 것이다.
1: Mm-hmm.
0: 이런 느낌 가보겠습니다. 돈을 더 내셔야 할 겁니다. 당신은 더 많이 지불해야 할 거예요.
1: You will have to pay more.
0: Mm-hmm. You will have to pay more.
1: Mm-hmm.
0: 그분은, 그녀는 그걸 취소하셔야 할 겁니다. 그녀는 그걸 취소해야 할 거예요.
1: She'll have to cancel it.
0: Alright, she'll have to cancel it.
1: Mm-hmm.
0: 세 번째, 서로 생각이 다른 걸 인정해야겠네요.
1: Yes,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0: Very nice. 자, 읽어볼게요. You will have to pay more. She will have to cancel it.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Alright, 좋습니다. 자,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5: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4: I guess we'll have to agree to disagree.
5: Pizza can never be sweet. Period.
0: 네, 미션 해결할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Pineapple on pizza is the best thing ever.
2: No way. It completely ruins the flavor.
1: Huh?

0: something. 이러면 뭐뭐 해야 할 것이다. 뭐뭐
1: 네.
0: 해야 할 거예요. 이거
1: 아하.
0: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너 그거 다시 해야 할 거야. 만들어
1: 오.
0: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Hello.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We're talking about competitions.
0: 네, competition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쟁 또는 대회를 가리키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을 바로 공개할게요.
1: Okay.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like competitions when they're fun.
0: 네, I like competitions when they're fun. Competitions,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회들이 될 수도 있겠고 경쟁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when they're fun, 재미있을 때 저는 경쟁하는 거 좋아요, 겨뤄보는 거 좋아요 라는 말입니다.
1: Alright.
0: 자, 이 핵심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리카 씨, who is from Germany.
0: 네, 리카 씨입니다. 리카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리카 씨, 나와주세요.
2: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0: 네, 경쟁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뭔가 조건이 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1: So she said,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0: 네, 사람들이 laughing, 웃고, having fun together, 함께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다면, 재미있어 한다면, I like a good competition이라고 mm-hmm.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 I like a good competition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Mm-hmm. 그냥 I like a competition. I like competitions 하면은 mm-hmm. 경쟁하는 거, 겨뤄보는 거, 뭐 경연 대회 같은 거를 좋아한다는 말인데 I like a good competition이라고 했단 말이죠. Mm. 나쁜 경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 No.
0: Good. 여기서는 good이라는 의미가 뭐죠?
1: It just means it's kind of fun, 네. right? She says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Mm-hmm. Then it's good, right? 네. It's a good competition
0: it's
1: in that case.
0: It's an enjoyable competition.
1: Yeah. And usually in this case, it's a light one, like 네. amongst friends, like who can eat the most waffles.
0: 그렇죠. 네, 여기서는 I like a good competition 하면 정말 좀 가볍고 재미있고 그런 경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먹을 수 있나, 누가 저기까지 빨리 뛰어가나
1: yeah.
0: 이런 거를 가리키고 있어요.
1: Who can grab it first?
0: 네, 누가 먼저 잡을 수 있나. 자, 그럼 이 문장을 복습해 볼까요?
1: Okay.
2: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If people are laughing and having fun together, I like a good competition.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in this project as well.
1: 사실
0: Let's call him about
1: 그렇죠.
0: it.
1: 프로젝트로 말을 하면은 이게 좀 더 가벼워요.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participating인데
0: You're kind of participating. You're involved.
1: You know, you can also get involved in some kind of crime.
0: Oh yeah, he was involved in a crime.
1: 네. crime 범죄로 이야기할 때는 연루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이 anything 자체에 competition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쟁의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 뭐가 됐든지 간에 경쟁 요소가 있는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저는 I find myself getting nervous. 긴장을 하게 됩니다.
0: Well, why? She says next.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that I do actually have quite the competitive streak.
1: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This is because I then remember. 그때서야 기억이 나요. I then remember. 여기서 then이 딱 여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라는 느낌이 좀 더 사는 것 같고요. That I do actually have. 그러니까 그냥 평소에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걸 못 느끼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못 느끼고 있다가 뭔가 competition, 경쟁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걸 하면 갑자기 왜 긴장하게 되지? 아, 맞다.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0: I want to win.
1: 네, 맞아요. 그 I want to win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저에게는 I have quite the
0: competitive streak.
1: 네, competitive는 경쟁심이 있는 또는 경쟁을 하려고 하는 이런 뜻인데 streak 그러니까 경쟁적인 면이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0: Yeah, streak is really interesting because it can mean something is just straight through. So if you if your team has had a winning streak, it means you just continue to win. In between, you didn't lose not even once.
1: 그래서
0: right?
1: streak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winning streak 이런 형태로 쓰이게 되면은 계속해서 연승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학습 앱이나 게임 앱 같은 거에서 사람들이 계속 접속하게 하려고
0: You're on a streak.
1: 네, you're on a streak. 계속해서 지금 자주 접속하셨군요. 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학습 앱에서 많이 보는 문구인데요. 이제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들어와서 공부하고 그 다음날도 켜서 공부를 하면은 You are on a 3-day streak.
0: Yeah.
1: You're on a 5-day streak.
0: 10-year streak.
1: 10년째. You're on a 예를 들어서 30-day streak 한 다음에 그 밑에 Don't break it.
0: Don't break it.
1: 네, 뭐 그 이 흐름을 깨지 말아라.
0: Use the app tomorrow.
1: 내일도 들어와라. 이런 것들을
0: after.
1: 그때 많이 쓰는 게 streak인데 여기서는 그 연속하는 느낌이 아니고요. Competitive aspect.
0: Yeah, it's more like her tendency, right? An aspect about her that's always the same, right? It continues to be the same.
1: 네, 그런 maybe. 구석, 그런 면. 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단어인 것 같고요.
0: Yeah.
1: 자, 그 다음 문장 볼까요?
0: Okay.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a campus challenge.
1: 이제 so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다음 소재를 꺼내기 위해서 써준 어떤 신호 같은 표현이고요. So I recently did something called 뭐뭐라고 불리는 거를 최근에 했는데요. 이게 이름이 뭐냐면 a campus Challenge. Campus Challenge라고 불리는 걸 했대요. 아직 다른 정보는 안 나왔습니다.
0: That's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My friends called it a campus challenge. And I didn't know how I was going to do because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We split up into teams and we just were supposed to do silly little challenges and laugh together.
0: My friends called it a campus challenge.
1: 그 캠퍼스 챌린지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단어는 아닐 수 있다 보니까 캠퍼스 챌린지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뭔데요?
0: What?
1: 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You did something on your university campus?
1: 네. 그래서 제 친구들이 그렇게 불러요. 라는 말을 여기서 해준 거고요. 다음 문장 볼까요?
0: And I didn't know how I was going to do because I didn't know everybody in the group.
1: 여기서 나오는 how가 중요합니다. And I didn't know,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몰랐습니다. How I was going to do. 뒤에 만약에 how I was going to do it, it라든지 뭔가 다른 말이 왔다면 그걸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리키는 뜻이 됐을 텐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how you do something, here it means how well,
0: well
1: you do something.
0: Yeah. So in this case, it's definitely how well. I don't know how I'm going to do. I didn't really study.
1: 그래서 만약에 메간 선생님이 이제 가끔씩 대회 나가시

0: 네, 오늘도 경쟁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like competitions where the contestants help each other and have fun.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sports and fun competition.
0: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Beavis says, I like competitions where the contestants help each other and have fun.
0: 네, 여기서 competitions는 경연 대회를 가리키고 있고 어떤 경연 대회들을 좋아하냐면 where the contestants.
1: Contestants, 네. The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competition.
0: In a contest.
1: In a contest.
0: Contest라는
1: yeah.
0: 말이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right. contestant는 contest에 참여하는 참가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mm-hmm. 참가자들이 help each other, 서로를 돕고 have fun,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mm-hmm. 그런 경연 대회들을 좋아합니다라고 말을 했고요. Mm-hmm. 두 번째.
1: And Joy says,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sports and fun competition.
0: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a part of부터 우연히 눈이 그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문장이에요. Mm-hmm. A part of always have.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right. 좀 전체를 보면은 The only games I like to be a part of 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예요.
1: Yeah. When 그래서, you're a part of something, you participate in it.
0: 그렇죠. 내가 참여하기를 좋아하는 유일한 종류의 게임들은 뭐냐면 have always have something to do with 항상 뭐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죠? Sports and fun competition. 스포츠 그리고 재미있는 경쟁과 관련이 있는 게임들, 놀이들만 참가하기를 좋아한대요.
1: I think most people like to be a part of good competition, right?
0: Some people, you know, don't really like competitions. You know, all together.
1: All together? But, even
0: yeah,
1: good ones?
0: But a lot of people do.
1: All right. Most people like to be a
0: yeah,
1: part of good
0: so.
1: competitions. All right. Perfect. So that's the end of In the Social World. You guys should visit us and let us know online if you like a good competition.
0: 네, 저희한테 여러분 경쟁하는 거 좋아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구가 뭔지 살펴봤고 그리고 구동사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거기서 반걸음만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구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뭔데요? 뭐냐면요 바로 절이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절은 또 뭐죠? 그 절이 쓰여져 있는 오늘의 문장 먼저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 wonder whether he likes action movies 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절이라는 것이 쓰였으니 바로 그 절, 꽤 길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Whether he likes action movies가 절이라는 게 되거든요. 참고로 그 스님들이 계신 그거 아니에요. 그 이제 구와 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절은 영어의 문법 용어를 말하고 있는 건데 그 절이 그래서 뭔가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구라는 것을 공부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절이 반걸음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되게 비슷하거든요. 절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절이라는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인 것이라고 제가 적어놨죠.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루면 이게 절이에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저거 선생님, 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던 구의 정의랑 똑같은데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정말로 구와 절의 어떤 그런 정의가 똑같을까? 그럼 구와 절을 나눠 놓았을 이유가 없으니까 뭔가 차이가 그래도 있지 않을까?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심을 해보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구와 절의 개념이 똑같은데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있으니 뭐가 있냐면, 자, 절에는요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 안에는 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에는 똑같은데, 절과 개념이 똑같은데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이 포함될 수 없고 절에는 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 자체를 알고 있어야지만 구와 절을 또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구와 절의 어떤 그 정의를 내림에 있어서의 차이, 전부예요.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절이라는 거 명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고요. 부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니 어떤 차이가 존재하냐. 구라는 거를 만들 때는 그냥 단어들만 이렇게 모아주면 됐잖아요. 절이라는 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 때는요. 그 절 제일 앞에 그 절의 뜻을 정해주는 접속사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명사로서 사용되는 절, 명사절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가장 대표적인 접속사 두 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하나 우리가 다 다루려면 사실 우리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잡아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은, 아, 절이란 게 이런 거고, 명사절이란 게 이런 거네. 큰 그림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두 개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that. 대시, 대명사로서, 저것이란 뜻도 있지만, 이게 절 제일 앞에 딱 쓰이면요. 절의 내용을, 뭐뭐라는 점, 또는 뭐뭐라는 것으로 해석되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 포장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이런 거 있어요. whether. 아까 오늘의 문장에서도 봤었죠? 요게 이제 절 제일 앞에 딱 붙으면요. 그 절의 내용에 요런 포장지를 씌워주는 겁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절 내용 앞에 붙어서 포장지를 씌워준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자, 그 내용 다음 예문들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예문 문장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 salary is too low. The salary가 주어고 is가 서술어죠. 주어 서술어 있는 문장 뜻은 급여가 the salary가 너무 낮아요. 너무 적어요라는 뜻이죠. 이건 문장이에요. 근데 이 앞에다가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를 딱 넣어봐 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that 넣어볼게요. that은 명사절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that the salary is too low라고 말하면 얘는 더 이상 문장이 아니에요. 절이고 뜻이 어떻게 바뀌냐? 자, 아까 그 뜻에 뒤에 것만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급여가 너무 적어요가 아니라 적어요 해버리면 문장이고, 그게 아니라 급여가 너무 적은 것, 또는 급여가 너무 적다는 점, 급여가 너무 적다는 사실, 요런 식으로 하나의 명사로서 원래 문장이었던 친구가 새롭게 포장됐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명사절로서 명사가 하는 역할을 할수 있게 돼요. 예를 들자면 목적어 같은 걸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문장 볼게요. 요 절을 그냥 문장의 목적으로 빵 하고 박아 넣은 겁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Nick thinks that the salary is too low. 해석하면 닉은 생각한다는 거죠.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급여가 너무 적다고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던 많은 문장들 속에 이미 이 절이라는 개념이나 녹아져 들어가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이거 문법적으로,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구나 살펴보는 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 앞에 접속사 붙여서 절로 만들어주고, 그 절이 다시 문장 속에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 빵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것도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She should call John. 그녀는 전화해야 돼요. 누구에게? John에게 전화해야 돼요라는 문장이죠. 자, 이 앞에 접속사 빵 넣어줘요. 그러면 whether she should call John이 됩니다. 이거는 절이에요. whether 뭐뭐인지 아닌지니까 해석하면 이 절. 어떻게 됩니까? 그녀가 John에게 전화해야 하는지 아닌지,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명사절이고 문장 속에 더 활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시나 이것도 그냥 목적어 자리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거든요. She doesn't know whether she should call John. 해석해 보자면 그녀는 몰라요. 뭘 몰라요? 그녀가 John에게 전화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건 모릅니다. 라는 의미로서. 아, 문장 앞에 접속사 절이 되고 이 절이 다시 문장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구나. 요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절의 활용에 대해서 이해한 거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장 연습 한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에요. 라는 말도 영어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절을 써야 되거든요. 자,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것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번에도 that을 쓰나요? 라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that은요, 맞아요.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게끔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뭐뭐라는 점, 뭐뭐라는 사실, 이런 의미의 뭐뭐라는 것이고, 여기서는 내가 당신에게 말한 것, 정말 콕 집어서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what을 써줍니다. 아, 명사절을 만드는 접속사 많아요. 이런 것도 있구나. 참고해 주시면서, what, 것. 근데 어떤 것이에요? I've told you. 내가 당신에게 말해준 그 것. 여기까지가 what절, 명사절인 거예요. 그것은 is 뭐냐면요, a secret, 비밀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서 what I've told you가 명사절, what절이구나, 절이 쓰인 거구나 만 여러분들이 깨달아 주실 수 있어도 저는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What I've told you is a secret. 좋아요.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죠. I wonder whether

He likes action movies. I wonder. 나 궁금하다는 거죠. 그리고 whether이 나옵니다. whether절, 명사절인 거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그래서 내가 궁금해. 뭐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요. 그가 좋아하는지. 뭐를? action movies. 그가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지, 좋아하지 않는지가 나는 궁금합니다. 라는 뜻이었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봐왔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 저게 절이란 것이구나 라고 깨달아 주셨다면 정말 저는 너무나 뿌듯할 것 같아요. 그만큼 복습도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Grandma Inside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Hi guys, finally we are going to do flow part 4. We're almost there, guys. 네, 우리 오늘 flow part 네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그럼 우리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시도록 할게요. Let's go, guys.
1: I got into university. Wow, I'm so happy for you. I need to call mom. She didn't think I would get in.
0: That's funny.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I'm happy for you. 오늘의 표현이에요. I'm happy for you.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 할 수도 있는데 차근차근 우리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봐요.
1: I got into university 이럽니다. I got into a university.
0: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나 어느 한 대학교에 들어갔어. 이런 의미에 그건 좀 가깝겠지만 I got into university 하면 흔히 우리가 나 대학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got into university. 대학 합격했대요. 축하해요.
1: Wow, I'm so happy for you 이럽니다.
0: Wow, I'm so happy for you. 오늘의 표현 나왔죠. I'm so happy.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나 너무 행복하다. For you.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비슷한 맥락이기는 해요. 내가 다 행복하다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 행복해. 너가 근데 내가 다 행복해.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 I need to call mom. 이러자 나 엄마한테 전화 좀 해야겠어.
0: She didn't think I would get in. 엄마 나 합격할 거라고 생각 안 하셨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at's funny. 이러자 야 웃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I'm so happy for you.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가장 적절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가장 많이 들리는 답변일 거예요. I'm so happy for you. 이렇게 쓰입니다. 두 번째 대화도 보러 갈게요.
1: What is up with your room? I'm packing to go to Europe. Serious? I'm so excited for you. You're coming with me. I got you a ticke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조금 변형해봤어요. 왜냐? 그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에 I'm so excited for you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1: What is up with your room?
0: 야, 너 방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러면서 방이 왜 이래? 왜 이 꼴이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I'm packing to go to Europe. 이러죠. 봐, 짐을 싸고 있대요. 왜? 유럽에 가려고. 그래서 I'm packing to go to Europe. 그랬더니 Serious? 이러면서 Seriously? 이렇게 물론 쓰는 게 맞죠. 그러나 serious?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구어체라고 할까요? 굉장히 이제 그냥 말로만 할 때 serious? 이렇게도 많이 해요.
1: I'm so excited for you. 그러죠.
0: 내가 다 흥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신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행 가는 건 아닌데 너가 간다니까 나 너무 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 You're coming with me. 이러죠.
0: 너 나랑 같이 갈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전이에요. I got you a ticket. 나 너 것까지 항공권을 구매했어.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I'm so happy for you. I'm so excited for you. 한국어에서는 좀

So as you know, that was the last part of the flow. Tomorrow we will wrap up everything and connect all of that together. Okay? 네, 우리 오늘 flow part 4, 네 번째이자 마지막 부분 같이 해봤습니다. 조금 듬성듬성 되어 있어서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는데 내일은 우리 모든 걸다 한꺼번에 합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시고요. 영어 표현 우리 I'm happy for you 배웠죠? 한국어에서는 약간 생소한 표현일 수도 있어도 영어에서는 뭔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가장 적절하고도 흔한 답변이니까 알아두시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 the greatest day ever. Okay, guys? Bye!

0: welcome back to the Espanol. It's Nicky May.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everyone. I'm your good buddy, Jada Kim.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가 우리 귀에 캐치가 될런지 궁금하거든요. 저 함께 집중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말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Take a listen.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0: Wow, 꽤 이야기가 짧았지만 그런데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갔던 이야기인지라 잘 캐치를 하기가 수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선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부터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라고 했습니다. 내가 어떤 광경을 만나게 될지 모두 캐치하셨나요? 이 문장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연결되었을 때는 또 어떻게 들릴지 자,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2.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0: 네, 잘 들리셨나요? 자, 그럼 과연 문장의 의미는 뭔지 함께 알아보죠.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자, 볼리비아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는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꽤 긴 문장인지라 여기서도 여러분들 그 내용어와 기능어를 파악하시면서 듣게 되면 높낮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구분하신 거예요.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이렇게 들리셨어요.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볼게요.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자, 이 길이 끝날 때, 이 길의 끝에서 내가 어떤 광경, 어떤 경치를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지라 과연 그 다음에서는 또 어떤 광경을 보게 될지 궁금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 잘못 들은 부분,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으로 확인하면서 말이죠. Let's listen one more time.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0: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1: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with the of the 모두 다 기능어, wonders, 그 다음에 great nature가 내용어가 되겠죠. With the, 중간에서 the의 the, 겹자음이죠. 앞에 첫 번째 자음은 탈락시켜서 편하게 연결시켜서 발음하시면 with the, with the. With 하실 때 with가 아니라 with, 입모양을 잡아주시고 뒤에서 잡아주시면 돼요. With the 아니라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하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be a coffee cat. Google listening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2.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One more time.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자, 제가 또박또박 발음했는데 들으셨을 때는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이렇게 들리셨을 거예요. 자, 일단은 what kind of view encounter가 바로 내용어고요. of, I will, 기능어입니다. 여러분들 캐치하셨을 때 I will in 이렇게 연결돼서 들려셨게 될 텐데 이게 encounter, 아! 이 부분에 강사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in이 이 조동사 will과 연결되어져서 거기까지는 강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I will in, I will in, I will encounter. 그런데 뒤에 은 사운드, 트 사운드 맞물려 있어서 트 사운드가 잘 안 들리게 약하게 발음되다 보니 I will encounter, I will encounter 이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발음을 하게 되면 그렇게 잘 캐치가 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하셔도 되고요. Okay, Google listening 3.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lright, then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One more time.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Excellent. 자, 그렇다면 영국식 발음 궁금하시죠? 함께 들어봅니다.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faced at the end of Bolivia,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2.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at the end of this road.
1: 네,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셨죠? 역시 encounter, 트 발음을 정확하게 하네요.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시작 부분부터 쭉 빈칸입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느냐? With the wonders of the great nature 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그런데 모호하면서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faced at the end of Bolivia. 볼리비아의 끝자락을 바라보고 있는 위대한 자연의 경이로움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our journey라고 이어집니다. We continue our journey blank. 이렇게 이어진 거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We continue our journey along the highland 라고 해서 고지대를 따라서 우리의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kay. I wonder what kind of view I will encounter. 빈칸 이렇게 이어지죠. 마지막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at the end of this road라고 했으니

이 길의 끝자락에서, 이 끝에서 나는 궁금해요. 무엇이요? What kind of view are we encounter? 즉, 내가 마주치게 될 어떤 종류, 무슨 종류의 경치, 직역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0: end of this road.
1: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속도감 있게 네, 너레이션 파트가 지나가기 때문에 캐치하기가 수월치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억양 캐치하시고 정확한 단어의 강세 위치 파악하면서 듣는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분히 캐치하실 수 있어요. Keep that in mind. I'll see you next time.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Laugh versus laugh at. Laugh versus laugh at.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인데요. 여기는 laugh, 그리고 두 번째는 laugh at. laugh 다음에 전치사 at만 들어갔는데 차이점이 뭘까요? 네, 차이점이 생각보다 커요. 자,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 볼게요. laugh. 이거는 웃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laugh. 마지막 G, H는 F 발음으로 하셔야죠. 그리고 laugh. 아, 아 소리가 나야 돼요. laugh. laugh. 오케이. 그리고 고무줄 당기는 느낌으로 모음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laugh. laugh. very good. 오케이. 뉘앙스 차이 좀 볼게요. 네, laugh라고 하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리 내어 웃다이죠. 하하하. 아니면 호호호. 히히히. 다양하게. 그리고 그 웃는 이유는 뭐 다양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laugh라는 단어는 물론 동사로도 쓸 수도 있지만 웃음소리라는 뜻도 가진 단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oh, I like your laugh. 너의 웃음소리가 되게 좋다. 나는 좋아한다. 이런 느낌으로요. 오케이, 일단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laughed so much. We laughed all night. I laugh easily. 웃다. Laugh.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너무 많이 웃었네. I laughed so much. I laughed so much. Okay?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소리 내서 웃는 거는 laugh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요. 우리는 밤새도록 웃었어. We laughed all night. 오랜만에 친구들끼리 만나가지고 너무 재밌고 웃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We laughed all night. We laughed all night.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잘 웃어. 오케이? 여기서는 잘 웃는 거는 쉽게 웃는 거니까 easily라는 부사를 쓸 거예요. I laugh easily. I laugh easily. Very good.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laugh easily. I laugh easily. Laugh. 이제 이해하셨죠? 네, laugh at는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비웃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설명할게요. 자, laugh 다음에 at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한 표현처럼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laugh 따로 at가 아니고 붙여서 laugh at, laugh at 바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laugh at. Okay, very good. Okay, laugh at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누구를 비웃는 거니까 네,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상대방을 깔보거나 약 올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I laughed at him or don't laugh at me. 나 깔보는 거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너 왜 웃는 거야? Are you laughing at m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뉘앙스가 확실하게 다르죠.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y laughed at me. Stop laughing at me. I'm not laughing at you. Laugh at, 비웃다. Laugh at.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은 나를 비웃었어.
They laughed at me. Okay? 물론 이게 뭔가 갑자기 뭐 되게 웃기게 넘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에 김이 뭐 묻었거나 뭐 그럴 때 친구들끼리 막 하하하 웃는 것도 laugh at도 괜찮아요. 하지만 더 부정적으로 나를 비웃었어. They laughed at me. They laughed at me도 가능합니다. 다음은요. 나를 비웃지 마. Stop laughing at me. 그래서 이거는 뭔가 같이 웃는 게 아니고 나한테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at가 들어갑니다. Stop laughing at me. 그만 웃어. 나를 비웃지 마. Stop laughing at me. 왜 이런 말이 있습니다. I'm not laughing at you. I'm laughing with you. 나는 너한테 웃는 게 아니고 우리 함께 같이 웃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나는 너를 비웃는 게 아니야. 그러면 at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I'm not laughing at you. I'm not laughing at you.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m not laughing at you. I'm not laughing at you.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laugh. 웃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하하 웃을 때 laugh. 하지만 at만 붙으면 이게 비웃다라는 뜻을 댑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의미할 때. 그래서 이거는 I'm laughing at. 이 at만 들어가면 느낌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laughed so much. I laughed so much. I laughed so much. They laughed at me. They laughed at me. They laughed at me. 네, 오늘은 저희가 laugh 라는 동사 그리고 laugh at라는 구동사를 비교를 했어요. 영어에는 이런 구동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이렇게 그냥 전치사 하나만 붙었는데 느낌이 확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들 잘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아시고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저도 앞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도 구동사들 많이 소개해 드릴게요. Alright, well done everyone. 오늘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to review episodes from the past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All you have to do is search our program,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Alright,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bye!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200세까지

고도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분 서비스 예약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일반 예약하면 여러분이 reservation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 쉬운데 그건 장소 예약이라고 그랬어요. 호텔이나 음식점. 자, 서비스 예약은 appointment 써주시는 거 아실 것 같고 세 개가 정리됐고 오늘은 내일 예약입니다. 물론 이제 남자분들은 내일 받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혹은 여성분들 중에도 받는 분들만 또 받기 때문에 아, 난저 내일 예약을 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물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저라고 뭐 내일 관리를 매번 받아서 이걸 표현을 연습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일 쪽은 또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매니큐어, 페디큐어 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 단어들이구나. 뭐 큐티클 정리, 굳은 살 제거 이거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구나. 저는 그렇게 접근했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합시다. 일단 이 내일이란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그 손톱 발톱은 nail이라고 해요. 그죠? 그 손가락이면 fingernail. 발가락에 있으면 toenail이라고 합니다만은, 일단은 내일 예약이 현재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 앞에가 have인지 make인지는 앞에서 다 정리가 됐어요. 그죠? 예약을 하는 건 make고, 되어 있는 상태는 have예요. 그럼 나 지금 네일샵에 예약돼 있다? 요걸 뭐라 그래요? have a nail appointment. 라고 하면 알아듣습니다, 일단. 네? 물론 여기다가 페디큐어, 매니큐어 이런 단어를 넣어가지고 네일 관리 예약돼 있어 이렇게 가도 돼요. 되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I have a nail appointment. 이거부터 시작을 합시다. 들어볼게요.
1: Have a nail appointment. Have a nail appointment.
0: 오케이. 그래서 여기 네일은 그대로 네일로 넣어줘도 되는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이 네일샵이라고 우린 불러요. 그죠? 누구나 네일샵이라 부릅니다. 영어에서 과연 nail shop이란 말을 쓸지 안 쓸지 그게 문제거든요. 안 씁니다. 아예 안 씁니다. nail shop이란 말 자체는 너무 생소하게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 예. 예를 들어 그 외국 사람이 우리말 하면서 손톱 가게라는 말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톱 가게. 예? 자기가 여기 이거 저기 네일을 관리 받았대요. 외국인이에요. 우리말 배우는데 나 손톱 가게 갔어? 이렇게 누가 막 해. 우리나라 사람 써요? 손톱 가게라고 안 쓰잖아요. 어색해 안 어색해요? 너무 어색하죠? 우리가 네일샵이라고, I went to 네일샵. 그럼 우리끼리는 뭐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그 영어를 그 모국어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뭐야? 막 이래요.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일이에요. Nail salon이 맞습니다. 뭔가 뷰티 쪽은 다 살롱이에요, 여러분. Salon. 자, 강세 다시 뒤에다가 salon. 미용실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미용실. Hair salon. Right? Hair salon. 그러니까 내일은 nail salon. 들어보세요.
1: Nail salon. Nail salon.
0: 오케이. 이거 뭐냐면요. 우리는 매니큐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 액상 그 병에 들은 거를 자꾸 매니큐어, 매니큐어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매니큐어 자체는 여러분 손톱 관리를 받는 것 자체를 매니큐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니큐어, 즉 액상이 들어가 있는 그 열어가지고 붓빼가지고 바르는 거 있죠. 그 제품은 뭐라고 그래요? 네일 폴리시라고 그래요. 이거 구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병 자체를 매니큐어라고 부르진 않아요, 영어에서는. 네일 polish라고 그래서 실제 그 액상이 담겨진 상품 자체는 네일 polish라고 합니다. 이걸 명사 형태로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동사로 광이 나게끔 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명사죠. 두개 앞에서 합성어 들어볼게요.
1: Nail polish. Nail polish.
0: 자, 문장에 넣어볼까요? 오늘 오후에 네일 예약이 되어 있어. 그죠? 되어 있는 상태니까 have 동사죠. I have a nail appointment 오늘 오후 this afternoon. This afternoon. 오케이. Okay. 그냥 this가 들어가면 전치사 없이 그냥 오늘이에요.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이고, this afternoon 하면 오늘 오후고, this evening 하면 오늘 저녁이고, 밤은 tonight. 그것만 tonight 혼자서 쓰는데, I have a nail appointment this afternoon 하시면 됩니다. 전치사 필요 없어요. 들어볼게요.
1: I have a nail appointment this afternoon. I have a nail appointment this afternoon.

0: 자, 그다음. 네일 관리하고 발톱 관리 이렇게 나눠봅시다. 자, 손톱 관리부터 갈게요. 네일 관리 봤다. 요럴 때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매니큐어예요. 매니큐어. 즉, 이 단어는 무슨 뜻? 손톱 관리를 받는 행위를 매니큐어라고 합니다.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get a manicure, get a manicure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실까요?
1: Get a manicure. Get a manicure.
0: 관리를 받는 거죠. 그럼 네일을 하다라고 하면 get one's nails done. 관리 받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직접 한다기보다 어디 가서 네일샵에 가서 네일을 받았네. 그러면 get one's nails done. 요거 hair 있었잖아요. 머리할 때 get one's hair done 하면 머리 하는 건데 가서 누가 해주는 거니까 get one's hair done, get one's nails done. hair일 때는 단수로 hair 쓰지만 손톱은 여러 개니까 nails라고 붙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one's nails done. Get one's nails done.
0: 다시 하다. 이게 왜 나왔냐면요. 이 보니까 그 젤 타입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관리를 받고 나서 이게 좀 찢긴다거나 뭐좀 색이 벗겨지거나 그러면 그뭐 수정한다고 하나요? 가가지고 이제 다시 보정하러 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럴 때 done 앞에다가 요거 re를 붙이는 스킬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Get one's nails redone. 했어요. 받았는데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redone이라고 그래요. 약간 터치업 하는 거죠. Get one's nails redone. 그래서 여러분한테 done과 redone의 차이를 살짝 알려드리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다시 하다예요. 들어보세요.
1: Get one's nails redone. Get one's nails redone.
0: 좋습니다. 나 오늘 내일 다시 받아야 돼. 해볼까요? 다시. 아, 그저께 받았는데 요즘 마음에 안 들어. 찢겼어.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갔어. 다시 받아야 돼. 그러면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요게 들어가는 순간 왠지 최근에 했는데 다시 하는 느낌이죠.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Today도 뒤에 강세.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요렇게 들어볼게요.
1: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I need to get my nails redone today.
0: 좋습니다. 자, 발톱 뭐라고 할까요? 매니큐어가 있었으면 페디큐어가 있죠. 그래서 패디라고 하시잖아요. 패디 봤다. 그게 페디큐어. 이건 발톱 관리입니다. 들어볼게요.
1: Get a pedicure. Get a pedicure.
0: 자, 그래서 일단 발톱 관리 받는 그 프로세스 자체를 서비스 자체를 페디큐어라고 하는 거고요. Get one's feet done.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여기 nails 했으면 일반적으로 손톱 많이 생각하고요. feet를 넣어버리면 발 관리를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발 관리가 발톱만 관리한다기보다 굳은 살 제거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get one's feet done 이렇게 하면 돼요. get one's feet done 하면 나 오늘 저기 발 관리 받아 이겁니다. 들어볼게요.
1: Get one's feet done. Get one's feet done.
0: 자, 그다음에 굳은 살 하나만 좀 해볼게요. 굳은 살은 뭐라고 하냐면 callus라고 그래요. callus. 이거 읽어보세요. callus. 근데 굳은 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있을 테니까 get rid of calluses. calluses. 이건 좀 외울게요. 굳은 살이라는 단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1: Get rid of calluses. Get rid of calluses.
0: get rid of calluses. 강세를 중간에 줘도 됩니다. 발톱 관리 받으면서 발의 굳은 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I can get rid of calluses on my feet. 발에 굳은 살 제거할 수 있다. 뭐할 때? When I get a pedicure. When I get a pedicure.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요 자체가 발 관리니까. 들어볼게요.
1: I can get rid of calluses on my feet when I get a pedicure. I can get rid of calluses on my feet when I get a pedicure.
0: 페디큐어 자체가 발 전체 관리의 느낌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네일 예약 관련돼서 어떠셨나요? 그래도 여러분이 네일 관리를 받지 않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참고해서 알아둘 수 있는 표현들은 꽤 많았다 봅니다. 네일 예약이 있다부터 갈게요. Have a nail appointment. 복습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nail appointment. Have a nail appointment.
0: 자, 받는 거니까 get My nails done 하면 되는데 다시를 넣으려면 위를 붙이면 되죠? 자, 소유격 넣어주고 get one's nails redone 들어볼게요.
1: Get one's nails redone. Get one's nails redone.
0: 자, 오늘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었습니다. 굳은 살 calluses. Get rid of calluses 들어볼게요.
1: Get rid of calluses. Get rid of calluses.
0: Wonderful.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약 관련된 네 번째 주제가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약을 변경하고 취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리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시면서 복습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찾아오세요. 거기 다시 보기 무료로 전부 다 지난 방송 수백 회분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도 전부 다 올라가 있고요. EBS E 앱을 다운로드 하셔서 이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10분 영어를 오픈 단톡방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되는 것 혹은 뭔가를 하고 싶은 것들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나 밀린 것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거나, 여러분이 잠이 부족할 때는, 그렇죠? 아, 나 이제 잠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한꺼번에 몰아서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은요, 여러분이 밀린 것들을 몰아서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아, 나 이제 밀린 잠을 좀 자야겠어, 이런 표현들을 바로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catch up이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 will catch up on 무엇이라는 핵심 패턴도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will 동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catch up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일단 catch라는 것 자체는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on이 나오면은요, 어떠한 것을 따라가다라는 그 follow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I will catch up 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따라갈게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밀린 것들을 쭉 진도를 따라가는 느낌, 그게 잠이 부족하면은, 그쵸, 잠이 부족한 것들을 하나의 이제 개수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 하나에 몰아서 쭉 따라가는 느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동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들, 부족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따라가겠다라는 의미로 한꺼번에 몰아서 밀린 것들을 하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catch up on you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먼저 가, 내가 너 쫓아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친구들에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알았어, 지금 내가 주차 저기 멀리 했으니까 내가 이따가 너 쫓아갈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그걸 대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얘기를 할 때는요, 부족한 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밀린 것들을 좀 하겠어 라는 표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나 밀린 잠을 좀 잘 거예요 라는 표현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이니까, 그쵸, I will catch up on my sleep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leep.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lee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나 잠을 이제 몰아서 잘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그동안 너무 놀았어, 이제 밀린 일, 이제 나 이제 일을 좀 몰아서 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럼 나의 일이니까 I will catch up on my work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0: will catch up on my work.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숙제를 몰아서 하는 거 그쵸? 요거 work 나온 김에 I will catch up on my homework.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쵸? 숙제를 몰아서 해야겠다라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빨래를 몰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린 빨래를 좀 할 거예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빨래는 바로 laundry가 되니까 I will catch up on my laundry.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나 밀린 빨래를 좀 할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laundry.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laundry.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밀린 빨래를 좀 하겠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동안 바빠가지고 SNS 다른 사람들 거 포스팅을 못 봤던 거예요. 그것들을 이제 몰아서 피드를 좀 봐야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소셜미디어가 바로 SNS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그 포스팅은요. 피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will catch up 하고 나선 on my social media feed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막 올려져 있던 거를 그동안 못 봤는데 아, 얘 잘 사는구나 얘는 이런 걸 하고 있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w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로 얘기를 해주시면은 밀린 SNS 포스팅을 볼 겁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한 번만 더. 시작. I w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라고 얘기를 해서 SNS 포스팅 그동안 밀려 있었던 거를 한꺼번에 보겠어 라는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못 봤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밀렸던 거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I will catch up on 무엇으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연습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ll catch up on my sleep. I'll catch up on my sleep. I'll catch up on my work. I'll catch up on my work. I'll catch up on my laundry. I'll catch up on my laundry. 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I'll catch up on my social media feed.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살짝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 밀린 일을 좀 해야 돼요 라는 표현으로 I will catch up on my work 라는 표현을 배웠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가면은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아, 제가 밀린 일이 좀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동안 밀려 있었던 것들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로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해서 I have a lot of work 어떤 표현이에요? 그쵸?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떠한 일? to catch up on 따라잡아야 할 일들이 많아요 라는 표현으로 아 제가 지금 밀려 있는 일들이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숙제가 많을 때는 그쵸? I have a lot of homework to catch up on으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가집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lot of work to catch up on 해서 밀린 일이 많습니다 라는 표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두 번째 문장으로 밀린 잠을 좀 몰아서 자겠습니다. I will catch up on my sleep 이라고 배웠다면 이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과거로 지금까지는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 아 나 진짜 잠 완전 몰아서 잤어 라고 과거로 얘기를 할 때는 catch의 과거인 cut를 써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I cut up on my sleep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아 나 잠 몰아서 잤어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caught up on my sleep. 한 번만 더. 시작. I caught up on my sleep.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할 것이다. I will catch up on. I caught up on. 이런 식으로 과거로도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그동안 못했었던 것들을 쭉 밀려 있었던 거, 그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는 느낌, I will catch up on 무엇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m so happy to have you back here today. 안녕하세요. 매일 10분 영어 하루 딱 한 문장으로 즐거워지는 시간입니다.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이고요. Your 10-minute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today. 오늘도 행복한 시간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뭐가 나오는지 아시죠? You know what's coming up, right? The first step,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딱 볼 때는 되게 어렵죠? 네. 너희 둘이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 자, 동업은 또 뭐지? 그 다음에, 예, 뒤에 놀라운 일인데. 길지만 핵심은 뭐예요? 뭐뭐 할 만한 일이다. 라고 해서 오늘의 핵심 중에 뭐뭐 할 일인데, 놀랄 만한 일인데, 그거 슬픈 일인데, 그거 수치스러운데, 이런 식의 것들이 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바로 맞습니다. What a 다음에 대상을 쓰시면 돼요. 뭐 이런 건데 라는 뜻이죠. 소위 말하는 감탄문인데 놀라서 감탄하거나 뭐 어떤 상황 때문에 감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 용어는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게 구체적인 어떤 예가 있는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조금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서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이거 왜 하는지, 왜 코너마다 딱딱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짜여져 있는지 이제는 다들 익숙하실 겁니다. 그죠? 자, 이건 놀랄 일인데, 영광인데, 우연인데, 와, 창피한 일인데, 수치인데 라고 하잖아요. 자, 이렇게 짧지만 핵심은 앞에 나왔던 what, all 다음에 연결해서 쓰시면 돼요. 놀랄 일이다. 놀라가다가 뭐예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영화 보면은 생일 파티 할 때 surprise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what a surprise. what a surprise예요. what a surprise. 간단하죠? 그래서 발음만 surpris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광인데 영광이 뭐예요? honor. 아시겠죠? 그래서 honor인데 시작이요. honor가 아 발음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what a 아 너, 이 발음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음 앞에, 모음과 유사한 거 앞에 an을 쓴다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발음이 what a an 이렇게 연달아서 모음이 오기가 힘드니까 what an honor 이 발음이 더 쉽거든요. 그래서 an을 쓰는 것뿐입니다. 영광입니다. what an honor. 자, 그 다음에 우연인데 우연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coincidenc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CEO가 함께라는 뜻이고요. 안쪽으로 CID 떨어지다. 그래서 함께 떨어졌다. 해서 이게 우연일치라는 뜻으로 coincidence예요. 그래서 coincidence. coincidence. 아시겠죠? What a coincidence.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수치야, 수치. 그렇죠? 누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었을 때 what a shame. what a shame. shame가 창피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Your turn. Ready? I'll give you some hints. So, don't look at this part. 이 부분 보지 마시고요. Look at me. 아, 보기 싫으셔도 그러면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보고 싶으신 거죠? 맞죠? 예, 저는 보고 싶은데 여러분. 자, 그래서 포인트가 보세요. 얼마나 놀랄 일이야. Your turn. 맞습니다. What a surprise.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What an... 네, what an honor. What an honor. 됐고요. 자, 세 번째는 우연의 일치 뭐라고 하나요? 와, 신기하다. Your turn. 네, what a coincidence. What a coincidence. 맨 마지막으로 창피한 줄 알아야지. 자, your turn. 맞습니다. What a shame. 해서 두 번 시켜드렸어요. 좀 더 살펴볼게요. Step 2. 너희 둘이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놀랄 일인데 길지만 반은 해결했습니다. 뭔데요? What a surprise. 이게 제일 중요한 패턴이에요. 보다 뭐예요, 영어로요? see죠, see. 근데 만약에 what a surprise, see 이렇게 쓰면은 보다가 놀랄 일이다. 이상하잖아요. 보다 놀랄 일이다. 그래서 뭐뭐하는 것 하는 것을 바로 to see라고 합니다. 그래서 what a surprise to see. 보게 되다니 이런 뜻이에요. 너를 보게 되다니. 근데 너희가 두 명이니까 you too라고 쓴 겁니다. 그 다음에 동업이 뭐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work together.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working together라고 안 쓰면 work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둘이 동업을 시작해서 끝나는 것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다니 이렇게 순간을 살짝 봤었을 때 느낌은 ing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지각동사의 뒤에 분사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외우시는 게 제일 불편하거나 오히려 혼돈을 많이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바꿔보세요. What a surprise to see you working together, swimming together, running together, driving together. 그렇죠. 다 쓸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What a surprise to see, 그렇죠? 누구를요? Both of you, 아니면 you two, working together. 너희들이 동업하는 것을 보게 되다니 내가 놀라운데, 그렇죠?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초대 손님으로 나와주시다니 영광인데요. 아까 나왔잖아요. What an honor. What an honor. 그러면 패턴은 똑같습니다. 뭐뭐 하다니가 to잖아요. To. 그래서 to, 그렇죠? 네. Have you. 당신을 갖게 돼서. 물건인가요? 뒤에 보니까 as our guest. 우리의 초대 손님으로 당신을 여기에 나오게, 우리가 여기 있게 모시게 돼서. 모시게 돼서의 느낌이 have you예요. 네, 그래서 what an honor to have you as our gue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바로 이건데 여기에서 너를 만나다니 정말 우연인데 같은 패턴이에요. What a coincidence. 앞에 나왔죠? What a coincidence. 뭐 하다니. 그러면 to가 동작이 나옵니다. To see you here. 아니면 to meet you here. 예, 바로 여기니까 here까지 정리하시면 What a coincidence to meet you here. 그렇죠? 뭐 한국에 있던 친구를 우연히 오스트리아에 가서 짤즈부르크에서 왔다든가 이러면 깜짝 놀랄만한 일이니까 자, 느낌 살려서 먼저 그렇죠? 우리말 보고 영어로 바꿔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 나왔을 때 우리말 장면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버니, check it out in a dialogue one last time. 자, 너희들이 이렇게 동업하는 걸 보게 되다니 정말 놀랄 로짠데 놀랄 일이야. 애들이 반응이 뭐예요? 야, 서로 다른 사람끼리 상극끼리 끌리잖아. 자, 그렇다면 놀라는 건 What a surprise to see you two working together. 됐죠? 그러면 상극이 뭐예요? 서로 반대편인 거죠. Opposites 서로 끌린다. Attract. Opposites attract. 폴라 압둘의 노래 중에 제목도 이겁니다. Opposites attract. 서로 다른 사람끼리 끌린다는 얘기겠죠? 자, 이렇게 해서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가서 많이 보시고 여러분 마음 응원 이런 것도 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여러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passion.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퍼지탈출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쳐.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있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반갑습니다, 여러분.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오프로드 주행에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속에서 잘 듣고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ravel is always full of surprises. Filling up the car in the middle of nowhere. Imagination became reality.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It's common for them who are always driving.
0: 네, 여러분,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나요? 개최하셨나요? 맞아요. 큰 연료 탱크라고 합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Imagination became reality.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고요. 두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자,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문장 속에서 또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Imagination became reality. Imagination became reality. 2.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0: 네, 전체 딕테이션 연습 잘 되셨겠죠? 자, 그럼 뜻 알아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hat is Imagination became reality. 상상이요. 상상력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문장 볼까요?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고지대에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은요. 큰 대형 연료 탱크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길지 않은 문장들입니다. 그런데도 잘 안 들리는 부분은 계속해서 잘 안 들리게 되죠.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쯤 있는지 여러분들 자막 보면서 자, 다시 한번 들어볼 때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listen.
1: Travel is always full of surprises. Filling up the car in the middle of nowhere. Imagination became reality.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It's common for them who are always driving.
0: All right,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imagination became reality. 자, reality 해도 되고, reality라고 해도 되고, 자, 철자는 Y로 끝났지만 지금

0: 모음인 E와 I죠. 철자로 볼 땐. 그리고 Y라는 이 철자는 자음이지만 소리는 EE 두 가지 다 모음입니다. 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T 사운드 끼게 되면 어떻게 변화하죠? 이제는 뭐 자동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발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R 소리로 변하게 되고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reality 하시면 되고요. imagination 하나의 단어 안에 어디 음절의 강세가 딱 있는지 파악이 된다면 그 단어 하나 안에서도 높낮이가 생기게 됩니다. 강세가 가는 부분이 고조고요. 양쪽은 다 내려가게 되죠. imagination became realit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우리말은 톤 자체가 플랫 톤이라고 여겨진다면 영어는 네, 이렇게 기능어와 내용어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지라 억양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발음 연습해 주셔야 돼요. Google Listening 1. Imagination became reality. Okay. Google Listening 2. Imagination became reality. 어렵지 않으시죠? Be a copycat. Google Listening 3. Imagination became reality. Well done.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magination became reality. Or, 한 번 더, imagination became reality.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자, 아, 그리고는 전치사 for. 예, 왜 나머지 단어들이 모두 다 뭘까요? 네, 내용어입니다. must have 발음하실 때 must have 하지 마시고 must have. 이 st, h. 자음이 연속적으로 세 가지가 연속적으로 이어져 나오게 되면 두 번째 자음 소리가 잘 안 들리게끔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must have 하지 마시고 a must have for driving off road. off 발음하실 때도 off보다는 o 자체의 강세가 가거든요. 그래서 off road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고 이때 r 사운드 발음하실 때는 아시죠? 우 하면서 road, off road 하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A must have for driving off-road. 하나 더 챙겨드리자면 드 사운드, R 사운드 맞물려 있을 때 드라가 아니라 드라 이렇게 들린다는 것도 아시죠? Google Listening 2. A must have for driving off-road. 그렇죠. Google Listening 3. A must have for driving off-road. There you go.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한 번 더.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 들어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One. Imagination became reality. Imagination became reality. 2.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0: Okay,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짧아요, 여러분. 그대로 한번 직청직해 하듯이 볼게요. Travel is always something 했습니다. 여행은 항상 늘 어떠하대요? Full of surprises 라고 했습니다. 놀라움으로 가득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Filling up the car, blank 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n the middle of nowhere. 이 말은요, 여러분,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라는 뜻, 뭐 외딴 곳에서 지금 아무것도 뭐 건물이고 뭐 이런 것들이 없는 사막 위잖아요.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서 이렇게 filling up the car. 이때 filling up the car라는 것은 자동차를 채우다. 즉 무슨 뜻이냐면 연료를 채우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장이라기보다는 지금 narration 하면서 놀라움으로 가득한데 어떤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imagination became reality 라고 했어요. 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외딴 곳에서 지금 가스를 채워 넣어야 하는 이제 우리 보통 연료 자체를 gasoline을 줄여서 gas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거 자체가 연료를 채우는 그런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화면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0: 위치가 됩니다. Must 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고지대에서 off-road로 주행을 하는 것은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요. A must have. 뭐뭐를 갖춰야만 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 fuel tank라고 했죠. 이게 연료 탱크인데 고지대에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연료 탱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갖춰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빈칸 for them who are always driving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it's common. 이게 뭐예요? 네, 흔한 일이죠. 누구에게는요? 그들에게. 그들은 어떤 사람들? Who are always driving. 늘 운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흔한 일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1: Travel is always full of surprises. Filling up the car in the middle of nowhere. Imagination became reality. A must-have for driving off-road in Highland is a large fuel tank. It's common for them who are always driving.
0: 네, 오늘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안 들리는 부분들, 그리고 제대로 잘 캐치되지 못한 부분들 다시 한번 청취하면서 여러분들 꼭 들을 수 있도록 연습해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아,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Delete versus remove. Delete versus remov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delete 그리고 remove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두 단어의 뜻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냐? 오늘 확실하게 구별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delete부터 살펴볼게요. 삭제하다라, 삭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이가 세 개가 있네요. 근데 뭔가 이, delete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발음은 d, i 발음. 첫 번째 음절은 d, i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delete가 보다는 d, 그 다음에 마지막은 e 발음이에요. delete, delete, delete. 네, 그래서 스펠링은 다 e가 들어있지만 발음은 달라요. 이래서 영어 스펠링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자, delete, delete, delete. Very good. Okay. 자, delete. 그 컴퓨터 파일 등을 없애거나 삭제할 때 delete라는 단어 사용해요. 네, we often use the word delete when we are getting rid of something, either like a text or something like a file or a program or an app on our computer or phone. Okay? 그리고 영구히 삭제하거나 지울 때 이 delete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When we use the word delete, there is this feeling of deleting it forever. So getting rid of it forever. 근데 delete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막 그냥 사람끼리 쓰는 것보다는 뭔가 컴퓨터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뭐 스마트폰 아니면 프로그램 안에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문장들 한번 볼게요. I deleted some apps. Can you delete this file? I deleted the sentence. Delete. 삭제하다. Delete.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앱을 몇 개 삭제했어. 왜 가끔 가다가 이제 어플이 너무 많아지면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delet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Okay? 그래서 스마트폰 안에서 어플들을 지우니까 delete라는 단어가 적합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파일을 삭제할 수 있어? 할 때는 Can you delete this file? Can you delete this file? Okay, so again, we're talking about a file on a computer or on

some sort of digital device. Can you delete this file?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그 문장을 삭제했어. I deleted the sentence. 하지만 신기한 게 뭔가 이게 필기에서 문장을 지울 때는 delete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아요. 이거는 컴퓨터에서 이제 어디 프로그램 통해서 이제 막 글을 썼는데 거기서 문장을 삭제할 때 delete 단어를 사용합니다.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deleted the sentence. I deleted the sentence. Delete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요 이제 remove로 넘어갈게요. 네, remove 제거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도 똑같이 delete처럼 여기서도 remove가 아니고요. re, I 발음 느낌이에요. remove 그리고 V 발음 입술 붙으면 안 됩니다. remove remove remove. Okay. 원치 않는 것,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때 remove 단어를 사용합니다. So we use the word remove when we want to take something away or get rid of something that is not necessary. 그리고 제거하다의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다양한 뭐 물건을 없애거나 제거할 때도 remove 아니면 얼굴에 주근깨를 없애고 싶을 때도 또 remove 되게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네, 문장도 한번 볼게요. I got my cavity removed. They removed the old sofa. Please remove your car. 제거하다, remove. 네, remove 보다는 remove.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내 충치를 제거했어. 이럴 때 remove 단어 사용할 수 있어요. I got my cavity removed. I got my cavity removed. 그래서 뭔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니까 remove. Okay? I got my cavity removed. 두 번째 문장은요. 그들은 낡은 소파를 치웠어. 혹은 없앴어. 그런 느낌 나죠? They removed the old sofa. They removed the old sofa. One more time. They removed the old sofa.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당신의 차를 치워주세요. 뭔가 치워달라. 그래서 꼭 뭐를 완전히 이렇게 없애, 그러니까 delete라는 단어는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지만 remove는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냥 어디를 그냥 치워달라는 느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lease remove your car. Please remove your car.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Please remove your car. Please remove your car. 정리해 드릴게요. 네, delete. 뭔가 삭제할 때, 그래서 뭔가 그런 디지털 기기에서 주로 뭐를 삭제할 때 delete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remove는 좀 더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쓸 수 있죠. 뭐를 제거할 때 remove 단어 사용해 보세요. 오케이,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I deleted some apps. I got my cavity removed. I got my cavity removed. I got my cavity removed. Excellent work today. Fabulous. 네,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expression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예약 관련된 주제 마지막 날입니다. 서비스 예약, 영어로 뭐라고 하죠? appointment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 주에 정리가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거나 시간대를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경우도 있고요. 예약이 꽉 차서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상당히 좀 유용할 것 같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예약 관련된 얘기를 누구나 대화할 때 정확하게 어떤 동사들이 필요한지를 오늘 추가로 배워보실 수 있습니다. 변경, 옮기다, 늦다. 이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예약 시간을 변경하는 건 쉽습니다. 그냥 change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는데 문장이 늘려면 뭔가 콜로케이션이 필요하겠죠? Change one's appointment. 자, 예를 들어서 I want to change my appointment. Maybe I should change my appointment. Do you think I should change my appointment? Change my appointment. 그쵸? 소유격만 넣어주시면 돼요. 본인 거면 my, 남의 거면 your. 이런 식으로. 자, 들어보겠습니다.
1: Change one's appointment. Change one's appointment.
0: 변경도 있지만 우리 옮기다도 있죠? 예약을 옮길까? 예약을 오후로 옮길까? 옮기다. 밀어요. Move. 그죠? 이동시키는 거죠. Move my appointment. Move my appointment. 그죠? 물론 이제 ones를 넣어도 되고요. 이게 누구 건지에 따라서 move my appointment, move your appointment. 저 소유격을 넣어줘도 되는데 본인 시점에서 이건 연습해 볼게요. I think I should move my appointment. Move my appointment. 이렇게 갑시다. 들어볼게요.
1: Move one's appointment. Move one's appointment.
0: 자, 늦다는 어떻게 할까요? 늦다.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늦은 거죠? 근데 여기 for 연결고리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 예약이 3시였는데 내가 3시 30분에 도착했네? 그럼 나 늦은 거죠? I was late for my appointment 하면 되겠죠. 됐죠? Be late for 소유격 appointment. 이렇게 들어볼게요.
1: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0: 그래서 읽는 연습하실 때 저희는 원형을 드리느라고 자꾸 원수를 드리는 거고 원수를 연습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처럼 자 일부러 마이를 한번 넣어드린 거예요. 마이를 더 연습하세요. 읽는 연습할 때는 어차피 내 중심을 연습해서 그 다음에 남의 이야기 할 때는 살짝 유어로 바꾸면 되는 거니까 마이를 연습하세요. 웬만하면 이거 입에 붙일 때 나 예약 시간에 늦고 싶지 않아. 마이 넣어야 되거든요. 나 예약 시간 늦고 싶지 않아. 나 빨리 갈래. 나 3시야. 나 3시 늦으면 안 돼. 오케이? 그럼 나 하고 싶지 않은 거니까. 부정문.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그죠?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나 저 예약 잡혀 있는 거 늦으면 안 돼.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강세 주세요.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I don't want to be late for my appointment.
0: Wonderful.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약 시간을 뒤로 좀 미루다. 요거 하고 1시간 뒤로 미루다. 3시로 미루다. 요거 해볼까요? 자, 미루다니까 아까 change하고 move 동사는 알겠어요. 그 미루다. 약간 좀 밀다. 밀다. push예요. push. 근데 뒤로 미는 거니까 push back. 이해되세요? push back. 뒤로 미는 거예요. push back one's appointment. push back. 왜요? 구동사니까 강세 뒤에 가야 돼요. push back이 아니라 push back. One's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Push back one's appointment. Push back one's appointment.
0: I think I should push back my appointment. 예약을 뒤로 좀 미룰까?

0: 그날 뭐 2시에서 3시로, 3시에서 4시로 이런 식으로. 자, 1시간 뒤를 미루다는, 자, 일단 my appointment 좀 기니까 is로 바꿔볼게. is 뭐예요? appointment라고 생각하세요. push it back by an hour. 1시간 뒤로 미루는 거니까 1시간이라는 어떤 그 덩어리를 그만큼의 단위로 쓰는 거죠. 그래서 by예요. by an hour. push it back by an hour. I think I should push it back by an hour.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예약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으면 1시간 정도 미뤄야겠다. push it back by an hour. 그렇죠? 부동사니까 여기다 힘을 주는데 대명사 들어갔으니까 양쪽에 힘 줄게요. push it back by an hour. 들어볼게요.
1: Push it back by an hour. Push it back by an hour.
0: 뭐뭐만큼이니까 by예요. 자, 3시 로. 로는 뭐예요? 정확하게 3시 딱 이거죠. 그러면 글로 보내야 되니까 전치사가 to로 바뀝니다. Push it back to 3pm. 1시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2시간 뒤로 밀어서 3시로 잡았으면 해. I want to push it back to 3pm. 자, 뭐 예를 들어 뭐 전화한다면 Hi, I want to push back my appointment. I want to push it back to 3pm.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들어볼까요?
1: Push it back to 3 p.m. Push it back to 3 p.m.
0: 좋아요. 자, 넣어봅시다. 나 예약 시간을 1시간 뒤로 밀었다? 나 예약 시간 1시간 뒤로 밀었어. 과거예요. 밀었어요, 이미. I pushed my appointment back by an hour. is을 넣어도 되는데, 만약에 예약 관련된 얘기를 곧장 하는 거면, 아, 나 미용실 예약 잡혀 있었는데, 1시간 뒤로 밀었지? 그래서, pushed my appointment back. 1시간 by an hour.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I pushed my appointment back by an hour. I pushed my appointment back by an hour.
0: 잘하셨어요. Okay, very good.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볼까요? 예약을 이제 바꾸려면 자리가 있는지 물어봐야 돼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약이 꽉차 있을 수도 있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리가 있다. Have an opening. opening이 뭘 열려 있는 걸 말하는 건데, 2시 때딱 시간이 열려 있네요. 그거 opening이라고 불러요. 그죠?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에서 이제 인사 멘트 같은 거 오프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응? 여기서 오프닝 그게 아니죠? Have an opening. Have an opening. 아, 딱 비어 있는 자리가 있네요. 그거를 opening이라고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1: Have an opening. Have an opening.
0: 반면, 없어. 자리가 없어요. 꽉 찼네? 뭐라고 할까요? full 같은 단어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냥 full 하긴 조금 애매하고, fully booked. 외우세요. 이건 외울게요. be fully booked. 예약이 꽉찬 겁니다. 야, 미용실 오늘 예약하려고 했는데 꽉 찼네. 우리 강아지 미용 좀 시키려고 하는데 오늘 예약 꽉 찼대. They are fully booked. They are fully booked. 아이고, 비행기 좌석이 만석이네. 어? The flight is fully booked. 아이고, 호텔이 만실이네. The hotel is fully booked. 유용하죠? 이거 안 외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 외우면 유용합니다. 쓸 데가 너무 많아요. 들어보세요.
1: Be fully booked. Be fully booked.
0: Bingo. 표가 다 이게 다 나갔을 때, 그렇죠? 매진됐을 때는 살짝 다른 것이죠. 뭐 써요, 여러분? Sold out 쓰잖아요. Sold out. 표가 들어가면 약간 sold out가 조금 더 좋아요. The concert is sold out. 제품 품절도. 제품이 더 이상 재고가 없네? Sold out. 예약 시간이 꽉 찼네? 자리가 꽉 찼네? fully booked. 음식점은? 음식점에 자리 없대. 꽉 찼대. 음식점은? 음식점은요? fully booked. 약간 느낌이. 그죠? 제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제품이 없네? 그러려면 sold out. 시간대가 없네? 꽉 찼네? fully booked. 느낌 와요? 자, 그럼 문제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방금 전에 fully booked를 이용을 좀 해보려고. 미용실 예약이 꽉 차서 가능한 자리가 없었다. 가능한 자리란 건 이제 시간대를 말하는 거겠죠? 이거 어떻게 해요? fully booked. 그래서 No opening. 오프닝이 없었다. 자, the hair salon, 미용실, was fully booked. 과거 시제, so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자리가 없었다. 꽉 찼었다. 되죠? 되죠? 다시 한 번. The hair salon was fully booked, and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들어볼게요.
1: The hair salon was fully booked, so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The hair salon was fully booked, so they did not have an opening.
0: 방금 전에 전화해봤더니 그렇다 하더라. 그래서 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죠? 과거의 경험, 방금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의 과거 시제.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약 변경과 시간 관련된 얘기할 때, 자, 시간에 늦다 있었죠?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요거부터 복습을 좀 해볼게요. 들어볼게요.
1: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Be late for one's appointment.

0: 자, 그다음 오늘 중요한 두 가지가 뒤로 미루다와 꽉 차다. Push back one's appointment. 뒤로 미루는 거니까 push back one's appointment. 들어볼게요.
1: Push back one's appointment. Push back one's appointment.
0: 마지막으로 강조 많이 했던 거죠. Be fully booked. 요거 꼭 기억해 써보세요. 들어보세요.
1: Be fully booked. Be fully booked.
0: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이 끝났고 이번 주 예약 관련된 주제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혹시 놓치신 방송 있으시면요. 앞에 방송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가능하시니까 저희 홈페이지에서 오셔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 교환 내용도 다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렸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서 매일 10분 영어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한 버릇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 내가 좀 버릇이 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되겠지만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나 뭐 하는 버릇이 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을 하는 버릇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뭐 하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have a habit of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특정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로, 아, 제가 좀 다리를 이렇게 떠는 버릇이 있어요, 이런 표현들 바로 I have a habit of ing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뭘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제 버릇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릇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그 버릇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I have 버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버릇이라는 게 바로 영어로 habit이죠. 그래서 I have a habit, 제가 좀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뒤에 of 하고 나서 ing로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특정 행동을 하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훨씬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행동에 좀 집중해서요, I have a habit of ing로 그 행동하는 거를 다양하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제가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I have a habit, 제가 버릇이 좀 있습니다. 어떠한 버릇이요? of ing 하는 버릇이요. 근데 다리를 떨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동사를요, sh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habit 하고 나선 of shaking my le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제가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습니다. 두 다리를 떨 때는 shaking my legs로 여러분 복수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s.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해서 제가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어떡하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머리를 빙빙빙빙 꼬는 버릇이 있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머리를 꼬다 라고 얘기를 할 때 twirl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이렇게 얘기를 하면 머리를 이렇게 빙글빙글 이렇게 꼬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0: 이번엔 머리를 꼬는 버릇이 있어요.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해서 이번엔 머리를 핑칭칭 이제 꼬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어뜯을 때는 bit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I have a habit 하고 나선 of biting my nails.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손톱을 좀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biting이라는 그 T 소리는요. 모음 소리 가운데서 biting my nails, biting 이런 식으로 굴려서도 발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릴 거예요.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이렇게 biting으로 굴리는 소리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아, 저는요. 코를 좀 후비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후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픽이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렇게 쑤시다 라는 느낌으로. 그래서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ail, picking my nose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nail은 손톱이니까요. 요거 차이지 구분 지어서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ails. 저는 코를 좀 후비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한 번만 더. 시작.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라고 얘기를 해서 코를 후비는 버릇이 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하는 그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I have a habit of ing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I have a habit of biting my nails.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I have a habit of picking my nose.
0: 저는요 다리를 좀 떠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I have a habit of shaking my leg 이 표현을 배웠다면 이번에는요 어떠한 버릇을 고쳤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버릇을 고칠 때는요 여러분 고치다 라는 것 자체는 fix라는 동사를 씁니다. 하지만 fix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그러한 버릇을 깨버렸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I broke my habit of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내 그 잘못된 버릇을 이제 깨버렸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고쳤다 라는 의미를 바로 I broke my habit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버릇을 고치다 라는 의미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broke my habit of shaking my leg 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아 저 그 버릇 고쳤어요. I broke my habit of ing.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제가 어떠한 이제 하는 버릇이 좀 있었는데요. 그 버릇을 고쳤습니다. 버릇이 있었어요라는 표현도 여러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I have a habit.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떠한 버릇이 있는 거고 버릇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have의 과거인 I had a habit 혹은 I had my habit.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것도 이번에 같이 연습이 돼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저는 머리를 빙글빙글 꼬는 버릇이 있어요. 라는 거를 I have a habit of twirling my hair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버릇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릇이 있었어요. 라는 과거의 표현도 얘기를 했고 그런데요. 제가 그 버릇을 고쳤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broke my habits로 얘기를 하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버릇을 만들다라고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버릇을 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쓰는 수 있는 표현입니다. 버릇을 들이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동사를 make를 씁니다. 그래서 make a habit 이라는 게 버릇을 들이다, 버릇을 만들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버릇을 들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don't make a habit 이런 표현이 바로 버릇을 들이지 마십시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머리 빙빙 꼬는 거 그거 버릇 들이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make a habit of twirling your hair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make a habit of twirling your hair 해서 여러분이 make a habit이라는 게 바로 버릇을 들이다 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I have a habit of ing 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and wonderful with you.
1: 여러분, 별일 없이 다들 건강 잘 챙기면서 해피하게 아주 잘 지내고 계시죠? 중요한 거는 그렇습니다. 바로 긍정적 좋은 에너지를 가득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매일이라도 언제든 만들어두세요. 10분이면 10분, 5분이면 5분. 차 마시면서 아, 행복하다. When I, every time I drink tea, I feel happy.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사실 저는 행복이라는 게 자기 설득이라고 생각합니다. Happiness is self-persuasion. Persuading yourself, right? 자, 그런 점에서 오늘도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 시작합니다. With today's mission.
2: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go? 한번 해보셨나요? Give it a try, give it a go, give it a shot. 다 같은 표현입니다. 어쨌든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능동적으로 해보시는 게 중요한데요.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네,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해낸 거야? 긴 것 같지만 모함하다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그렇죠. 어디서 뭐뭐한 거야? 라고 해서 지나간 행동에 대해서 내용이 궁금해질 때 쓰는 표현. 영어로는 Where did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Where did you?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자, 생각보다 쉽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제일 적절합니다. Okay,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여기에 네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구했어? 어디에서 찾았어? 어디로 보냈어? 그 다음에 그걸 어디에서 만났어?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느 때 쓴다고요? 지나간 무엇인가 과거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그럴 때 뭘 쓰면 되신다고요? Where did you? 그 중에서도 장소에 관계된 거죠. 그래서 Where did you 구했다? Where did you get it? Where did you get it? 되게 쉽죠. 그래서 get은요. 손 들어보세요. 그냥 슬쩍 무엇인가 구하는 것은 get입니다. 힘을 가지고 무엇인가 뺏는 듯한 느낌은 take it. 아시겠죠? 그래서 take it. 그래서 where did you get it? 이게 사다란 뜻도 있고 구하다 다 좋습니다. 어디서 찾았어? 찾다가 뭐예요? Find. Where did you find it? 찾은 장소가 궁금할 때, 그죠? 됐고요. 어디로 보냈어? 그러면 보내다가 뭐예요? Send. S-E-N-D. Where did you send it? 어디로 보낸 거야?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가

더 궁금하다면 where did you send it to?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뒤에 to를 써도 되고 to를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where did you send it?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를 어디에서 만났어? 장소가 궁금한 거죠. Where did you meet him? Where did you meet him 해도 되고요. Meet him 해도 되고 meet him 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him이 발음이 줄어들어서 meet him처럼 들려요. 아시겠죠? Meet him이요. 네 가지예요. 자, 동작과 함께 할 테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이쪽 보지 마시고요. 저만 보세요. 오케이? 이게 눈이 자꾸 가는 거는 습관이라서 그런 거니까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이제는 다들 저를 보는 습관 갖고 계시죠? 좋습니다. 어디에서 구했어?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did you get it? 됐고요. 어디에서 찾았어? Your turn. 네, where did you find it?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그걸 보냈어? 라고 할때 보내다? 그렇죠.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did you send it? Where did you send it? 됐죠? 예.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예. 어디에서 그 남자를 만났는데, 탐 크루즈를 어디서 만난 건데,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 그럴 때는, Your turn. 맞습니다. Where did you meet him? 동작을 살짝 과장되게 해드리는 이유는, 실제 그런 상황에 들어갔었을 때, 여러분, 똑같이 입 밖으로, It'll come out of your mouth naturally. 아시겠죠? 그걸 노리는 거니까 한번 다들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감사드리고요. 알고 계시면. 자, 그러면 바로 이어집니다. Coming up, step 2.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을 어디서 해낸 거야?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모함한다는 또 뭐지? 걱정되지만, 그런 건 그냥 버리세요, 일단. 시작은 어디서 해낸 거야잖아요. 그러면, where did you get잖아요. Where did you get? 그러면 그런 생각을 뭐라고 합니까? 그쵸. The idea. Where did you get the idea? 근데 어떤 생각이에요? 내가 너를 모함하다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걔는 요리 재료입니다. 요리법이 아니고요. 그래서 set somebody up이라고 해요. 누군가를 딱 세팅을 해놓는 거죠. 근데 완전이란 뜻의 up까지 쓰면은 set somebody up. 누굴 함정에 빠뜨리다 혹은 모함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뭐라고란 뜻의 대신 거죠. That I set you up. 내가 너를 함정에 그렇게 빠뜨렸다고 라는 생각을 어디서 해낸 거야? Where did you get that idea? 아니면 get the idea? 그렇죠? 예, 어떤 생각에 that I set you up?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나의 잃어버린 안경을 어디서 찾은 거야? 잃어버린 안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어디서 찾았다? Where did you find? 간단하죠? 그러면 나의 잃어버린 안경이니까 my lost glasses. My lost glasses. 주의하세요. 글라스는 컵이란 뜻이잖아요. 글라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잔. 그 다음에 glasses에서 안경인데, 너 그걸 어디서 찾았어라고 할때 it를 쓰시면 안 돼요. Where did you find it? 이렇게 쓰면 아닙니다. Where did you find them이라고 쓰셔야 돼요. 왜냐면 glasses이기 때문에. 흔히 하기 쉬운 실수니까 그냥 살짝 말씀드렸고요. 됐고요. 자. 미국 어디에서 학교를 다닌 건데? 이거 그 궁금하잖아요. 과거에 지나간 일이니까. Where did you? 간단하죠? 그다음에 학교를 가다.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Where did you go to school? 그다음에 미국이니까 in the states. In the states.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나왔던 중요한 문장 하나를 가지고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보니까 한번 다시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가볼까요? 내가 너를 모함했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디서 해낸 거야? 그 생각은 어디서 온 거야? 그랬더니,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where did you get the idea that I set you up? set you up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함하다 함정에 빠뜨리다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아, I know everything. Now, 이제는 내가 다 알고 있어. So stop lying to me.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좋습니다. If you're not watch this program again, you know where to go. ebs.co.kr로 오셔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에너지도 나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도요 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는 명사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고요. 이번 시간에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부사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 부사절이 뭐 하는 친구이죠? 궁금하시다면 다음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As long as you're happy, I'm happy. 라는 문장 해석이 되시나요? 참고로 as long as you're happy가 오늘의 주인공인 부사절이에요. 와, 부사절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라는 생각 여러분들 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인 내용,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명사절과 비슷한 점이 참 많거든요. 해서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예요. 말 그대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거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절이라는 거. 두 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이룬 것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구와 뜻이, 정의가 같은데 차이가 있다면 이제 구에는 주어 그리고 서술어가 포함될 수 없고 절에는 주어와 서술어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절이라는 것도 명사절이 되기도 하고 뭐 형용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그럼 형용사절이라고 부르겠죠? 그리고 부사로도 쓰이기도 한다는 거. 그러면 부사절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명사절,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부사절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명사절이든 부사절이든 형용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존재하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절은 기본적으로 절을 이끌어주는 접속사를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이 접속사가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 절의 뜻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은 우리가 부사절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부사절을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뭐가 있는지 세 개만 볼게요. 사실 이게 되게 많아요. 근데 역시나 이거 다 공부하려면 우리 일주일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두 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보다는 부사절이라는 게 뭐구나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걸 목표로 우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when 이런 거 있어요. 뭐뭐 할 때라는 의미로서 참고로 when 같은 경우는요 명사절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사절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속사가 이 절도 만들고 저 절도 만들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after 뭐뭐 한 후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like 같은 것도 진짜 많이 쓰이죠.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부사절을 만드는 접속사구나 생각을 해봐 주시면서 다음 예문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문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친구가 어떻게 절이 되는지 과정을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I get home. 되게 간단하죠. 여기서 get은 가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간다, 집에. 그래서 나는 집에 도착한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장인데 이 앞에다가 접속사 하나 탁 넣어보도록 할게요. When I get home. 해석을 해보자면 내가 집에 도착할 때 정도가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en 같은 경우는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부사절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부사절의 맥락으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는데 이 부사절을 다른 문장 중간에 또는 뭐 문장 끝에 문장 앞에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문장이 길어져요. I'll start my homework when I get home.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I'll start my homework. 나는 내 숙제를 시작할 거예요. 언제 시작한다는 거죠? When I get home. 내가 집에 도착할 때요 라는 의미로서 집에 도착하면 그러면 나는 내 숙제를 시작할 겁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여기서 when I get home 부사절로서 언제 그래서 숙제를 시작할지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절이 만들어져서 다른 문장 속에서 활용이 되는구나 이해해 주실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한 문장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She didn't know me. 해석해 보자면 그녀는 나를 몰랐다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문장이에요. 근데 역시나 이것도 앞에 접속사 딱 붙여주면 절이 된다는 거죠. 어떤 거 붙여볼까요? Like 붙여볼게요. 자, like 여기선 접속사입니다.
동사 아니에요. 좋아하다는 뜻이 아니라 뭐뭐처럼이라는 의미로 like she didn't know me 라고 like 다음에 문장이 나왔죠. 해석을 해보자면은 그녀가 마치 나를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것도 부사절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문장 속에 활용해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뭔가 이제 노래 가사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문장이 완성되는데 긴 문장으로 넘어가지만 확장해 보자면 이런 식이 돼요. She acted like she didn't know me. She acted. 그녀가 행동했다는 거죠. 어떻게 행동한 거예요? Like she didn't know me. 마치 그녀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문장이 절이되고 절이다시 다른 문장 속에서 활용되는 구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건 다 부사절인 거예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이겁니다. 어디든 원하는 곳에 앉으시면 돼요. 와, 이거 어떻게 말하지? 고민해보면 조금 어렵다는 거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시작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앉으시면 돼요. 앉으셔도 돼요. 조동사 그냥 can 써주는 거죠. You can sit. You can sit. 그래놓고 어디 앉으면 되는지를 부사절로 추가 설명해주면 돼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실제 문장은 이렇게 짧습니다. 자, You can sit wherever. Wherever. 어디든이거든요. 여기까지만 말해도 돼요, 사실. You can sit wherever. 그러면 어디든 앉으셔도 돼요가 되는데 근데 그 어디든에 조금만 더 추가 정보 줘서 wherever you want. 당신이 원하시는 어디든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Wherever you want 부사절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You can sit wherever you want. 좋아요. 한 문장만 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졸업 후에 그는 직장을 찾을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뭐 후에. 후에 하면은 after 쓴다.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after 먼저 적어놓고 뭐 한 후입니까? 근데 졸업한 후죠? 해서 after he graduates.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그가 졸업한 후에 그는요. he will 할 거죠. 뭘 할 겁니까? look for 찾을 거예요. 이렇게. 안경 쓰고 찾을 거죠. 그렇죠? 망원경 갖다 찾을 겁니다. 뭘 찾을 거예요? Look for a job. 일자리를요. 찾을 겁니다. 문장 완성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용된 after he graduates가 부사절이라는 거. 생각하면서 문장 큰 소리로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After he graduates, he will look for a job.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문장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돌아와서 오늘의 문장이에요. 여기에 적혀있는 as long as가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지만 이게 사실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뜻은요. 뭐뭐 하기만 하면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보자면 As long as you're happy. 네가 행복하기만 하다면 I'm happy. 나는 행복해 라는 굉장히 멋진 의미의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 부사절인 거예요. 아, 절이란 게 뭔지도 알겠고 지난 시간, 이번 시간 통해서 명사절과 부사절에 대해서도 그 개념 우리가 확실히 했으니까 이 점들 참고해서 복습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만 더 강조를 드리자면 명사절 그리고 부사절 만들 수 있는 접속사들이 진짜 많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검색만 해보셔도 아, 이런 의미의 이런 접속사들이

있구나 찾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내서 검색하고 따로 공부해 보시는 거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저는 그랜마인사이드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0: Well, hello guys. Guess what? Today is it. Today we are going to connect all of that those dots together and do the full whole part of the flow. It's gonna be fun.
1: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flow, 우리 빈야스 flow를 몽땅 합쳐서 한 가지의 연속 동작으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따가 이거를 왜 하는지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어 공부부터 하고 넘어가실게요. Let's go, guys.
0: Did the class succeed on that prank on April Fools? Oh, yes. They put a whoopee cushion on the teacher's chair. How did the teacher react? It was priceless. He went all red and started laughing so hard.
1: 네, 조금 긴 대화였습니다. 일부러 길게 했어요. 공부 많이 하시라고. 오늘의 영어 표현은 priceless입니다. priceless로 한 줄을 마무리할게요. priceless,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화 먼저 볼게요.
0: Did the class succeed? 이랍니다.
1: 혹시 그 수업이란 뜻이라기보다는 여기선 반, 그 반이 혹시 성공을 했니?
0: What? On that prank? On April Fools.
1: 아, 만우절에 했던 그 장난, prank, 장난이죠. 혹시 그 장난 성공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Oh, yes. 당연하지.
0: They put a whoopee cushion.
1: Whoopee cushion이라는 게 있어요. 앉으면 방귀 소리가 나는, 이렇게 뿡 소리가 나는 쿠션입니다.
0: They put a whoopee cushion on the teacher's chair.
1: 아, 선생님 의자 위에 그걸 올려놨대요. 앉으면 소리가 나겠죠.
0: How did the teacher react?
1: 그래서 선생님 반응이 어땠는데 물어보니까
0: It was priceless 이러죠.
1: 가격이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가격을 책정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소중하고 특별하고 뭔가 너무 대단했다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0: He went all red and started laughing so hard.
1: 정말 얼굴이 새빨개져서 started laughing so hard. 진짜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it was priceless 하면은 그건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대박이었어.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대화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0: Every time you tell a joke, you stare at me like I'm a science experiment. That's because I want to see you laugh. There's nothing pretty about my laugh. Your smile is priceless.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어요.
0: Every time you tell a joke, 네가 무슨 농담을 할 때마다 You stare at me like I'm a science experiment.
1: 내가 무슨 과학 실험인 것처럼 나를 그렇게 빤히 쳐다보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농담할 때마다 나를 그렇게 빤히 쳐다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Well, that's because I want to see you laugh.
1: 이럽니다. That's because, 아, 왜 그러냐면은 너가 웃는 거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0: Oh, there's nothing pretty about my laugh.
1: 이러죠. 아, 뭐 웃는 게 뭐가 이쁘다고 그래. 이런 딱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re's nothing pretty about my laugh. 정말 내 웃는 거 이쁜 거 하나도 없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0: Your smile is priceless.
1: 이러죠. 너의 미소는 정말 소중해. 이런 뜻이에요.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0: 소중하고 정말 특별하다는 의미입니다. Priceless, 보통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이렇게 쓰여요. 꼭잘 담아두었다가 꼭 누군가에게 써주세요. 그럼 우리 요가 이제 마무리하러 갈게요.
1: Wow, flow the whole part. Guys, ready? Finally, we're going to do the whole part of the flow, all connected.

0: That was it. That was one way of doing the vinyasa flow. There are many ways to do it. This was just one. So do it when you want to, okay? 네, 오늘 이제 마무리한 비냐사 플로우에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요. 그중 한 가지만 제가 다뤄본 겁니다. 이거를 왜 할까요? 사람들이 뭐절 같기도 하고 저거를 왜 하는 걸까? 이건 그냥 움직이는 명상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싶으실 때 아니면 생각 안 하고 싶으실 때 그냥 뭐 하는 마음의 수련입니다. 몸 수련까지 같이 할수 있으니까요. 그냥 두고두고 꺼내서 하시면 돼요. 영어 표현 우리 priceless 같이 배워봤습니다. 정말 가격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소중하고 정말 특별하고 뭔가 굉장히 웃긴 상황에서도 아, that was priceless. 이렇게도 아, 쓸수 있으니까요. 되게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잘 활용해 주시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I will miss you guys. Have the best weekend. Bye!
1: (5년) 기도 막힘 사고 예방법. 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 막힘 사고 1,373건. 고령자일수록 씹는 힘과 넘기는 힘이 약해 기도 막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을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0: 네, 오늘은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확인해 볼까요?
1: Let's take a look. Competition isn't necessarily bad. Sometimes it can help drive all standards up. Competition isn't necessarily bad. However, if you spend your whole life always competing with others and trying to one-up them, you'll be sadly disappointed over and over again.
0: 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 Dave said,
0: Competition isn't necessarily bad. 경쟁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Mm-hmm. Sometimes, 가끔씩은 it can help drive all standards up. Mm-hmm. Drive something up 하면은 올려주는 걸 말하고요. Mm. 여기서 말하는 standard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
1: yeah.
0: expectations,
1: yeah.
0: 아니면 그 평균 기준.
1: Mm-hmm.
0: 그래서 all standards up 하니까 다 기준이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지.
1: That's true. If you think about sports, that happens. Like as the years go by, you get better and better players, right? So
0: 맞아요.
1: the standards go up.
0: 네, 그런 의미고요.
1: 그다음, and Debbie says?
0: Debbie 씨는 competition isn't necessarily bad. 똑같은 문장이죠. 경쟁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면서 however, 그런데 if you spend your whole life, 평생을 always competing with others and trying to one-up them, one-up이라는 것은 남들보다 한 단계 더
1: yeah.
0: 나아지려는 노력이죠. 그래서
1: uh-huh.
0: 평생을 남들과 경쟁하고 그들보다 나으려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면서 보내면 you'll be sadly,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disappointed over and over again. Mm-hmm. 계속해서 실망하게 될 것이다.
1: This is also true.
0: I think so.
1: All right. So those were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But unfortunately,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Bye.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How may I help you? Have a seat, please.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경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저와 함께 재밌는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영어 실력도 올라간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esop's Fables, The Hare and the Tortoise의 바로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또 책을 끝내는 날이 왔네요. 오늘의 결말은 어떻게 될지 가르쳐드리지 않겠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go 많이 보셨죠? Ago와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책을 소리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heeze!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0: The Hare and the Tortoise, 그 다섯 번째 마지막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다 보니 이렇게 책이 금방 끝나네요.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Pant, wheeze. Pant라는 것은 헐떡이다. Wheeze라는 것은 씩씩거리면서. 맞죠?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토끼가 늦은 거죠? 너무 많이 잡아버렸어요. 해질 무렵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러면서 거북이는 이미 많이 갔겠죠. 아직까지 결승선을 통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헐떡이면서 최대한 빠르게 가야 되겠죠.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그렇죠. 토끼는 flew around, 날아갔다. flew라는 게 원래는 fly의 과거예요. 날다라는 것을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토끼가 어떻게 막 날 수가 있겠습니까? 토끼는 날 수는 없겠죠. 여기서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at top speed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속력으로 갔습니다.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맞죠? 이 route, 이 경기 경로, 경주의 경로의 나머지 부분, 이 토끼가 잡는 그 부분부터 그리고 결승선까지 그 나머지 부분을 전속력으로 달려갔습니다.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그는 달렸습니다. 어떻게 달렸냐면 이전에 달려본 적 없는 그런 속도로 최대한 빠르게 달렸다라는 것이죠.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이라고 돼 있네요. 그런데 토끼가 늦은 거죠. 막 최대한 빨리 막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막 이렇게 막 뛰어가고 있었겠죠. 뛰어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뭐가 들리냐 하면 우후! 예! 막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들리겠어요? 바로 거북이가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But in the distance, distance라는 것은 먼 곳이라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토끼가 가까이 있지 않아요. 먼 곳에서 he heard, 여기서 he는 바로 토끼가 되겠죠. 토끼는 들었습니다. shouting,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맞죠? 소리를 지르고 있고요. and clapping, 그리고 막 박수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and could just make out, make out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무엇을 알아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가만히 보니까 저 멀리서 뭔가 막 소리가 들리는 데를 보니까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뭘 알아볼 수 있었냐면 the tortoise, 여기 있는 이 거북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Nearing the finish line. 뭐 하고 있는? 결승선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북이를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before 오늘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이 before도 뭐뭐 전에고요. 또한 뭐뭐 전에가 또 뭐가 있냐면 ago도 있습니다. 이 ago와 그 다음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go와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중학생 혹은 고등학생에게 제가 ago나 before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물론 맞아요. 자, 그런데 의미나 쓰임의 차이가 좀 있다는 사실. 글자 수도 당연히 다릅니다. ago는 세 글자고 before는 여섯 글자네요. 맞죠? 자,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대로 된 차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go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 met her 3 years ago. 나는 그녀를 3년 전에 만났다. 맞죠? 나는 그녀를 만났어요. 언제 만났냐면 3년 전에 만났어요. 그러면 3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부터 3년 전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부터 3년 전에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ago라는 것은 그 기준이 되는 시점이 현재, 지금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 ago는 지금을 기준으로 3년 전이에요.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지금이 기준이다. 그게 ago인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3년 전인 거죠. 자, 근데 before는 다릅니다. before는 지금부터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I have been here before. 나는 여기에 온 적이 있다. 맞죠? 나는 이전에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전에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이전이에요? 지금이겠죠. 지금을 기준으로 ago랑 똑같은 의미로서 쓰이고 있는 거죠. 아,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과거, 그 이전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맞죠? 그러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I had lived in Busan before 202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는 부산에서 살았다. 언제 살았냐면 before 2020. 그러면 2020년 이전에 부산에서 살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 나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언제 살았다고요? 지금을 기준으로 과거에 살긴 살았지만 기준점이 지금이 아니고 언제를 기준으로? 아,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부산에 산 적이 있다. 맞죠? 부산에 살았다가 되겠죠. 한마디로 before이라는 것은 기준점이 지금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어떤 특정한 시점일 수도 있는 것이죠. before 2020처럼. 이해가 되시죠? 즉, 전혀 현재와 관련이 없는 이런 문장일 수도 있고요. 현재와 관련이 있는 이런 문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before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의미가 있고요. ago는 명확합니다. 지금을 기준으로 얼마 전, 맞죠? 2 minutes ago, 지금부터 2분 전에, 맞죠? 지금부터 2분 전에 저는 말하고 있었겠죠. 강의를 하고 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준점이 지금이에요. 하지만 before는 기준점이 지금일 수도 있고 혹은 문장에서 따로 뭔가를 이렇게 써준다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before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때때로는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과거가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말을 하지 않으면 현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보도록 할까요?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the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라고 되어 있네요.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sight라는 것은 시야, 이제 보이는 것이죠. 결승선이 눈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결승선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그리고 뭐하고 있다고요? 그를 막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crowd라는 것은 관중들이 그를 막 그에 대해서 그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거북이, 거북, 거북, tortoise, tortoise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The tortoise, 그래서 거북이는 stagger. Stagger이라는 것은 이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다리가 너무 아픈 거죠. 너무 많이 걸었어요. 뭐 뛰었는지 걸었는지 어쨌든 비틀거렸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As fast as he could.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빠르게 비틀거리면서 나아갔습니다. 자, 이렇게. 아, 거북이가 곧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반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갑자기 토끼가 뛰어와가지고 슝! 그래도 내가 이겼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소부아와 이 이소부아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요.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Pant, wheeze. The hare flew around the rest of the route at top speed. He ran like he'd never run befor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0: cheering and clapping, and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and the crowd roaring him on,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1: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 few minutes later, 몇 분 후에 he crossed the line. 여기서 he는 거북이가 되겠죠. 거북이는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뭐 하고 있는? 근데 무엇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 결승선 근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applause, 박수를 막 엄청난 박수를 보내고 있었고요. And the crowd, 그리고 관중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뭐 관중이라 해도 되고 함성이라고 해도 되겠죠. 관중들이 지르는 함성이니까요. Shouting his name, 그의 이름을 go tortoise, tortoise, 그의 이름을 이렇게 외치고 있는 함성과 박수, 막 엄청난 박수가 있는 그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거북이가 이긴 것이죠.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가 되겠네요. 토끼는 졌습니다. 맞죠? 토끼는 졌어요. 왜? 뭐 어디에 졌냐면 his own challenge, 그 스스로가 제안한 그 도전에서 패배했습니다.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제부터는 아마도 그는 그렇게 자랑을 하지 않을 거예요. boastful 이라고 하면 뽐내는, 자랑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을 거예요. 안 하겠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느리고 slow, 느리고 그리고 steady 이라고 하면 꾸준한, 느리고 꾸준한 것이 wins the race, 경기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서부와와 똑같죠? 제가 알고 있는 이서부와와는 이번에는 똑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다른 이야기는 좀 달랐는데요. 이번에는 똑같네요. 너무나 재밌게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을 들어보고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0: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and the crowd shouting his name. The hare had lost his own challenge. From now on, perhaps he wouldn't be so boastful.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1: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Distance. Distance. But in the distance, he heard shouting and clapping. Make out. Make out. He could just make out the tortoise nearing the finish line. Stagger. Stagger. The boy staggered after spinning in circles. Sight. Sight. With the finish line in sight, the tortoise staggered on as fast as he could. Applause. Applause. A few minutes later, he crossed the line to huge applause. Steady. Steady.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은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씩 넓혀볼 생각입니다. 어휘력을 어떻게 넓히는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어떤 단어, 그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 혹은 또 다른 품사에 대해서 조금 더 살을 붙여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휘력을 조금 더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op인데요. top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꼭대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어떤 단어가 있는지, 그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어떤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cheetah runs at top speed. 치타가 달립니다. 어떻게 달리냐면 top speed. speed는 속력이죠. 속도, 속력. 자, 그런데 어떤 속도, 속력? 바로 top, 꼭대기 속력이니까 가장 높은, 최고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린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말 빠르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어딘가에서 가장 높은 위치도 되지만 속도나 속력이 가장 빠른 무언가도 될 수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도가 가장 높은 것,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he climbed to the top of the mountain. 이게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의미가 되겠네요. 그는 올라갔습니다. 어디로 올라갔냐?

하면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의 꼭대기냐면 of the mountain, 산의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4번 바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꼭대기나 혹은 윗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의 윗부분이라고 하면 그게 꼭대기일 수밖에 없잖아요. 맞죠? 꼭대기니까 윗부분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은 his score topped everyone else's. 어? 여기 보니까 힌트가 하나 있죠. 앞에 보니까 his score이라는 그의 점수, 문장의 주인공처럼 보이죠? 주어 다음에 나오는 단어이니까 무엇일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동사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그런데다가 보니까 ed가 붙어있죠. ed가 붙어있으니까 동사 맞네. 움직임 맞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의 점수는 자 이제 여기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혹은 꼭대기나 윗부분 이 기본적인 이 개념, 탑의 기본적인 개념을 활용해서 이거를 움직임화시켜보는 거예요. 맞죠? 움직임화시켜보는 거죠. 그의 점수는 top 했답니다. 맞죠? 일단은 top 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 모든 다른 사람들의 점수를 top 했다. 아, 그의 점수가 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점수가 있는데 그의 점수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점수 그 위로 올라간 것이죠. top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뭐뭐보다 높다. 능가하다. 능가하다라는 것은 넘어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해서 조금 더 확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휘 공부를 하면 정확하게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E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트립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네.
0: 자, 우리 한 주.